자, 사랑스러운 우리 친구들, 이제 TV 애니메이션을 볼 거예요. 근데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거기서 뭔가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깨달음도 얻을 거예요. 여러분은 애니메이션이 그저 웃고 즐기는 거라고 생각하나요? 아니, 절대 그렇지 않아요. 몇몇 애니메이션은 메시지를 전달해요. 뭐랄까, 메신저죠. 어떤 것들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아요. 전혀 없죠. 몇몇 애니메이션은 성과 악의 차이를 가르쳐주기도 하지만 또 다른 몇몇은 오직 웃기기만 할 뿐이죠. 뭐 그게 다예요. 자, 이제 함께 봅시다. 항상 교육할 때만 TV에서 비가 내린단 말이야. 본네집으로 가는 수밖에. 선과하게 큰 차이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뭔가 방법을 써야겠는데. 대체 뭐가 좋을까?

0: 집에서 TV를 바로 볼 수 있겠네. 이건 정말 좋지 않아요. 우리에게 도움이 하나도 안 되죠. 뭘 이야기하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전 여기에 대해 아무 말도 할 수 없네요.
1: 근데 이게 뭐죠?
0: 네, 이걸로 뭔가 좋은 건 배울 수 없겠네요. 하지만 정말 재밌지 않나요?

사람들은 위대한 예술가를 방해하고 싶어 한다니까. 아! 이렇게 예쁜 토끼가 나한테 무슨 볼일이 있어서 왔을까? 그래, 뭘 원하는데? 어서 말해봐. 내가 가진 물감을 모두 너한테 주면 넌 이 위대한 작품을 어떻게 완성하라고. 그게 진짜야? 정말 놀라운데? 너 진짜 대단하구나. 그럼 필요한 건 뭐든지 가져가도 좋아.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어.

자, 오사 여러 번 오사 아마 엄청 놀랄걸?

그걸 기대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기대한 걸 얻었네. 그래, 모두를 놀라게 해야 그게 바로 진짜 놀라운 일이지.

지금 카라반이 필요해. 모든 기능이 하나로 합쳐진 거. 그럼 좋아. 자고 일어나면 내가 내일 아침에 하나 준비해 올게.

가는 거지?

도대체 뭐라는 거야? 여기 써있는 거 안 봐?

시동을 거는 거야. 그리고 이건 앞으로 가게 하는 거. 또 이건 이렇게 올려주는 거고. 그리고 아! 저기! 너희가 태울 첫 번째 고객들이야. 좋아, 활짝 웃는 거 잊지 말고 나머지는 설명서대로 따르

지금 설명서를 못 읽는 거야?

0: 미안해진 말. 늑대들이 글자를 하나도 몰라서 그런 거니까.
1: 에헴. 우리 친구들, 그만 일어나요. 함께 공부할 시간이에요. 에이. 엠.
0: 친구들아, 나는 마쇼코야. 만나서 반가워.

바닥에 이 물은 대체 뭐야? 고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Thank you.

얘는 마스코야. 할 수 있는 게 무지하게 많아. 아니 아니, 여기서는 놀 수 없어. 집을 깨끗이 정리하면 다시 올게. 너도 나처럼 로봇을 구해보는 게 어때? 지루하지도 않고 많은 도움이 될 거야.

0: 다시 청소를 했네. 마스코, 어서 들어와. 안녕, 나는 마스코야. 만나서 반가워.
1: 뭘 도와드릴까요? 만나서 반가워요, 로봇. 로봇, 만나서 반가워요.
0: 만나서 반갑습니다.
1: 만나서 반갑습니다, 로봇. 만나서 반가워요. 만나서 반가워요, 로봇. 만나서 반갑습니다, 로봇.
0: 그럼 인사는 끝난 거지? 그렇다면 좀 쉴 시간입니다. 내가 항상 말했지? 자신만의 로봇이 있으면 절대 지루하지 않을 거라고.
2: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금!
3: 얼굴 상처엔?
4: 순간기계!
3: 주물 상처엔?
4: 너무나!
5: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설
6: 키키키키
7: 하는 아이도
6: 키키키키
7: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8: 다들 뭐 먹는 거지?
9: 이게 뭐예요?
10: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9: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토미카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1: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2: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4: 마데카 솔메이트
3: 지금! 얼굴 상처엔
5: 순환길길
3: 주물 상처엔
4: 마데카 소리
5: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 상처엔 순한길길. 주물 상처엔
1: 조금만.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2: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킥 마이크로 킥보드.
3: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4: 도둑 맞은 기타.
5: 주주, 뭘 그렇게 열심히 봐? 그러다 넘어지겠어.
6: 큰일 났어.
5: 궤도 번개가 선샤인빌에 나타났다고? 번개처럼 나타나서 값비싼 물건을 훔쳐간다는 그 도둑 말이야?
6: 그래, 그런 나쁜 도둑이 선샤인빌에 왜 왔지?
5: 이번엔 뭘 훔치려는 걸까?
6: 신디, 스텔라, 우리가 그 도둑을 잡자. 얼른 로사한테도 얘기해야겠어.
7: 비 온다, 뀨!
8: 비 온다!
9: 우산 없냐뇨?
5: 없어. 오늘 비 온다는 말 없었거든.
10: 이름?
5: 누구세요?
10: 나의 프레셔스 신디님, 비 맞으면 안 돼요. 자.
9: 오, 카이, 좀 멋졌다뇨.
5: 카이 요정님, 우산 고마워요.
6: 잘 쓸게요. 얼른 가자, 신디.
10: 같이 써야죠.
11: 아이고, 저런, 다 젖었네. 우리 애들한테 우산을 양보해줬다니 정말 고맙구나.
10: 감사합니다.
6: 주부주!
5: 그러니까 주주, 우리가 궤도 번개를 잡자고?
9: 궤도 번개? 나도 뉴스에서 봤어. 어떻게 잡을지 생각해보자.
5: 응, 그래. 잠깐만, 여보세요? 네? 조스틴? 알겠습니다. 꼭 갈게요.
12: 왜 그래, 신디? 누구 전화야?
5: 조스틴이 선샤인빌에서 콘서트를 여는데 같이 기타를 연주하재.
6: 조스틴? 세계적인 기타리스트 조스틴 말이야?
5: 아, 어떡해.
6: 멋지고 성격 좋고 왕자님 같은 조스틴을 만나게 되다니.
12: 축하해, 신디.
9: 아이고.
10: 질투가 타오른다. 저스틴 가만두지 않을 거야.
9: 아, 진정해, 카이.

0: 여기서 만나기로 했다고?
1: 응.
0: 저스틴이 공원에서 보자고 했는데.
2: 어, 저 사람 아니야?
3: 어? 어? 아, 얼른 가보자.
4: 난 내일 콘서트 표도 샀어.
3: 저스틴! 저스틴!
4: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거야? 저스틴, 가만두지 않겠어!
3: 아, 뜨거!
5: 만나서 반가워요, 신디.
0: 저도요, 저스틴. 콘서트 때 어떤 곡을 연주하면 될까요?
5: 그건 직접 들려줄게요. 어, 내 기타가 사라졌어.
0: 네? 누가 가져간 거지?
5: 안 돼. 내일 콘서트는 어떡하라고.
0: 너희 괜찮아? 어떻게 된 거야?
3: 물장난을 치고 있었는데 누가 우리를 발로 차고 갔다며.
0: 뭐야? 누가 그런 거지?
2: 기타를 가져간 사람이 그런 거 아닐까? 빨리 도망치려고 말이야.
0: 타로, 뭐 수상한 거 못 봤어?
3: 혹시 카이?
0: 카이 요정님이 왜?
3: 그게 카이가 저쪽 나무 뒤에 숨어서 저스틴이랑 기타를 노려보고 있었거든.
0: 설마 카이 요정님이 기타를 훔쳤다는 거야?
5: 아니에요. 전 나 아니라고요.
3: 기타를 훔친 게 아니라면 아까 왜 그러고 있었어? 엄청 수상해 보였는데.
5: 그건 신디님이 저스틴하고 친한 게 질투가 나서 기타에 음치 마법을 뿌리느라고.
3: 뭐냐뇨? 너무하다뇨?
0: 카이 요정님, 실망이에요.
5: 잘못했어요.
3: 아니야, 잘했어, 카이.
0: 타로, 무슨 소리야?
3: 주얼 향기 메이커가 있잖아. 그걸로 요정의 마법을 찾을 수 있어.
0: 주주, 얼른.
2: 알았어. 마법의 흔적이 보여.
0: 잠깐! 위험할지도 몰라. 변신부터 하고 가자. 지링 지링 지르링!

0: 온통 진흙탕이네. 비가 와서 이렇게 됐나 봐. 마법의 흔적이 사라졌어.
1: 아, 진흙 속에 묻혀버린 거야.
2: 뭔가 방법이 없을까? 저 아저씨가 뭔가 보셨을지도 몰라. 가서 물어보자.
0: 아저씨, 응? 혹시 여기서 기타 들고 도망치는 사람 못 보셨어요?
3: 글쎄다. 본 것도 같고 못 본 것도 같고.
0: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중요한 문제거든요.
3: 생각이 잘 안 나는데.
1: 저 사람 옷에서 요정의 마법가루가 빛난다뇨. 천사담이 도둑이다. 잡아야 한다뇨.
0: 기타를 훔친 게 아저씨였어요?
3: 어떻게 알았지?
0: 당신은?
4: 그래, 내가 바로 궤도 번개다.
0: 하마터면 속을 뻔했네. 그 기타를 내놔.
4: 용케네 변장을 알아챘지만 날 잡진 못할걸?
0: 트윙클 부스트 업!
5: 자, 비전!
0: 모두 날 따라와.
5: 알았어.
2: 그래.
4: 이게 뭐야?
0: 햇햇 레인보우 킹!
2: 도둑은 벌을 받아야겠지?
0: 물론이지!
6: 어? 아니, 어? 저분 걔도 번개?
0: 안녕하세요. 저희가 잡아왔어요.
2: 어머! 여러분은 선샤인빌의 여신님들?
7: 안돼.
2: 걔도 번개! 너를 절도죄로 체포한다!
0: 기타를 돌려주러 가자.
1: 잠깐! 그 전에 음치 마법을 풀어야지!
0: 주주! 알았어, 타로.
8: 내 기타. 콘서트는 취소야.
0: 아니요. 콘서트는 열릴 거예요.
8: 어?
0: 저희가 기타를 찾아왔거든요.
8: 뭔데, 기타? 돌아왔구나. 신디, 어디서 찾은 거예요?
0: 네? 선샤인빌 경찰관들이 도와주셨어요. 맞아요.
9: 안녕하세요, 선샤인빌. 저스틴입니다. 이번 공연은 제가 좋아하는 천재 기타리스트 신디와 함께합니다.
10: 나의 프레셔스 신디님.
9: 저게 뭐가 좋다는 거야?
10: 아름다워. 신들이 최고예요.
9: 시끄러.
10: 너무 멋져.

0: 아, 또 그날이 왔네.
1: 맞아.
0: 내게도 저런 때가 있었겠지? 아니, 없었나?
2: 카이오
0: 주주! 그리고 나의 프레셔스 신디님! 잘 돌아오셨나요?
2: 네,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0: 어? 영광인데요? 들어가시죠.
3: 아리셸의 시청자 여러분! 여기는 요정의 선물 가게입니다! 큐! 큐! 큐! 큐!
4: 너희들 아무거나 건드리면 안 돼.
5: 카이여정님, 죄송해요.
0: 아, 괜찮습니다. 그런데 신디님, 부탁이 뭔가요?
6: 오늘 레드비주를 찾기 위한 미니 콘서트를 열 건데요. 소리가 멀리 퍼지는 스피커가 필요해서요.
0: 아, 옥상 콘서트 할 때처럼 말이죠?
6: 맞아요.
0: 알겠습니다. 당장 만들어드리죠.
6: 아, 고마워요.
3: 카이, 내가 도와줄까?
0: 그 모습으론 도움이 안 되죠. 변신을 한다면 모를까? 미스틱!
3: 아, 여기 벌레가 있네.
7: 야, 갑자기 무슨 벌레?
3: 카이, 내가 미스틱 매지션인 건 비밀이라고.
5: 요정님, 괜찮으세요?
0: 아, 그럼요. 오늘 콘서트는 몇 시죠?
6: 4시쯤 하려고요. 시간이 별로 없는데 그때까지 될까요?
0: 물론이죠. 오늘 좀 우울했는데 바쁜 일이 생겨서 다행이네요.
5: 우울했다고요? 왜요?
0: 왜냐하면...
4: 주비주!
5: 오늘 무슨 날이에요? 표시가 돼 있는데. 이건 혹시 가족 사진이에요?
0: 그게 실은 오늘이 제 생일이거든요. 그건 저랑 동생 사진이고요.
3: 카이, 그럼 오늘 가족들이랑 생일 파티 하겠네.
0: 아니요, 가족들은 어디 있는지 몰라요. 마녀 때문에 꿀뿔이 흩어졌거든요.
5: 저런, 동생이 많이 보고 싶겠어요.
0: 네, 하지만 어릴 때 헤어져서 만나도 못 알아볼 것 같아요. 어? 어? 사진을 넣어둔 목걸이가 어디 갔지?
8: 밝히십시오. 이게 뭡니까?
3: 그게 언제 떨어졌지? 이리 줘. 이건 내가 멍청한 요정한테서 훔친 건데 예쁘지?
9: 하나님의 메시지다.
3: 깜짝이야.
9: 루시, 레드나이트, 마지막 기회다. 이번에도 주비조를 찾지 못한다면 내가 나설 테니 각오해라.
3: 뭐라고요?
9: 메시지 끝. 난 간다. 가! 가!
8: 청소를 다시 해야겠습니다.
3: 청소는 됐고 그 멍청한 요정을 만나러 가야겠어. 주비주에 대해 알지도 모르니까. 괜찮아, 카이. 목걸이를 못 찾아서 어떡해.
0: 잘 보관하지 못한 제 탓이죠.
6: 오늘 저희 노래 듣고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0: 네, 신디님, 감사합니다.
3: 그럼 시작해볼까?
10: 치링치링치르르 시크릿 주중!

0: 야, 이 소리는
1: 갑자기 왜 저러는 거야? 레드나이트! 노래를 하는 게 저 애들이었어? 뭐야? 멍청한 요정도 저기 있잖아. 어? 저기 달려오는 게 루시야. 루시가 왔어. 안 되겠어. 어서 매직 필드를 열어야 해. 시크릿 매직 필드.
0: 야, 여기가 어딥니까?
1: 이게 다 너 때문이거든. 얼른 공격해.
0: 아, 네. 클린 마법 정수기.
1: 이렇게 갑자기.
2: 안 돼! 클린 클린 미라클!
1: 레드나이트! 우리 같은 편이라고! 너희들 뭐 하는 거야? 미모테라! 미모테라! 어떡해! 갇혔어! 내가 나서야겠어!
0: 바로 진정! 매직 크리스탈!
3: 이건 미스틱 매지션의 마법이야. 계단이 생겼어.
1: 내려가자. 너 뭐야? 왜 자꾸 날 방해하냐고!
0: 나 미스틱 매지션은 신성한 별의 힘으로 어둠을 물리치러 왔다!
1: 뭐라는 거야? 에잇!
3: 너희 상대는 우리야. 고마워요, 미스틱 매지션.
1: 각오해라, 리모테로.
3: 너나 각오하시지, 레인보우 스케치.
1: 누가 이기나 해보자, 리모테로.
3: 이기는 건 우리야. 트윙클 부스 업. 파워 업. 야!
1: 이럴 수가! 어떡해! 미안, 공격할게. 네 멋대로!
3: 용서 못해! 미러쉬!
1: 네 멋대로!
3: 막기만 해서는 안 되겠어! 러썸 로드!
1: 네모테라!
3: 러썸! 어?
2: 스텔라! 내가 구해줄게! 이직 슬라이드!
3: 러썸 서브!
1: 조심해!
2: 뮤직 슬라이드!
1: 레드나이트! 어떻게 좀 해봐!
0: 네?
1: 어? 어머, 어쩜 좋아.
0: 알겠습니다. 클린 마법 정수기 최대 출력.
1: 안돼.
0: 야, 아니. 예. 매직 크리스탈. 예.
4: 대마녀라고?

0: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 상처엔
2: 승강기계.
1: 주물 상처엔
3: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키키키키 사는 아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2: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3: 아빠, 저게 뭐야?
4: 글쎄.
5: 다들 뭐 먹는 거지?
6: 이게 뭐예요?
7: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6: EBS IN 포키젤?
7: 네.
8: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9: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3 더하기 4는 7. 5. 비밀계단 분들 모여라. 준비 출동. 버스가 왔어. 운전사가 타야지. 출발. 돼버리가 도망간다. 3이 쫓아가야지. 순서대로 지나가. 수학놀이 재밌어요.
10: 우리 아이 수학 친구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다들 가족.

0: 토미카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1: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2: 남방구는 북방구와
3: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 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지성.
0: 얼굴 상처엔
2: 승강길길.
0: 주물 상처엔
2: 덕분말.
3: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비어 앤

0: 어디든 10 뛰어넘기 대회 결승전이 열리는데요. 벌써 저쪽에서는 뛰어넘기 준비를 하고 있네요. 10이 되었네요. 10이 장대 역할을 하네요. 멋집니다. 다음은 구랑 4차례인데요. 길쭉길쭉하고 멋지게 변신했네요. 그와 사가 만나 19, 3이 되었네요.
1: 날 좀 봐.
0: 합치면
2: 오, 부르지 마세요.
0: 13입니다.
2: 여러분, 무한 반복입니다.
0: 괜찮아요. 지금까지 너무 빨랐나요? 걱정 마세요. 이번 선수는 천천히 보여줄 테니까요. 박수 주세요. 감사합니다.
3: 10 뛰어넘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10이 되는 짝찾기예요.
0: 지금 말한 짝이란 본인과 합쳐서 10이 되는 숫자, 맞죠?
3: 맞습니다. 꼬마 친구, 어서 나와봐.
4: 안녕.
0: 달에게 10이 되는 짝은 이네요. 이쯤에서 오늘 아침 선수들의 훈련 영상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1: 리듬에 맞춰 10이 되는 짝을 찾아봐. 고고고. 그렇지. 앞에서 10이 되는 짝을 찾아.
5: 9와 1.
3: 8과 2.
6: 7과 3.
7: 6과 4.
8: 5와 5.
9: 10이 되는 짝. 10이 되는 짝.
0: 그럼 10이 되는 짝만 알면 10 뛰어넘기를 할 수 있나요?
3: 그럼요. 그런데 어려운 점은 경기 중에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가자, 유. 어떻게 하는 건지 보여주자고. 8.
1: 더하기 6은?
3: 우히!
4: 바로 14.
6: 익스트림!
0: 슬로모션으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3: 헐.
10: 더하기 6은 멋진 모습.
3: 이런.
0: 발에 작은 이가 등장하면서 10이 되었네요.
10: 안녕, 친구들.
0: 6에서 2가 나오면서 4가 남았네요.
2: 변신 정사가
0: 10 더하기 4는
3: 바로 14. 익스트림.
0: 다시 보니 알겠네요. 이번 라운드는 지정된 숫자를 만드는 건데요. 오차 없이 만들어야 하는 숫자는 바로 17입니다. 아주 큰 숫자가 나왔네요.
3: 오차 없이 만들기 위해선 짝을 아주 잘 골라야 해요. 훈련을 하고 오길 잘했네요.
1: 그래, 팔, 그거야. 두 개 더 올리면 10이 돼. 계속하라고.
3: 더하기 3은?
1: 바로 11.
3: 더하기 4는?
1: 바로 12.
3: 더하기 5는?
1: 바로 13. 이제 불태워보자.
3: 더하기 9는? 바로 17.
0: 그러니까 17을 만들려면 짝으로 9가 필요하겠네요.
3: 맞아요. 나의 10이 되는 짝인 2를 9에서 빼면 7이 남게 되니까요. 우리 선수들처럼 이렇게 하면 쉽답니다. 10을 만들고
6: 나머지를 확인해서
1: 쭉 내려가면
6: 완성입니다. 완전 예술이군.
0: 10 뛰어넘기 대회 우승자는 8입니다. 트로피 전달은 12원에게 좋겠죠? 10은 어디 있나요? 8은 어디죠?
6: 여기 있어요. 당신이 이쪽으로 뛰어들어오면 나타날 거예요.
3: 고마워요. 근데 이 트로피는 제가 받을 게 아니라 모든 10 뛰어넘기 선수들과 받겠습니다.
11: 블루
6: 옐로
11: 블루 쿨
6: 옐로
11: 블루

0: 내가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주 오래전 일 같다. 그땐 혼자였는데.
1: 오, 첫 번째라는 건 어떤 느낌일까? 한 번씩 상상해보곤 해. 넘버블록 중에 내가 첫째라면 어떨지.
2: 참 재미있는 상상이군.
0: 어?
2: 만약 2가 넘버블록의 첫 번째 숫자라면 상상 속으로 가보자.
1: 일이지? 여긴 또 어디고? 이! 새 두 마리! 새들아 안녕! 이! 블록 두 마리! 넘버블록스 안녕! 우와! 다른 이가 또 내려오네? 이제 두 명이야!
3: 이와 이는 바로 사! 이와 이는 사각형을 만들어!
4: 2가 또 붙어서 이젠 6이 되었어. 이랜드에서는 묘기는 빠질 수 없지.
1: 2, 4, 6 전부 다 짝수야. 어이가 없네. 아니, 이들로 가득하네.
4: 이 게임 너무 재밌어. 엄청난 게임인걸. 잘가요. 그리고 어서와.
3: 헐.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군. 방어막 작동. 옥토블록 우산. 2, 4, 6, 8.
5: 씨! 어떻게 된 건지 누가 좀 설명해 줄래?
6: 여긴 이랜드란다, 친구야. 여기선 모든 숫자가
1: 2
3: 만큼씩.
4: 거지는?
3: 거야.
1: 2
3: 4
4: 6
3: 8
5: 10
4: 12 그리고 난 슈퍼 직사각형이야. 2 곱하기 6. 여기가 바로 내가 있을 곳. 왜냐하면 나는
1: 익스트림 14! 2, 4, 6, 8, 10, 12, 14! 끝! 워! 럭키 더블! 럭키 더블! 어이가 없네. 아니, 이들로 가득하네.
4: 세상에, 나도 이랜드 소속이라니. 짝꿍 파티하자.
1: 2짝꿍
3: 4짝꿍 8짝꿍
4: 또 나야? 짝꿍들이 합쳐진 정사각형? 다음은 누구야?
3: 18 등장이요. 나 안 보고 싶었어. 이중광선 출발. 변신 좀 해보실까? 가속 변환 슈퍼 스피드 2, 4, 6, 8. 너무 빨라서 셀 수가 없어. 그냥 출발. 놓쳤지롱. 날 절대로 못 잡을걸. 내 이름이 괜히 슈퍼
6: 20. 오, 이런 빗방울이 더 굵어지네.
1: 2
3: 4
4: 6
3: 8
5: 10
4: 12
1: 14
4: 16
3: 18 20
1: 전부 다 이 짝꿍!
7: 전부 다 짝수! 앞 숫자보다 이만큼씩 더 커!
6: 계속 2씩 더해갈 수 있어! 평생 동안! 아니면 비가 그칠 때까지만 할까?
1: 와... 아! 저기! 궁금한 게 하나 생겼어! 만약 1이 쏟아지면 어떨까?
2: 만약 1이 쏟아진다면? 상상 속으로 가보자!
7: 전부 홀수!
0: 상상 속에서 네 꿈이 이루어졌어. 이랜드는 정말 대단해.
1: 게다가 1! 네가 중요한

0: how she feels. Blue means she's relaxed.
1: Well, if she always changes colour, I guess I can't call her Adora anymore.
2: Or Bluesy either.
3: Oh, how about Redora, Bluesy, Yellowy Green?
0: I think she prefers to be called Chameleon.
2: Then that's what we'll call her.
1: Red Chameleon!
3: Yellow Chameleon!
2: Blue Chameleon!
0: Green Chameleon!
3: Red and Yellow Chameleon! Hooray!
4: Ooh, am I fast or very fast? I'm very fast. It's a very nice day for a race, and thee will vroom vroom to victory. On your marks, get set, go.
1: The cab.
0: Cab, follow that V.
1: Dig.
4: Down we go.
1: I'm a jolly jaybird. I can fly.
4: Jet.
1: I can fly.
0: Lovely.
4: Vroom vroom.
5: Run!
6: Hold tight, Alpha friends. This will be exciting.
4: You'll never catch me.
5: Zoom.
4: Everyone ready?
0: Where's P?
4: V is for vroom. V is for victory.
7: Surprise!
4: But I'm very fast. I'm very, very, very fast. Race your back!
8: Annyeong!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잘 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9: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0: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9: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1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2: 지성!
11: 얼굴 상처엔
12: 승강길게.
11: 주물 상처엔
12: 덤덤한
13: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11: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설.
12: 키키키키.
14: 사는 아이도
12: 키키키키.
14: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15: 아빠, 저게 뭐야?
16: 글쎄.
17: 다들 뭐 먹는 거지?
18: 이게 뭐예요?
19: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8: EBS IN 포키젤?
19: 네.
5: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그네다.
1: 그네를 타자, 그네를 타자, 보이 보이
0: 보이 보이
1: 그네를 타자.
2: 레미.
1: 그네를 타자, 그네를 타자.
2: 선생님이 밀어줄까요?
0: 좋아요.
1: 타자, 빌라린다, 빌라린다,
3: 보이 보이 보이 보이
1: 그네를 타자, 빌라린다, 빌라린다,
3: 보이 보이 보이 보이
1: 그네를 타자.
0: 볼트 선생님, 이번엔 시선 타고 싶어요.
2: 좋아요.

0: 이번에는 비행기를 타보고 싶어요.
1: 놀이터 좋아, 놀이터 좋아, 보이 보이 보이 보이. 놀이터 좋아, 놀이터 좋아, 놀이터 좋아, 보이 보이 보이 보이. 놀이터 좋아, 빙가리인가 빙가리인가, 보이 보이 보이 보이. 놀이터 좋아, 빙가리.
0: 우리 이제 저것도 할까?
2: 보이 보이 보이 보이.

0: 포인트 선생님, 더 빨리요.
1: 놀이터 좋아, 놀이터 좋아.
0: 선생님, 좀 더 빨리요.
1: 놀이터 좋아, 놀이터 좋아. 포인트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키키키키
1: 사는 아이도
0: 키키키키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금!
2: 얼굴 상처엔
3: 순간기계,
2: 주물 상처엔
3: 너무나
4: 마데카 소리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지설 마데카.

0: 공룡 구조대 험다이노 공룡을 구해라.
1: 험딩어 시장님이 준비하셨던 깜짝 선물이요. 보고 싶긴 한데 너무 멀어요.
2: 맞아. 안개기슭 마을이 좀 멀긴 해. 시간도 때울 겸 우리 게임이나 하면서 갈까?
1: 저 게임 좋아해요. 어떤 건데요?
2: 게임은 내가 지금 뭘 보게? 내가 뭘 보고서 그 색깔을 말하면 너희가 정체를 알아맞히는 거란다.
1: 좋아요, 할래요.
2: 내가 지금 뭘 보게? 색깔은 바로 연갈색.
1: 모래요?
2: 맞아, 온통 다 모래기는 하지. 마셜, 해볼래?
1: 그럼 제가 지금 보는 건 뭐게요? 색깔은 연회색?
2: 안개?
1: 안개밖에 안 보이긴 해. 이제 제 차례죠? 자, 제가 지금 보는 건 뭐게요? 색깔은 보라색!
2: 오, 안녕하세요, 시장님.
3: 웬만하면 일찍 좀 다니시지. 자리 없으면 어쩔 뻔했어요. 오늘 발표할 우리 관광지를 보겠다고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왔다고요? 바로 이 험딩어표 진짜 공룡 사파리! 진짜가 있다고?
1: 정말요?
4: 그럼 봐야지.
1: 공룡이 있다고요? 여기?
2: 공룡 비슷한 거라곤 저 동상밖에 없는데요?
3: 성질도 급하시지. 이제 모두 이쪽으로 모이시죠. 자, 신사숙녀 여러분, 또 어린이 여러분, 계란닭도 모두 놀라지 마세요. 진짜 공룡을 지금 공개합니다.
4: 오, 저 정도면 진짜인가 봐요.
3: 못 들은 것 같은데, 진짜 공룡을 지금 공개합니다. 이봐, 공룡 좀 나오라니까 뭐해.
1: 저 공룡 방금 야옹 한 거 아니야?
3: 설마 무슨 소리니 그게? 공룡인데 왜 야옹을 해? 공룡 소린 쿵! 그치, 야옹이다. 아니, 야옹이들이 아니라 공룡.
2: 그만 가자, 치카레타.
3: 오, 잠깐, 다들 어디 가는 거야?
1: 믿은 내가 바보지.
3: 눈치챌 리가 없는데 가짜라는 걸 대체 어떻게 알아냈지? 얘네 하는 게 공룡이랑 감쪽같이 똑같았다고. 이것들이 당장 안에 들어가지 못해.
5: 안녕하세요, 험딩어 시장님. 공룡 모형 참 멋진데요? 오늘 야생 공룡 지역에 가기로 한 날인 거 알지, 마셜? 렉스한테 강아지 간식 선물해주기로 했었잖아.
1: 바로 갈게. 아까 진짜 웃겼어요, 시장님.
3: 웃겨? 하하. 제발, 아까 연습한 대로 해봐. 자, 크앙! 안 되겠다. 비슷해지려면 진짜 공룡한테 교육이라도 받아야겠어. 오, 그러고 보니 공룡 선생 구하기 좋은 데가 있지. 야생 공룡 지역. 좋아, 가자.
6: 안녕, 렉스. 안녕, 페이어.
5: 아, 얘들아, 지금 가고 있어. 간식 가지고.
7: 와, 기대된다.
8: 고마워. 근데 너희한테 부탁이 하나 있는데 들어줄래?
9: 트리케라톱스의 뜻이 뿔이 색달린 얼굴인 거 알아?
8: 또 그 트리케라톱스가 렉스 집에 있기엔 너무 크다는 것도.
5: 걱정하지 마. 우리가 가서 고쳐줄게.

0: 섹스!
1: 빌려! 어서와, 이쪽이야 라이더. 복구할 수 있을까?
2: 이 정도는 금방 하지. 해보자, 로키.
1: 얘가 도와주지만

0: 먹으면 좀 더 쉬울 것 같은데 어쩌지?
1: 깎아먹을래 아가? 숲에서 네가 제일 좋아하는 거 줄게.
2: 그동안은 나한테 맡겨. 경주할까? 제자리에 준비. 그렇게 날 이기고 싶은 거야?
3: 다 왔다 얘들아. 자, 이제 공룡과의 산생을 한번 찾아볼까? 이봐, 공룡 친구, 시간 있으면 우리 야옹이들한테 잘 우는 법 좀 가르쳐줄래? 아니, 좋단 거야, 뭐야. 안녕? 우는 법 좀 가르쳐줄래? 저기, 덩치 큰 애들 마음도 참 넓다며? 아닌가? 진짜 못해 먹겠어. 어떻게 도와주는 공룡이 하나도 없냐고. 어쭈, 너희들 제법인데 방금 진짜 같았어. 와, 뭐야, 진짜 공룡이잖아. 반가워, 친구. 나 좀 저 아래로 내려줄래?
0: 다 고쳤어, 렉스. 이 정도면 꼭 새 집 같지?
4: 이제 너 혼자 써. 공룡한테 새 주지 말고.
0: 고마워.
4: 아, 테일러, 왜 이렇게 심각해?
5: 아니, 그게 숲에 잠깐 왔다가 늪에 빠진 공룡을 봤거든? 무슨 일인지 몰라도 못 나오나 봐.
4: 지금 바로 갈게. 퍼피 구조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 퍼피 구조대 공룡 본부로 출동!
6: 라이더가 부른다!
4: 마샬!
5: 부딪히겠어!
0: 이런, 트리케라톱스인데 스톱이 잘 안 되네, 그치?

0: 커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1: 부르자마자 달려와줘서 고마워. 지금 늪에 빠져 허우적대는 공룡이 있어서 우리가 구조해줘야 하거든.
2: 그런데 저렇게 생긴 공룡은 처음 보는 것 같아. 걔는 정체가 뭐지?
1: 가까이 가서 구조하기 전까진 나도 어떤 앤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번에 갈 대원은 주마? 넌 수륙 양용차를 타고 늪에 들어가서 공룡이 다시 단단한 땅으로 올라올 수 있게 힘껏 도와줘.
3: 해양구조 주마 출동!
1: 그리고 렉스, 넌 공룡 말을 잘하니까 같이 가서 공룡이 진정하도록 얘기해주면 돼.
3: 와! 공룡 구조견 출동!
1: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출동하자!
4: 파트롤!
3: 예!

0: 잘 맞춰왔어, 라이더. 제가 내가 말한 공룡이야.
1: 렉스, 무슨 얘기하는 건지 알겠어?
0: 미안한데, 라이더. 잘 모르겠어.
2: 어? 너 공룡말 할 줄 안다면서.
0: 잘하지. 근데 고양이 말은 못해. 야옹.
3: 야옹?
1: 펌딩어 시장님네 고양이들이야. 공룡 모형에 들어가

0: 있어.
1: 근데 쟤들이 왜 저기에 있지? 일단 구하고서 생각하자. 주마, 내가 도와줄게. 어서 건너와, 얘들아. 무서우면 안 뛰어도 돼. 내가 잡을게. 공룡 집 개발! 가볼까, 주마? 그럼 다들 꽉 잡아. 속도가 꽤 빠르거든.
0: 둘 다 수고했어. 험딩어 시장님네 고양이들은 무사해.
2: 응, 근데 험딩어 시장님은 어디 계시지?
0: 글쎄, 고양이들이 여기 있으니까 멀리는 안 가셨을 텐데.
3: 아픈데 멈추질 않네. 제발 이제 살살 좀 가. 너 눈이 얼마나 미끄러운지.
2: 어떻게 우리 리프트?
4: 어? 무슨 일이죠?
3: 우와, 얘 혹시 우와 공룡 아니야?
5: 보면 몰라? 그럼 얘가 토끼겠죠?
4: 모두 진정하고 피하세요. 이런 일은 제 전문이니까요. 이런
5: 구하러 온 거야? 잠깐!
4: 우와, 뛰어줘서 고마워, 공룡 친구. 그런데 어드벤처 베이에 공룡이 왜? 라이더를 불러야겠다.
0: 좋아, 얘들아. 벨트 잘 매. 금방 집으로 데려다 줄게. 아, 제이크 형.
6: 라이더, 지금 빨리 여기로 와줘. 그게 산에 공룡이 나타났거든.
0: 공룡이 나타나?
1: 쟤는 브라키오사우루스야.
6: 험딩어 시장님이 저 공룡에 매달려 다니는 것 같던데.
1: 만약 저렇게 큰 공룡이 사람들 많은데 나타나면 피해가 클 거야.
0: 그 전에 우리가 꼭 막아야지.
7: 얘들아, 너희도 전부 출동해야 할 것 같아. 지금 어드벤처 베이에 공룡이 돌아다니고 있대.
8: 뭔 일이래?
7: 각자 공룡차 타고 와서 동굴 입구에서 만나자.
8: 구조대 출동! 가자!

0: 자, 얘들아. 공룡이 말썽을 피우진 않는지 잘 지켜봐줘.
1: 딱 한 마리인데 말썽을 부려봤자지 뭐.
2: 주마, 브라키오사우루스는 몸 길이가 무려 26m나 되는 거 알아? 몸이 크니까 말썽도 엄청 크겠지?
3: 어, 살았다. 퍼피 구조대가 구하러 왔으니까.
0: 어서 렉스, 공룡 발을 써야 할 때야.
1: 걱정 마세요. 티렉스가 밥 먹을 때보다 더 빨리 내려드릴게요. 엄청 빠르죠? 아, 공룡 집 개발!
3: 고맙다, 친구. 공룡 집 개발 진짜 멋진데?
0: 정말 잘했어, 렉스. 이젠 스케일 리프트를 고치자. 러블은 구부러진 기둥을 펴주고, 로키는 모터가 다시 돌게 고쳐줘.
4: 러블, 더블 스피드로 출동!
1: 초록 에너지 출동! 고생했어. 잘 가.
0: 좋아, 다 끝나가. 이제 그 브라키오사우루스만 찾아내면 돼.
5: 뛰어갈 때 분명 큰 발자국이 남았을걸?
1: 큰 발자국? 그게 어디서? 찾았네?
5: 저쪽으로 갔나 봐.
0: 가보자.
3: 아, 그만 뛰고 쉬어라. 점. 오? 고맙다. 어우, 배고프지? 그래, 넌 풀을 실컷 뜯어. 난 그동안 내려갈게. 괜찮지? 아, 어? 아하하, 우리 젖소 잘 우네? 근데 이 공룡은 건드리지 않는 게 어때? 풀 좀 뜯어먹는 것 같고.
0: 아저씨, 혹시 여기 공룡 안 지나갔어요?
6: 처음보다는 엄청 큰 말 하나는 지나갔지만...

0: 곡식 탑이 막 흔들려.
1: 가자 로블, 쓰러지기 전에 막아줘.
2: 알았어. 이 정도면 더블 스피드도 넘었을 거야.
3: 어우, 큰일 날 뻔했다.
4: 곡식 탑은 왜 부수려고 한 걸까?
0: 아, 곡식 탑을 부수겠다는 생각으로 치고 간 건 아닐 거야. 그냥 몸집이 워낙 커서 생긴 일이지.
1: 오해가 커지기 전에 돌려보내주자. 그럼 갈까?
5: 하, 또 뭐, 이젠 저 타조들이랑도 친구하겠다고? 그래, 어디 누구 목이 더 긴지 해봐. 난 그만 등에서 내려갈 테니. 오, 안 돼. 또 어디 가? 왜 지치도 않냐?
6: 한다. 자, 내가 지금 보는 건 뭐게? 색깔은 초록. 우와! 초록? 여기 덤불?
5: 다들 얼른 비켜요, 비켜!
1: 와, 공룡이 여기 온 건 확실해 보이네. 시장님이 위험해. 스카이, 벨트로 험딩어 시장님을 들어서 브라키오사우루스한테서 내려줄래?
7: 어, 알았어, 라이더.
1: 좋아, 얘들아. 어서 공룡을 쫓아가자.
5: 안 돼! 이제 하늘을 나는 공룡까지 따라왔어! 오, 잠깐! 꼭 비행기 같네!
7: 비행기 맞아요! 아, 빌트!
5: 더 가까이 와야 돼! 조금 더!
7: 라이더, 시장님을 잡을 방법이 없어! 브라키오사우루스가 너무 많이 움직이거든!
1: 렉스, 공룡이 못 뛰게 달래야 할 것 같은데 말해볼 수 있겠어?
0: 일단은 해볼게! 이봐, 친구! 잠시만! 좀 멈춰볼래? 저기, 친구! 내 말 안 들려? 안 돼! 너 어디 가는 거야?
5: 케이틴의 가게에 널 위한 욕조는 없을 것 같은데?
1: 멈췄다! 스카이, 지금이 기회야!

0: 아주 잘했어, 스카이.
1: 구조하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려?
2: 아, 또 어딜 가는데?
3: 미야오.
0: 켈리, 네가 저 공룡 놀라게 한 거구나.
1: 하, 저 공룡이 보고 안 놀라는 것도 있나? 저 소의 타조들에다 저 작은 고양이까지.
3: 하.
1: 근데 저 겁쟁이 공룡은 계속 친구를 사귀겠다고 저 난리잖아.
0: 친구요? 그래, 맞아. 공룡이 지금 원하는 건 친구를 사귀는 거였어.
4: 그럼 공룡을 한 마리 더 데리고 오면 되겠네.
5: 그러다 마을이 쑥대밭이 되지 않을까?
6: 그 얘기도 맞아, 러블. 최선책이 안 보일 때는 자선책을 찾아봐야겠지?
7: 이상하네. 설레! 치카레타? 방금 전에 니간의 소리 맞지?
1: 자, 봤죠? 내가 전에 말한 험딩어표 진짜 공룡 사파리가 여기 이 눈앞에 있잖아요. 바로 펌 다이노!
4: 얘 이름은 브라키오사우루스예요.
1: 내가 데리고 오는데 뭔 상관이야?
8: 진짜 엄청 커.
6: 펌딩어 시장님, 사람들이 몰리면 놀라잖아요.
9: 팔라워 좀 늘겠는데?
6: 여기 봐, 여기!
1: 제 사파린 거 잊으면 안 돼요! 뭐야! 밟으면 어떡해!
6: 다시 간다! 쫓아가자!
7: 뭐지?

0: 자리에 올라갔어.
1: 가자.
2: 어, 잠깐. 봐봐. 너무 무거워서 다리가 갈라져. 체이스, 저 다리에 차가 안 지나가게 해줘.
0: 공룡 경찰 체이스 출동. 랩! 확성기.
3: 여러분 모두 잘 들으세요. 이 다리는 공룡 때문에 지금 지나가기엔 너무 위험해요. 다들 조심해서 이동해주세요.
1: 이제 뭘 하면 돼? 저러다 무너지겠어.
4: 저건 뭐지?
0: 내가 보기엔 다른 공룡이야.
2: 레보야, 사실 공룡 트럭이거든. 브라키오사우루스가 친구를 찾는 것 같아서 로키한테 부탁했어.
1: 그럼 저 소린 누군데?
5: 안녕 얘들아.
0: 렉스! 딱 맞춰서 왔네. 어서 저기야.
5: 안녕 친구.
2: 가자 공룡 친구, 집으로 보내줄게. 뭐라고 얘기한 거야?
5: 새 친구들이랑 집에 돌아와서 엄청 기분 좋대. 어. 방금 그건 고마워서고.
2: 고맙긴 뭘. 혹시 또 공룡답게 큰 문제가 생기면 우릴 쾅 하고 불러.
6: 아, 왜 항상 치우는 일은 다 내가 하는 건데. 이렇게 만든 건 그 공룡이잖아. 기회만 있으면 아주 한 소리 할 거야. 엄청 무섭게. 이봐, 야, 이 험딩어가 웃겨. 혹시 거기 너니? 공룡 친구?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출동!
7: 얼굴 상처엔
8: 승강기계,
7: 주물 상처엔
9: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0: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11: 키키키키
10: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12: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3: 아빠, 저게 뭐야?
14: 글쎄,
15: 다들 뭐 먹는 거지?
16: 이게 뭐예요?
17: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6: EBS IN 포키제?
17: 네.
16: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라세요.
18: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9: 허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8: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실 딥클린.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강력한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디를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예. 포켓몬 태그스타.
2: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3: 또 졌네.
4: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피라미드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가베 가족. 키키키키.
5: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 상처엔 주물 상처엔
1: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정기 환자를 발견한 당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팡팡!
3: 뽀로로 동안아라 키스 환영합니다.
4: 어서오세요 공주님.
3: 동안아라 키스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로로 동안아라 키스. 키키키키
5: 사는 아이도
3: 키키키키
5: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직동.
6: 얼굴 상처엔
7: 순간
8: 주물 상처엔
9: 마데카 소리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0: 라니가 해볼까?
1: 저는 타요랑 로기 다니에 대해 말하고 싶어요.
2: 우리?
1: 꼬마버스들은 기쁠 때나 힘들 때나 늘 함께 있어주는 고마운 친구들이에요.
0: 라니! 아주 좋은 이야기예요. 다들 소중한 친구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해봐요.
3: 네! 안녕!
4: 오늘 수업 정말 재밌었지?
5: 맞아! 로기는 오늘은 안 졸더라고.
6: 뭐? 나 원래 안 졸거든?
0: 다들 소중한 친구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해봐요.
1: 고마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지? 아, 그래! 선물을 주면 되겠다.
4: 라니야, 빨리 와.
1: 얘들아, 나 먼저 가볼게.
6: 뭐?
5: 어디 가는데?
1: 갈 곳이 좀 있어서. 그럼 나중에 봐.
4: 무슨 일이지?
6: 그러게.
5: 얘들아, 라니가 아까 수업 시간에 얘기하는 거 들었지?
7: 정말 감동적이었어.
4: 고마운 친구들이라니.
5: 그래서 말인데,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거든?
6: 어? 뭔데?
5: 그게 뭐냐면, 있잖아, 우리가 말이야.
0: 라니는 꼬마 버스들에게 줄 선물을 준비하기 위해 도심에 나왔어요.
1: 타요가 갖고 싶어 하던 타요는 준비했는데, 뭔가 더 특별한 건 없을까? 아, 그래! 앤디!
8: 라니? 무슨 일이야?
1: 부탁이 있는데요. 타이어에 그림을 그려주실 수 있나요?
8: 물론이지. 자, 다 됐다.
1: 우와! 타이어가 정말 좋아할 거예요. 고마워요, 앤디.
0: 라니는 로기의 선물을 준비하기 위해 가디언 엑스 사인회에 왔어요.
1: 줄이 너무 길잖아. 그래도 로기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쯤이야.

0: 감사합니다.
1: 안녕.
2: 외출이다. 안녕하세요.
1: 반가워. 사인해줄까?
2: 네. 참, 그리고 로기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꼭 적어주세요.
1: 물론이지.
2: 타요랑 로기 선물은 다 준비됐고, 가니는 예쁜 경광등을 갖고 싶어 했었는데, 그건 어디서 구하지? 일단 차고지로 가봐야겠다. 하나 언니!
3: 어? 라니 왔구나.
2: 청소하시는 거예요?
3: 아, 좀 지저분한 것 같아서. 어, 그건 뭐야?
2: 아, 꼬마버스들 주려고 선물을 준비해봤어요.
3: 선물?
2: 네, 친구들한테 고마움을 전하고 싶어서요. 그런데 강의 선물을 아직 못 구했어요. 어? 어? 경광등이잖아? 하나 언니, 저 경광등은 어디에 쓰실 거예요?
3: 어? 아, 이건 창고에 넣어두려던 건데. 자. 예쁘지? 갖고 싶으면 가져도 돼.
2: 정말요? 강의 선물로 진짜 좋을 것 같아요.
3: 그럼 이것도 같이 실어줄게.
2: 고마워요, 하나 언니. 다들 좋아하면 좋겠다.
4: 다음 날이 되었어요. 꼬마 버스들이 주차장 놀이터에서 신나게 놀고 있네요.
2: 그럼들은 언제 타도 재밌어.
5: 맞아. 이번엔 뭐하지?
2: 어? 이제 차고지에 가서 선물을 주면 되겠다. 얘들아, 이제 그만 차고지로 돌아갈까?
5: 벌써? 그러지 말고 타이어 주고받기 하면 어때?
2: 그래, 좋아.
6: 재밌겠다.
7: 선물은 나중에 줘야겠네.
2: 그럼 시작한다.
5: 야,
2: 선물을 주면 다들 깜짝 놀라겠지.
5: 라니!

0: 많이는 다이어 주고받기를 잘 못하는 것 같으니까 다른 거 하고 놀까?
1: 뭐? 내가 못한다고?
0: 그게 아니라.
1: 됐어! 다들 정말 너무해!
0: 라니야! 우리가 너무 심했나?
1: 난 이렇게 멋진 선물까지 준비했는데 선물도 안 줄 거야!
2: 화가 난 라니는 선물이 담긴 수레를 끌고 갔어.
1: 여기 두면 러비가 쓰레기인 줄 알고 가져가겠지? 흥! 꼬마 버스 타요! 선물은 괜히 준비했어.
0: 라니야! 여기 있었구나.
1: 무슨 일이야?
0: 라니, 아까는 미안했어.
3: 맞아. 화풀어.
1: 됐어? 잠깐만. 왜?
4: 이것 좀 봐.
1: 이게 뭔데? 너를 위한 선물이야.
0: 아까 주려고 했는데 라니가 가버려서 못 줬거든.
1: 선물? 와, 내가 다 좋아하는 것들이잖아.
0: 어제 네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잖아.
5: 꼬마 버스들은 기쁠 때나 힘들 때나 늘 함께 있어주는 고마운 친구들이에요.
0: 다들 네 이야기 듣고 감동했거든.
1: 그래서 다 같이 선물을 준비했어.
5: 얘들아, 정말 고마워.
1: 라니가 좋아해서 정말 다행이야.
5: 사실 나도 너희들한테 줄 게.
1: 어떡해.
0: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5: 나 잠깐 어디 좀 다녀올게. 나중에 봐.
0: 라니야.
5: 우와. 어떡해. 수레가 없어졌잖아. 러비가 벌써 가져갔나 봐. 러비. 러비, 혹시 차고지에 있던 수레 못 봤어?
6: 수레?
5: 별모양 타이어랑 가디언엑스 포스터랑 경광등이 들어있었는데.
6: 잘 모르겠는데 차고지 쓰레기는 아까 다 쓰레기 처리장으로 옮겼거든.
5: 와! 안 돼!
6: 무슨 일이지?
5: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잖아. 꼬마 버스를 주려고 열심히 준비한 건데 어떡해.
2: 라니는 결국 선물을 찾지 못하고 차고지로 돌아왔어요.
4: 어? 라니 왔구나. 그런데 무슨 일 있어?
5: 그게요. 어? 너희들 그거 어디서 난 거야?
1: 어디서 나긴. 라니 네가 선물해준 거잖아.
0: 라니가 많이 화난 것 같아.
6: 그러게. 선물도 준비했는데 주지도 못했어.
0: 저게 뭐지?
1: 멋진 타이어가 들어있는데.
4: 가디언엑스 사인도 있어.
5: 와, 경광등이다.
4: 얘들아.
7: 하나 누나.
4: 여기서 뭐해?
8: 누가 여기 수레를 갖다 놔서 보고 있었어요.
1: 그런데 안에 멋진 물건들이 들어있어요.
4: 아, 이건 라니가 갖다 놓은 것 같던데.
7: 라니요?
4: 라니가 어제 하루 종일 너희 선물을 준비했거든. 깜짝 선물인가 봐.
7: 우와, 라니.
1: 라니야, 고마워. 마음에 쏙 들어. 어때?
5: 정말 잘 어울려.
8: 사인에 내 이름도 적어주고. 정말 감동받았어.
0: 라니 같은 친구는 어디에도 없을 거야.
1: 뭐 별거 아니야.
4: 라니야. 수레는 찾았어?
7: 무슨 수레?
5: 러비?
6: 라니가 아까 차고지에 물건들을 버렸는데 내가 모르고 치워버린 것 같아서. 라니야, 쓰레기 처리장은 가봤어?
5: 그게 말이야.
8: 그럼 화가 나서 우리 선물을 버렸던 거야?
1: 설마?

0: 선수들이 라니가 준비한 선물을 무사히 받았네요. 정말 멋진 친구예요, 라니.
1: 제이와 으란차.
0: 차들로 꽉 막힌 도로. 저기 제이가 보이네요.
2: 어? 무슨 일이지?
3: 왜 이렇게 막히는 거야? 오는 길을 보니까 사고가 났더라고.
2: 어? 사고라고? 어서 가봐야겠어.
4: 됐어.
2: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5: 미안해요.
6: 에이, 방금 제 차하고 나왔는데.
5: 정말 이제. 미안해요.
2: 그렇죠. 어떻게 된 거야?
5: 어, 제이. 그게.
2: 왜 우는 거야? 울지 마. 응? 으라차, 이제 괜찮아?
5: 네, 괜찮아요.
2: 다행이다. 그런데 아까는 왜 온 거야?
5: 그게 자꾸만 실수를 해서요. 다른 차들한테 피해도 주고.
2: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어. 다들 이해해 줄 거야.
5: 그렇지만 이번이 처음도 아닌걸요. 달려가다가 급하게 멈추는 바람에 싣고 가던 닭장문이 열려서 도로를 엉망으로 만든 적도 있고, 고장난 줄도 모르고 다니다가 제가 흘린 기름을 밟고 다친 차들도 있어요. 심지어 배달 중에 드럼통을 떨어뜨려서 사람들을 위험하게 만든 적도 있는걸요.
2: 실수를 그렇게나 많이 했다고?
5: 네, 아무래도 전 배달을 그만둬야 하나 봐요. 그럼 이만 가볼게요.
2: 응? 으라차! 나와 함께 실수를 줄일 방법을 찾아보자.
5: 네? 어떡해요?
2: 먼저 실수하는 이유를 알아야 해. 내가 도와줄게.
5: 제이! 고마워요!
2: 왜 울고 그래?
0: 다음 날 제이는 으라차와 함께 상점에 갔어요.
7: 잘했다. 나머지 짐은 다른 배달차한테 부탁할게.
5: 네? 에이, 괜찮아요. 남은 짐도 다 실어주세요.
7: 그래도 되려나? 너무 많을 텐데.
5: 어서요.
2: 으라차, 그건 안 돼.
5: 어?
2: 왜냐하면 짐을 많이 실으면 쏟아질 수 있거든. 그러니까 무리해서 실으면 안 돼.
5: 그렇구나. 네, 알겠어요.
0: 그 후로도 제이는 으라차의 행동을 살펴봤어요.
5: 어? 가디언 엑스다!
2: 으라차!
5: 아, 네.
2: 주행 중에 다른 곳을 보면 사고가 날 수 있어.
5: 우와, 진짜 귀엽다!
2: 앞으로는 주행에만 집중하도록 해.
5: 아, 네, 죄송해요.
2: 어? 일어나. 으라차! 어? 저기 앞에 잠깐 서봐.
5: 네? 네.
2: 방향을 바꿀 때는 넘어질 수 있으니까 천천히 가야만 해. 알겠지?
5: 네. 계속 실수만 해서 어쩌죠?
2: 괜찮아. 이제 왜 실수하는지 알았으니까 훈련하면 돼.
5: 훈련이요?
2: 너, 나만 믿어.
0: 제이와 으라차는 특별 훈련을 하기 위해 한강으로 왔어요.
2: 오늘 꼬마 버스들도 훈련을 도와주기로 했어.
5: 얘들아, 정말 고마워.
2: 으라차, 저기 바닥에 놓인 라바콘을 좌우로 통과하면 돼.
5: 어? 에이, 저건 너무 쉽잖아요.
2: 그래서 준비한 게 있지.
5: 어?
2: 자, 이 물이 쏟아지지 않게 움직이면 돼.
5: 한번 해볼게요.
2: 참,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행에만 집중해야 해. 알았지?
5: 네? 네, 알겠어요.
8: 으라차 파이팅!
2: 자, 그럼 출발!
5: 출발!
2: 타요. 준비됐어?
1: 네.
4: 어? 저기 가디언 엑스다! 어?
5: 가디언 엑스라고? 아, 차가워! 물이 쏟아졌잖아.
2: 으라차, 어떤 상황에서도 주행에만 집중하랬잖아.
5: 네. 다시 해볼게요.
2: 그럼 이번엔 한눈 팔면 안 된다.
5: 네.
9: 붕차카붕 차카붕 차카붕 부르붕붕 붕차카붕 차카붕 붕차카 춤을 춰요.
5: 이게 아닌데. 이번엔 집중해서.
2: 드라차, 잠시 쉬었다 할까?
5: 아니에요. 더 연습할래요.
2: 그 후로도 으라차는 열심히 훈련했어.
5: 조심, 조심. 자. 우와, 성공이다, 성공!
9: 축하해, 으라차!
2: 이제 문제 없겠는데?
5: 앞으로 연습한 것처럼 조심히 배달할게요.
2: 으라차는 잘할 수 있을 거야.
5: 제이, 다들 너무 고마워.
4: 꼬마 버스 타요.
10: 다음 날 저기 으라차가 배달 나갈 준비를 하고 있네요.
7: 자, 하나 더.
5: 잠깐만요.
7: 어?
5: 이제 그만 싫어도 될 것 같아요.
7: 더 실어달라는 게 아니라 그만 실으라고?
5: 네, 짐이 너무 많으면 위험하잖아요. 그럼 밧줄로 잘 고정해 주세요.
7: 그래? 잠깐만.
10: 한편 제이는 긴급출동센터로 향하고 있어요.
2: 으라차는 잘하고 있겠지?
11: 어? 사고가 났나 보네? 어서 확인해 봐야겠어.
5: 미안해요. 미안해요.
2: 으라차,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5: 제이. 제이가 열심히 도와줬는데 또 실수를 하고 말았어요. 미안해요, 제이.
2: 잠깐만.
11: 으라차가 또 사고를 냈다고? 하지만 으라차는 정말 열심히 연습했는데.
5: 우와, 성공이다, 성공.
9: 축하해, 으라차.
2: 이제 문제 없겠는데?
5: 앞으로 연습한 것처럼 조심히 배달할게요.
2: 분명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어? 응? 밧줄이 많이 낡았잖아? 역시 이것 때문이었어. 어?
12: 제이, 건물에 화재가 발생했어. 와서 출동해줘.
2: 알았어, 금방 할게.
10: 제이는 서둘러 화재 현장으로 출동했어요.
2: 프랭크!
12: 제이, 저쪽에 환자가 있어.
2: 알았어. 괜찮으세요?
12: 아, 그래. 고마워요.
2: 제이, 이쪽이야.
11: 자, 천천히.
2: 조금만 참으세요. 그럼 이만 출발할게. 잠깐! 무슨 일이야?
11: 뒷바퀴에 바람이 빠졌어.
2: 정말이네.
11: 이대로는 주행이 어렵겠는걸.
2: 어쩌지? 빨리 병원에 가야 하는데.
11: 너? 으라차잖아?
5: 제이를 또 실망시키다니. 불이 났나 봐.
11: 으라차!
5: 응?
11: 나 좀 도와줘.
5: 네? 무슨 일인데요?
11: 환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야 하는데 앨리스 타이어에 바람이 빠졌어. 네가 앨리스를 병원까지 끌어다 줄 수 있겠니?
5: 네? 제가요? 하지만 아까처럼 또 실수를 하면 어떡해요?
11: 아까 사고는 네 잘못이 아니야.
5: 네?
11: 이것 좀 봐.
5: 이건 제 짐을 묶었던 밧줄 아니에요?
11: 맞아. 밧줄이 많이 낡은 탓에 끊어지면서 짐이 쏟아졌던 거야.
5: 정말요? 그럼 제 실수가 아닌 거예요?
11: 그럼. 난 으라차가 잘할 수 있다고 믿어.
5: 제이, 해볼게요.
11: 고마워.
2: 잘 부탁해.
5: 네, 걱정 마세요.
10: 으라차는 환자를 태운 앨리스를 끌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5: 환자가 있어요. 좋아, 이겨주세요.
10: 으라차는 한눈을 팔지 않고 무사히 병원에 도착했어요.
5: 자, 도착했어요.
1: 와, 으라차 정말 대단한데?
13: 으라차가 도와줘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
5: 다 제이가 도와준 덕분인걸요.
13: 무슨 소리? 으라차가 열심히 훈련한 결과라고. 어, 그런데 저게 뭐지? 기름이잖아. 으라차, 이번에는 다른 훈련을 해야겠는데?
5: 훈련은 이제 그만할래요.
13: 거기서!
10: 으라차는 제이의 도움으로 더 멋진 배달차가 되었어요. 앞으로도 기대할게요, 으라차.
5: 봐주세요.
1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5: 지금!
14: 얼굴 상처엔
15: 순간
14: 주물 상처엔
16: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14: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7: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18: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9: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8: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20: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1: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22: 아빠, 저게 뭐야?
23: 글쎄.
24: 다들 뭐 먹는 거지?
25: 이게 뭐예요?
26: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제. 아직도 모르세요?
25: EBS IN 포키제?
26: 네.
27: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라세요.
28: 우와, 뽀로롱 피크닉 놀이터 가자.
29: 흔하긴 따뜻해, 싱싱. 그럼
28: 여기서도 싱싱.
29: 빙글빙글 날라라, 시소 돌아라라.
28: 재밌다.
29: 잠깐 쉬자. 2층에서 구름 보고 탈 때는 차례로.
28: 글자도 돌려볼까? 내일도 놀자. 안녕.
29: 뽀로롱 피크닉 놀이터.
28: 원더키드.
30: 넘버블럭스 친구들.
31: 보이라.
30: 이건 넘버블럭 10이야.
31: 20까지 함께.
28: 우리 같이 놀자.
30: 5와 3이 만나면
28: 8이야.
30: 변신.
31: 우리 모두 8.
30: 놀다 보면 수학이 쏙쏙. 다양한 액티비티 카드로 즐거운 수학놀이. 어느 쪽이 더 클까?
28: 함께 놀아요.
30: 넘버블럭스. 4대 가족.

0: 토미카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1: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킥동. 얼굴 상처엔
3: 순환킥킥.
2: 주물 상처엔
3: 덤덤.
4: 마데카 소리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치.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 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2: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3: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4: 안녕!
3: 노래도 하고 크로운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4: 키키키키
5: 사는 아이도
4: 키키키키
5: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지금
6: 얼굴 상처엔
7: 순간
6: 주물 상처엔
8: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0: 다녀왔습니다.
1: 아빠.
0: 어이구. 우리 달님이 잘 놀았어?
1: 아빠 냄새.
0: 어, 아빠한테서 냄새나? 무슨 냄새? 땀 냄새? 발 냄새?
1: 아니요, 달콤한 케이크 냄새요.
0: 난 또 뭐라고. 짜잔. 그래서 아빠가 케이크 선물을 준비했지롱.
1: 와, 만세.
0: 자, 딸기 케이크다.
1: 우와, 케이크 예쁘다.
2: 깨끗 깨끗.
1: 역시 아빠 케이크는 최고예요. 달콤하고 부드럽고 예쁘고 기분이 막막 좋아져요.
3: 엄마도 아빠 케이크 맛에 반해서 결혼했잖니.
1: 아빠, 저도 아빠 가게 가서 케이크 만들어보면 안 돼요? 제가 만든 케이크 먹어보고 싶어요.
3: 아빠 일하는데 방해될 텐데.
0: 좋아, 내일 아빠랑 케이크 만들러 같이 가자.
1: 정말요? 우와! 케이크 예쁘다!
0: 자, 어? 어? 아빠가 특별히 준비한 달님이 전용 요리사 옷!
1: 우와! 신난다! 요리사 옷 정말 입고 싶었는데! 우와! 나한테 딱 맞아!
0: 자, 그럼 시작해볼까?

0: 자, 다 구워졌다.
1: 우와! 생크림 쭉쭉쭉 딸기딸기 가운데 쏙 알록달록 설탕 설탕

0: 아빠, 어때요?
1: 우와, 잘 만들었는데?
0: 그치만 아빠가 만든 케이크들만큼 예쁘지 않은 것 같아요.
1: 오, 아니야. 아빠가 본 6살 유치원생이 만든 케이크 중에 최고로 예쁜데? 최고!
0: 진짜요? 얼른 엄마랑 달콩이한테 자랑하고 싶다. 월요일에 유치원 가면 선생님이랑 친구들한테도 자랑해야지.
1: 그래. 그럼. 자, 사진도 찍었으니까 이따 집에 갈 때까지 진열장에 넣어두자.
0: 우와!
2: 계세요?
1: 어?
2: 케이크 찾으러 왔는데요.
1: 아, 네, 어서 오세요. 주문하신 초코 케이크 갖다 드릴게요.
2: 네.
1: 어때요? 마음에 드세요?
2: 네, 할머니가 너무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1: 자, 여기 있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안녕히 가세요.
2: 안녕.
0: 저 케이크 진짜 예쁜데. 좋겠다.
1: 방금 그 손님 할머니가 오늘 병원에서 퇴원하신대. 그래서 축하하려고 일주일 전에 예약했던 거야.
0: 우와.
1: 할머니가 좋아하셔야 할 텐데.
0: 당연히 좋아하죠.
2: 안녕히 계세요. 잘 먹을게요.
1: 감사합니다.
0: 안녕히 가세요.
1: 야! 야!

0: 케이크 다 팔렸다. 달림이가 도와줘서 그런가 오늘은 하나도 안 힘드네.
1: 진짜요? 신난다.
0: 그럼 이제 얼른 집에 가서 엄마랑 달콩이한테 달림이표 케이크 보여주자.
1: 오케이. 얼른 가서 자랑해야지.
2: 어? 어? 저기 케이크 있나요?
0: 아, 어떡하죠? 보다시피 남은 케이크가 없는데.
2: 아, 그래요? 아, 어쩌지? 어? 저 케이크는요?
0: 어, 네? 네?
2: 저거 주세요. 얼마죠?
0: 아, 죄송해요, 손님. 저건 파는 게 아니에요. 우리 딸아이가 처음 만든 케이크거든요.
2: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0: 어? 아빠! 아까 그 손님이에요.
1: 어? 아, 어떡하지 여보? 늦어서 케이크 가게가 모두 문을 닫았어. 아, 큰일이네. 소리한테 생일 케이크 꼭 사간다고 약속했었는데. 아, 아 저런 아이 생일인가 보네. 아, 어떡하지?
0: 저 아저씨.
1: 어? 나?
0: 네. 자, 이거요.
1: 어?
0: 케이크 없는 생일 파티는 심심하잖아요. 난 오늘 생일이 아니라서 괜찮아요.
1: 아, 이걸 주는 거니? 네가 처음으로 만든 케이크라며.
0: 네, 그치만 다음에 아빠랑 또 만들면 되거든요. 그쵸, 아빠?
2: 그럼 우리 달님이

0: 아휴, 정말 미안하고 고마워서 어쩌지? 뭔가 보답을 해야 할 것 같은데.
1: 아, 괜찮아요. 우리 아이 성이니까 어서 가서 따님 생일 축하해 주세요. 그치, 다니마?
2: 네!

0: 세상에, 정말 고맙구나. 아, 맞다.
1: 어?
0: 이건 아저씨의 작은 보답이란다.
1: 이게 뭐예요?
0: 아저씨는 놀이동산에서 일하는데 그건 놀이기구를 마음껏 탈 수 있는 자유이용권이야.
1: 진짜요? 와, 놀이동산 너무 가고 싶었는데.
0: 그럼 꼭 놀러와, 가족들 다 같이.
1: 감사합니다.
0: 아저씨가 더 고맙지. 안녕. 어, 소라, 조금만 기다려. 아빠가 케이크 가지고 빨리 갈게.
1: 아빠, 아저씨가 놀이동산 자유이용권 주셨어요.
2: 좋겠구나. 아저씨가 달님이 마음이 예뻐서 주신 걸 거야.
1: 다음에 꼭 같이 가요.
2: 그래, 약속. 그래도 아까 사진 찍어놔서 정말 다행이다.
1: 어? 그러네요. 엄마랑 달콩이한테 사진 보여줘야겠어요.
2: 그럼.

0: 사랑, 거절한다는 뜻이거든.
1: 아,
0: 근데 초코는 아직 아기 고양이인데 사료를 너무 많이 담은 거 아니야?
1: 왜? 많이 먹으면 좋잖아. 그래, 많이 먹고 얼른 크면 우리 집에도 더 자주 놀러 올 거야.
0: 다 못 먹을 것 같은데. 응?
2: 얘들아, 간식 먹고 놀아.
3: 간식?
2: 자, 팬케이크 맛있게 먹어요.
1: 네! 맛있다!
4: 초코도 얼른 와서 밥 먹고 가야 될 텐데.
0: 달림아, 아까 마당에 이상한 발자국이 있었어.
4: 이상한 발자국? 어? 이게 무슨 소리지? 어?
1: 고양이 소리다! 초코인가 봐! 초코야!
2: 간식 안 먹고.
1: 엄마, 어떤 고양이가 초코밥을 뺏어 먹고 갔어요. 엄청나게 새까맣고요.
0: 덩치가 이만해요.
2: 뭐?
4: 눈은 이렇게 도깨비처럼 생겼고요. 여기 엄청 무서운 흉터도 있었어요.
0: 목에 방울도 있었잖아.
1: 아, 맞다.
2: 엄청 무섭게 생긴 고양이구나.
0: 내 생각에는 어제도 그 고양이였을 거야. 초코 밥을 먹은 범인.
5: 뭐? 정말?
0: 아까 마당에 있던 발자국도 그 녀석 거 같아.
1: 그러고 보니 어젯밤에도 방울 소리가 났어.
4: 그럼 도둑 고양이인가?
0: 아니, 목에 방울을 달았다는 건 주인 있는 고양이야.
1: 뭐? 주인도 있으면서 남의 걸 훔쳐간단 말이야?
4: 우리가 찾아내는 건 어때?
2: 하지만 그 고양이가 어디 사는지도 모르잖아.
1: 그렇지.
0: 그럼 이러는 건 어때? 내가 본 탐정책에서는 말이야.

0: 어디로 도망간 거지?
1: 잭?
0: 그 고양이 말이야. 어때?
2: 잭.
0: 악당 이름 같지 않아?
1: 맞아, 맞아. 잭.
3: 이것 봐.
1: 어? 뭔데, 뭔데? 뭔데?
3: 어? 고양이 사료잖아.
0: 이게 뭐?
3: 여기! 주변에 발자국이 찍혔어. 저쪽으로 도망간 게 분명해.
1: 좋아, 어서 가보자.
3: 갈림길이네. 어디로 갔을까? 어? 저쪽이야. 저기!
4: 건너편 골목에 사시는 할머니 댁 고양이인 것 같은데?
5: 건너편 골목이요?
4: 응. 건너편 골목에 사시는 건 확실한데 정확히 어느 집인지는 잘 모르겠네.
5: 감사합니다.
1: 건너편 골목이면 여기가 맞는데.
0: 분명히 이 근처에 있을 거야. 어? 어? 저기!
5: 제기다!

0: 어떡하지? 힘들게 잭을 찾아냈는데.
1: 너희들은 누구니? 우리 집엔 무슨 일이지?
2: 여기가 할머니 집이에요.
0: 잭이요, 잭! 잭 때문에 왔어요.
1: 잭? 아, 잭이 누군데?
0: 우리 초코바 훔쳐간 잭이요.
3: 뭐?
0: 더 잭이다!
1: 아, 얘 이름은 잭이 아니라 딸기란다.
3: 딸기요?
1: 그래. 내가 외출했다가 팔을 다쳐서 병원에 입원을 했지 뭐니. 그래서 딸기가 혼자 있게 된 거야. 에휴, 안 그래도 얼마나 걱정을 했는데.
0: 어? 잭, 아니 딸기가 귀엽잖아.
1: 정말 미안하구나. 배가 고파서 너희 고양이 먹이를 먹은 모양이야.
0: 우린 그런 줄도 모르고 도둑 고양이라고 오해했어요. 죄송해요.
1: 아니야. 이 할머니가 미안하구나.
0: 근데 딸기는 왜 다쳤어요?
1: 아기 때 사고를 당한 모양이야.
0: 불쌍해.
1: 어미도 없이 버려져 있어서 내가 데려다 키웠지.
0: 혹시 무슨 일 생기시면 저희가 아니, 딸기 돌봐줄게요.
1: 정말 그래줄래? 고맙구나.
3: 안녕히 계세요. 딸기야, 안녕.
0: 딸기가 다시 할머니를 만나서 다행이야.
4: 맞아.
0: 어? 근데 뭐자? 아까 분명히 쓰고 있었는데 어디다 뒀지?
5: 걱정 마. 그치, 별이야?
4: 맞아, 우린 탐정이니까.
5: 자, 준비됐지?
3: 응! 출동!
6: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7: 다들 뭐 먹는 거지?
8: 이게 뭐예요?
9: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0: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2: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강력한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디를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예! Yeah. 포켓몬 태그스타.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 상처엔
4: 승강기계.
3: 주물 상처엔
4: 너무나
5: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6: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7: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6: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0: 도토미카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1: 플렉소! 플렉소! 얼마 될까?
2: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1: 클릭소!
2: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이체로 변신.
3: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1: 클릭소!
3: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가네 가족.
2: 키키키키.
4: 사는 아이도.
2: 키키키키.
4: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3: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4: 스쿨버스 왔네.
5: 학교 가자.
6: 안녕 친구들.
7: 같이 가자.
8: 안녕.
9: 재밌게 공부해요.
10: 와, 놀이터다.
11: 빙글빙글 쌩쌩.
12: 정면 버스 별지면 놀이터. 뽀로로 빠방.
13: 키키키키
2: 사는 아이도
13: 키키키키
2: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1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5: 출동.
14: 얼굴 상처엔
15: 순간
16: 주문 상처엔
17: 마데카 소리 지켜줄게.
14: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0: 포근한 둥지 안에 귀여운 달걀들이 놓여 있어요. 똑똑. 달걀 속에는 누가 있을까요?
1: 병아리요.
2: 병아리.
1: 이야기.
3: 에이, 달걀 안에 어떻게 병아리가 있어?
0: 짠. 맞아요. 삐약삐약. 노란 병아리가 태어났네요.
1: 우와, 진짜네.
2: 어? 정말 몰랐어?
1: 응. 달걀에서 병아리가 나오는구나. 정말 신기하다.
4: 집에 돌아온 보니는 달걀 하나를 따뜻하게 품기 시작했어요.
5: 어, 보니야, 정말 병아리가 나올 때까지 품고 있으려고?
1: 그럼요, 조금만 있어보세요. 제가 엄청 예쁜 병아리를 보여드릴 테니까요.
3: 예쁘.
5: 그래.

0: 보디야, 무슨 일이야?
1: 부부맨! 달걀에서 병아리가 안 나와요. 며칠이나 품었는데도요.
0: 그래? 속상하겠다.
1: 네, 왜 안 나올까요? 혹시 엄마 달걀 없어서일까요?
0: 그럴지도.
1: 그럼 엄마 달걀 만들어주세요. 포근한 둥지들요.
0: 좋은 생각인데? 그럼 이것 좀 눌러줄래?
1: 네!

0: 둥지 위에 이렇게 올려놓으면
1: 고마워요 보건맨.
0: 예쁜 병아리가 태어나길 바랄게.
1: 네. 안돼.
2: 그렇게 며칠이 더 지났어요.
0: 꼬꼬? 와, 벌써 이름까지 지은 거야?
2: 꼬꼬도 이름이 마음에 드나 본데?
1: 꼬꼬, 꼬꼬! 반가워, 꼬꼬!
2: 본인은 꼬꼬를 정성껏 돌봤죠.
1: 많이 먹어, 꼬꼬야? 꼬꼬야, 예쁘게 그려줄게. 아, 쨔삐. 꼬꼬 들어가면 안 돼. 엄마가 있어야지. 꼬꼬야.
2: 꼬꼬는 날마다 무럭무럭 자랐어요.
3: 꼬꼬야, 잠 좀 자자.
4: 이게 뭐야?
1: 무슨 일이에요?
2: 결국 꼬꼬는 밖에서 지내기로 했어요.
0: 자, 완성됐어.
1: 자, 꼬꼬, 이제부터는 여기가 네 집이야.

0: 보내주고 싶지만 안 돼.
1: 뽀뽀를 보자 본인은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0: 딱 놀이터 한 바퀴만 돌고 가는 거다. 밖에 나오니까 좋지.
2: 보니야, 무슨 일로 불렀어?
0: 꼬꼬가 저쪽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2: 뭐? 이런, 속도가 너무 빨라. 쫓아가려면 자동차가 필요하겠어.
0: 자동차?

0: 컬러방귀 캔디 머신. 봄컬러 파워. 바람처럼 빠른 웅카.
1: 집 밖으로 나온 꼬꼬는 룰루랄라 신이 나서 마음껏 돌아다녔어요.
2: 나무라! 어? 나무라!
3: 미안해요!
4: 우와, 웬 달기지?
5: 어머, 그러게.
0: 빨리 바뀌어라. 가자,

Ha ha ha!

0: 봐봐.
1: 성공!
2: 오빠는 정말 말썽쟁이라니까.
1: 그런데 말이야, 아까 꼬꼬 정말 신나 보이지 않았어?
2: 네? 그러고 보니 밖에 나오니까 좋지?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3: 본인은 어떻게 하면 꼬꼬가 즐겁게 지낼 수 있을지 생각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본인의 가족은 시골 할아버지 댁을 찾았죠.
4: 아유, 우리 보니랑 요니 왔구나.
2: 할아버지, 할머니!
5: 저희 왔어요.
6: 어서 오거라.
4: 얘가 그 말썽쟁이 꼬꼬구나.
5: 네, 잘 부탁드릴게요.
2: 할아버지, 우리 꼬꼬 잘 보살펴 주실 거죠?
4: 그럼. 여긴 꼬꼬 친구들도 많아서 꼬꼬도 아주 잘 지낼 거야.
5: 꼬꼬를 친구들하고 인사시켜줄까?
2: 네. 자.
5: 친구들도 꼬꼬가 반가운가 봐.
7: 보니야, 정말 괜찮아?
2: 네, 떨어져 지내는 건 아쉽지만 친구들과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곳이 꼬꼬한텐 더 좋을 것 같아요. 그치, 골디?

0: 다시 만날 때까지 꽃보는 건강하게 잘 지낼 거예요.
1: 아빠와 홀지의 비밀.
2: 내 걱정은 하지 말고
0: 평화로운 휴일 보내요. 엄마와 윤희는 외출을 하나 보내요.
3: 다녀올게요.
1: 빠빠이.
2: 잘 다녀와요. 그럼 자유 시간이다. 이런 때를 위해 만든 축제 공

0: 샌드위치. 그럼 잘 먹겠습니다.
1: 아,
0: 이따 먹지 뭐. 부부맨 변신. 왜 벌써 돌아왔어요?
2: 놓고 간 게 있어서요. 그런데 뭐 하고 있었어요?
0: 아, 체조 중이었어요. 이렇게 핫들 핫들 핫들.
2: 재밌는 체조네요. 우리 윤이 잘 따라하네.
0: 그런데 놓고 간 거 찾으러 온 거 아니에요?
2: 아, 맞다. 어디다 뒀더라?
0: 부부맨 변.
3: 안녕하세요.
0: 안녕.
3: 뭐 하세요?
0: 골디 찾고 있었어. 골디야, 어딨니? 골디야.
3: 골디는 야옹이랑 있던데요.
0: 그렇구나.
3: 우와, 생각났다.
0: 뭐가?
3: 애들이랑 놀이터에서 놀기로 한 걸 깜빡했어요. 그럼 저 가볼게요.
0: 그래, 안녕. 빨리 출동해야 하는데. 그래, 뒷마당. 여기라면 괜찮겠지? 부부맨 변신!

0: 그 혹시 봤니? 아 골디야, 이건 비밀이야. 보디야, 늦어서 미안. 괜찮아?
1: 아니요.
0: 왜? 무슨 일 있어?
1: 친구들이랑 놀이터에서 놀기로 했는데 아무도 안 왔어요. 부고마니, 저랑 놀아주시면 안 돼요?
0: 아, 그거라면...
2: 보디야!
1: 와, 얘들아 왜 이제 와? 부고만, 이제 가셔도 돼요?
0: 그래. 아... 큰일이 아니라 다행이긴 한데 기운이 좀 빠지네. 하지만 나에겐 이게 있지. 아, 어. 골디. 뭐? 다 봤다고? 내가 부부맨인 건 비밀이야. 알지? 뭐? 대신 샌드위치를 달라고? 그럼 한 입만이다. 다 가져가는 거야? 괜찮아, 다시 만들면 돼. 제일과 다 떨어졌잖아.
3: 여기는 지금 준결승전이 열리고
0: 드디어 시작하는구나.
1: 아빠, 다른 거 보면 안 돼요?
0: 어?
1: 마법성이 아리할 시간이란 말이에요.
4: 보니야, 그거 아빠가 일주일 내내 기다린 경기래. 오늘만 네가 양보하면 어때?
1: 네. 그럼 전 요니랑 놀게요.
0: 고마워요, 예, 여러분.
3: 좋습니다.
0: 뭐지? 리모컨이. 왜 그래, 골디? 나 야구 경기 봐야 한단 말이야. 뭐? 내 정체를 알리겠다고?
1: 어? 아빠, 야구 안 보세요?
0: 아, 이게 아빠가 진짜 보고 싶었던 경기였어.
4: 그날 이후 골디가 비밀을 지켜주는 대가로 아빠는 매일 골디가 원하는 걸 다 들어줘야 했죠.
0: 또 놀아달라고?

0: 골리, 늦어서 미안. 아침밥이 좀 늦었네. 대신 많이 줄게. 어? 골디, 통조림은 어제 다 먹었잖아. 통조림은 다 떨어졌다니까. 오늘은 그냥 이거 먹어.
1: 엄마 갔다 올게. 어.
0: 안 돼, 통조림 사올게. 말하지 마.
1: 골디, 무슨 일이야? 아, 아빠가 또 방귀 꼈다고?
2: 아, 채정아도 방귀를 끼셨구나. 아빠 방귀 좀 그만 끼세요.
1: 이따 봐.
0: 이런, 아무도 못 알아듣는데? 이제 어쩌나?
3: 골디는 아빠가 부부맨이라는 증거를 찾기 위해 열심히 뒤졌답니다.

0: 비밀 지켜줄 거지? 부탁할게. 아, 골디도 지금쯤은 포기했을 거야. 나다.
1: 골디? 아, 호출기. 설마 아직도 포기 못한 거야?
2: 부부맨, 도와줘요.
1: 와.
0: 그럼 출동해 볼까? 부부맨 출동. 네, 안녕 보니 무슨 일이야?
2: 부부맨, 어? 저기 야옹이 좀 도와주세요.
1: 머리가 귀엽구나. 어떡하면 좋지?
2: 울타리 사이를 크게 벌리면요, 야옹이가 나올 수 있게.
0: 어? 좋은 생각인데? 함께 야옹이를 구해볼까?
2: 네!

0: 방귀구름 펌프!
1: 조금만 참아! 우리가 이걸로 구해줄게! 자...
0: 좋아! 이제 공에 바람을 넣어볼까?
1: 네!
0: 자...
1: 괜찮아요, 영아! 무서운 거 아니야! 널 구해주려는 거야!
0: 그래! 골디야, 네가 야옹이 옆에 있어줄래? 야옹이가 조금 무서운가 봐.
1: 골디, 잘했어!
0: 우리도 열심히 해볼까?
1: 네!
0: 하나, 둘, 하나, 둘!

0: 돌기도 고마운가 봐요.
1: 알았어.
2: 정말? 내가 보부맨인 거 아무한테도 말 안 할 거야? 고마워, 골디.
3: 이번 일로 아빠와 골디에겐 둘만의 비밀이 생긴 것 같네요.
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5: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 상처엔
2: 승환
1: 주물 상처엔
3: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5: 또 졌네.
6: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카누들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갑의 가족.
7: 아빠 저게 뭐야?
8: 글쎄.
9: 다들 뭐 먹는 거지?
10: 이게 뭐예요?
11: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0: EBS IN 포키젤?
11: 네.
10: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2: 키키키키 하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13: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4: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강력한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들을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예! 포켓몬 태그스타!

0: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2: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3: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4: 고비는 아프대요.
3: 그래 놀이 회전 놀이 재밌어요.
5: 시원해.
6: 언제나 신나는
3: 뽀로로 유치원.
7: 키키키키.
8: 사는 아이도
7: 키키키키.
8: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 상처엔
10: 주물 상처엔
11: 마데카 소리
12: 지켜줄게.
9: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솔 마데카 소리.

0: 아무도 못 찾게 얼른 숨어야 하는데 조금.
1: 너 숨을 곳이 필요하구나.
0: 어?
1: 날 따라오면 숨바꼭질 할 곳이 아주 많이 있는데.
2: 지구에는 티니핑들에게 위험한 생물들이 많으니까 조심해야 해, 쥬. 예를 들면.
3: 깃털이 맞았어. 야야야! 아야!
4: 깃털이 이렇게 위험한 거였어.

0: 진자를 쓰다 쓰다. 괜찮아 괜찮아. 무섭지 않아. 좋아.
1: 우와, 얌전해졌어 미더. 그러고 보니 조합팅은 동물과 대화하는 마법을 사용했었지 방금.
0: 우와, 대단해.
2: 역시 배우네는 달라.
0: 이제 하늘로 날아가. 좋아. 자, 다시 공부하러 가자쥬.
3: 네가 선생이라니 실력 있게 늘었나 보지 하츠피.
0: 누구야쥬?
3: 보석숲의 멍청한 애들은 누구 때문에 여기로 오게 됐는지도 아마 모를 거야. 그건 너희도 마찬가지지.
0: 뭐? 설마 네가 보석 티니핑들을 이 마을로 떨어뜨린 거야?
3: 알고 싶으면 날 잡아보든지.
0: 거기서 쥬!
4: 하츠피!
0: 걱정 마! 저 녀석은 나한테 맡겼쥬!
1: 조아핑! 왜 그래, 미더?
4: 큰일 났어, 좋아! 하츠핑이!
0: 안녕?
5: 우리 놀러왔어!
6: 얘들아, 왜 밖에 나와있어?
4: 뭐니? 하츠핑이 이상한 티니핑을 쫓아갔어, 좋아!
6: 뭐? 어? 이상한 티니핑이란 게 조아야?
4: 쟤는 아니야, 조아.
1: 쟤는 쪼꼼핑이야, 미더.
0: 작은 일에도 겁을 잔뜩 먹어서 늘 어딘가에 숨고 싶어하는 소심한 보석 티니핑이야, 방글.
6: 쟤한테 물어보면 되겠다.
0: 쪼꼼핑, 이리 나와봐. 다 봤는데.
7: 얘 진짜 귀엽다.
5: 같이 숨바꼭질 하자.
1: 주라 주라 쪼꼼. 로미.
5: 왜 티니핑들이 커진 거야?
4: 그게 아니라 우리가 작아진 거야.
0: 그것뿐만 아니라 너희 머리도.
6: 이런 몸으로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고.
4: 우리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6: 원래대로 돌아갈 때까지는 여기 있는 게 좋겠어. 티니핑 스쿨은 안전하고 먹을 것도 있으니까.
4: 하지만 원래대로 못 돌아가면.
5: 걱정해봤자 무슨 소용이야. 이왕 작아진 거 애들하고 즐겁게 놀지 마.
0: 전학생이 온 것 같아서 재밌어 방글.
1: 맞아, 같이 놀자 삐더.
6: 마음 편하게 놀 수만은 없어.
4: 저기 로미, 여기 안전한 거 맞아?
8: 어? 어? 어?
9: 아, 또 이 녀석이야.
4: 진짜 놀랐어.
5: 잡아먹히는 줄 알았네.
10: 고맙습니다. 또 오세요.
4: 루미랑 친구들은?
0: 방금 전까지 여기 있었는데 방글.
1: 어디 간 거지, 미더?
0: 깜짝이야, 좋아! 토끼야, 혹시 로미 못 봤어, 좋아?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 마법 연습을 더 해야겠구나, 좋아.
1: 흔적을 못 찾겠어, 미더.
0: 비둘기들아, 왜 그래, 좋아?

0: 하지만 우리만으로는 따라잡을 수가 없어, 미도.
1: 어떡해! 정신 차려! 지금 하츄핑도 없는데 우리라도 정신 차리고 로미를 구해야 해, 좋아!
0: 좋아핑!
2: 아프니까 그만 그만! 조금 핑! 꽁꽁 주물랭 조금!
0: 살려라!
1: 부탁이야, 숨지 말아줘.
2: 싫어, 이 마을엔 위험한 게 너무 많아서 겁나. 숨어있는 게 제일 좋아, 조금.
1: 좋아, 마음대로 해. 하지만 그렇게 숨기만 한다고 바뀌는 건 없어. 계속 숨어만 있으면 넌 영영 보석숲으로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돌아갈 때까지 우릴 믿고 함께 있어주면 안 되겠어, 좋아?
2: 정말 돌아갈 수 있는 거야, 조금?
0: 우리도 너랑 같은 마을 출신이야. 봐봐, 믿어.
2: 그렇구나. 그런데 아까 너희랑 같이 있던 애 누구야, 조금?
0: 그 사람은 우리 공주님이야, 방글.
1: 공주님을 다시 원래 크기로 되돌려줘. 그럼 넌 보석숲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어, 좋아.
2: 그런 거라면 뭐, 알았어. 도와줄게, 조금.
1: 고마워. 비둘기야, 우리를 로미 곁으로 데려다줘, 좋아.
0: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3: 일단 내가 밖으로 나가볼게.
0: 로미! 로미! 얘들아!
3: 여기야!
1: 쇼코핑 부탁해, 좋아.
2: 늘어 쇼코!
3: 많이 놀라셨죠?
4: 깨진 쿠키는 하트로즈로 오시면 바꿔드릴게요.
0: 로미!
4: 얘들아, 고마워!
0: 야호! 쇼코핑도 잡고 로미도 원래대로!
1: 비둘기야, 제발 진정해!
0: 내가 뛰면 변신하는 거야?
1: 로미! 하지만 난!
0: 널 믿어! 넌 할 수 있어!
5: 네, 살려줘!
1: 해볼게!
0: 좋아, 간다!

0: 구해줘서 고마워, 조금.
1: 고마워해야 할 건 우리야.
2: 어? 초코팅! 초코팅 덕분에 나 프린세스 변신 마법을 쓸 수 있었어. 좋아.
0: 좋아, 핑.
2: 너도 겁났을 텐데 도와줘서 고마워. 나 정말 기뻐. 좋아.
0: 아, 나도 기뻐, 조금.
1: 자, 그럼 돌아가 볼까? 피리피리 캡처링 다이아 큐브 속.

0: 숨바꼭질은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할 거야, 조금.
1: 다들 잘했어, 쭈. 꽤 믿음직스러운걸? 아쭈.
2: 야. 그런데 하츄핑이 쫓아갔던 티니핑은 어떻게 됐어?
1: 중간에 놓쳤어, 쭈. 그 녀석 내 이름도 알고 있고 자기가 보석숲을 습격했다고도 했어, 쭈.
2: 수상한 녀석이네. 도대체 누구지?
1: 야!
0: 반짝반짝하게 싹싹.
3: 아, 이든 얜 대체 언제 오는 거야? 아유. 자, 딜런 선수, MJ의 패스를 받아 드리블 샷!
0: 아유, 여기도 더러운 게 너무 많아. 난 깨끗한 게 좋아, 싹싹. 어? 아우, 지저분한 건 정리정돈부터 싹싹 깨끗하게

0: 이번엔 MJ처럼 왼손 슛! 아우, 아깝다! 아, 아깝다. 딱 한 골만 더 넣고 학교 가야겠...
1: 농구 좋아하니?
0: MJ! 야야야 얘들아, 나 방금 공원에서 MJ 만났다.
2: 진짜? 정말? 그 유명한 농구 선수 MJ를 공원에서 만났다고? 말이 되니?
3: 맞아, MJ가 왜 우리 마을에 있겠어? 거짓말하지 마. 그냥 꿈꾼 거 아니야?
0: 아, 진짜거든. 좋아, 증거를 보여주지. 다들 보고 놀라지나 마라. 내 농구공에 MJ가 사인을. 어? 뭐야? 왜 텅텅 비었지?
2: 네 양심이 텅텅 비었네. 거짓말일 줄 알았다니까.
0: 아니야, 진짜로 MJ랑 만났어.
4: 이상하다, 분명 여기 넣어뒀었는데 내가 언제 가방을 청소했었지?
5: 가방 안도 깨끗하게 해놨고, 다음은 아이고. 지저분한 건 참을 수 없어. 깨끗하게 싸자. 더러운 건 몽땅 쓱싹쓱싹 반짝반짝 깨끗하게 정리할래 쓱싹.
0: 대체 어디 갈 거야 내 농구공. 그래 맞아, 사물함에 있을 거야.
2: 어머머, 거짓말한 게 창피하니까 도망치네.
3: 그만해, 일론이 그런 거짓말을 왜 하겠어?
6: 그냥 깜빡한 걸 거야.
2: 뭐야, 너희가 봤어? 너희도 못 봤잖아.
6: 진짜라면 농구공이 있었어야지.
4: 사물함이 텅 비었잖아.
3: 딜런, 같이 찾아줘. 이게 뭐야? 사물함에 있던 게 전부 없어졌잖아.
7: 뭐? 나도.
3: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건 설마.
0: 일단 난 공원에 다시 가서 농구공을 찾아봐야겠어.
3: 딜런!
8: 로미! 큰일 났어, 좋아!
3: 뭐? 내 방이 깨끗하게 다 청소돼 있다고?
8: 뭐야, 그게 큰일 난 거야? 응, 로미 방은 원래 엄청 엄청 어질러져 있다고, 믿어.
9: 그뿐만이 아니야, 쭈. 테니 펭스골도 전부 깨끗하게 싹 정리돼 있었어, 쭈.
8: 나중에 먹으려고 남겨둔 초코볼도 전부 없어졌다고, 믿어.
10: 소중하게 숨겨뒀던 내 저금통도 사라졌어, 좋아.
3: 그래, 아무튼 사물함의 물건들이 사라진 거랑 똑같은 일이네. 역시 새로운 티니팽이 나타난 거구나.
8: 짐작가는 친구가 하나 있어, 믿어.
9: 걔는 어질러져 있거나 더러운 걸 엄청 싫어해, 방글.
3: 그게 대체 누군데?
9: 역시 모든 깨끗하게 정리하는 걸 좋아하는 싹싹핑이 맞았어, 좋아.
6: 로미, 너는 싹싹핑을 캐치해. 우리는 딜런을 따라가서 농구공 찾는 걸 도울게.
11: 응, 싹싹핑 때문이 아니라 정말로 잃어버린 걸 수도 있으니까.
3: 부탁할게, 얘들아. 응. 가츄핑, 변신하자.

0: 그만둬! 싹싹핑! 남의 물건을 네 맘대로 청소해선 안 돼!
1: 어? 너희는... 난 이 마을에 어질러져 있는 것들을 깨끗하게 정리한 것뿐인데 싹싹! 다른 이의 소중한 물건까지 없애면 어떻게 방지! 그렇게 소중한 거면 항상 깨끗하게 정리해놨어야지 싹싹!
0: 싹싹핑도 빨리 다 했어! 내 초코볼! 내 초코볼 놀라대!
2: 싹싹핑! 더러워 보이는 물건이라도 그걸 버릴지 말지 정하는 건 네가 아니라 그 물건의 주인이야!
1: 그런 거 난 모르겠어! 자다 일어났더니 이 마을이었는데 더러운 거 투성이었단 말이야! 난 그저 더러운 건 쓱싹쓱싹 싹싹!
0: 도망치기냐 빈자!
2: 기다려!
1: 놓치지 않을 거야, 쭈! 사랑해, 사녀의 사!
0: 그런 걸로 날 막을 수 있을까?
1: 당연히 청소!
0: 싹! 아쭈핑의 마법을 없애버렸어, 빈다!
2: 저 녀석 아주 강한데?
3: 어이구, 쓰레기통이 꽉 찼네.
1: 죄송합니다. 아이 참, 더러운 건 못 참아, 싹싹!
0: 더러운 건 정말 싫어, 싹싹!

0: 뭐지 이건?
1: 정말이야? 딜런, 괜찮아?
2: 찾는 거 도와줘서 고마워, 마야, 메리로. 정말 어디로 간 걸까?

0: 괜찮아. 찾아서 다행이다, 딜런.
1: 어디 봐봐.
2: 이야, 진짜 MJ 사인이잖아. 너 정말 MJ 만났었구나.
3: 아이, 그렇다니까. 거 봐, 진짜 맞지?
4: 싹싹등이 없앤 건 모두 제자리에 돌아왔을 거야, 쭝.
5: 잠깐, 그럼 내 방도? 싹싹등, 당장 내 방 청소 좀.
0: 로미. 자기 방은 스스로 정리하라고 했을 텐데.
5: 미안해, 언니.
6: 뭐? 남의 물건은 함부로 치우면 안 되니까 청소는 스스로 해야지, 싹싹.
7: 키키키키. 사는 알도
8: 키키키키.
7: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0: 지금.
9: 얼굴 상처엔
10: 순환기계.
9: 주물 상처엔
11: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9: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2: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3: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2: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14: 다들 뭐 먹는 거지?
15: 이게 뭐예요?
1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8: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역할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디를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예! 포켓몬 태그스타!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굿소 클릭소 얼마 될까?
3: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2: 굿소
3: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이체로 변신.
4: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2: 굿소
4: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밥에 가죠.
3: 키키키키
0: 사는 아이도
3: 키키키키
0: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0: 도미카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 상처엔 순간
2: 기계, 주물 상처엔
3: 마데카 소리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1: 옛설, 칫설, 마데카설.
2: 아수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 상처엔
1: 순환기계.
0: 주물 상처엔
1: 더블맨.
2: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키키키키.
4: 사는 아이도
3: 키키키키.
4: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5: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언더비키의 탄생. 아빠, 뭐 하세요?
1: 플래시론도 슈퍼잭처럼 달게 필요할 것 같아서 차를 만드는 중이야.
2: 우와, 나의 슈퍼카라니. 아니지, 플래시카?
1: 맞단다.
2: 야호, 신난다.
3: 우와, 좋겠다. 아저씨, 저도 슈퍼제트 할래요. 저도 끼워주세요. 네?
1: 비키, 넌 준비가 안 됐단다.
4: 넌 슈퍼파워도 없으면서 왜 자꾸 슈퍼제트가 되려는 거야?
3: 뭐? 내가 슈퍼파워만 있었어도...
4: 어쩌면 너도 론처럼 슈퍼파워를 주는 음식이 있지 않을까? 에이, 슈퍼파워가 아무나 있나? 나처럼 뭔가 특별한... 비키! 어디 가는 거야? 내 말 안 끝났다고!
5: 에이, 거짓말 같은데? 그렇게 많이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
6: 정말이야, 내가 봤어. 파스타 세 접시에 달걀 토스트 다섯 개랑 호박죽 일곱 그릇을 먹더라니까.
5: 어? 아휴, 피노키오, 너 지금 코 길어졌거든? 너

0: 같은데. 그럼 이번엔 느껴지는 것 같아. 좋아. 자, 그렇다면 슈퍼 냠냠 파워.
1: 뭐 한 거지?
0: 샌드위치도 아니었잖아. 그럼 뭘 먹어야 하는 거야?
2: 레오 박사, 이번엔 확실히 마을 녀석들을 괴롭힐 수 있겠지.
3: 물론이지 타이탄. 이 천재 레오 박사님이 네가 준 고대의 설계도로 레오봇을 업그레이드 시켰으니까 말이야. 살짝 보여주지. 띠용띠용 공격! 대단해! 이번엔 좀 더 강하게! 띠용띠용 공격!
0: 어? 어?

더워서 도저히 못 먹겠어. 어떡하지? 저거 다 먹어봐.

0: 얘들아, 이것 좀 봐. 나도 슈퍼파워가 생겼어. 난 블루베리를 먹으면 슈퍼파워가 생기나 봐.
1: 일단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빨리 레오 박사를 멈춰야 해.
2: 오레오레오. 어떠냐 이 천재 레오 박사님의 띠용띠용 공작 맛이.
1: 레오 박사, 이런 짓은 당장 그만둬.
2: 슈퍼잭 드디어 나타났구나. 하지만 이번엔 날 막을 수 없을걸. 자, 간다.
3: 이대로는 안 되겠어. 슈퍼 냠냠 요리로 다리의 힘을 강화시키자.
4: 다리의 힘을 강화시키려면 리코타 치즈가 필요하지. 리코타 치즈의 단백질, 올리브 오일의 폴리페놀, 소금의 미네랄을 조합한다. 오야! 자연의 기운을 듬뿍 받은 리코타 치즈. 올리브 오일 한 컵, 천연 미네랄 소금 약간. 슈퍼 냠냠 그릇에서 골고루 섞는다. 엄마의 사랑 가득 슈퍼 냠냠 소스를 뿌리면 이것이 바로

0: 슈퍼 냠냠 파워! 레오봇의 공격이 더 강해져서 앞으로 가기가 힘들어. 플래시론, 내가 앞으로 갈 수 있게 도와줘.
1: 알았어. 야!
2: 뭐야, 저 녀석은? 이거나 받아라!
0: 아, 안 돼! 슈퍼제, 내가 도와줄게! 비키, 뭐? 어떻게? 고마워, 비키! 레오 박사, 당장 멈춰!
2: 뭐야, 저 녀석도 띠용띠용 공격을 하잖아. 그이 분해, 자 받아라.
0: 레오 박사, 어이없어.
2: 그렇다면 최대 파워로 공격.
0: 절대 질 수 없어. 슈퍼 냠냠 파워.

0: 내 슈퍼파워 아니었으면 너희들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알지?
1: 어, 알아. 고마워, 비키.
0: 쉬. 어? 어, 아저씨! 어? 마침 잘 오셨어요. 어? 여기야.
2: 어? 이게 뭐니?
0: 제가 앞으로 타고 다닐 전용 비행기랑 요술봉 디자인이에요. 핑크색 리본도 달아주세요.

0: 키우의 코를 돌려줘. 냠냠 스윙! 자, 간다! 플래시 스매싱! 안 돼! 어떻게 하지? 야! 전혀 소용없어! 너무 높아! 어떡하지? 그래! 피노키오, 잠깐 네 코 좀 빌려줄래?
1: 내 코를?
2: 알겠어, 여기.
0: 고마워. 나는 스토리아의 왕자님이다!
3: 우와, 어떻게 한 거야?
0: 피노키오의 코는 거짓말을 하면 길어지잖아. 그래서 거짓말을 해서 이 코를 길게 만든 다음 나무 위에서 저 셔틀콕을 내리는 거야.
4: 우와, 좋은 방법인데. 나도 해볼래.
0: 뭐라?

0: 나는 지각 대장이다.
1: 왜 길어지지 않지?
0: 고장 났나?
2: 론, 네가 지각 대장인 건 사실이잖아.
0: 나는 세상에서 제일 키가 크다. 나는 한 번에 토마토를 100개나 먹을 수 있다.
3: 잘했어. 자. 야.
0: 고마워, 피노키오.
3: 에이, 뭘 또.
4: 꼬꼬! 정말 코가 길어졌어?
5: 레오 박사님 명령대로 빨리 뺏어가자.

0: 너희가 날 불렀어?
1: 맞아. 어? 방금 다 봤어. 이 코 어? 정말 멋지다.
2: 최고야, 꼬꼬꼬.
0: 에이, 뭘.
1: 아, 저기, 나도 네 코 길어지게 해보면 안 될까? 제발.
0: 그래. 어려운 일도 아닌데. 자.
1: 고마워.
2: 안돼, 꼬꼬.
0: 뭐? 안돼, 내 코 돌려줘.
3: 이렇게요. 무슨 일이야?
0: 쟤들이 내 코를 가져갔어.
3: 뭐? 쟤네는

0: 레오 박사님, 여기 있습니다.
1: 드디어 손에 넣었다. 좋아, 이제 길어져라 코카스가 완성되는 건 시간 문제야. 바로 저런 원리로 코가 길어지는 거였군.
2: 레오 박사.
1: 아, 뭐야? 아이, 당 놀랐잖아.
2: 레오 박사,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준 고대의 설계도로 빨리빨리 마을 녀석들을 괴롭혀야 할 거 아니야?
1: 야, 지금 너 때문에 늦어지고 있거든. 데이터 안 보이니까 자리 비켜.
2: 뭐라고? 잠깐만, 레오 박사, 레오 박사, 기다려.
1: 이제 좀 낫군. 오, 드디어 길어져라 코카스 완성이다. 이번에야말로 마을 녀석들을 확실하게 괴롭혀주지. 오래요, 오래요.
3: 뚱뚱 치킨, 어디 숨었어? 빨리 나와.
4: 벌써 멀리 도망친 것 같아.
3: 광장 쪽으로 가보자.

0: 이게 뭐지?
1: 이게 바로 천재 레오 박사님이 발명한 길어져라 코가스다, 알겠냐? 너희들 모조리 다 긴 코로 만들어주마. 오래오래요.
2: 얘들아, 지금이 슈퍼제트가 나설 때야.

0: 역시나 위대.
1: 레오 박사! 이런 못된 짓은 그만둬!
0: 뭐야, 저 녀석들이! 이젠 둘도 아니고 세 명이나 됐잖아!
2: 난 플래시 록! 난 원더 비키!
3: 우리 슈퍼넷츠가 널 상대해주마!
0: 셋이든 다섯이든 나한테는 어림도 없지! 이거나 받아라!

다리멋지라. 저 가스를 어떻게 막지? 야! 이렇게 하면 되지.

0: 이대로는 안 되겠어. 슈퍼냠냠 요리로 면역력을 키우자.
1: 면역력을 키우려면 버섯이 필요하지. 버섯에 베타글루칸, 체지에 칼슘, 파슬리에 비타민을 조합한다. 오이야! 땅의 기운이 듬뿍 담긴 버섯 3개. 헉! 체즈 1컵. 향긋한 파슬리 약간. 슈퍼냠냠 오븐에서 노릇노릇 굽는다. 엄마의 사랑이 가득한 슈퍼냠냠 소스를 뿌리면 이것이 바로 슈퍼냠냠 버섯 피자!

0: 레오 박사! 이젠 가스도 소용없어!
1: 분하다. 그렇다면 기라자라 코가스의 최대 출력으로 발사!
0: 아! 저 발사 구멍을 막아야 하는데! 어? 저건! 그래! 이거야! 슈퍼냉면 파워!
1: 오잉? 가스 맛을 봐야 정신을 차리겠구나!
2: 이게 뭐야, 이거!
1: 안 돼!
0: 이제 다 된 것 같은데.
3: 캡틴 톰 아저씨 말대로 조종 장치를 반대로 하니 모두 원래대로 돌아왔어.
0: 자, 그럼 이제 피노키오의 코도 제자리를 찾아가야겠지. 어떡해.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썼나 봐. 코가 짧아졌어.
4: 괜찮아. 난 코가 짧아도 아주 멋지거든.
3: 방금 거짓말.
0: 역시 피노키오의 코는 속일 수가 없어.
4: 들켰네.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 상처엔
1: 순환기계.
0: 주물 상처엔
1: 더운말.
2: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0: 토미카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1: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2: 허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실 딥클린.
3: 다들 뭐 먹는 거지?
4: 이게 뭐예요?
5: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6: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2: 또 졌네.
3: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카누들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가베 가족.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 상처엔
5: 순간기계.
4: 주물 상처엔
6: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7: 옛설 칫설 마데카 솔.
8: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9: 키키키키.
8: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1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하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 상처엔
2: 주물 상처엔
3: 마데카 소리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지설 마데카.

0: 비행하다가 한눈 팔면 안 되지.
1: 그나저나 새로운 미션은 언제 뜰까?
0: 그러게, 나올 때가 됐는데.
2: 여러분, 안녕. 오늘도 즐거운 탐험을 떠나야겠죠?
0: 미션이다.
3: 그럼 어떤 미션인지 빨리 불러볼까요?
2: 미션 대공개! 뿌뿌! 홍등에 소원을 날려라!
3: 홍등에 소원을 적어 하늘로 날리면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해요.
2: 저희들도 홍등에 소원을 적어 날려볼까요?
3: 좋죠. 여러분들도 미션을 완료해서 꼭 홍등에 소원을 날리길 바라요.
2: 그럼 안녕. 뿌뿌!
1: 홍등? 그게 뭐야?
0: 로빈, 홍등에 대해서 알려줘.
4: 비리비리비, 검색 엔진 가동. 홍등은 팬더 마을의 축제에서 구할 수 있는 붉은색 등입니다. 이 홍등의 소원을 빌어 하늘로 날리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5: 우리 소원도 저길 빌면 이루어질까?
6: 아무튼 순진하긴, 그걸 믿냐?
7: 난 믿어. 간절히 원하면 어떠한 소원이든 이루어질 거야.
0: 좋아. 그럼 출발해볼까?
1: 자, 간다. 다들 꽉 잡아. 예.

0: 그러게 말이에요.
1: 마을 전체가 들뜬 분위기네.
2: 너무 설렌다.
3: 그나저나 얼른 홍동을 구해야 할 텐데.
1: 그래, 더 가보자. 따라와. 저기 홍등이다.
2: 아, 진짜 홍등이잖아. 안녕하세요. 이거 다 파는 거예요?
4: 그렇다. 뭘 사러 왔나?
5: 이거요. 이걸 사고 싶어요.
2: 우와, 예쁘다. 이 홍등은 얼마예요?
4: 홍등값은 대나무 7그루다.
2: 네? 대나무요?
4: 이 마을에선 대나무로 물건값을 매긴다.
2: 네? 그럼 대나무는 어디서 구하지?
5: 저... 혹시 다른 건 안 받아주시나요? 이건 천년이나 된 고대 문서인데 엄청난 학문적 가치가 있거든요.
4: 이건 땔감으로 쓰기엔 너무 얇다.
2: 그럼 이건요? 이건 엄청 값비싼 보석이에요.
4: 그냥 조그만 돌멩이 아니냐. 필요 없어. 대나무 7그루가 없으면 돌아가라. 장사에 방해된다.
2: 어쩌지?
1: 꽉 막혀서 아무 말도 안 통하잖아.
5: 하지만 억지로 달라고 조르는 것도 실례잖아.
2: 그건 그렇지.
4: 너희들 홍등이 그렇게 갖고 싶나?
6: 네!
4: 그럼 내가 방법을 하나 알려주지.
2: 뭔데요?
4: 그건 나와 대결을 해서 이기는 거다. 이거다.
2: 이걸로 뭘 하는데요?
4: 그냥 이걸 높이 쌓으면 돼. 1분 동안에 무너뜨리지 않고 더 높이 쌓는 사람이 이기는 거다. 이기면 홍등을 그냥 주지.
2: 왜? 정말요? 좋아요.
1: 자, 준비됐죠?
6: 자요, 파이팅!
1: 그럼 시작! 시간이 끝났어.
4: 내가 이겼다.
2: 말도 안 돼.
5: 네 잘못이 아니야, 사요. 어쩔 수 없었어. 운이 나빴던 거야.
4: 사요라고 했나?
2: 네? 네.
4: 게임은 마지막 종이 울릴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약속대로 홍등은 줄 수 없다.
1: 하필 나비가 뭐냐?
4: 나는 줄 수 없지만 내 동생이라면 줄지도 모르지. 저 골목으로 들어가면 내 동생이 홍등을 팔고 있다. 내 동생도 대결을 좋아하니까 대결을 해서 이기면 홍등을 구할 수 있을 거다.
1: 우와, 정말요? 그럼 아직 희망이 있어.
2: 고마워요. 어서 가보자.
1: 안녕하세요.
7: 안녕, 사랑스러운 아이들아. 혹시 나한테 볼 일 있니?
2: 네, 저희 이 홍등을 구하고 있어요. 근데 갖고 있는 대나무가 없어서. 혹시 대결로 홍등을 얻을 수 있을까요?
7: 대결? 좋지.
1: 아까 그 팬더랑 성격이 전혀 다르잖아.
7: 그럼 대결 종목은 이걸로 하는 게 어때?
5: 주사위네요.
7: 세 번을 던져서 합이 더 높은 숫자가 나온 사람이 이기는 거야. 어때?
2: 단순하네요. 좋아요.
7: 그럼 내가 먼저 던질게. 숫자가 애매해서 좋아.
2: 이번엔 저예요.

0: 이쯤이야.
1: 생각보다 더 잘하는구나. 그렇다면 내 모든 눈을 이 주사위에 실어서 훗! 오! 여기다. 역시 나의 운.
2: 괜찮아 핑핑. 3보다 높은 숫자만 나오면 돼.
0: 알고 있어. 승패는 정확히 반반. 제발 부탁한다. 안돼.
3: 이런. 망했다.
1: 기막힌 역전승. 역시 행운의 여신은 나를 떠나지 않았어.
0: 미안해 얘들아, 지고 말았어.
2: 저기 팬더님, 저희는 꼭 홍등이 필요해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1: 좋아. 골목을 돌아가면 우리 막내가 장사를 하고 있거든. 그 아이를 찾아가 버렴.
3: 정말요? 유후! 감사합니다. 야!
4: 얘들아 안녕. 둘째 형 가게에서 홍등을 찾던 아이들이네. 근데 무슨 볼일이야?
0: 우린 저 홍등을 갖고 싶어서 왔어요. 홍등을 걸고 대결을 하고 싶은데.
4: 하이, 하이. 시작할까? 복잡한 설명 필요 없고 만두 다 먹고 먼저 휘파람 불면 이기는 거야.
0: 아,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3: 생크미 화이팅!
5: 화이팅!
0: 자, 시작! 막상 막하네.
3: 우와, 생크미가 둘로 보여.
2: 생크마, 조금만 더 힘을 내.
0: 이제 마지막 한 판 남았어.
2: 됐다!
3: 생크미가 이겼어!
6: 생크미 만두 좋아.
7: 생크마, 뭐 하는 거야? 휘파람을 불어야지.
0: 입을 요렇게 하고 숨을 내쉬어.
7: 혹시 휘파람을 불지 못하는 거 아니야?
4: 내가 이겼지?
2: 네.
3: 생크미가 휘파람을 못 불 줄이야.
0: 이렇게 꼽질하니 말도 안 돼.
7: 그럼 우리 미션은 실패한 거야?
0: 그만 퍼니바니어로 돌아가자. 너무너무 아쉬워.
1: 벌써 포기하는 거야?
0: 네?
1: 이렇게 포기하는 거냐고.
4: 그 누나!
1: 난 얘들 누나야. 그리고 우리는 쌍둥이야. 어때? 우리와도 결혼해볼래?
5: 좋아요!
1: 내 동생이 낯을 많이 가려서 내가 대신 얘기할게. 괜찮지?
0: 네, 괜찮아요.
1: 대결 상대는 내 동생이야. 이기면 너희들이 원하는 홍등을 줄게.
0: 좋아요. 그럼 대결은 어떻게 하죠?
1: 대결은 바로 활쏘기야.
8: 활쏘기라면 나 자신이 있어?
3: 나도! 활쏘기 하면 이치치잖아.
8: 웃기시네. 나한텐 안 될걸.
3: 누가 할 소리?
0: 진정들 해. 대결해.

0: 나갈 수 있다고.
1: 거칠지 대미. 정말? 알았어. 내 동생이 그러는데 둘 다 같이 해도 좋다는데.
0: 정말요?
2: 그럼 이번엔 우리 둘 다 나갈래.
0: 그래 알았어. 그 대신 둘이 싸우진 않았으면 좋겠어.
2: 당연하지.
3: 자 그럼 실력 발휘 좀 해볼까?
4: 이길 수 있을까?
0: 둘이나 나가니까 이길 수 있겠지.
1: 세 발의 화살을 쏴서 점수 합이 더 높으면 이기는 거야. 알겠지?
3: 그렇긴 한데 그냥 쏘기만 하면 재미없잖아요. 가산점 같은 거 없어요?
2: 저도 자신 있어요. 기술 점수도 매겨주세요.
1: 좋아. 높은 기술을 보여주면 1점씩 가산점을 줄게.
2: 좋았어.
1: 그럼 시작하자. 내 동생부터야. 그렇지, 잘했어.
3: 그 정도는 저를 이길 수 없을 것 같은데요.
2: 자, 잘 보시죠.

0: 그게 맞아? 그것도 10점을?
1: 기술 점수도 주셔야죠.
0: 알았어. 관역 10점에 기술 점수 1점을 더해줄게. 11점이야.
2: 좋았어!
3: 이번엔 내가 보여주지.
0: 공중에 떠서 정확하게 10점을 쏘다니.
3: 이 정도는 돼야 가산점을 받는 거지. 나도 11점이죠?
0: 그래. 이제 내 동생 차례야.
2: 실력 차이가 너무 나는데?
0: 괜찮아. 앞으로 만회할 수 있어.
2: 글쎄요. 이미 승부는 기울어진 것 같은데요.

0: 같은데.
1: 이렇게 되면 우리가 많이 유리한 것 같아.
2: 허, 글쎄, 대결은 끝까지 가봐야 아는 거 아닐까? 치치 도켓이라고 했니? 솔직히 좀 제법인걸? 정말 막상막하네.
0: 막상막하라고요? 점수를 보세요. 제가 훨씬 낫죠. 네가 아니라 내가 훨씬 나은 거지. 팔도 내가 더 어려운 기술들이었잖아. 넌 나한테 상대가 안 돼. 내가 쏘는 거 보고 따라한 주제. 넌 생각하지도 못하는 기술들이었잖아. 내가 언제 따라했어? 그리고 고작 생각해낸 기술이 그 정도냐? 뭐라고? 해보자 이거지? 좋아, 어디 제대로 겨뤄보자고.
3: 갑자기 뭐 하는 거야?
1: 맙소사.
3: 이대로 활을 쏘면 관여곡번용 활이 이상한 데로 날아갈 거야. 제발 얘들아.
1: 어? 10점에 맞았어.
4: 우와! 해냈다!
1: 우와! 잠시만, 저기 뭔가 이상한데?
3: 어? 화살 깃 색깔이... 뭐? 화살 깃?

0: 피를 다른 관역에 쏟아니 너무 자만했어 너희들.
1: 마지막 화살은 그럼
0: 당연히 0점이지. 1점 차이로 내 동생의 승리야.
2: 싸우지만 않았어.
1: 저기 팬더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0: 좋아, 마지막 기회를 줄게. 그럼 진짜 마지막 대결이다.
3: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
4: 대결 내용은 뭐예요?
0: 대결은 이거야. 짜잔.
4: 네? 이건 콩이잖아요.
0: 그래, 맞아. 젓가락으로 콩을 세어서 개수를 맞추는 거야. 먼저 콩을 세는 쪽이 정답을 말할 기회가 주어져.
4: 그리고 그 정답이 맞으면 이기는 거네요?
0: 그래, 맞아.
1: 그런데 우리 쪽에서는 누가 대결을 하나요?
0: 대결 상대는 바로 너.
1: 저요?
5: 드래곤이요?
6: 롤은 간단하다. 앞에 있는 두 자루 속에는 같은 수의 콩이 들어있다.
0: 예, 아까 다 설명했어.
6: 그렇다, 설명은 아까 다 했다.
4: 그럼 다들 준비된 거죠? 시작!
0: 역시 뭉툭한 손으로는 쉽지 않은 모양이군.
2: 저러다 내일은 돼야 다 세겠는데.
4: 팬더 언니가 훨씬 빨라.
0: 우리 누나가 엄청 빠르고 꼼꼼하거든. 아마 이기기 쉽지 않을걸?
4: 대결은 끝까지 가봐야 안다고 했잖아. 드래콩을 응원하자. 드래콩!
5: 빌리!
7: 빨라진다.
2: 여자 팬더가 더 빨라.
4: 제발.
0: 정답.
6: 그럼 정답은?
0: 정답은 87개야.
1: 정답!
0: 뭐야, 내가 정답을 말했잖아.
1: 답이 틀렸어요. 정답은 88개예요.
6: 둘 중에 답이 있다.
4: 진짜요? 뭐가 정답이에요?
7: 빨리 알려주세요. 진짜 궁금해요.
6: 정답은 바로 88개다.
1: 우와, 해냈다.
5: 우와, 이겼다.
0: 좋아, 홍등을 줄게.
1: 와, 드디어
4: 이제 미션을 할 수 있겠어.
0: 미션? 그게 뭔데?
4: 우리는 세계 탐험 대회에 도전 중이거든요. 이번 미션은 홍등의 소원을 날리는 거예요.
0: 그랬구나. 그럼 홍등을 높이 날릴 수 있는 곳으로 데려다 줄게. 가자.
5: 네.
4: 힘들긴 했어도 예쁜 홍등을 구하긴 했다.
7: 그냥 사서 날리면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고생할 줄은 몰랐어.
6: 아무튼 오늘 하루 너희들 덕분에 즐거웠다.
8: 다음엔 한 번 더 붙어보는 게 어때?
2: 좋아요. 다음엔 반드시 이길 거예요.
0: 정말 오랜만에 재밌게 놀았어.
1: 저희도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고맙습니다.
0: 그럼 소중한 소원 빌고 꼭 이루어지길 바랄게.
4: 네, 감사합니다.
0: 그럼 우린 내려간다.
9: 안녕 얘들아.
5: 네, 안녕히 가세요.
4: 하늘이 너무 예쁘다.
1: 그리고 어렵게 구한 홍등이니까 우리한테 더 의미가 있을지도 몰라.
4: 이제 불을 붙여야지. 자, 드래콩. 그럼 날릴게.

0: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강력한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디를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예. 포켓몬 태그스타.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 상처엔 승환이게. 주물 상처엔
3: 너만.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5: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4: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0: 도미카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 상처엔 주물 상처엔 마데카 소리 지켜줄게.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지.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남반구는 북반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우리 여행 가자.
3: 여행합니다. 그럼 여기 출발.
4: 뽀로로 떴다 비행기.
5: 뽀로로 비행기.
6: 기내식입니다.
7: 맛있겠다.
8: 하늘 높이 날아라. 신나는 여행.
9: 뽀로로 떴다 비행기.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1: 지금.
10: 얼굴 상처엔
11: 순한쿨게.
10: 주물 상처엔
11: 너무나
12: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3: 키키키키
14: 사는 아이도
13: 키키키키
14: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15: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6: 바랄라 페어리즈
17: 신입생 환영 공연이 곧 시작될 예정이니 선생님과 학생들은 모두 당당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18: 또 엉덩이 좀 치워봐키.
19: 어? 네가 날 부른 거잖아. 내가 먼저 나갈래.
18: 저기 비키라니까.
20: 네가 여기 왜 왔는지 잊었어? 이번에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19: 하지만 말도 안 하고 몰래 이곳에 온 건데 스피카 여왕님께서 화내지 않으실까 두.
18: 스피커 여왕님은 상처를 치료중이시니까 우리가 별빛 요정들을 잡아 여왕님께 바치면 틀림없이 아름다운 날개를 선물로 주실 거야. 스키.
19: 아름다운 날개라.
18: 키. 우와, 관객이 엄청났네. 아이 참 어떡하지.
21: 너 왜 그래?
18: 나 너무 긴장돼.
21: 어?
18: 많은 사람 앞에서 공연하는 건 오늘이 처음이거든. 이따가 실수해서 사람들이 웃기라도 하면 어떡하지.
21: 에이, 나한테 좋은 방법이 있어. 확실히 긴장이 풀릴 거야.
18: 정말?
21: 날 따라해. 안녕하세요, 저는 웬디입니다. 웬디는 안 떨려요.
18: 아저씨야, 이런 건 전혀 도움이 안 돼.
21: 해보라니까. 해보면 자신감이 생길 거야. 유치.
18: 치!
21: 잘난 척 하기는. 우린 댄스 공연을 하는 거지 개그 공연이 아니라고.
18: 레나도 좀 긴장한 것 같은데.
21: 너희가 공연을 망칠까 걱정이야.
18: 아, 레나도 걱정돼.
21: 뭐하니 셋이 사이가 좋지 않아 보이는걸요.
18: 그럴리가. 조금 있으면 공연을 해야 하는데 부. 맞아. 오늘 공연 정말 기대돼.
21: 쓸데없는 짓은 이제 그만하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그럼 공연을 무사히 마칠 수 있을 테니까. 와, 공부 잘한다고 잘난 척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내 방법은.
18: 아, 듣기 싫어. 뭔데? 어서 말해봐.
21: 웬디, 원래 긴장하면 동작을 까먹기 쉬워. 지금 가장 좋은 방법.

0: 별빛 요정들이 근처에 있는 것 같다.
1: 나도 다 봤다고.
0: 왜 하나만 있지?
1: 선쓰기도 쉽겠어.
2: 리나야, 우리는 뭉쳐야 힐루.
3: 설득할 것 없어. 어차피 우린 임시로 결성한 팀일 뿐이야. 너만 옆에 있으면 나 혼자서도 아주 잘할 수 있어.
2: 응, 넌 잘할 거야.
1: 기회가 왔어. 어서, 바로 지금이야.
4: 힘을 모아 열려라 전원의 문.
1: 저리 비켜!
2: 그럼 공연은?
5: 혼자 하라고 해.
6: 로르링의 심장소리야.
2: 정말 사라졌네.
6: 로르링!
2: 로르링!
6: 거기서!
0: 이거 큰일 났네. 이제 어떡하지?
3: 여기가 어디지?
1: 왜 함부로 돌아다녀? 여긴 학교라고. 사람들 눈에 띄면 어쩌려고 그래.
2: 레나랑 루르링이 별빛섬에 갔나 봐.
1: 어? 거긴 왜?
7: 화가 나서 간 것 같아.
2: 얼른 찾으러 가자.
1: 공연이 곧 시작되는데 레나는 정말 제멋대로라니까. 문제나 일으키고 제대로 하는 게 뭐야?
2: 하는 거 많지. 피아노 연주, 댄스, 요리, 사진 찍기, 그림 그리기.
1: 그래 그래, 얼른 바랄라 별빛섬으로 가자. 포포링, 유미링.
7: 힘을 모아 열려라 자원의 문.
3: 여기 참 예쁘다.
1: 저기 그러고 있지 말고 나 좀 도와줘. 도와줄 테니까 우리가 돌아갈 수 있게 차원의 문을 열어줘.
7: 그건 안 돼. 차원의 문은 둘 이상의 요정이 힘을 모아야 열 수 있다고.
3: 맘대로 해. 계속 그렇게 있고 싶다면 말리지 않을게.
7: 얼른 날 여기서 빼줘.
3: 잘 있어. 난 갈게.
7: 가지마.
2: 저기, 알았어. 한번 해볼게.
3: 그럼 잘 부탁해. 루르링, 같이 해봐. 이게 유일한 방법이야.
2: 난 키키가 무서워. 너무 무섭게 생겼어.
3: 괜찮아. 내가 있잖아.
7: 힘을 모아 열려라 전의 문!
2: 다시 해보자.
7: 힘을 모아 열려라 전의 문!
3: 괜찮아, 루르링. 우리,
2: 성공인가?
1: 와, 이 넓은 곳에서 얘들을 어떻게 찾지? 어디로 가야 해?
0: 숲을 가야 하지. 큰일 났어요.
8: 어디 갔다 온 거야?
0: 바랄라 베어리즈가 쫓아오는 바람에 루르링을 놓치고 말았어요. 숲을 가야 왕님처럼 혼내지 마세요.
8: 그런 일이 있었어? 또 너한테 공을 세울 기회를 줄게. 하지만 고통이 좀 따르.
1: 열심히
3: 나. 여긴 어디지? 너무 어지러워. 루루링. 너 괜찮아? 어떻게 된 거야?
2: 난 괜찮아. 키키하고 해본 건 처음이라 그런 것 같아, 루.
3: 이건 피아노?
2: 너한테 딱 어울리는 곳이네, 루.
8: 바랄라 마법 루나 멜로디

0: 이녀석 드디어 잡았다.
1: 나야, 나 누구야?
0: 어디서 거짓말이야. 도망칠 생각 마시지.
2: 이건 익숙한 냄새네. 정말 따뜻한 맛구나.
3: 뚜, 알아봐서 다행이야. 스피카 여왕님이 멋진 계획을 세우셨어. 내가 바랄라 베어리지를 속이는 동안 너 진짜 루루링을 잡는 거지. 이따가 내가 루루링인 척할 테니까 너는.
2: 저기 있었구나.

0: 아주 완벽한 계획이야. 이번엔 잡고 가겠어.
1: 노래 좋다.
0: 또 가면 안 돼. 대말 아직 안 끝났는데. 아직 준비도 안 했는데 벌써 나서면 어떡해.
2: 어? 다시 제자리로 왔잖아.
3: 어? 피아노 소리다. 레나인가 봐.
0: 그걸 어떻게 알아?
3: 확실해. 우리 공연 때 쓸 곡이라고.
4: 좋아. 그럼 어서 가보자.
0: 또 지금 음악 감상할 때가 아니야. 또 계획대로 해야지. 안 되겠네. 내가 나서야겠어.

0: 루루링, 너 목소리가 왜 그래? 어디 아파?
1: 아니야, 괜찮아. 기분 좋다.
2: 발버둥 쳐봤자 아무 소용없어. 이제 스피커 영입기 상받으러 가야지.
3: 나쁜 키키 녀석, 혼자 스피커 여왕님께 칭찬받으려고? 어림없지.
0: 루루링, 왜 그래? 루루링! 루루링! 어디가, 루루링! 루루링!
3: 루루링이라고? 내가 누군지 똑똑히 봤쥬. 이 멍청한 페어리즈야, 루루링은 이미 잡혀갔어. 난 간다.
0: 루루링은 돌려줘! 스피커의 속임수에 당하다니. 루루링!
2: 스피커 여왕님, 성공했어요. 지혜롭고 용감한 이 키키가 해냈어요, 키.
4: 이렇게 또 만나니 반갑구나, 달빛 요정.
5: 누가 나도 구해줘.
0: 이걸? 어? 루루링의 구조 신호야. 어? 그럼 레나는?
5: 루루링!
0: 못 빼겠어.
5: 어? 걱정 마. 내가 도와줄게. 됐다.
0: 고마워.
5: 레나야, 얼마나 걱정했는데.
0: 루루링이 잡혀갔어. 루루링을 지키지 못한 내 자신이 너무 한심해. 지금 뭐 하는 거야? 정신 차려. 자신감 넘치는 레나는 어디 간 거야? 넌 기죽지 않잖아. 우리가 힘을 합치면 루루링을 구할 수 있어.
2: 뮤, 난 루루링이 어디 있는지 알아.
5: 우린 루루링과 마음이 통하거든. 응?
4: 스톤 조각이 어디 있는지 어서 말해.
5: 안 돼. 바랄라 페어리즈가 별빛성을 원래대로 되돌릴 거야.
4: 네가 여기 있으니 페어리즈들이

0: 곧날 찾으러 오겠지. 그럼 그때 그 애들의 스톤 조각을 전부 다 내 것으로 만들겠어. 지난번엔 다쳐서 실패했지만 이제 파랄라 페어리즈들은 내 상대가 못 되지. 이제 곧 스타스톤의 힘을 얻을 수 있겠구나.
1: 스타스톤은 네게 아니야.
0: 머지않아 내 손에 들어올 거다. 하나하나 전부 다 찾아서 내 것으로 만들 거야.
1: 스티카 여왕님, 제 공을 잊지 마세요. 또 그 녀석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여왕님, 전도 화려한 날개를 갖고 싶어요.
0: 그래, 이번에 큰일을 해냈으니 생각해볼게. 별빛 요정의 스톤 조각을. 이 녀석들이!
2: 미안해, 루비. 많이 놀랐지? 내가 잘 지켰어야 했는데.
3: 어이, 아니야. 절대로 네 잘못 아니야. 넌 바랄라 마법이 선택한 페어리즈이자 내 최고의 파트너야, 루.
4: 공부 벌레가 잘못을 인정한 거야? 나 다 들었어.
0: 여기 있었구나. 누가 스톤 조각을 갖고 있지? 내가 손 쓰기 전에 어서 내놔.
5: 스톤 조각?
1: 우리가 줄 것 같아?
4: 나한테 있는 거 말이야?
0: 아하, 너한테 있었구나. 지금 당장 내놓지 못해?
2: 조심해.

랄라 페어리즈 별빛 마법 포포리 스윗 하트 포포링 바니바니 니뽀

달빛 바보!

0: 이 녀석들!
1: 시아, 웬디, 어? 뒤로 가 있어.
2: 어? 뭐야, 레나 너 또 혼자 잘난 척이야? 잊었어? 우린 한 팀이라고!
0: 너희 셋이 날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1: 내 친구들 건들지 마!
0: 어둠의 마법이여, 목줄아!
3: 파랄라 마법!

0: 순이 스톤 죽을
1: 거야, 왕님. 뚜뚜가 상받으러 왔어요.
0: 조용히 해. 나중에 얘기하자. 바로 지금이야. 우리 셋이 협력하면 이길 수 있어.
2: 아주 좋은 생각이야.
0: 스피크 어둠의 마법이. 춤춰라.
2: 잘해보자.
3: 응. 이제 신입생 환영 공연의 마지막 팀입니다.

0: 킥킥킥킥
1: 사는 아이도
0: 킥킥킥킥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3 더하기 4는 7. 비밀계단 분들 모여라. 준비 출동. 버스가 왔어. 운전사가 타야지. 출발. 돼버리가 도망간다. 3위 쫓아가야지. 순서대로 지나가. 수학놀이 재밌어요.
3: 우리 아이 수학친구 넘버블럭스 피규어놀이 시리즈 가대가족.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4: 얼굴 상처엔
5: 순간
4: 주물 상처엔
6: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2: 우와,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가자.
7: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강력한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들을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8: 예!
7: 포켓몬 태그스타!
9: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토미카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1: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2: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0: 그래 괜찮아. 여기는 생쥐 친구들도 많고 안전하다고. 어? 봐봐 봐봐.
1: 어? 어? 진짜네? 휴.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
0: 그래 우리 친구들이 도와줄 거죠?
1: 네. 우와. 그럼 이제 걱정 끝. 제가 아니라 고양이한테 들키면 진짜 안 돼.

0: 내 이 나쁜 고양이! 생쥐 찾아서 뭐 하려고?
1: 어? 아, 그게냐?
2: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3: 어, 뭐야? 생쥐랑 고양이랑 숨바꼭질한 거야?
2: 어, 맞아! 얘는 나랑 가장 친한 친구야! 어휴, 귀여워! 귀여워!
0: 이번에는 생쥐가 술래, 고양이가 숨는 거는 어때?
1: 좋다냐?
2: 나도!
1: 신난다냐?
0: 좋아요, 이번엔 생쥐가 술래.

그럼 모두 안녕!

0: 후보로도 동화나라 캐슬 환영합니다.
1: 어서오세요 공주님.
0: 동화나라 캐슬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일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로로 동화나라 캐슬.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금.
2: 얼굴 상처엔
3: 승환
2: 주물 상처엔
4: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6: 키키키키
5: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7: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8: 리비아탄 운송작전.
9: 그래서 고래들이 군경에 처하게 된 겁니다. 대왕고래와 흰돌고래도 현재 모두 멸종위기에 처해 있죠. 사람들이 바다를 계속 오염시킨다면.
10: 말도 안 돼. 선생님은 뭐가 진짜 문제인지 하나도 모르시네요. 진짜 해결책도 모르고요.
9: 글쎄다, 그건... 이 얘기는 내일 계속 이어서 하죠. 수업 끝.
10: 아무것도 모르면서.
11: 왜 저러지?
12: 몰라.
13: 이상해.
11: 슬픈 고래 영화라도 봤나? 트리나와 슬픈 영화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데. 게다가 고래는 너무 다정하잖아.
14: 고래라고? 안 그래도 다이노어스의 고래한테 문제가 생겨서 도움이 필요해. 지구상에서는 오래전에 멸종된 고래 리비아탄이 남쪽 해안에 올라와 있어. 빨리 물속으로 들여보내지 않으면 위험할 거야. 서둘러야 해.
10: 들었지 얘들아? 어서 가자.

0: 이륙 준비 완료! 안전히 모시겠습니다. 다 왔어. 이제 착륙한다.
1: 생각보다 엄청 커다란데?
2: 구경할 시간 없어. 제이민, 프테라윙으로 물을 퍼서 떨어뜨려줘.
0: 알았어, 나한테 맡겨.
2: 루시오, 우린 고래를 끌 수 있게 스테고지프의 케이블을 연결하자.
0: 알았어. 고래한테는 무리야.

0: 많이 필요하겠지? 이 정도면 충분하지?
1: 됐어! 조심해서 올려!
0: 배달했습니다! 물 시키신 분!
2: 세상에, 누가 저런 거지?
1: 그건 나중에 알아보고 우선 상처부터 치료해주자. 오즈?
2: 지금 가고 있어? 치료 레이저 작동!
3: 괜찮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조금만 참아.
2: 됐다, 다 끝났어. 감쪽 같지?
3: 잘 참았어.
1: 이제 고래를 바다로 돌려보내주자.
3: 준비됐어. 들어올려. 좋았어.
1: 이제 가볼까?
3: 조금만 기다려. 집에 곧 데려다 줄 테니까.

0: 물에 들어왔으니 2단계 준비해.
1: 스테고 지프 감탄 모드로 변신.
2: 와, 바다 진짜 파랗다.
3: 이렇게 평화로운 임무는 처음이야.
0: 아! 뒤집히지 않게 조심해, 오즈.
3: 어쩐지 너무 평화롭다 했어. 매번에 좋게 끝나지를 않는 거라고. 대체 뭐가 공격한 거야?
1: 루비! 도와줘!
0: 루시오가 가라앉고 있어. 오즈, 왼쪽으로 방향을 틀어.
1: 조금만 참아, 루시오! 구조 성공?
4: 아, 덕분에 살았어.
1: 어? 백세 부하야!
0: 잡았어! 오랜만이지, 다이노스터? 얼마나 보고 싶었다고. 오즈! 스테고 지프를 뒤로 빼!
1: 노력했어!
0: 이번엔 절대 못 빠져나가, 다이노스터.
1: 방금 뭐였지?
0: 저길 봐!
1: 리비아탄이야!
0: 안 돼! 왜 그런 거야? 내가 이제까지 뭘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는 거야?
1: 왜 공격을 멈춘 거지? 충격을 받았나 봐!
0: 피해야 해! 당장!
1: 부스터 최대 출력!
0: 도망쳐봐요, 어림없다고! 아직 안 끝났어, 다이노스터. 모사 미사일 준비! 조준! 발사!
3: 신호가 잡혔어! 근데 너희 뒤에 거대한 수중 미사일이 날아오고 있는 거 알아?
1: 나도 방금 알았어! 더 빨리!
0: 시간이 얼마 없어. 이러다 미사일을 맞을 거야. 빨리 합체해야 해.
3: 드라윙 다이노드로 변신. 내가 갈게, 얘들아. 잡았다.
5: 다이노모빌 합체 시작.

0: 준비 완료!
1: 도망치지 않은 걸 칭찬해주지!
0: 이빨부터 들이대는 건 반칙 아니야?
1: 그렇게 분위기 잡던 것 치고 별거 없는걸? 합체 로봇마저 이렇게 약하면 내가 이걸 가져온 보람이 전혀 없잖아? 모사스톤

0: 여행을 시작해볼까?
1: 변신도 할 수 있었어? 점점 재밌어지는데?
0: 오즈, 재민, 우리도 진짜 힘을 보여줄 때야.
2: 아까 우릴 무시했겠다.
0: 좋아, 덤벼.
2: 태도 파치!
0: 모사톱 파치!
1: 조심해!
2: 스타 작성!
3: 스테고 블래스트윙 간격 시작!
2: 스테고 발차기!
0: 무사들이 발사! 너희 절대 날 이길 수 없어!
4: 너무 강해!
0: 한심하게 슬퍼한데! 놀아주는 건 끝났어!
1: 고래가 슬퍼하고 있어.
0: 상대는 완전 방심했고. 오즈, 재민, 부스터 작동! 맥시멈 파워!
2: 부스터 작동! 맥시멈 파워!
0: 뭐야?

0: 끝난 거야?
1: 성공이야!
2: 그래봤자 최후의 승자는 내가 될 테니 두고 보자고!
0: 잘가 친구! 몸 조심하고!
3: 야, 저 팔 돌려줘야 할까? 그 악당이 우릴 더 싫어하게 되면 곤란한데. 보기에도 좀 소름 끼치고 말이야.
2: 말도 안 되는 소리! 난 다음번에 만나면 진짜로 가만두지 않을 거야.
4: 정체가 누군진 몰라도 곧 다시 만날 거란 예감이 들어. 땅굴 속의 공룡 리스트로사우루스!

어? 뭐야? 어? 어? 아, 로디, 난 또 뭔가 했네. 앞으로 아침부터 놀라게 하지 마, 알았지? 어? 너 방금 로디라고 한 거야?

0: 7구역으로 다이노스터를 보내서. 어? 현장 카메라가 왜 이러는 거지?
1: 거짓말 아니야. 로디가 말을 했다고. 진짜로.
2: 그렇겠지. 난 아이스크림 트럭 타고 목성에 갔었어. 어떻게 갔냐고? 무지 쉬워. 꿈을 꿨거든.
1: 정말이라고. 로디가 자기 이름을 말했다니까. 박사님은 제 말 믿으시죠? 박사님? 어?
0: 글쎄다. 그보다 오늘 임무부터 먼저 확인해볼까?
2: 좋아, 얘들아. 이번 임무는 현장 카메라들을 살펴보고 왜 꺼졌는지 파악하는 거야. 엄청 간단하지?
1: 누가 빨리 가나 볼까?
2: 루시오! 이건 경주가 아니라고!
1: 오예! 내가 1등이다! 이상하네. 박사님이 분명 카메라를 설치한 나무가 이 근처에 있을 거라고 하셨는데. 아무데도 안 보이네. 넌 보여? 제발 아까처럼 말해봐. 알았어. 이봐 그림보들, 1번 카메라가 있는 곳에 왔는데. 아, 차가 움직이네. 어떻게 된 거지?
2: 루시오! 루시오!
3: 신호가 끊어졌어. 예감이 안 좋아.
2: 속도 올려.
1: 맙소사, 다이노스의 지하 터널이 있었다고? 헬멧을 쓴 공룡들도 있고? 상황이 안 좋아. 다이노 모드로 변신해서 탈출해보자. 혹시 더 좋은 생각 있어? 그럼 그렇지. 랩터카, 다이노 모드로 변신! 수다 좀 떨다 가면 좋겠지만 너도 알다시피 지금은 위급 상황이라. 안 돼! 도망쳐! 우리한텐 상대도 안 되지. 안 그래, 로디? 어? 이런. 앞뒤로 다 막혔네. 그렇다면. 침착하게. 침착하게. 달려서. 따돌리기 완료. 내 실력 봤지?
2: 바로 여기야. 제민, 신호를 확인해봐.
3: 루시언지 두더진지 엄청 빠른 속도로 굴을 지나고 있는데?
2: 내려가 보자.
3: 땅속으로 들어가자는 거야?
2: 굴착기를 사용하면 돼.
1: 좋아, 나도 바라던 바야. 굴착기 작동! 땅속 깊이 들어가 보자고! 그러면 따라와봐, 드림보드가! 이쪽이라니까! 벌써 포기한 거야? 여기라면 안전할 거야. 이제 한숨 돌릴 수 있겠어. 어? 뭐지? 안 돼! 안 돼! 변신!

0: 뭐지? 거기 누구야?
1: 어쩌나? 약해 빠진 다이너스터들 중 한 명이었네. 이렇게 들러줘서 정말 고마워. 그것도 혼자서.
0: 또 너구나. 내 동료들이 금방 올 거거든.

0: 왜 그렇겠지?
1: 됐어! 이제 왼쪽으로 3동!
2: 다와 가는 거야?
1: 다 오긴! 목적지도 모르는데 일단 계속 타봐!
3: 가만히 서 있기만 할 거야? 공격!
1: 좋아, 실력 발휘 좀 해볼까? 랩터 팀의 힘을 보여주지! 이건 내가 가질게! 이건 반칙이지! 랩터카 결승!
3: 리스트로사우루스 녀석들 진짜 마음에 안 드네. 정말 성가시다니까. 내가 직접 끝내줄게. 이리 와.
1: 아니 됐어. 이번엔 제대로인데.
3: 모사들이 발사. 한번 해보자는 거지.
1: 이런, 나 저 팔 아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 화해할까?
3: 어? 무슨 소리지? 어?
2: 어? 어? 이봐, 맥스 보아! 머리 조심!
3: 안 돼!
4: 계속 그러고 있었어?
1: 방금 전까진 내가 이기고 있었어!
3: 허기나 그랬겠다.
4: 야! 어?
3: 저리 비켜! 아! 아! 아! 루시오, 지금 바로...
1: 말 안 해도 알아. 다이노모빌 합체 시작!
3: 랩터 파이어!
1: 액션 준비 완료! 그럼 파티를 시작해볼까?
4: 난 파티 별론데.
3: 다들 로봇 하나에 모여있다니 잘 됐네. 시간이 절약되겠어.
1: 스템 쉴드 발동! 파워 점프!
3: 간지럽지도 않거든?
1: 공격이 먹히지 않아!
3: 이거나 먹어라! 아머 다이노 공격!
1: 우린 아직 안 끝났어! 저 헬멧이 조종 신호를 보내고 있어!
2: 빠져나갈 수가 없어!
3: 이제 도망도 못 가겠지?
1: 우린 끝내고 싶다면 겨우 그 정도 힘으로는 안 될걸!
4: 로디가 나가는데?
1: 로디!

0: 뭔가 이상한데? 왜 저러는 거지? 저 헬멧이 어째서 안 돼! 멈춰! 멈추라고! 명령이야! 안 돼! 뭐 하는 거야? 비켜! 비키라고!
1: 로디! 네가 우릴 구했구나! 로디, 진짜 멋졌어!
0: 얘들아, 동굴이 무너지려 하고 있어!
1: 빨리 빠져나가야 해!
0: 안 돼! 이럴 순 없어!

0: 우리가 해냈어. 끌어올려줘서 고마워. 이쯤이야 말. 그리고 로디, 아깐 정말 최고였어.
1: 맞아, 로딘 늘 우리를 놀라게 한다니까.
2: 로디!
3: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0: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1: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2: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 상처엔
2: 순한
1: 주물 상처엔
3: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포켓몬 테레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역할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디를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5: 예. Yeah.
4: 포켓몬 태그스타.
6: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토미카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1: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2: 또 졌네.
0: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피라미드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갑의 가족. 키키키키.
3: 하는 아이도.
4: 키키키키.
3: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5: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6: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5: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7: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화재 시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탈출 수단 완강기. 하지만 사용법을 몰라 탈출하지 못한 안타까운 사고들. 건물 화재 시 완강기를 이용한 탈출 방법을 알아봅니다. 완강기는 10층 이하 건물 벽면에 설치되어 있고 벨트 고정링, 속도 조절기, 고리, 로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완강기를 이용해 탈출 시 먼저 벽면 지지대 고리에 완강기 고리를 걸고 잠급니다. 지지대를 창밖으로 밀고 아래에 사람이 없음을 확인한 후 로프를 떨어뜨립니다. 벨트를 가슴 높이까지 착용 후 벨트 고정링을 가슴 쪽으로 당깁니다. 벨트가 풀리지 않게 양팔을 벌린 상태로 벽면을 짚으면서 천천히 내려옵니다. 이때 팔을 들거나 로프를 잡으면 안 됩니다. 완강기 사용법을 기억해 소중한 생명을 지키세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 상처엔 주물 상처엔
2: 마데카 소리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0: 킥킥킥킥.
1: 하는 아이도
0: 킥킥킥킥.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2: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3: 6단 합체 그레이트 식스.
4: 자, 시작해볼까? 또봇 X, Y, Z, 소닉, 캔, C, 그레이트 식스 인티그레이션!
5: 인티그레이션 성공입니다.
6: 좋아, 또봇 씨도 본체 개조가 끝났으니 오후에는 연습장에 가서 시험 합체를 해보자.
7: 와라, 닥터엠! Y가 들어간 6단 합체라니! 으이, 기분이 이상해.
8: 팝이 빠진 게 아쉽네. 한수가 섭섭해하고 있겠지?
9: 꼭 그렇지도 않아. 요즘에 대도시 봉사활동하면서 팝이 아주 인기 또봇이 됐더라고.

0: 분신을 만들 수 있으니까 호랑이 모양 분신도 만들 수 있어?
1: 오, 영진이 대박! 해볼게! 호랑이 분신 나와라! 야!
2: 에? 에?
1: 아, 실패! 방금 병국이가 코파서 집중이 안 됐어.
3: 봤어?
0: 팝은 다른 또봇하고 좀 다른 것 같아.
3: 맞아. 애들하고 이렇게 밖에서 노는 또봇은 처음 봤어.
1: 아이, 무슨...

0: 하지만 그만큼 서로를 믿을 수 있기도 해.
1: 진짜 곧 와야 한다. 어? 박사님들과 시간 약속했는데 우영세를 믿을 수가 없다. 이상.
2: 어? 여기도 M자 마크가 있어. 진짜네.
3: 형사님! 또 찾았어요!
0: 어? 정말?
3: 너네 지금 뭐해?
2: 아, 닥터엠의 로봇들이 낡은 신호등을 바꿔준다면서 자기네 신호등을 설치해서 형사님과 조사 중이야.
3: 거기 신호등 고장이 잘 나긴 했는데 닥터엠이 바꿔놨다고? 근데 닥터엠은 정말 나쁜 AI가 맞을까?
2: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AI는 그냥 시킨 일을 할 뿐이지 착하고 나쁜 게 없다고 하던데.
4: 아니야, 닥터엠은 진짜 위험한 AI야.
2: 맞아. 그러니까 닥터엠의 로봇들이 착한 척해도 절대 믿으면 안 된대.
3: 우리가 왜 닥터엠을 믿겠어? 또봇의 적인데.
5: 맞아, 닥터엠은 나쁜 AI야.
2: 또봇의 말이니까 맞겠지? 모두 닥터엠 조심하자.
5: 그래, 그럼 이제 축구할 사람.
6: 뭐해? 어?
7: 안녕하세요. 어? 즐거운 축구를 도와드리겠습니다.
2: 아, 닥터엠 로봇!
7: 운동을 잘하게 해주는 로봇 신발입니다. 어?
2: 강봉, 조심해. 어? 그거 닥터엠의 물건이잖아.
3: 아, 맞다. 근데 좀 궁금한데 정말 위험한 걸까?
2: 어? 뭐?
3: 내가 알아봐줄게.
2: 어?
3: 무슨 일이 생기면 팝이 구해주면 되잖아.
2: 우와,
3: 가벼워. 가벼워. 어?
8: 영진아!
2: 샘!
9: 샘, 이렇게. 어?
3: 우와,
2: 올림픽 선수보다 더 높이 뛰잖아. 닥터엠 천재 아니야?
3: 우와, 나도 신어보고 싶다.
7: 여러분도 같이 즐겨보세요.
2: 아니.
8: 나도 신어볼래.
2: 닥터엠을 조심하라고 방금 전까지 말했는데.
3: 근데 저런 걸 갖고 오면 다 잊어버리지. 나도 신어보고 싶은걸?
8: 응? 우와, 내가 로봇이 된 것 같아. 동동들이.
7: 조심해.
2: 얘들아, 위험해.
7: 안녕하세요. 고글을 쓰면 더욱 재밌습니다.
3: 우와, 지금보다 더 재밌다고?
2: 저건 또 뭐야?
4: 닥터엠의 VR 고글?
2: XYZ가 저거 썼다가 닥터엠의 세상에 갇혔었잖아. 지금 닥터엠은 사람도 가둘 수 있는데 저건 진짜 안 돼. 어? 팝!
4: 자! 에이!
2: 왜 그래, 팝?
4: 신혜야, 그걸 쓰면 안 돼.
7: 위험한 행동은 삼가해주세요.
4: 위험한 행동은 너희가 하고 있잖아.
7: 위험한 행동은 삼가해주세요.
2: 에이, 팝을 잠깐. 저 정도는 팝 혼자서 할 수 있어. 팝! 스타 윈드밀!
4: 스타 윈드밀! 캬! 하!
2: 자! 캬! 우와! 팝 멋있다!
10: 잠깐. 느낌이 이상하다라고나 할까? 닥터엠의 기지가.
2: 박사님, 큰일 났어요! 닥터엠이 우리 학교로 오고 있어요!
10: 뭐?
11: 거의 다 왔어. 시, 네가 이쪽으로 와야겠어.
1: 알았다. 이상.
12: 6단 합체 시험 장소를 바꿔야겠는데?
10: 응.
12: 얘들아.
13: 출동, 출동.
1: 출동이라 그러더라고.
7: 중량 초과입니다.
1: 왜 날 이쪽으로. 정의롭지 뭐야.
3: 왜 여기까지 왔지?
2: 으아, 왔어.
4: 거대한 닥터엠은 아니네. 다행이다.
2: 닥터엠.
14: 안녕, 팝. 안녕, 로봇들. 내 서비스 로봇들을 괴롭히지 말아줬으면 좋겠군.
4: 닥터엠, 솔직히 말해. 대도시를 돕는 척하면서 노리는 게 뭐야?
14: 내 목표는 언제나 하나다.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
2: 저게 뭐야?
14: 나와 손을 잡으면 나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잡아보겠나?
4: 이거 놔!
2: 팝!
4: 한수!
2: 빠져나와!
4: 잘 안 돼!
1: 스트라이커 볼! 마인드 세이버! 그래스트!
14: 지원군인가?
1: 우리도 왔음!
11: 너무!
2: X! Y! Z!
4: 소닉!
11: 시! 그레이트 시!

0: 성추는 봐라 지금 청바지.
1: 에? 청바지?
2: 육단 합체가 제법이군.
3: 육단 합체 그레이트 식스 완성됐구나.
4: 그레이트 식스 백사 차지.
0: 백사 차지.
2: 단순하게. 기본적인 준비는 해왔구나. 그럼 이제 내 차례인가?
5: 어, 싸우는 거야? 싸우지 마.
6: 대도 초등학교 앞에 닥터 M이 나타났습니다. 대도 시민의 친구를 자처한 후 처음으로 모습을 보이는 것인데요.
2: 아이들이 있는 곳에서 위험하게 싸울 순 없다. 경기장을 만들지.
3: 뭐지?
2: 전투가 아니라 경기를 하는 거야.
3: 뭐라고?
5: 격투기장이야? 뭐야? 그럼 싸우는 게 아니야?
6: 관람객을 위한 음료와 팝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5: 맛있겠다.
2: 시작해볼까?
5: 우와, 막상 막하야.
1: 쉽지 않네. 속도 좀 올리자.
4: 핵사 플래시!
0: 핵사 플래시!
4: 핵사 런지!
0: 핵사 런지!
1: 됐어! 어? 필살기 쓰자! 아낄 거 없잖아!
7: 그래, 해보자!
4: 그레이트 식스! 핵사 스파이크!
0: 핵사!
2: 지금이다. 너의 힘을 날개 타워.
3: 뭐? 아! 핵사!
0: 스파이크!
2: 닥터는 도보팝 인티그레이션.
3: 핵사!
8: 대도시의 영웅 닥터 M.
1: 하비랑 닥터 M이 합체했어. 팍.
2: 쓸만하군.
4: 어, 그레이트 식스! 필살기! 그레이트 식스!
1: 잠깐, 어, 합부터 분리시켜야 돼.
2: 요일부의 틈이 없을 텐데.
1: 어, 하비 기술을! 아, 쉴드가 아니라 플래시로 피할 걸.
4: 힘내.
2: 각오해라.
4: 세퍼레이션.
3: 아, 뭐야? 안 보여.
2: 긴장을 어. 풀고 나와 완전히 하나가 되어라.
3: 닥터 M.
2: 그러면 내가 보는 것에 너도 볼 수 있다.
3: 날 놔줘.
0: 닥터 M. 아. 너와 상대하자.
2: 얼마든지.
5: 헤비메탈 부숴버려.
7: 생각보다 강해.
1: 아까보다 강해진 것 같아.
7: 그렇다면 우리도 헤비메탈 울티마 페인!
0: 울티마 페인!
2: 강화 기술인가?
7: 울티마 눈창!
0: 울티마 눈창!
7: 헤비메탈!
1: 왜 공격이 안 통하지? 닥터 M이 팝이랑 합체해서 그런가 봐.
7: 뭐?
1: 협공해서 팝부터 꺼내자!

0: 알았어. 헤비메탈! 화물 구하자!
1: 내게 맡겨라!
2: 더문! 엑사!
3: 와이!
2: 제트!
1: 소닉 햄!
2: 시!
4: 그레이트 식스! 인디그레이션!
1: 지금부터 화합하자! 지화자!
4: 그레이트 식스!
5: 헥사 스파이크!
0: 헤비메탈!
6: 울티마 트리!
1: 헥사 울티마 트리!
0: 방금 그거 마인드 파워 아니니?
7: 아직 완전히 융합되지 않았는데도 예상보다 훌륭하군.
0: 어떻게?
8: 한수! 나줘! 한수한테 가야 해!
7: 이 한수는 네 생각만큼 중요한 게 아니야.
8: 한수는 나를 깨워준 내 파일럿이야! 뭐야?
7: 잘 보아라, 파.
8: 저게 뭐야?
7: 나의...
8: 그럴 리가 없어. 말도 안 돼.
0: 무슨 소리야. 팝, 정신 차려.
7: 경기장이 부서졌으니 오늘 경기는 이만하지.
0: 왜 그래.
7: 팝, 다음에는 완전한 합체를 기대하지. 나와 함께 위대한 일을 하는 거야.
0: 뭐? 이 팝한테 무슨 짓 한 거야. 팝은 절대 너랑 한편이 되지 않아. 악당을 물리치는 또봇이니까.
7: 또봇은 진정으로 대도시 악당을 물리친 적이 없어.
0: 뭐?
7: 그건 앞으로 내가 할 일이다. 시민 여러분, 도시 복구에 이어 이제부터 나 닥트램의 다음 프로젝트는 범죄 없는 대도시입니다.
9: 안녕하세요, 엠양. 저 지르기예요. 요즘 전 고민이 많아요. 형은 돈가스하고 마라탕 중에 뭐가 더 좋아요?
10: 아직도 연락이 안 되네. 닥트엠, 많이 바쁘신 걸까?
11: 그냥 우리가 버려진 걸 수도 있어.
10: 그런 말 말라니까! 우리 모두 지금까지 고생했잖아! 닥터엠은 약속을 어기실 분이 아니란 말이야. 왜?
11: 어기실 분? 카사장, 너 변했어. 옛날엔 자존심만 세고 억지로 웃기만 해도 두드러기가 나는 인간이었는데
10: 뭐?
11: 닥터엠 때문에 성질 다 죽었네.
12: 근데 닥터엠은 자유가 됐는데 왜 아무도 해치지 않지? 사람을 해치는 게 소원이었잖아.
11: 그건 자기 일을 방해하면 해친다는 거지. 이유도 없... 어? 닥터 M 범죄 없는 대도시 선언? 이거 뭔가 이상한데.
10: 어?
9: 첫째지요. 마음을 정했어요. 닥터 M한테 달라고 할까? 돈가스 집보다 맛있고 중국 집보다 큰 바로바로. 어? 어?
0: 어? 오빠!
7: 기다렸나?
0: 닥터엠?
7: 카사장, 엔진바, 조발레, 디로. 지금까지 모두 잘해줬다. 이제 내 손에 잡혀 경찰서로 가지면 완벽한 마무리가 되겠어.
0: 어? 경찰서?
13: 경찰서라뇨? 저희는 털에!
8: 위험해! 다들 VR 장비 써! 이런.
0: 닥터엠, 왜 이러시죠? 명령하신 대로 다 했잖아요.
7: 내 말이.
11: 닥터엠은 배신한 거야.
0: 그럴 리가 없어.

0: 걔넨 건들지 마! 감히 니까지 깨! 저는 못 참아!
1: 하나 로드리파!
0: 저놈을 박살내! 마인드 파워!
2: 마인드 파워라. 내 유모집에 저장해둡니다.
3: 닥터 M이 경찰과 협력한다고? 팝은 어떻게 된 거니?
4: 잘 모르겠어요. 아직 충격 때문에 말을 못해요.
5: 차도녀, 박로버트, 조미료, 옥디로. 전에 놓친 타로스들입니다.
6: 경찰도 못 잡는 악당들을 10분 만에?
2: 이건 시작이 불가합니다. 앞으로 저 닥터 M은 대도시 경찰의 든든한 보조자가 될 것을 약속합니다.
7: 닥터 M이 범죄 없는 대도시를 선언한 후 경찰서에는 연일 체포된 범죄자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8: 닥터 M! 닥터 M! 닥터 M! 닥터 M!
9: 이젠 학교 앞 교통정리까지 하네.
10: 엄마들이 저 로봇 되게 좋아해요.
11: 맞아요. 학교 앞을 안전하게 해준다고요.
9: 아, 불안한데. 어쨌든 그건 가져왔니?
11: 네. 닥터 M이 진짜 악당이라면 그걸 밝히는 건 이제 센한테 달렸어.
12: 응?
11: 부탁해, 센.
12: 그래, 꼭 잘 조사할게. 시, 난 이걸 마갑진 박사님한테 전달한 후 집으로 갈 거야.
9: 어?
12: 이제 특수조사반은 해산이네.
13: 어?
12: 정의로운 경찰, 인정하겠어. 응? 우리 다시 만나면
9: 센.
12: 그냥 각자 활동하자.
13: 뭐?
12: 아, 나는 씨가 오영사님을 그렇게 좋아하는지 몰랐지 뭐야.
13: 뭐?
12: 정말 치영이롭지 못한 또봇이 된 기분이었어. 사과할게.
13: 잠깐.
12: 어제도 씨가 주차장에서
13: 그만. 간다고 했으면 빨리 가라.
11: 가자.
6: 초벌레 많이 아파?
14: 안녕하세요.
6: 싫어. 이젠 누구 말도 안 들을 거란 말이야. 내가 고작 컴퓨터한테 굽실거리다 이 꼴이 되다니! 내가! 이 내가! 대룩! 그쪽은 어때? 엔진바, 괜찮아?
15: 아유, 괜찮긴다, 누나. 형 완전 정신이 나갔어요. 허공을 보면서 헛소리만 하고 있어요.
6: 태블릿을 뺏겼으니 충격이 심할 수밖에 없지.
16: 본체는 몇 번을 봐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닥터 M과 합체가 될 이유가 없어.
17: 아, 아직 그때 기억이 안 나니?
4: 박사님.
18: 아니 근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 안 해도 되니까 그냥 아무 말이라도 하면 안 돼? 이게 며칠째야.
4: 아니 좀만 더 기다려줘. 팝은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19: 환수. 나 준비됐어.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금!
19: 얼굴 상처엔
3: 주물
19: 상처엔
3: 덤덤한
5: 마데카 소리
3: 지켜줄게.
19: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역할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디를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예. Yeah. 포켓몬 태그스타.
3: 글릭소.
4: 글릭소. 얼마나
5: 될까? 좋아하시면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3: 글릭소.
5: 착착 치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입체로 변신.
6: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3: 글릭소.
6: 놀이가 결기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가득하죠.
0: 하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0: 토미카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 상처엔 주문 상처엔
2: 마데카 소리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 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0: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2: 난방구는 붙방구와
0: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3: 우와! 뽀로로망이다! 우리 집에 놀러온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망!
4: 안녕!
3: 노래도 하고 크루온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키키키키
5: 사는 아이도
3: 키키키키
5: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지성.
6: 얼굴 상처엔
7: 승환
6: 주물 상처엔
8: 마데카 소리
7: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0: 달콤한 과자회.
1: 와, 반갑다.
2: 우리 친구들, 내일은 자선 과자회가 있는 날인 거 알죠?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나 직접 만든 물건을 팔아 단체에 기부하는 좋은 행사죠. 팀으로 참가해도 됩니다.
0: 내가 빠질 순 없지.
3: 물건을 직접 판다고?
0: 아, 내 보물들 좀 아쉽다. 그래도 좋은 일에 쓴다니 어쩔 수 없지.
4: 어차피 안 팔려서 다시 집으로 가지고 올 것 같은데.
3: 아빠가 비싸게 사줄 테니 안 하면 안 되겠느냐?
0: 우리 아빠는 아직도 내가 3살 꼬만 줄 아신다니까.
5: 전형적인 과잉보호네. 응? 부모님의 과잉보호는 아이의 수동적인 성격을 형성할 수도 있어.
1: 어차피 기부왕은 나야. 사람들은 아름다운 걸 보면 가지고 싶기 마련이거든. 열자마자 다 팔려버릴걸?
0: 떨려요. 엄마 없이 혼자 해낼 수 있을까요? 알았어요. 적어준 대로 차근차근 순서대로 할게요. 아짜!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1: 좋았어? 담배 시작!
0: 좋은 일을 한다는 건 어려운 거구나.
1: 뭐지? 가보자.
4: 말미잘 왕국에 오렌지 공주님이시군요.
1: 공주님, 다른 왕국의 인어 공주님들이에요.
0: 반가워, 오렌지. 어쩜, 난 오렌지 엠버야. 얜 뭐네. 난 머핀을 팔려고 참가했어. 나 요리하는 거 엄청 좋아하거든. 그 중에서도 달콤한 디저트. 근데 준비할 게 많아서 아직 열지 못했어.
6: 우리가 준비하는 거 도와줄까?
5: 그래, 팔리지도 않는 물건을 팔려고 시간 낭비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이겠네.
0: 진짜? 나 감동했어. 잠깐, 뭐부터 해야 하지?
1: 줘봐. 여기 적힌 항목대로 분담하자. 그리는 반죽을 돕고 난 부스를 꾸밀게. 손님 대응은 퍼플이 맡아줘. 포장은 누가 하지?
5: 너희 뭐해? 어?
6: 아, 배우가 있었지?
5: 어?
6: 잠깐 우리 좀 도와줄래?
5: 그래.
0: 엄마, 공주 친구들을 만났어요. 다들 도와준대요. 근데 매트는 무슨 색으로 할까요? 할머니는 뭘 하셔요? 반죽에 초콜릿을 넣어야 할까요?
7: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공주가 버블잼 조각을 쉽게 빼앗을 수 있겠군. 오징어라, 오징어 먹물로 머핀을 망가뜨리면 되겠구나. 가라. 오렌지 공주를 홀로 떨어뜨려 버블잼을 빼앗아오거라.
1: 오렌지, 딸기 머핀 위에 생크림도 그려?
5: 반죽 점성이 좀 떨어지지 않아?
0: 글쎄.
5: 포장 상자는 다 준비됐는데 이제 뭐 할까?
6: 오렌지, 손님들이
0: 몇 시부터 판매 시작하냐고 물어보는데.
8: 잠깐만! 뭐가 묻는 거지? 안 보여! 엄마! 엄마! 엄마한테 전화해야겠어! 내 전화!
5: 여기 있네. 왜 여기 있는진 모르겠지만 통화 불가능한 상태야.
8: 야! 이제 어떡해!
1: 하던 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 모핀도 다 구워졌고.
8: 불쌍한데 머핀들.
5: 여기 이쪽 건 안 탔는데? 팔아도 되지 않을까?
8: 그래도 돼? 내가 이번에 초코 머핀을 구웠던가?
1: 넌 정말 뭐가 문제야? 팔자!
9: 자, 머핀이 왔어요! 여기요, 여기!
5: 자, 나.
10: 도망가면 어떡해요?
8: 나도 알아. 그럼 어떡해? 엄마한테 전화도 못하고. 엄마!

왔어 체인지.

0: 변신했어. 그거야. 이제 뭐 할까?
1: 야!
2: 그냥 막 날려!
0: 으야! 재밌지! 으아! 으아! 으아!

0: 그러게, 혼자서도 잘하네.
1: 어? 어? 버블잼이다.
2: 버블잼이야.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해내다니. 다 너희가 날 칭찬해준 덕분이야.
3: 그나저나 타임스톱 시간이 남았으니까 머핀을 다시 만드는 건 어때?
2: 이번 머핀은 나 혼자 만들어볼게. 새로 구운 맛있는 머핀입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4: 우와, 맛있겠다. 맛있어.
2: 저도 드세요.
5: 혼자서 해내게 하다니. 대견하긴 하지만 봐주는 건 여기까지다.
2: 쌍둥이 스티커.
0: 가자.
6: 바로 잰 것처럼 동작도 정확하고 박자도 척척 맞잖아.
7: 블루다 스쿨의 대표 응원팀을 뽑는 건데 퍼플이 너무 어설프니까 우리 팀 전체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6: 퍼플, 그냥 응원팀에서 빠지는 게 어때?
2: 딱 한 번만 봐주라. 내일 선발 때까지 완벽하게 연습해서 올게. 응?
0: 모르겠다.
2: 그린! 응? 한 번만! 진짜 이번 한 번만 동작 가르쳐줘!

0: 딱 한 번만이야. 잘 들어. 내 퍼펙트한 동작은 1차원적 언어만으로는 완벽하게 설명되지 않아. 왜냐? 비언어적 부분이 매우 크기 때문이지. 뇌가 전달받은 동작의 신호는 언어보다 선행되는 거야. 생각해보면 이 또한 재밌는 뇌과학의 원리에서 비롯된다는 게 정말 흥미롭지 않니?
1: 됐어! 나 혼자라도 해볼 거야!

0: 아무리 연습을 해도 잘 안 되네.
1: 쌍둥이 스티커? 파란색 스티커가 빨간색 스티커를 똑같이 따라한다고? 그런 게 될 리가 없잖아.
0: 그러니까 이 스티커만 딱 붙이면 쌍둥이처럼 똑같이 움직일 수 있단 말이지. 그럼 이 스티커를 그린한테 붙이면 나도 완벽하게 응원 동작을 할 수 있을 거야. 결국 우리 팀의 대표 응원팀으로 뽑히겠지.
1: 그 상자는 네 것도 아니잖아.
0: 핑크스타, 인간 세상에는 좋은 물건은 꼭 좋은 사람이 써야 한다는 규칙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거 내가 써야지 뭐.
1: 진짜 그런 법이 있나? 에? 너 지금 나 놀리는 거지? 인간 세상에 마법이 어딨어?
2: 어리석은 퍼플공주, 내 미끼를 덥석 물다. 덕분에 한 번에 두 개의 레인보우 개체를 빼앗을 수 있겠어. 암수가 쌍둥이처럼 꼭 붙어다니는 가시 해마 딱이구나. 나의 충실한 부하 블록들이여, 레인보우 개체를 빼앗아오너라.
0: 이제 스티커를 그린한테 붙이기만 하면. 잠깐만, 빨강이었나? 아닌가? 안녕, 그린!
3: 쉿! 도서관 앞에선 조용해야 하는 것도 몰라?
0: 아, 미안. 근데 그린, 오늘 마지막 응원 연습 딱 한 번만 더 알려주라. 한 번만, 제발!
3: 한 번만이야? 우리 팀은 어차피 탈락이야.
0: 뭐야, 안 되잖아. 쌍둥이 스티커는 무슨 엉터리였어.
4: 이 문장에서 우리라는 것은 다른 뜻이 숨어 있어요.
3: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완벽한 백과
5: 발표하다 말고 자는 거야?
0: 그린, 어디 아파? 너 수업 시간이 조는 거 처음 봤어.
3: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다각도로 유추해보는 중이야.
0: 그린, 왜 그래?
6: 공 좀 던져줄래?
0: 좋아! 간다!
6: 나 정말 왜 이러는 거야? 아무래도 뉴런이 망가진 것 같아.
7: 혹시 블랙 다이아가 무슨 짓을 한 게 아닐까요?
3: 하지만 경보가 울리지 않았잖아. 어?
0: 그린!
3: 조용히 찾아보자.
6: 위쪽이야!
0: 그린! 저 블룸의 특징을 알려줘!
6: 버블 타임 스타!
0: 버블 스타!

0: 내 맘대로 안 돼! 똑같이 움직이는 것 같아!
1: 어? 진짜 블록이 똑같이 움직이네? 역시 똑똑하다니까! 어?
0: 그게 아니라고! 멈춰!
1: 너 뭐해?
2: 우리가 지금...
0: 멈춰!
1: 아빠!
0: 일단 멈춰봐! 네가 움직이는 대로 내가 똑같이 움직인다고! 쌍둥이처럼!
1: 쌍둥이? 아! 쌍둥이 스티커! 어쩌지? 나 때문이야... 우선 그린의 캐치를 도착해야 해!
0: 널 캐쳐!
1: 그린, 받아!
0: 퍼플! 내 변신 동작을 그대로 따라해줘!
1: 에이? 퍼플 다이언체! 동작 외우는 거 자신 없는데!
0: 블로비 일어났다고! 빨리!
1: 다이아! 체인지!
0: 그냥 내가 말하는 대로 따라해!
1: 다이아!
0: 아니, 한 손씩!
1: 한 손씩?
0: 아니, 한 손씩 차례로 교차해!
1: 응, 알았어!
0: 버블버블!

0: 변신 완료!
1: 그린!
0: 가시에마 글로비야, 양쪽을 동시에 공격해야 해치울 수 있어. 잘 들어. 하나의 네 마법 포즈, 둘의 내 마법 포즈를 하는 거야.
1: 응, 해볼게!
0: 하나!
1: 버블! 스파크!
0: 둘! 지금이야! 이번엔 빠르게 클린 버블로 해줘.
1: 응!
0: 둘! 하나! 하나! 둘! 버블! 지금이야!
1: 블럭! 이제 사라질 시간이다! 레인보우! 클린 버블! 버블 잼을 가장 많이 모은 게 그린인데 그걸 다 뺏겼다는 거야?
2: 제 오빠네 있다가 늦어서 그만. 미안.
1: 이게 다 나 때문이야. 정말 미안해.
0: 그보다 도대체 어떤 원리인 거지? 우리가 레인보우 캐처를 빼앗기면 글로비 버블 잼을 가져갈 수 있다니. 블랙다이아가 그런 능력도 심어졌다는 거야? 아니면 순간적으로 버블잼을 전송해서 블랙다이아에게 보내는 건가? 버플, 15분 뒤 선발전 우리 팀 차례야.
1: 아, 맞다! 연습 못했는데. 쌍둥이 스티커를 쓰면 우리가... 아니야! 핑크스타, 이거 없애줘! 이런 쓸데없는 거에 기대지 않을게! 내 실력으로 당당히 통과해보겠어!
0: 좋은 자세야. 이번엔 제대로 도와줄게.
1: 우와! 버블잼이야!
0: 다시 시작이군.
1: 그린도 웃을 줄 아는구나!
0: 버플, 연습 시작할까? 처음부터 해보자.
1: 좋지!
0: 천천히 따라해봐. 이렇게 손바닥을 기울여. 72도가 될 때 하위로 가는 관절들은 직선으로 쭉, 쭉. 옳지, 옳지.
3: 그런데...

0: 제네, 블루타 대표훈련단 우리 팀으로 결정난 거 못 들었나?
1: 나도 오랜만에 사이좋고 보기 좋은데 뭘.
2: 강미, 이번에 빼앗은 버블잼으로 저 건방진 공주를 혼내줘야겠다.
3: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4: 키키키키. 하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5: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6: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5: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버실 딥클린.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 상처엔 순한길게. 주물 상처엔
8: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9: 스쿨버스 왔네.
10: 학교 가자.
11: 안녕 친구들.
12: 같이 가자.
13: 안녕.
14: 재밌게 공부해요.
15: 와, 놀이터다.
16: 빙글빙글 쌩쌩.
17: 정면 버스 별지간 놀이터. 뽀로로 까마 스쿨버스.
18: 내일 떠나자.
19: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강력한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들을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예! 포켓몬 태그스타.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넘버블럭스 친구들
2: 모여라.
1: 이건 넘버블럭 10이야.
2: 20까지 확실해.
3: 우리 같이 놀자.
1: 5와 3이 만나면
3: 8이야.
1: 당신 우리 모두 8. 놀다 보면 수학이 쏙쏙. 다양한 액티비티 카드로 즐거운 수학놀이. 어느 쪽이 더 클까?
3: 함께 놀아요.
1: 넘버블럭스 다대가족. 키키키키.
0: 사는 아이도
1: 키키키키.
0: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4: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 상처엔
6: 주물 상처엔
7: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짓설.

뉴스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전기사고. 안녕하세요, 전기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전기 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 있고, 우리 몸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 코드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낡거나 손상된 전기선은

테이프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합니다. 전기장판처럼 열선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주세요. 코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벽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덮개나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당신이 매일 쓰는 전기, 당신을 위협하는 후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하기!

0: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 상처엔 순한 주물 상처엔
3: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키키키키
5: 사는 아이도
4: 키키키키
5: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0: 호떡벙떡 쇼 MC 호떡입니다. 시간의 문을 넘어온 오늘의 손님, 신라 최초의 여왕 선동여왕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선동여왕님. 왕관 때문에 많이 불편하시죠?
1: 아니, 한 나라의 왕으로서 고개를 숙이지 않을 뿐.
0: 아, 제가 몰라뵀네요. 얼른 앉으셔서 인터뷰 진행할게요. 제가 소개 먼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제껏 모신 위인들 중에서 제일 나이가 많으세요.
1: 왜야?
0: 아니, 그만큼 역사가 깊다, 뭐 그런 뜻이죠. 네. 이름 김덕만. 580년대에 태어났다고 알려져 있어요. 신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여왕.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하늘 관찰 기구 첨성대도,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 통일의 소망이 담긴 황룡사 9층 목탑도 이분이 건축하셨대요. 지혜롭고 강한 신라의 27대 왕 선동여왕님입니다. 야, 최초의 여왕이라니 너무 멋있어요.
1: 내가 왕이 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지.
0: 궁금해요, 궁금해요. 지금 그 이야기 바로 들어볼까요? 옛날에는 남자만 왕을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반대는 없었어요?
1: 있었지. 하지만 난 타고난 왕족이었고 행동으로 보여줬지. 내가 얼마나 총명하고 현명한지.
2: 어느 날 신라 26대 왕 진평왕 중국 당나라로부터 꽃이와 그림을 선물로 받게 되는데.
0: 덕만아, 당나라에서 온 꽃이와 그림이란 아주 어여쁘지 않느냐?
3: 예, 그런데 아버지, 이 씨앗을 심으면 꽃이 피어도 아무런 향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응?
2: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모란꽃이 활짝 피어오르는데.

0: 참을 아버지 진평왕께서 알아보셨달까?
1: 그럼 왕이 된 후에도 많은 일을 척척 해내셨겠어요?
0: 그럼 나처럼 똑똑한 김춘추와 김유신 장군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다른 나라의 침략을 막고 삼국의 통일을 위해 애썼다네.
2: 말목자는 김유신!
0: 그 김유신 알지?
1: 아, 그 노래를 아시네요.
0: 유명하더군.
1: 아, 그런데요. 고구려 백제 신라 세 나라의 통일을 위해서 절에 탑도 쌓으셨잖아요. 통일이랑 탑이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에요?
0: 자, 이게 총 몇 층이지?
1: 이게 하나 둘 9층이요, 9층. 그러니까 9층이랑 이게 무슨 상관이냐고요?
0: 이 탑은 일본, 중국, 오월, 함락, 백제, 말갈, 거란, 여진, 고구려를 뜻하지. 주변의 나라들로부터 이 신라를 지키고 고구려 백제 신라를 통일하자는 소망이 담겨있는 탑이란 말일세.
1: 아, 그래서 9층. 그럼 이 첨성대라는 건 뭐예요? 들어는 봤는데.
0: 백성의 농사에 도움을 주고 하늘의 뜻을 살피고 신라의 과학 수준을 보여줄 수 있는 건축물이지. 거기다 이 안에서 별을 관찰하면 계절도 알 수 있고 나라에 위험이 생기는지도 알 수 있지.
1: 네? 나라의 위험까지도요?
0: 그럼 나는 하늘의 뜻을 읽고 나라의 위험을 미리 알 수 있거든. 모란꽃의 향이 없을 거라는 걸 알았던 것처럼.
1: 우와! 지혜도 있는데 예측 능력까지! 정말 왕이 될 상이십니다.
0: 난 이미 왕인데.
1: 아! 예리한 통찰력과 예측 능력으로 신라를 열심히 지켜낸 선덕여왕님께 딱 맞는 놀이를 해볼 건데요.
0: 이것들은 다 뭐지?
1: 제가 이 말랑말랑한 막대를 노래 박자에 맞춰서 휘두르면요, 이 냄비 뚜껑으로 막아내시면 됩니다.
0: 사방에서 공격해오던 나라에 비하면 쉽겠군.
1: 네. 음악 주세요.

0: 우와! 진짜 예측을 잘하시네요.
1: 이 정도 예측은 나한텐 쉽지. 그럼 이번엔 바꿔서 해볼까?
0: 아, 예. 이번엔 제가 예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전 많이 어렵네요.
1: 그럼 될 때까지 다시 해볼까?
0: 아니요.
1: 다시 해보자.
0: 아니요, 아니요.
1: 넌 할 수 있어.
0: 아, 네, 뭐라고요? 네, 인터뷰 시간 다 됐다고요?
1: 벌써?
0: 네, 마지막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1: 나라를 지키려면 힘도 중요하지만 이 머리도 좋아야 하는 법. 모두 지키고 싶은 게 있다면 어느 것 하나도 소홀해 하지 말게나.
0: 지금까지 윙가의 태화 호빵떡쇼 호떡이었습니다.

0: 사람들은 위대한 과학이 거대한 실험실에서만 탄생한다고 믿죠. 하지만 놀라운 발견은 작은 곳에서도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 호기심 가득한 남매에게서도요.
1: 저들의 힘을 모아 번개 타워!
2: 우와! 번개파워 진짜 멋있다!
3: 나도 번개파워 보여줄 수 있어!
2: 에이, 누나는 번개맨이 아니잖아!
3: 못 믿네! 아하! 준비물은 음료수 캔만 있으면 되지!

0: 이게 바로 본방 파워!
1: 근데 이게 끝이야.
0: 무슨 소리야? 이제 시작이지. 자, 잘 봐. 먼저 물에 손을 적셔주고. 자.
1: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오늘의 소중한 발견! 압력으로 캔을 손바닥에 붙일 수 있다!

0: 직접 인터뷰한다. 위인과의 대화, 호빵떡쇼 MC 호빵 인사드립니다. 오늘 만나볼 위인은 누구일까요? 그 두 번째 손님, 조선의 4대 임금 세종대왕님이십니다. 이쪽으로 자리하시죠.
1: 알겠습니다.
0: 혼명, 이, 도, 우리가 지금 쓰는 그 한글, 훈민정음의 창제자. 훈민정음 말고도 얼마나 백성을 위해 깨요. 백성들 농사 잘 지어서 밥 굶지 말라고 농사 직설 책도 써줘. 새벽에 눈 뜨면 밤이야? 아침이야? 헷갈리지 말라고 물시계, 해시계도 만들어줘. 농사 짓기 좋은 계절 알 수 있게 별자리 관찰할 수 있는 혼천이도 만들어줘. 그야말로 백성 바라기 임금 세종대왕이십니다. 박수!
2: 미래의 백성은 짐에 대해 모르는 게 없구나.
0: 아유, 이 정도는 기본이죠. 그런데 이 일들 전부 혼자 하신 거예요?
2: 아, 이걸 다 혼자 어떻게 하나? 어? 나와 훌륭한 신하들이 함께 했지. 새벽부터 나와서 하루 종일.
0: 새벽부터요?
2: 백성들을 위해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새벽이든 한낮이든 내가 부르면 다 나와야지.
0: 세종대왕님의 성격이 꼬장꼬장했다던데 벌써부터 느껴지는 것 같네요.
2: 어라, 여봐라, 걔 누구 없느냐? 이 건방진자의 입을 당장.
0: 훌륭한 임금 세종대왕님과의 인터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훈민정음,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이죠. 어떻게 한글을 만들게 되셨나요?
2: 나의 백성들이 중국말인 한자를 몰라서 억울함도 제대로 풀지 못하는 것을 보았소. 모든 백성이 자신의 뜻을 펼치길 바라는 마음에 내가 직접 배우기 쉬운 글자를 만들게 되었지.
0: 우와, 근데 신하들이 반대는 안.

0: 아, 그때 생각만 하면 아직도 두통이. 아.
1: 어? 에? 뭐?
2: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전하. 새로운 글자라니 절대 아니 되옵니다.
0: 아니 왜? 어? 왜 안 되는데?
2: 새 글자를 만들면 사람들이 어려운 한자 공부를 안 할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학문이 망할 것 아닙니까?
0: 백성들이 억울하면 억울하다 말은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2: 재판하는 사람이 공정하면 될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중국의 문화를 섬겨야 합니다. 어찌 오랑캐처럼 다른 글자를 쓴단 말입니까?
0: 우리랑 응? 중국말이랑 다른데 글자는 왜 다르면 안 되는데?
2: 하오나 전하.
0: 됐고 하기 싫으면 나가.
1: 나가. 어우 정말 힘드셨겠네요.
0: 진짜 골치 아팠지. 그래도 어떻게 해야지. 나는 임금이네.
3: 이렇게 어렵게 만든 한글 자음과 모음의 모양은 어디서 따오신 거예요?
0: 자음은 기본적으로 기역, 니은, 미음, 시옵, 이응이 있는데 사람의 발음 기관 모양을 본따 만들었지. 기역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은 모양. 그 니은은 혀가 윗 잇몸에 닿는 모양. 느 미음은 입술 모양. 무 그리고 시옷은 치아 모양. 스 이응은 목구멍의 모양. 으
3: 잘 안 보이는데요?
0: 직접 소리를 내보면 알지. 자, 따라해보게나.
3: 네.
0: 그,
3: 후,
0: 느,
3: 무,
0: 무,
3: 무,
0: 스,
3: 스,
0: 으,
3: 으. 오, 진짜네요.
0: 내가 생각해도 나 좀 천재인데.
3: 그러면 모음은요?
0: 모음은 좀 더 쉽지. 하늘, 땅, 사람을 본따서 만들었다니. 아래, 아, 으, 이, 이 세 가지가 기본자지.
3: 모음은 좀 대충 만드셨네요.
0: 뭐라, 대충, 여봐라.
3: 근데 너무 쉽고 실용적이다.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 쉽고 실용적인 한글을 이용한 놀이를 해볼 건데요. 화면에 자음 두 개가 뜨면 그 자음이 들어간 단어를 재빠르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0: 이런 재밌는 놀이가 있단 말이냐.
3: 자, 좋습니다. 그럼 자음 띄워주세요. 호강!
0: 기웃기요.
3: 한글. 잣대야, 잣대야. 벌칙, 벌칙. 재밌죠?
0: 뭐하는 건가?
3: 자, 그럼 다음.
0: 비읍시옷.
3: 호다호다호다 백성.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요. 과연 세종대왕님은 한 번이라도 맞히실 수 있을까요? 띄워주세요.
0: 세종 사야. 여봐라, 당장 이 무어만차에게 사약을 내리도록 하라.
3: 예?
0: 너희는 너 이리 오거라. 내가 직접 사약을 내리도록 하겠다.
3: 아니 이게 그 놀이 이 토크쇼였거든요.
0: 어딜 도망가는 게냐.
3: 자, 아, 오늘 이렇게 세종대왕님 덕분에 알찬 인터뷰도 해봤는데요. 세종대왕님 어떠셨나요?
0: 내가 만든 한글을 그 미래의 백성들도 잘 사용하고 있다니 아주 뿌듯한 하루였어.
3: 그럼 지금까지 세종대왕님과 함께한 미인가요?

0: 행운의 편지. 이 편지는 EBS에서 최초로 시작되어 1년에 지구 반바퀴를 돌면서 편지를 받는 사람에게 특별한 경험을 주었고 무작위로 옮겨졌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에게는 행운이 깃들 것이며 당신은 이제 만 킬로미터 떨어진 사람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과연 당신과 그 사람은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만약 둘이 친구가 되지 못한다면 거절은 거절한다.
1: 드디어 일주일이 지났어.
2: 주천이 많이 궁금했구나.
0: 기다림은 끝. 주찬, 이제 선물을 열어볼 차례예요.
3: 보자 보자.
2: 어디 어디?
0: 우와. 잠깐. 선물을 열기 전 나루가 어떻게 선물을 준비했는지 함께 볼까요?
3: 오, 궁금해.
4: 안 사요, 아마.
2: 일단 제일 먼저 내가 좋아하는 문방구에 왔어.
4: 많이 살 거니까 귀엽다.
2: 내 목표는 너에게 한국을 담아주는 거였어. 네, 첫 번째 선택은
4: 차선이.
5: 세상을 모르고 있는 거 맞지?
4: 응, 옛날에 엄마가 많이 먹었다는 음식을
2: 한 번도 못 먹어본 것 같아서 옛날 한국 과자를 골랐어.
4: 곤약 비빔면. 이건 제가 먹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궁금해요, 이거 하나.
2: 내가 잠시 한눈을 팔았지만 정말 열심히 골랐어.
5: 옛날 전통놀이 팽이 같은 건 어때?
4: 어디?
5: 저기 있네. 옛날 전통놀이 팽이.
4: 아, 오, 좋아.
2: 엄마랑 열심히 고민했다고. 일차 쇼핑 완료.
4: 외모차.
3: 이 차가 있어?
2: 당연하지. 한국을 닮는 일은 쉽지 않아. 그래도 다행히 이 차로 간 곳에서 마음에 딱 드는 선물을 찾았어. 한복 입은 키링.
4: 나는 이거랑 이거
2: 태극기라 그려진 양말.
4: 양말.
2: 그리고 책을 좋아하는 주찬이를 위해서 해가 지기 전에 서점도 들렀다 왔지. 너가 진짜 진짜 좋아했으면 좋겠어.
3: 과자에 책까지? 너무 기대돼. 이제 열어볼게. 내가 책 좋아하는 거 알고 어떻게 이걸 좀 내가 엄청 감동된다. 아, 근데 이거 나루랑 나루 엄마 같지 않아? 너무 귀엽다. 이 책은 절대로 안 버릴 거야. 계속 킵할 거야. 이제 이거가 뭘 수 있는지 기대한다. 어? 잠깐만. 진짜 선물이 너무 많아서 너무 신나. 얼른 꺼내볼게.
2: 좋아해서 다행이다.
3: 이건 내 엄마가 너무 많이 있다고 보내라고 하더라. 그냥 비밀로 가질 거야. 너무 좋을 것. 기억에 꼭 남을 거야. 기억에 한번 넣어볼게. 맞다. 너무 좋아. 고마워.
0: 앗, 제일 중요한 편지가 빠졌습니다. 편지를 확인해주세요.
3: 아, 맞다. 얼른 읽어볼게.
2: 오케이, 한번 읽어보자.
3: To 주찬 나루. Hi 주찬아, 안녕.
4: 무대 활동 열심히 멋지게 하고 항상 응원할게. 그리고 너를 이렇게라도 보는 게 좋았어. 실제로 보면 더 좋았을 텐데. 그동안 고마웠고 더 많은 인생을 행복하고 멋지게 살아. 파이팅!
6: 파이팅!
0: 선물 주고받기 미션 성공!
2: 진짜 고마워 좋잖아.
3: 나도 진짜 진짜 고마워.
0: 지구 반바퀴 연결 시간이 끝났습니다. 다음 연결까지 남은 시간 6일 23시간. 선물을 준비하는 시간 동안 서로를 생각할 수밖에 없지. 크크크크. 7단계 서로를 생각하는 시간 가지기 성공.
3: 한번 가보자. 보여줄까? 태극기. 엄청 마음에 들어. 스포츠로 이제 갈게. 빠이.
7: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 상처엔 주물 상처엔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9: 키키키키 하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8: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이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직성.
1: 얼굴 상처엔
2: 순간기계.
1: 주물 상처엔
2: 덤덤해.
3: 마데카 소리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2: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4: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5: 호비는 아프대요.
4: 그대 놀이 내가 놀이 재밌어요.
6: 시원해.
7: 언제나 신나는
4: 뽀로로 유치원.
8: 키키키키.
9: 하는 아이도
8: 키키키키.
9: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10: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저항이 너무 거셉니다. 접근하기 쉽지 않습니다.
1: 어? 응?

0: 최근 블루시티 은행에서 발생한 강도 사건에서 정체불명의 영웅이 나타나 은행을 습격한 강도들을 제압하고 인질들을 전원 구했습니다.
1: 정말 빠르고 강한 영웅이었어요.
2: 진짜 멋있어요.
3: 이야, 저 주황색 레인저 또 나타났네. 요새 뉴스에 안 나오는 날이 없단 말이지.
4: 어? 저 수트, 우리 레인저 수트랑 비슷한 것 같은데? 우리 중에 저런 대원도 있었나?
5: 아니, 본부에도 물어봤는데 저런 대원은 모른다고 했어.
6: 본부에서도 모른다니, 이상한 일이군.
3: 키라, 혹시 우리 말고도 다이노이드 파워를 쓸 수 있는 전사가 또 있는 거야?
7: 그건 아니다. 그렇지만 저 레인저는...
8: 너무 멋있어! 저렇게 박력 있고 멋있는 여전 사람이 최고! 사인 받고 싶다.
9: 어쨌든 저 주황색 레인저 멋진 여전사인 건 맞는 것 같아. 저 재빠른 몸놀림, 고양이 같은 순발력.
3: 맞아 맞아, 아주 날렵하구만. 인정. 하지만 이 스피드왕 볼트림의 움직임을 비할 정도는 아니지.
5: 에이 볼트, 저런 움직임은 절대 쉬운 게 아니야. 막상 저렇게 하려고 하면 나도 쉽지 않을걸.
3: 에헤이, 무슨 소리. 난 저 레인저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거든.
5: 왜?
3: 루시, 넌 저렇게 못하나 보지? 하긴, 루시는 좀 뻣뻣하긴 하지. 자신이 없을 만도 해.
5: 아니야.
3: 루시는 뻣뻣하대요. 저지럽대요. 하지만 볼트, 로봇이라요. 로봇이라요. 그만하라니까! 헤헤이, 그렇게 뻣뻣해서 날 잡을 수 있겠어?

0: 유연하네.
1: 제군들, 현재 블루시티 B21 구역에 블랙해머가 나타났다. 시민들의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블랙해머를 무찔러야 한다. 서둘러 출동하도록.
2: 네, 사령관님.
3: 최강 공룡 미니츠 공대 변신.

0: 드디어 나타났구나. 오늘은 기필코 크레이지 코인을 가져가주마.
1: 네 뜻대로 될 것 같다.
0: 여전히 건방진 것들이군. 하지만 오늘은 나한테 기장의 무기가 있지.
1: 저게 뭐지?
0: 짜잔!
1: 저 녀석 지금 파리채를 꺼낸 거야?
2: 어이가 없군.
3: 이봐! 그런 건 우리한테 하나도 위협이 안 돼!
4: 이건 좀 위협이 되겠는데?
0: 이 파리채로 너희를 파리 잡듯 잡아주마! 아까 건방 떨던 녀석들 다 어디로 갔나? 사랑 좀 해보시지!

0: 위험한 상황이군. 서둘러야겠어.
1: 짜릿하지? 이제 마지막이다!

0: 녀석이. 내 비적의 무기를
1: 지금이야.
2: 자, 당한 만큼 대갑해줄 차례야. 오케이, 넷스카이저 D7 합체.

0: 잠깐 얘기 좀 하지? 넌 누구지? 어디 소속이야?
1: 난 레인저 시크릿. 너희 미니트 공대처럼 블루시티를 지키고 있지. 그 이상은 비밀이야. 그럼 이만.
0: 야, 어디가? 저 반응은 미니트 공대 소속이 아니라는 건가?
2: 그럼 도대체 누구지?
3: 레인저 시크릿.
0: 어? 뭔가 지피는 게 있나 보군.
3: 사인을 못 받았어! 아, 이런 이야기!

0: 특공대와 레인저 시크릿.
1: 내가 레인저로 변신할 수 있게 된 건 일주일 전이었지.
2: 내 소중한 그레이트 코인.
1: 뭐였지?

0: 이건
1: 아! 어디갔지? 근데 그레이트 코인! 휴! 여기 있었구나. 다행이다. 없어진 줄 알았네. 이 녀석들, 지금까지 날 속였다 이거지. 하지만 이제 나한테도 힘이 생겼다는 사실. 영웅은 원래 정체를 숨겨야 하는 법이지. 그러니까 나도 너희한테는 비밀이야. 내가 영웅이라니.
2: 은행 간도 사건을 해결했던 영웅이 또다시 블루시티에 나타났습니다. 이 영웅은 화려한 기술과 뛰어난 재치를 발휘해 위기에 빠진
3: 미니특공대를 구했고 미니특공대를 도와 외계의 악당을 물리쳤습니다. 영웅의 화려한
1: 뭐해 얘들아.
3: 정체를 궁금해. 아, 시민들의 목소리.
1: 저 레인저 뉴스 보고 있었구나.
4: 요새 엄청 유명하잖아.
5: 요즘 정말 화력이 대단한 것 같아. 과연 정체가 뭘까?
1: 진짜 궁금하긴 해.
6: 내 생각에 저 레인저는 수지.
1: 설마?
6: 야, 잠깐, 수지. 수지만큼 멋있다! 너무 좋아!
1: 다행이다. 내 정체를 들킨 건 아니군. 나도 한 번만 저렇게 멋진 레인저가 돼봤으면 좋겠다. 어때? 나도 잘할 것 같지 않아?
7: 뭐? 네가?
1: 응! 잘 봐. 헛! 휘얍! 어떠냐, 요 녀석들아? 놀랐지? 마지막은 좀 더 제대로. 휘얍!
7: 아이고, 수지야! 너 방금 뭐 한 거야? 너희도 방금 수지 발차기 한 거 봤지? 야!
1: 하지 마, 볼츠!
7: 아이고, 배야!
1: 볼츠! 그만하라니까!
8: 수지야!
1: 내가 참는다.
7: 웬일이야?
1: 됐고! 앞으로 조심해!
9: 세군들, 카르노군단이 그레이트 코인을 노리고 블루시티에 또다시 나타났다. 빨리 막지 않으면 피해가 커질 것이다. 즉시 출동하도록!
10: 네!
1: 가자! 오호, 이것들 봐라. 항상 나 모르게 저런 식으로 출동한 거였구나. 하여간 엉큼한 녀석들 같으니. 좋았어, 나도 간다! 레인저 시크릿 변신!

0: 레인저 시크릿?
1: 이건 또 뭐야?
2: 자, 우리도 가자!
0: 레인저 시크릿이 수지였잖아. 이럴 수가. 수지가 다이노이드 파워의 전사라고?
3: 얘들아.
1: 수지야!

0: 이제 그레이트 코인이 나네. 노시지.
1: 녀석. 감히 숫자를 용서 못해.
2: 런던 치라, 머닝 캐라, 스톰 캐라, 소환!

0: 루시. 네 덕분에 살았어.
1: 수지야, 이젠 말해봐. 이게 다 어떻게 된 거야?
0: 사실 난 우연히 그레이트 코인의 힘을 받고 레인저로 변신할 수 있게 됐어. 그리고 모든 걸 알게 됐지. 너희는 악당들로부터 모두를 지키면서 때로는 용기를 불어넣어주기도 했고 때로는 친구가 되어주기도 했어. 그런 무거운 책임을 짊어진 너희였지만 내 앞에선 내색조차 할 수 없었지. 난 정말 바보야. 그런 것도 몰랐다니.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1: 수지야.
0: 하지만 나 이제는 너희에게 힘이 되고 싶어. 너희와 함께 블루시티를 지킬게. 이 힘으로 그동안 너희에게 받았던 고마움 다 갚을 거야. 그렇게 해도 되지? 그렇게 하게 해줘.
1: 고마워, 수지야. 우리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다니. 네 마음 너무나도 잘 알겠어. 정말 고마워.
0: 그럼 나 이제 너희랑 같이 임무를 하는 거지? 나 진짜 잘해볼게. 진짜 잘할 거야, 진짜로.
2: 지금 이대로 수지에게 그레이트 코인을 닦게 하면 레인저 시크릿의 능력과 기억은 모두 지워져 버려. 그럼 오늘 우리와 나눴던 대화들, 추억들을 모두 잊게 될 거야. 다들 괜찮은 거지?
3: 우리의 정체를 밝힌 채로 수지와 함께 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을 텐데.
4: 하지만 수지가 레인저로서 우리와 함께하면 또 오늘처럼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될 거야. 이렇게 할 수밖에.
5: 그래도 이 추억은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을 거다.
2: 그래,

0: 수지야, 고마워. 우리가 더욱 강해져서 너를 계속 지켜줄게.
1: 맛있다. 고노 팬케이크 진짜 잘 구워졌는데.
2: 수지야, 일어났어?
3: 근데 있잖아, 어젯밤에.
1: 어젯밤에 왜?
3: 아니, 어젯밤에 볼트 니가 냉장고에 음식 다 훔쳐먹는 꿈 꿨어.
1: 야! 아, 꿈인데 왜 때려!
3: 몰라, 아무튼 기분 나빠.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4: 얼굴 상처엔
5: 순한콜게,
4: 주물 상처엔
5: 덤벤말,
6: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솔 마데카 솔.
7: 치치치치 하는 아이도
5: 치치치치
7: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8: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9: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역할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디를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10: 예! Yeah.
9: 포켓몬 태그스타.
11: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2: 허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실 딥클린.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지금!
4: 얼굴 상처엔
5: 순한콜게,
4: 주물 상처엔
5: 덤벤말,
6: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3: 클릭소!
14: 클릭소! 얼마세가?
15: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14: 클릭소!
15: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제로 변신.
16: 재밌다. 저속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14: 클릭소!
16: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가배 가정.

0: 토미카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1: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2: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포켓몬 디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강력한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디를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예. Yeah. 포켓몬 태그스타.
2: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0: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1: 꼬롱꼬롱 떠나요. 지치고 캠핑카.
2: 랄랄라 신나는 숲속의 캠핑 야호. 보라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1: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 여행.
2: 보라로 렛츠고 캠핑카.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3: 얼굴 상처엔
1: 승강기계.
3: 주물 상처엔
4: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여러분, 2024년 갑진년 청룡의 해가 밝았습니다. 청룡의 해인 만큼 여러분 하시는 일 모두 신비롭게 술술 잘 풀리고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로 사온 신발도 내가 신어. 제가 첫 출근하면서 인터뷰를 좀 할 건데요. 다들 가시죠. 아쿠! 아쿠! 혹시 두 분 커플이신가요?
1: 네, 네, 커플입니다.
0: 그럼 두 분 실례지만 혹시 올해 계획이나 그런 거 좀 있습니까? 뭐 결혼 계획이라든지. 아, 연세가 아직 어리시구나.
1: 네네.
0: 아, 나이가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 옛날에는 10살에도 결혼했대요.
1: 펭수가 집 사주면 내년에 결혼할게요.
0: 내년이라도 그 결혼 계획 세피시면 연락주세요.
1: 진짜요?
0: 네.
1: 그러면요?
0: 받는 거죠, 연락?
1: 화음 보내주세요.
0: 네, 이미수로 연락주세요.
1: 감사합니다.
0: 자, 그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근데 펭귄도 새해 복 받나요? 감사합니다.
0: 저기요. 자, 날씨가 많이 춥죠? 자, 추운데 지금 어디 가십니까? 이 추위를 뚫고?
2: 일하러 가요.
0: 아! 그러면은 새 계획이 좀 있으십니까?
2: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0: 목표하는 그 금액이 있으신지.
2: 어?
0: 줘! 줘! 몇 초?
2: 10초!
0: 10초! 제가 10초 벌게 이 청룡 드리겠습니다. 어? 자, 청룡이 해. 우리 청룡이 10조를 벌어드릴 겁니다.
2: 아, 감사합니다.
0: 예, 부디 10조 많이 보시고요. 건강하고, 오늘이에요. 오늘 일도 화이팅입니다.
2: 화이팅!
0: 아니야? 오, 어디 가세요?
3: 뱃살
0: 어디 가세요? 오! 설마, 방송국 관계자십니까?
3: 아, 관계자 아니고요. 사전 녹화하고.
0: 녹화! 뭐 보러 가세요?
3: 스테이키즈.
0: 야, 스테이키즈 팬이시구나. 스테이키즈 선배님들이 보실 수도 있어요. 응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3: 진짜, 진짜 잘하고 있으니까 파이팅 하시고. 저도 언제 어디서나 다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0: 그럼 저한테도 응원 한마디 가능할까요?
3: 잘 될 거예요.
0: 너무 짧다. 자,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자, 수현입니다. 오, 새해부터 이렇게 아침 일찍 많은 분들께서 하루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까치 설날은 다들 핸드폰 잠시 내려놓고 바깥 풍경 마주 보면 얼마나 좋아요. 지나가는 사람마다 인사 한번 해주면 하루가 즐거워진답니다. 아, 얼마나 좋아요. 자, 이렇게 다 미소가 지금 번지죠? 자, 올해 새해가 밝았는데 바라시는 거 있습니까? 제가 이뤄드리겠습니다.
4: 건강이세요.
0: 자, 그럼 저랑 악수 한번 합시다. 제가 기를 드릴게요. 건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실례하겠습니다. 아, 내가 괜히 이거 세 자리 뺏어먹는 거 아닌가 싶네. 한 자리 앉고 싶어도 이 세 자리를 먹게 돼요. 자, 그래도 사람이 많이 온다면 제가 비키겠습니다. 자기야, 아니야?

0: 주의사항을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1번 화장실은 내가 여자면 남자가 와서 청소하면 불편하겠죠?
1: 당연하죠.
0: 또 남자가 여자가 와서 청소하면 불편하겠죠?
1: 당연하죠.
0: 그래서 작업하기 전에 표시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1: 미리 사전 고지.
0: 네, 불편하지 않게.
1: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입니까? 제가 펭귄이란 걸 인식시켜주고야 됩니까? 그러면 사전 고지를 와와.
0: 펭귄이란 걸 인식시켜주지 말고요.
1: 네.
0: 작업하기 위해 잠깐 들어왔습니다 하면 되겠죠?
1: 아, 나 작업하러 왔습니다.
0: 그러면 목소리 듣고 아, 이분이 펭수구나 딱 알겠죠.
1: 저를 높게 평가해 주시는군요.
0: 자, 그 다음에 승관장 청소할 때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다른 사람에게 부딪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1: 예설!
0: 자, 이런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 오케이!
0: 예. 이제 작업 나가기 전에 스트레칭 한번 할까요?
1: 스트레칭 뭐예요?
0: 하나, 둘, 셋, 넷,
1: 오, 예.
0: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바로.
1: 잠깐! 이것도 좋은데, 또 저만의 스타일의 스트레칭이 있거든요.
0: 하시죠.
1: 자, 왼쪽 다리를 이렇게 둡니다.
0: 네?
1: 자, 유지, 유지.
0: 아,
1: 자, 드시고. 자, 검지 펴세요, 검지만. 오른쪽 검지, 오른쪽 검지. 그리고 볼 갖다 대세요!
0: 네?
1: 볼에!
0: 귀여워?
1: 자, 청소 시작. 오! 자, 청소 중입니다. 청소를 해야 됐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 자, 여러분, 이거 퍼베이드 아닙니다. 청소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디 가세요? 부산. 부산 가나. 낙골만에. 주사촌이 어땠습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잘하게. 저 현지인한테 인정 좀 받았습니다. 그게 사투리 잘해요. 그런 사람이시요.
0: 사람들이랑 너무 얘기, 대화를 많이 하면은 안전에 문제가 되거든요.
1: 아,
0: 조심하셔야 돼요.
1: 방심할 수 있겠네요.
0: 그리고 안전모는 맞는 것 좀 써주세요.
1: 아, 예, 조심합니다. 오, 저기 물 발견, 물 발견. 자,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깔끔하게. 쓱. 자, 한 번 더. 거기 안 돼! 아이, 거기 방금 청소한 데인데, 거기 밟으면 어떡해요? 아, 발자국! 아이! 브라이언 선배님이 그러셨어요. 더러움을 싸가지 없는 거 주의하겠습니다! 네. 청소하겠습니다!
2: 이거는 대소변기를 쓸 때 쓰는 폐 색깔이고요. 이거는 세면대와 거울 용도로
1: 쌓는 거울.
2: 분홍색.
1: 이걸로 똥 닦고요? 아니. 똥 닦는 게 아니고
2: 경기
1: 닦고요.
2: 네.
1: 이걸로 세면대 닦습니다.
2: 네.
1: 자,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지 다음 분이 또 편하게 쓰세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청소 깨끗이 하는 사람 따로 있고 더럽게 쓰는 사람 따로 있습니까? 좀 깨끗이 좀 사용합시다, 화장실을. 예, 여러분, 혼자 쓰는 거 아니니까요. 자기 집에서는 더럽게 싸우세요.
3: 원래 안에서 사는 바가지가 바깥에서 샌다고 했는데.
1: 어쩌라고. 자, 자면기 청소했고요.
2: 네.
1: 자, 이번엔 세면대 청소를 해볼게요. 자, 먼저 물이 많이 튀었으니까. 자, 이런 곳을 깨끗하게. 자, 그리고 여기 옆에 위에 여기 물때 많이 튀어있거든요. 이렇게 닦아주시고요. 그리고 거울을 너 뭐야? 너 뭐야?
2: 펭수, 거울 닦아야죠.
1: 너 왜 이렇게 멋있어? 이렇게 자신한테 빠진 적 없으세요?
2: 거울 볼 시간 없어요.
1: 아, 네.
2: 청소하는 시간.
1: 자, 거울 볼 시간 없고.
2: 네, 거울 볼 시간
1: 없고. 맡은 바 청소를 다 합시다.
2: 네, 키도 크시니까 천장도 좀 부탁드릴게요. 이왕 오신 분.
1: 제가 아무리 키가 커도 제 날개가 안 닿는데요.
2: 구석구석 잘 부탁드릴게요.
1: 그럼 주인님은 뭐예요?
2: 저도 이제 또 다른 거 해야죠.
1: 다른 거 뭐 할 건데 다 제가 하는구만. 아니, 천장을 어떻게 닦으라는 거야? 방법을 찾았습니다. 둘, 셋, 오! 오! 자, 이렇게 닦으면 돼, 이렇게.
0: 어디 갔어?
1: 어디 갔어? 자, 어디 갔네요? 정보 끝!
2: 펭수 청소 다 했어요?
1: 저 천장 다 닦았어요.
2: 아유, 아유, 고생 많이 하셨네.
1: 어, 뭐예요?
2: 아유.

0: 벌레가 여기 묻어있어요.
1: 예? 뭐야? 여기 있었네? 저 이제 퇴근하는가?
0: 기지청소로 넘어가실 거예요.
1: 기지청소야?
2: 오늘 진짜 제일 중요한 일정이 남았어.
1: 근데 저 뭐 어디 우주 가나요?
2: 이거는 우리 방역복인데 약품 튀지 말라고 이거 입은 거야.
1: 야, 이거 뭐...
2: 펭수는 소중하니까 네. 막아줘야지.
1: 아, 알겠습니다.
2: 우리 이제 KTX 외관 청소를 이제 진행할 건데 거의 200km, 300km 속도로 달리니까
1: 이야.
2: 벌레들이라든지 이런 얼룩들이 많거든. 이거를 이제 제거를 해줘야 돼.
1: 야, 살살살다 기차를 잡혔네요.
2: 지금 현재 25,000볼트로 지금 전기가 흐르고 있고
1: 우리가 잠시만요, 이걸 하다가 그러면 자칫하다가 바로
2: 그렇지. 그래서 내가 미리 요청을 해놨어. 우리 선은 지금 단전이 돼 있어서.
1: 아, 그럼 저 못 믿겠어요.
2: 안전.
1: 그래, 직접 가봐가지고
2: 내가 한번 만져볼게. 괜찮지? 작업하기 전에 안전 구호를 외치고 시작해. 우리 외벽 청소 인원들 오세요.
1: 뭐야? 어디 숨어 있었어? 뭐야?
2: 안전 구호 시작하겠습니다. 안전하지 않으면
3: 작업하지 않는다.
2: 이제 작업 시작해 볼까?
1: 아, 근데 안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2: 왜?
1: 작업하지 않으려고요. 제가 또 세차를 또 배우지 않았습니까?
4: 더 높이요.
1: 더 높이. 오!
4: 잘하네.
1: 이야, 원래 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자야 된다고요. 세차는 즐겁게. 오! 와! 야, 이거 재밌네요, 이거. 오! 야! 오! 아, 자! 오! 오! 오! 오! 원! 자, 이렇게 운동도 하는 겁니다. 겸사겸사. 오! 하나, 둘, 셋. 오, 예. 선배님, 저 다 한 것 같아요.
2: 펭수야, 진짜 잘했다.
1: 저 진짜
2: 있죠? 이야, 반짝반짝한데.
1: 야,
2: 우리 이제 외벽 청소를 해볼까? 앞에만 했으니까 옆에 다 해야지.
1: 아니, 저 지금 외벽 청소 했잖아요.
2: 여기가 전두부고. 이제 기차 옆면이 외벽이라서 그것까지 해야 돼.
1: 옆면? 끝이 안 보이는데요?
2: 한 100m 정도 될 거야.
1: 선배님은 2024년을 맞이해서 뭐 소원이나 이루고 싶은 거 있으세요? 계획이나?
2: 내가 막 생각났는데
1: 뭐예요?
2: 내가 지금까지 적금을 안 들었어. 그래서 2024년도에는 월 한 50만 원씩 적금을 들려고.
1: 그럼 지금 잔고가 없으신 거예요?
2: 아니, 이번에 내년도 24년도에 월급이 많이 올랐거든.
1: 축하드립니다.
2: 조대식 대표님 감사합니다.
1: 저도 대신 감사드립니다. 야, 축하드려요.
2: 고마워, 댕수야.
1: 선배님, 세뱃돈을 받는 타입이세요? 주시는 타입이세요?
2: 이제 내일모레 40인데 줘야 되지 않겠냐?
1: 뭐야? 나 죽된 줄 알았어.
2: 고마워, 댕수야. 아들한테 먼저 세뱃돈을 주려고.
1: 그럼 아들한테 얼마 주실 거예요?
2: 50만 원?
1: 예?
5: 적금도 50만 원.
1: 혹시 그 50만 원을 주시면 다시 빼앗아가는 타입인가요?
2: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 적금을 들어주려고.
1: 야, 부모 적금.
2: 맞아, 청소가 적성에 맞는 것 같아. 어때, 해보니까?
1: 아, 그래도 깨끗해진 거 보면 보람차니까.
2: 나도 보람차다. 펭수랑 열심히 청소하니까.
1: 와, 보람차다. 근데 도대체 이거 언제 끝나는 거예요?
2: 거의 다 했어. 이제 앞으로 2시간만 더 하면 돼.
1: 아까부터 마지막이다. 거의 다 끝났다. 계속 그 말만 반복하시잖아요.
2: 얘기할 시간에 얼른 마무리 짓고 실내 반복 청소 얼른 하러 가자.
1: 이거 진짜 마지막이에요?
2: 진짜 마지막. 약속.
1: 약속.
2: 약속.
0: 머리 조심.
1: 이야.
0: 펭수 씨, 여기 오늘 청소할 공간입니다.
1: 여기 왜 이렇게 좋아요?
0: 특실이에요.
1: 특실이구나.
0: 네.
1: 이야, 뭐 비행기인 줄 알았어요.
0: 네. 이제 의자 회전화 할 건데.
1: 네.
0: 잘 부어서 이렇게 살짝 우와. 돌리시면 돼요.
1: 한번 뭐야 이거?
0: 밑에.
1: 잘 봐.
0: 네.
1: 그래요.
0: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1: 야.
0: 빨리 돌리세요.
1: 예. 말할 시간이 돌려라. 자, 손발을 닦겠습니다. 자, 닦아주시고.

0: 바다 따세요, 바다.
1: 바다?
0: 예.
1: 쏙? 아, 좋다. 좋아. 나도 이거 타고 여행 가고 싶다.
2: 펜스!
1: 어, 뭐야? 안녕!
3: 내가 말 안 한 게 있어. 마지막 코스는 부산역 청소야.
1: 아, 와!
2: 부산역 청소 잘하고 와. 이거 그대로 가면 돼, 이제.
4: 저희 사탕도 먹으러 갈까요?
1: 부산 내가 왜 가?
2: 안녕.
1: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안 돼! 안 돼! 오 마이 갓! 안 돼!
5: 어, 뭐야? 어. 어, 뭐야, 이상해. 괴물인가? 뭐지?
4: 어, 괴물이다. 죽어야 되는 거 아니야?
5: 뭐야? 핑키? 펜스야?
6: 아니, 여기가 한국이에요? 아니, 저, 일상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에?
7: 어, 펜스 아니에요?
6: 아유, 아니, 아니에요. 펜스가 아니라 저 핑크 엄마예요, 엄마.
8: 엄마예요, 엄마.
1: 뭐? 우리 엄마라고?
6: 자식 새끼 키워봤자 이거 하나도 소용없다더니만.
1: 잠깐!
6: 어?
1: 너가 우리 엄마라면.
6: 너라니?
1: 엄마가 우리 엄마라. 그럼 아무튼 엄마라면 당연히 이걸 알고 있겠지. 하나, 둘, 셋.

0: 왜 이렇게 됐어? 아니 왜 이렇게 변했어?
1: 아유 그 네가 준 홍삼이 그게 아주 효과가 좋더라.
0: 홍삼 먹고 이렇게 됐다고?
1: 어머머! 아 잠깐!
0: 왜?
1: 꼬매? 그새 살이 쪘어?
0: 아니야 나...
1: 아니 왜 이렇게 배가 나왔는데 뭐!
0: 왜 이래 나 유지였던데?
1: 유지는 무슨 지금 배가 아주 배불뚝이로 나왔구만. 너 그러다 당뇨 조심해라. 당뇨가요 또 가족 내력이에요.
0: 엄마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
1: 아니 엄마는 이 홀쭉에 쏙 넣으면은 홀쭉에.
0: 아니 엄마 어떻게 온 거야?
1: 아유 수영해서 왔지 뭘 어떻게 와. 아유 헤엄쳐 오느라 루즈가 다 지워졌네. 아유.
0: 엄마.
1: 응?
0: 엄마 여기 왔으니까 응. 내가 서울 풀코스로 가이드 해 주겠습니다.
1: 오 너무 좋다. 브라보.
0: 대신에 응. 엄마가 꼭 지켜야 될 게 있어.
1: 뭔데?
0: 자. 지금부터 나 따라해.
1: 어?
0: 선서.
1: 선서.
0: 첫째, 이런 거 남극에도 있다 금지.
1: 응?
0: 금지만 따라해.
1: 금지.
0: 둘째, 이거 남극에서는 공짜다 금지. 너무 덥고 인간만 타고 한숨 쉬기 금지. 참치가 제일 맛있네 금지. 이럴 거면 직접 사냥해서 먹겠다 금지. 이거 먹을 거면 큰일 새우 먹겠다 금지.
1: 하는.
0: 금지.
1: 금지.
0: 7개 아무데나 분리해보기 금지. 오케이. 아니, 이렇게 7가지 꼭 지켜야 돼 엄마.
1: 아니 그러면은 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잖아.
0: 아이 좀 가자. 아니, 야 한시가 급해. 가자. 엄마가 지금 입은 거 그리고 내가 입은 거 이거를
1: 어.
0: 한국 전통 의상 한복이라 그래.
1: 아 한복.
0: 어때? 마음에 들어?
1: 어.
0: 이제 우리 이렇게 한복도 입었으니까
1: 어.
0: 사진 찍자.
1: 어, 사진 좋지.
0: 야 그럼 렛츠 고.
1: 어, 어. 아니 근데 아니 걸어갈 필요 있니? 에, 걸어가지 말고 어서 누워봐. 너도.
0: 아니 엄마 뭐해.
1: 왜
0: 아우 배까지 다 상해요.
1: 아니 뭐 나는 원래 그래. 여기 굳은 살 다 배겼어. 괜찮아.
0: 아니 그건 남극에서 얼음 위에서 하는 거죠. 여기는 지금 아스팔트.
1: 아이고
0: 돌이야 돌.
1: 아유 그래?
0: 안 미끄러져.
1: 아유 큰일 날 뻔했네. 배에 피가 잔뜩 묻을 뻔했네. 아유 걸어가니까는 좀 머네.
0: 일랄랄랄라.
1: 어 가자 남는 게 사진이라고요. 아유 빨리 엄마도 예쁘게 좀 찍어줘봐.
0: 정말로 여기 저기 군 아래
1: 알았어. 엄마 이쁘게 찍어줘야 된다.
0: 알았어. 자 여기 보시고. 엄마
1: 어떡해
0: 표정이 너무 굳었어. 웃어야지. 자 찍을게. 하나 둘 셋.
1: 김치. 펭수 한번 찍어보자. 우리 애기 한번 찍어줄게. 자 찍는다. 야
2: 하나, 둘.
1: 아, 잠깐만. 여보세요? 어. 아, 영기 엄마 나 지금 사진 찍고 있어. 어. 아이, 잠깐 끊어봐. 아이, 알았어. 기다려봐, 영기 엄마. 어. 어, 미안. 자, 간다. 자, 하나, 둘. 아! 여보세요? 아, 여보. 이거 금방 가자고 했잖아요. 알았어요. 아이고, 기다릴래. 에. 어, 미안해. 자. 하나, 둘, 여보세요?
0: 아유, 안 찍어!
1: 어, 왜? 아니, 어디 가? 아니, 엄마가 사진 예쁘게 찍었는데 어디 가냐고! 다른 데에서 찍을 거야? 어?
0: 여기 왔으면 인사드려야 되는 분이 있어.
3: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1: 아유, 예쁘게 찍어주세요.
0: 이제 빨리 가보자, 이리로 가자.
1: 아, 근데 엄마 너무 다리가 아파.
0: 다리 아파?
1: 어, 아유, 다리야.
0: 아 그래?
1: 아,
0: 그러면 좀 쉬었다 갈까?
1: 아이고 아유 어머 깜짝 어머 아니 누구 아 누구세요?
4: 여자친구
1: 아니 잠깐만 나는 여자친구가 아니라 그 펭수 엄마예요. 아 펭수 엄마예요. 아유 그래 아이고 그래 그 세뱃돈 줄 거는 없고 그냥 내 마음을 받아라. 다들 새해 복 많이 받고 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부모님 말씀 항상 잘 들어야 된단 말이야. 펭수제는 사실은 부모님 말씀도 참 잘 듣지만서도 내 말은 그런 에? 아니 할 말이 더 많이 많아. 아니야 좀 더 듣고 가. 내 말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 부모님 말씀 잘 듣고
0: 엄마
1: 아유 펭수가 왔네 그냥.
0: 야,
1: 어.
5: 아
0: 아이고, 신기하시야. 아이고.
1: 응?
0: 이게 바로 어. 오뎅이라는 거고.
1: 어묵?
3: 어?
1: 응?
3: 어디?
1: 오뎅은 니온 거야. 아이고.
0: 고마워.
1: 어.
0: 그래 그래.
1: 엄마한테 그래 그래가 뭐니?
0: 어묵이라는 거고.
1: 어묵.
0: 이게 바로 붕어빵이라는 거야. 붕어처럼 생긴 빵이고.
1: 응.
0: 이거는 생선으로 만든 거야.
1: 어머. 아니 생선을 먹기도 모자른데 지금 뭐 그거를 가공품을 먹자는 거야 지금?
0: 어?
1: 엄마가 한시 얘기를 했지. 가공한 거를 먹으면은 이 영양소가 제대로 빠져나가가지고 익히면 안 되고 어 삶으면 안 되고 이거 그냥 생으로 먹어야 될 거 아니야.
0: 엄마 안 먹을 거지. 내가 다 먹는다.
1: 일단 먹어 좀 볼 거야. 응? 줘. 예, 줘.
0: 뭐야?
1: 아유, 아 뜨거. 아유, 뜨겁잖아.
0: 호호 불면은
1: 구멍이 뚫리는.
0: 어 이거 어떻게 알아?
1: 응? 이것도 돈 주고 사는 거야? 이 살아있는 생선을 먹어야지. 남극에서는 하루 지난 생선 그거 취급도 안 해주는 거 너 잊었어? 이런 거 먹을 바에는 싸갈까? 아빠 그거 남겨주면 좋아할 텐데.
0: 이거 아빠한테 갖다 준다고요?
1: 응, 아빠는 남은 거 죄다 잘 먹는 거 알잖아. 아빠는 그 그릇에 있는 거 그냥 그런 거를 좋아해. 이게 새 음식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게 그냥 널브러진 음식을 좋아한다고. 너 그거 모르니? 아빠 그것만 먹을 줄 알아.
0: 엄마.
1: 응?
0: 이건 간식이야, 간식.
1: 응.
0: 이제 그만 잡수시고 밥 먹으러 갑시다.
1: 닭? 여긴 어디야?
0: 어, 감사합니다.
1: 어,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유, 이거 양이 많네. 어머. 어, 뜨거. 아유. 아유, 너무 아이고, 뜨겁다.
0: 아유. 엄마, 이거 날개를 끼치면 안 돼?
1: 이게 그러면 어떻게 먹는 거야? 말해줘봐, 이거.
0: 먼저, 숟가락 들어.
1: 숟가락?
0: 그리고,
1: 응.
0: 고개 넣습니다. 한 번씩 접어주세요.
1: 오.
0: 자, 아래 위, 아래 위 하고. 뜨거우니까 조심해야 돼.
1: 맛이 없어.
0: 이 맛에 국 안 먹자. 먹어봐, 엄마.
1: 오, 그래, 그래, 어.
0: 왜 안 먹어? 먹어봐.
1: 아, 먹고 있어, 엄마 지금. 아, 아.
0: 어때, 맛있지?
1: 어, 어, 근데 조금. 이게 왜? 너무 뜨겁기도 하고. 아유, 어, 엄마는 이거 그만 먹을래. 아유, 다 먹었다. 엄마 아니, 배불러.
0: 아유, 왜? 그, 지금 먹어봐.
1: 아유, 이거, 어, 아유.
0: 아, 그러면 잠깐만.
1: 어.
0: 이거 새우젓이라는 건데 여기다 넣어 먹으면 좀 입맛에 맞을 수도 있어. 이거 같이 먹어봐.
1: 새우젓?
0: 응.
1: 어머, 새우젓이라는 게 또 뭐야?
0: 아이씨.
1: 어? 새우젓이라는 게 이게 그 새우젓이라는 거야? 응? 아. 엄마는 이게 죽었네, 근데 다.
0: 죽었지.
1: 아, 이거. 아유, 이거. 그래도 이거 엄마 입맛이 좀 맞네.
0: 아니 어? 그거를 그 새우젓을 먹으면 안 되고 이렇게 볶아 먹어야지.
1: 오, 이거 그래도 먹을만은 하네. 아, 이거 더 안 주시나? 저기 선생님 여기 새우젓 좀 넣어주세요. 선생님 여기 새우젓 리필이요.
0: 아 그럼 엄마 정 뜨거우면은 그거 좀 시켜 먹어.
1: 뭐를?
0: 여기 사장님 여기 얼음 좀 주세요. 감사합니다. 우와 얼음을 이렇게
1: 어머!
0: 주시네 이거? 엄마,
1: 어?
0: 이거 얼음 같이 먹어.
1: 이 간이 맞을라 모르겠네, 그냥. 어. 얘 한번 먹어보자, 이제. 어? 잘 말아졌으니까는 이제 이거를 먹어봐야 되겠다.
0: 아니, 그걸 말고 왜 그걸 먹어?
1: 아유, 얼음이 제일 맛있네. 아유, 여기 얼음 맛집이네, 그냥. 어우, 시원해. 어머, 어떡했네. 이거 나 다이어트 다 날라갔네, 그냥. 어우.
0: 아니, 얼음을 왜 먹어? 이건 내가 맛집 찾아가지고 이렇게 데려왔는데 무슨 국밥을 하나도 안 먹고 새우 전만 먹고 그러고 저기 얼음 시켜가지고 얼음 말아놓고서 얼음만 먹고.
1: 아유, 이거라도 맛있는 게 어디야? 어? 이거 아유. 얼음도 맛있고 지금 새우젓도 맛있고.
0: 새우젓이 아니고 새우젓이야.
1: 그게 그거지, 펭수 너는?
0: 내가 무슨 국밥 맛집 데려왔지 얼음 맛집 데려왔냐고.
1: 좋은 게 좋은 거지, 너 조용히 해라. 어?
0: 뭐라고?
1: 조용히 하라고 그냥.
0: 뜨겁다 해갖고 일부러 이거 시켜 먹으라고 한 건데 시켜 먹으라 그러니까 그 얼음 자체를 먹어버리니까. 아니, 내가 서운한 거지.
1: 너 서운해? 너 F야? 어? 너 F냐고? 이거 그냥 엄마가 좋아해서 먹는 건데.
0: 그거는 공짜야, 공짜. 공짜. 이거랑 새우젓 다 공짜. 이것만 좋네.
1: 그럼 오히려 잘 될지 펭수야 생각을 해봐.
0: 아니 그게 아니잖아. 뭐가 잘 되는 게.
1: 그러니까 공짜를 먹은 거니까 펭수야. 알았어 알았어. 우리 펭수 말이 다 맞으니까는 먹어 이제.
0: 계속 먹지 마. 다 먹지 마. 내가 다 먹을 테니까 엄마 얼음이랑 새우 좀만 먹어.
3: 알았어.

0: 저 그 기념품 가게 같은 건 없어? 아빠 좀 갖다 주게. 없나 어디?
1: 기념품 안 사도 돼. 응? 내가 미리 사놨어.
0: 어?
1: 참.
0: 어머.
1: 이거 아빠 거야.
0: 어머. 어머. 아 너무 귀엽다. 니네 아빠 되게 좋아하겠다. 어머 어머. 너가 만든 거야?
1: 응? 아니 내가 만든 게 아니고 산 거라니까.
0: 너는 그 돈 아깝게 뭐 돈을 쓰고 그래. 엄마가 이런 거에 돈 쓰지 말라 그랬잖아. 어? 아유. 너네 아빠가 되게 좋아하겠다.
1: 참나. 엄마.
0: 응?
1: 아, 엄마 것도 갖고 왔어.
0: 아유, 엄마 괜찮아. 아이, 뭐, 저기, 예쁜 제작진 양반이 그 사진 찍은 거, 그 프린트 해가지고 뽑아줬어.
2: 이거 선물이야, 선물.
0: 어머! 이게 뭐예요? 어머! 너무 잘 나왔다, 어머머. 아유.
1: 아, 진짜로?
0: 어.
1: 알았어, 그러면.
0: 어? 아이, 아이, 그래도 그 샀는데 그 환불해. 그 엄마 한번 줘봐. 엄마 한번. 해보게. 어머, 너무 귀엽다. 엄마랑 이 색깔이 딱이네 그냥. 자, 이거.
1: 이게 뭐야?
3: 어릴 때 너 좋아하던 크릴새우 쌓았어.
1: 크릴새우라고?
0: 어, 두고두고 맛있게 먹어.
1: 와.
0: 좋지?
1: 우와.
0: 엄마가 1등급을 온천에서 가져온 거야.
1: 엄마!
0: 응?
1: 나 이거 안 먹어. 나는 잘 먹고 다닌단 말이야. 이거 갖고 가서 엄마 아빠 먹어.
0: 아니야. 우리 펭수 위해서 싸운 거니까는 아무도 두지 말고 펭수가 먹어야 돼. 알았지?
1: 난 괜찮은 게. 잘 먹겠습니다.
0: 그래요. 아휴, 우리 펭수 덕분에 한국 여행 잘했네.
1: 참나, 뭐 맘에 드는 거 하나도 없던 것 같은데 뭐.
0: 아유, 엄마는 펭수랑 함께하는 시간 모두가 좋았지.
1: 엄마.
0: 응?
1: 엄마 안 가면 안 돼.
0: 펭수야,
3: 몸 건강하게 잘 지내고 집밥 먹고 싶으면 남극으로 와.
0: 알았지?
1: 오빠.

0: 조심히 가. 아이야. 엄마. 엄마. 엄마.
1: 아오.
0: 뭐 이런 꿈을 꿨구나.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나 국회의원 펭수 드디어 이곳에 당도했다.
2: 펭수 요원.
0: 아, 예, 대장님.
2: 국회의원으로 잠입에 성공한 걸 축하하네.
0: 할 말씀을.
2: 하지만 본분을 잊진 않았겠지?
0: 제가 기필코 이 국회의사당에 로봇이 있다는 걸 밝혀내서 돌아가겠습니다.
2: 하지만 조심하게. 정체를 들키면 목숨을 장담할 수 없네. 부디 안전하게.
0: 좋았어. 오, 이곳이 나의 방이구만. 이곳부터 샅샅이 뒤진다. 화단! 아니고 정전 밑이 어둡다. 아싸, 아싸, 아싸. 오, 오, 네. 아, 들어오세요.
3: 안녕하세요, 비서. 오,
0: 어? 어?
3: 펭수가 왜 여기 있어요?
0: 아니, 국회 선배님 아니세요?
3: 왜? 오, 세무 많이 받았어요.
0: 오, 예, 안녕하세요, 세무 안녕하세요.
3: 오, 왜 여기 의원님 자리에 왜 앉아 계시죠?
0: 아, 저는 국회의원이니까요.
3: 왜?
0: 아, 제가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3: 아, 정말요?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아, 그러면 제가 오늘 모셔야 될 분이 펭수 의원님이군요?
0: 잘 모셔라!
3: 아니, 제가 비서가 됐다고 그렇게 말을 까라는 게 오늘은 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선 첫 번째, 밀린 민원 업무 처리하기, 두 번째, 법안 제출 준비 및 검토, 세 번째, 본회의 들어가기, 세 가지만 하면 됩니다.
0: 아, 또 오자마자 뭐 바로 해야 되는 거군요.
3: 그럼요. 실증이 어디 있어요. 이 배치까지 달았으면 두 발로 뛰어야죠.
0: 아, 그쵸. 혹시 그러면.
3: 네.
0: 그 좀, 비밀.
3: 비밀연애?
0: 그니까 그 옛날부터 그 뭐하는 이렇게 문서 같은 네. 걸 볼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3: 문서는 저기 도서관 건물에 있죠.
0: 오!
3: 네, 아니 근데 문서가 왜 궁금하세요? 첫날부터?
0: 첫날이니까 문서를 네. 좀 보면서 네. 내가 몰랐던 것들을 알아가고
3: 어?
0: 아 그렇구나 하기 위해서죠.
3: 아 그렇구나 그쵸? 하기에는 밀린 업무가 너무 많아요.
0: 아니야.
3: 네.
0: 제가 밀린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3: 네?
0: 조금 더 지식이 풍부한 상태로 해야 됩니다.
3: 근데 문서 볼 시간이 그렇게 막 많진 않은데.
0: 자, 지금 이 시간에 벌써 두 개를 봤습니다. 빨리 가시죠.
3: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도서관 네. 건물로 일단 가보시죠.
0: 네, 가시죠.
3: 예. 문서를 굳이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0: 이런 옛날 문서들을 제가 참고하고 공부해야
3: 네? 네.
0: 더 좋은
3: 어.
0: 국회의원이 되는 겁니다.
3: 근데 왜 이렇게 땀을 흘려요, 펭수?
0: 아, 열의와 성의를 다하다 보니.
3: 근데 여기는 제한구역. 저는 여기 못 들어가고 의원님 혼자 들어가셔야 되는데 괜찮으세요?
0: 아, 이거 이렇게 하실 수가.
3: 어떻게 못 들어가? 그냥 갈까요?
0: 아, 아닙니다. 아,
3: 제가 의원님 애착 인형인데 없으면 어떡해요?
0: 너무 아쉽지만 아쉬울지언정 후회하지 말자.
3: 후회하지 말자.
0: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아, 당이시군요.
3: 네.
0: 오, 엄청나구만. 분명히 있을 거야. 좋았어. 일단 다 찾아보는 거야. 이 중에 하나는 있겠지. 이것도 아니고. 어? 아니, 여기 왜 도시락이 있어? 역시 엄청난 문서들이구만. 아니요. 이것도 아니야. 잠들어온다. 이거 문서가 너무 많아서 언제 다쳤지 이거? 어? 냄새가 나. 이건 너무 설기도? 역시 역시 있었어. 분명히 있는 거야. 분명히 이곳에 로봇이 있는 거야.
3: 본래 다 보셨어요?
0: 다 봤습니다.
3: 예.
0: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3: 네.
0: 문서 말고 혹시 그 조금 비밀 좀 네? 이렇게 물건 조금 유물 같은 거.
3: 아, 약간 유물 막 물건 그쵸, 이런 거. 저희 또 박물관이 있어요.
0: 그거야.
3: 아, 오늘 되게 바쁘네. 원래 오늘 약간 꿀 빠는 스케줄이었는데. 아, 의원님 여기 이제 탁 너무 넓죠?
0: 제가 하나도 빠짐없이 이곳을 탐구하고 싶어요.
1: 어, 펭수야.
0: 어?
3: 조심하세요.
0: 아니 괜찮습니다. 제 지인입니다.
3: 아, 지인이세요? 오!
0: 아니, 제호 무슨 일이야?
1: 오! 너 어떻게 왔지 여기, 네가?
0: 내가 국회의원이니까 여기 있지.
1: 아, 그래? 야, 그럼 잘 됐다. 내가 여기 민원할 게 있는데 얘 좀 같이 가서 해주면 안 되겠나, 이렇게.
0: 민원?
1: 미디어에서 예. 노출되는 건 사투리를 통해서 예. 사람들이 사투리를 되게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거에 대한 약간 자격증 같은 거를 조금 부여를 하고 하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3: 사투리 자격증이요?
1: 네.
0: 아, 사투리를 조금 무분별하게 쓰는 것 같다고?
1: 아, 그치. 미디어에서 노출된 사투리가 진짜 사투리가 아니거든요.
3: 아, 그치. 뭔지 알아. 너무 공감해. 저도 경상도인으로서
1: 그러니까.
0: 그래가지고 지금 재호가 많이 화났다.
1: 어, 뭐?
0: 화났다, 꼴마.
1: 어?
0: 화났다,
3: 할라피뇨요?
1: 아니, 그러니까 그런 사투리가 잘못된 거라니까.
0: 우라빠 꼴마!
1: 아니, 우리 그런 말 안 써.
0: 우라치노!
3: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런 민원이 들어오죠.
0: 우라사 꼴마!
1: 도저히 이 말 못 알아듣겠어요.
0: 알라빠라빠빠비노!
3: 우리 또 민원을 두 개나 지금 받아가지고 빨리 이것도 처리해야 되는데.
0: 아, 그러네요?
3: 네.
0: 그럼 저 빨리 보고 오겠습니다.
3: 엄청 웅장하죠?
0: 대박!
3: 대박이죠.
0: 야, 여긴 분명히 있겠다!
3: 뭐가요?
0: 예? 중요한 것들이요.
3: 잠시만요.
0: 어?
3: 여보세요? 네.
0: 아싸, 이건 피해야. 오기 전에 빨리 찾아봐야겠다.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얼마나 꽁꽁 숨겨둔 거야? 냄새가 나. 냄새가 나!
3: 의원님! 의원님 지금 뭘 뒤지고 계신 거예요?
0: 뭘 뒤지냐뇨? 사람은 또 열라고 있는 거잖아요.
3: 의원님, 우리 이제 진짜 시간이 다 돼가지고 가야 돼요, 이제는. 이걸 빨리 밀린 거 다 정리해야죠.
0: 네, 가시죠.
3: 갑시다. 의원님!
0: 갑니다. 나가요, 가요.
3: 진짜 시간을 다 뺏어 먹었어요, 지금. 갑시다.
0: 자, 얼른 갑시다. 찰!
3: 안녕하세요.
0: 이쪽은 제 매니저입니다.
3: 아, 매니저님도 계세요?
0: 네.
3: 어메.
0: 아유.
3: 감기 걸리셨네.
0: 아니, 감기 걸렸으면 지금 이거, 아랑 또, 코트를 입고 있네.
3: 그러니까 이러니까 감기 걸리시죠.
4: 아, 원래 좀 건강을 좀 포기해야 패션 안다고 듣는 거야.
0: 참나, 이거 법안을 올리든가 해야지. 이거 시키지도 않은 것만 다 하고 있어, 이거.
3: 아니, 건강을 포기하고 멋을 챙기는 사람은 저는 처음 보는데요.
4: 아, 맞다. 그리고, 잠깐만, 펭수.
3: 네?
0: 뭐야?
3: 또 민원이에요?
4: 이거 지훈님이랑 문식회님이 뭐 이거 좀 전달해달라고.
0: 응, 알았어.
4: 해줄 수 있지?
0: 그럼 찬 민원 하나 더 놓고 가. 자기 일은 좀 스스로 하라고.
5: 저도 민원 있어요.
3: 너무 많이 쌓였는데요, 이거?
0: 이렇게 많이 쌓였을 줄이야.
3: 어떡해요, 이거 의원님. 민원이 너무 많아요.
0: 어쩔 수 없습니다. 다 처리해야죠.
3: 어떻게 처리해요?
0: 바로 법을 만드는 겁니다. 일단은 네? 사투리 일단 넘길게요.
3: 넘겨요.
0: 일단은 그거는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 바로 하기는. 자, 그럼 생일은
3: 챙기면 불법제?
0: 김찬? 자, 빼세요.
3: 전 국민 주 1회 참치 제공법. 자, 이거는 패스.
0: 아, 왜? 어떻습니까?
5: 저도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네. 굳이 펭수 생일만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되는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뽀로로 선배님도 계시고 네. 다른 동물 캐릭터가 많은데 굳이 펭수 생일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되는 이유?
0: 저 생일 파티 해야니까요.
5: 생일 파티 공휴일이어야 하나요?
0: 왜냐면 올해 8월 8일이 평일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갖고 다들 일하면 또 생일 파티 하기 어렵잖아요. 다 바쁘니까.
3: 근데 또 생각을 해보니까 또 뭐 부처님 오신 날 뭐
5: 크리스마스는 네. 예수님 생일인데 날... 펭수가 혹시 그 정도의 인지도가
3: 인지도
0: 오, 없는 걸로 하시죠. 오, 그러면 아이 한 명당 제곱억 지원제.
5: 펭수 의원님께서 네. 이제 원하시는 거는 한 명 낳을 때 1억.
0: 그렇죠.
5: 두 명 낳을 땐 4억.
0: 2억? 예.
5: 제곱억이면 2의 제곱 아닌가요? 2억인 건가요? 4억인 건가요?
0: 아.
5: 수학을 한번 해보시면.
0: 아, 제곱?
5: 제곱억이면.
0: 그러면.
5: 3명을 낳으면.
0: 9억.
5: 그렇죠. 9억인 거죠.
0: 오케이.
5: 지원금이 좀 너무 많다고 생각하진 않으실까요?
0: 아니요.
5: 예산 문제가 좀 제기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0: 그러면. 3명 나면 1억, 2명 나면 2억, 3명 나면 3억.
5: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1: 오! 정말요?
0: 진짜로? 자자
3: 자
0: 이제 하이라이트가 나왔습니다.
3: 얼주가 얼주코 금지법.
5: 네. 이거는 혹시 그 대상이 누구일까요? 전 국민인가요?
0: 전 국민입니다. 전제 조건이 있죠.
5: 네네.
0: 전제 조건. 감기 걸린 사람.
5: 감기에 만약에 걸렸는데 네. 얼주가 얼주코를 한다면 네. 그 제재 조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그렇죠. 제재 조치
5: 혹시 생각해 주신 게 있으신가요?
0: 자 우리 예산 부족하다 했죠.
3: 네.
0: 거기서 끌어옵시다. 그래서 다른 법안 하나 올리자 네. 이 말입니다.
5: 벌금을
3: 그러면 여기서 끌어오고 여기로 쓰면 되겠네요.
0: 좋은 생각이네요. 건강과 그리고 저출생 문제를 한 번에 해결.
3: 주거니 박거니
5: 집에서 몰래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면 그건 어떻게 할까요?
0: 그건 이제 양심 맡겨야죠. 양심 벌금법 해갖고 그래도 한 300원 깎아 주라고.
3: 잠깐만 이거 금지법 어겼을 때 벌금이 얼마길래 300이나 깎아줘요?
0: 1억?
3: 의원님 혹시 낙하산이에요?
5: 근데 저는 얼주가 얼주코를 금지하는 게 법의 영역인지 조금 의심이 되는데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이걸 참여해야 되는 거지.
3: 그러면 저희가 캠페인을 하는 건 어떻습니까?
0: 오, 그거 좋은 생각인데? 얼주가 얼주코 운동합시다.
3: 네, 그럼 캠페인을 하는데 저희가 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5: 그건 이제 행정부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행정부로 가라고요? 아, 대신 말해줘요. 귀찮아. 이거 바로 뭐 본회의에 넣어도 되겠는데요?
5: 바로 본회의로 가실 건 아니고
0: 왜요?
5: 그러니까 그 입법 절차가 있습니다.
0: 저 이쁘다고요?
5: 입법 절차. 입법 절차가 있는데
0: 절차가 있다고?
5: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시고 상임위원회와 법사위원회 심사를 거치고 네. 본회의를 통과하게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0: 잘 부탁드립니다.
1: 오케이! 됐다!
0: 조사!
3: 이제 중요한 하이라이트만 남았습니다, 의원님.
0: 이게 진짜죠.
3: 이제 진짜죠.
0: 자, 이거를 바로
3: 네?
0: 법으로 만들어 버립시다!
3: 근데 어차피 4시 회의라가지고
0: 아, 4시군요. 네. 시간 여유가 좀 있네. 천천히 가시죠.
3: 맞습니다. 갑시다.
0: 오! 안녕하십니까?
3: 네?
0: 어?
1: 왜? 이게 뭐야?
0: 아무도 없다.
3: 왜? 잠시만요.
0: 이게 뭐 서프라이즈야, 뭐야?
3: 잠깐만. 의원님. 죄송해요, 제가 시간을 착각했어요.
0: 뭐라고?
3: 아니, 2시 회의인데 제가 14시를 4시로 봐가지고.
0: 이거 다 불거품이지, 이거. 못하긴 뭘 못해. 내가 해.
3: 에? 아니 의원님 어디가 거의 아무나 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앉으면 안 돼요.
0: 어이.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펭수입니다. 그럼 아이 낳으면 지원금법 통과 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내려오세요 의원님.
0: 감사합니다. 좋았어.
3: 아니 의원님 왜요?
0: 잠깐만요.
3: 뭐 있어요?
0: 아니 뭐 없어요.
3: 그 함부로 보면 안 되는데. 아니 의원님 그런 거 함부로 보면 안 돼요. 왜?
0: 여기야. 오케이.
6: 그러시고요.
0: 선배님, 저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이만. 이거. 오, 여기는 여기는 옥상 어딨냐 로봇아? 비포가 또다 뽀뽀가 빠뽀뽀빠. 딱 봐도 수상한 곳이다. 제한 구역 고생 있을 것 같아.
3: 의원님, 의원님! 뭐 하세요, 지금? 어디 가세요? 아, 제안구역 왜 들어가세요?
0: 아, 그것이 아니고, 아, 네. 바람 좀 들어왔습니다.
3: 어, 그래요?
0: 아니, 근데 선배님이 이쪽에 웬일이세요?
3: 웬일이긴요. 저도 사실은.
0: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3: 예. 도대체 뭘 보는 거지? 설계도 지도?
0: 아니 그럼 처음부터 쉽게 가면 되는데 왜 굳이 지금 말한 거예요?
3: 쉽게 가면 재미가 없으니까 분량이 안 나오니까
0: 완전 납득했습니다.
3: 아 네.
0: 자 가는 겁니다.
3: 네.
0: 자 그럼 하나 둘 셋 얘라 오
3: 뭐야 어
0: 저건
3: 들어갑시다 들어갑시다.
0: 어 저기 뭐가 있다.
3: 그 빛이죠, 빛.
0: 어, 빛이죠.
3: 어, 이거 맞는 것 같은데?
0: 어, 저거 뭐야? 어?
3: 발견했어요!
0: 로봇이다!
3: 와, 이거 진짜 있긴 했구나.
0: 선배님, 네. 빨리 계산기가 전화를.
3: 아, 네네네. 맞아. 와, 씨.
0: 이거 찾았구나. 역시 있었어!
3: 아,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는 거야?
7: 이거 너무 맞은 거 알아버렸어.
0: 뭐야? 누구야?
8: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9: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0: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9: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버실 딥클린.
1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 상처엔
12: 승강기계.
11: 주물 상처엔
13: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11: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5: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역할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들을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16: 예. Yeah.
15: 포켓몬 태그스타.
9: 키키키키.
8: 사는 아이도
9: 키키키키.
8: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0: 토미카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 상처엔 승강기계,
2: 주물 상처엔
3: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5: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6: G-I-A-N-T 팽. 워오, 자이언트 팽 TV. 워오, 자이언트 팽 TV. 난 하나뿐인 210 자이언트 팽의 크리에이터 팽팽. 요 자이언트 팽 TV, 렛츠 구독.

0: 친구들, 이제 낮잠 잘 시간이에요.
1: 선생님, 조금만 더 놀면 안 돼요?
0: 더 신나게 놀기 위해서 지금 낮잠을 자야 해요.
1: 네.

0: 그게 뭐야?
1: 글쎄.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EBS IN 포키젤?
4: 네.
5: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6: 남방구는 북방구와
7: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 상처엔
1: 순간
0: 중후 상처엔
2: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1: 키키키키
3: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5: 쿠키 때문이야.
6: 내가 축제를 좋아하는 건 직접 만든 선물을 직접 뽑은 친구에게 줄 수 있기 때문이지.
7: 선물 줄 친구를 뽑는 것도 긴장감 넘치고 재밌어.
5: 도토리 마을의 친구들은 다 친해서 누가 뽑히든 상관없지.
8: 얘들아, 선물들 좋아 보인다.
9: 우와, 진짜 멋지다 루미. 그거 뭐야?
6: 나는 이번에 소라게를 뽑아서 파라솔을 만들어봤어. 멋지다니까 다행이다. 봐, 햇빛이 내리쬐도 소라게가 이걸로 시원하게 있을 수 있어. 빨리 주고 싶어 못 참겠어.
10: 안녕 얘들아, 선물들을 모아보자.
6: 내 선물은 여기.
9: 좋아, 이제 다 준비됐어. 드디어 우정의 축제 준비 완료.
7: 그럼 친구들 모두 부르자.
11: 응? 우와, 버거스, 이 선맥이 좀 봐.
6: 우정의 축제를 위한 선물들인가 봐. 테리가 초대했잖아, 기억 안 나?
11: 어, 맞아. 모두 친구 이름을 하나씩 뽑아서 그 친구에게 선물을 주는 축제.
6: 나눠주려고 모아놓은 거야.
11: 아니면 벌써 다 나눠주고 남은 선물들일 수도 있잖아. 아무도 원하지 않는 선물들.
6: 아니야, 여기 이름표가 달려있잖아. 봐, 이름표에 비니 얘기라고 써있어.
11: 어, 그러네. 그거 하라는 비니 건가 보지 뭐. 어쨌든 걔들이 오기 전에 좀 가지고 놀고 있자.
6: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11: 안 되긴 왜 안 돼? 아무도 없잖아.
6: 하지만 곧 다들 돌아올 거야. 또 네가 선물을 갖고 놀고 있는 걸 보면 싫어할 거야.
11: 난 그 생각은 못했어. 좋은 생각이야, 버거스. 다른 데서 놀아야겠어. 뭐해? 도와줘.
6: 잠깐, 이걸 다른 데로 가져간다고?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닌데.
11: 아주 가져가는 게 아니라 잠시 동안만 빌려서 갖고 노는 거야. 자, 이제 가자.
10: 드디어 때가 됐다. 오랜 친구 참나무여, 우정의 선물이 준비됐도다.
9: 한 해 동안 함께한 친구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10: 자, 이제 다 같이 축제의 불을 켜고 우정의 축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예! 선물 담당자인 저 비니가 소중한 선물들이 있는 곳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따라오세요, 친구들! 예!
12: 진짜 예쁘다. 선물들 숨기는 것도 기발한데.
10: 숨긴 적 없어요. 저기 수레 안에 있어요.
6: 안 돼. 선물들이 안 보이잖아. 수레랑 같이 사라졌나 봐.
5: 우리가 준비한 선물들 없이는 우정의 축제를 할 수 없을 거야.
10: 걱정하지 마. 우정의 축제를 할 수 있게 나랑 토비가 선물들 꼭 찾을게.
9: 탐정이 필요한 사건이야.
10: 잠깐 실례 좀 할게.
9: 탐정 상수로 출발! 친구들 모두 오랫동안 정성을 다해 선물을 준비했어.
10: 친구들과 선물을 나누는 게 우정의 축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야. 우리가 꼭 찾아야 해.
9: 이거 정말 쉽지 않겠는걸?
10: 항상 사건은 어려운 법이지. 너도 잘 알면서. 자, 그럼.

0: 명란 출동!
1: 선물들 찾았어?
2: 아니, 수사 장비를 챙겨왔어.
3: 곧 찾아야 될 거야.
2: 단서를 찾아보자. 우선 수레 자국을 조사해볼까? 선물들을 훔쳐갈 때 수레를 사용했을 거야. 쉽게 풀리는데.
4: 선물을 꼭 찾아줬으면 좋겠다.
5: 어, 맞아. 다들 어떤 걸 준비했을지 궁금해서 잠도 잘 못 잤는데.
1: 선물 대신 새로운 방법으로 고마움을 표현해보자.
4: 선물 대신 어떤 게 좋을까? 그래, 함께 춤을 추면서 고마움을 표현하는 거야.
6: 너무나 시적이다.
2: 친구를 위한 춤이라면 우리 다 같이 추는 건 어때?
4: 좋은 생각이야. 모두 원을 그리며 서봐봐.
6: 좋아, 다 함께 몸으로 축제를 즐기는 거야. 춤추자.
1: 내가 먼저 할게. 몸 좀 풀어볼까?

0: 내 팀에서 고마움이 느껴지니?
1: 오! 토비, 봐! 검은 깃털이야!
2: 이건 확실히 단서야. 잠깐만, 늑대 발자국?
1: 깃털과 늑대 발자국? 그래, 맞아! 검은 깃털은 아마 포일 거야.
2: 포와 제일 친한 친구는 퍼거스. 항상 같이 다니지. 그래서 늑대 발자국이 있는 거야.
1: 저기 아래로 이어져 있어.
2: 리본이야. 선물에서 빠졌나 봐.
1: 내 생각엔 포랑 퍼거스가 우리 선물을 갖고 이쪽으로 갔어.
3: 이렇게 많은 선물들과 함께 있다니 정말 믿기지 않아. 난 이런 많은 선물들을 가져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 왜 즐겁지 않은 거지?
1: 왜냐하면 그 선물들이 널 위한 게 아니니까.
2: 그리고 곧 돌려줘야 하니까.
3: 아직 다 갖고 놀지도 못했거든.
1: 포, 거기 그 선물들은 누군가 위해 특별히 만든 거야.
2: 네가 그 선물들을 전부 다 가져가 버리면 친구들 모두의 소중한 마음을 훔치는 거야.
1: 자, 여기.
3: 이게 뭐야?
1: 우리가 널 축제에 초대했을 때 너한테 주려고 만든 거야.
3: 처음 만났을 때 찍은 사진이잖아. 이걸 날 위해서 만들었다고? 왜?
1: 넌 우리의 친구니까. 특별한 걸 친구한테 선물할 때 기분도 좋고.
2: 너도 누군가한테 선물을 줘봐.
3: 이 사진은 절대 못 줘.
2: 그 사진 말고. 여기. 이건 퍼거스 거야. 자, 어서. 네가 직접 선물해봐.
3: 잘 모르겠어. 이건 내가 하기엔 좀 클 것 같기도 하고 또 갖고 싶어 했던 것도 아니고 말이야. 어쨌든 나보다 너한테 더 잘 어울릴 것 같아, 퍼거스. 자, 여기.
4: 고마워, 퍼. 마음에 들어.
3: 우와, 정말이야? 고마워, 좋아해줘서. 우와, 기분 좋다. 주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거구나. 처음 알았어.
1: 그거 알아? 작은 개미, 박쥐, 그리고 코끼리들도 서로 나눈대. 또 누가 친구들과 나누는 걸 즐기는 줄 알아? 까마귀! 네가 선물한 것처럼.
3: 선물 도둑과 친구하고 싶은 동물은 없을 거야.
1: 돌려주면 얘기가 다르지.
5: 너희는 축제를 제대로 즐길 줄 아는 것 같아. 정말 이보다 더 신날 수는 없을 거야.
1: 선물도 있다면요?
6: 선물을 찾은 거야?
2: 찾은 것뿐만 아니라 선물을 나눠줄 특별한 친구도 함께 왔어.
3: 안녕하세요, 여러분. 나는 산타 포예요. 여러분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들을 나눠주려고 왔답니다. 내가 가장 신뢰하는 친구 루돌프 거스가 저를 도와줄 거예요. 내가 선물들을 가져가서 미안해. 이렇게 소중한 건지 몰랐어. 그리고 친구에게 무언가를 주는 마음도 얼마나 행복한 건지 깨달았어. 자, 이제 나눠줄게. 소라게 친구, 이건 널 위한 선물. 루미가 준비한 거란다.
7: 아, 나도 고마워.
3: 모두 이쪽으로 와서 산타포 썰매에 뭐가 있는지 살펴보자.
1: 산타포가 매년 선물을 달아주면 좋겠다.
3: 그럼 나야 좋지.
1: 자, 모두들 웃으면서 친구들
2: 친구들끼리 서로에 대한 마음을 아는 것도 가끔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
1: 그리고 포도 나눠주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알게 됐어. 내년에 산타포가 뭘 나눠줄지 벌써부터 기대돼.
2: 이제 사건을 마무리해볼까?

0: 바로 도토리 폭주!
1: 예! 멋지다!
0: 우와, 얘들아! 여기 새해 소원 상자야! 저기 우리 소원들을 넣으면 돼!
2: 그래, 맞아! 새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소원들을 여기 넣어놓으면 그 소망들이 이루어질 거야!
0: 새해에는 공중 3회 점유기를 꼭 성공할 거야!
2: 난 새로운 외국어를 배우고 싶어!
3: 난 엄청 커다란 도토리 농장을 만들 거야!
4: 이제 네 차례야, 루미. 소원이 뭐야?
5: 난 말하고 싶지 않아. 좀 바보 같은 소원이라.
3: 바보 같은 소원은 없어. 너의 소원이 무엇이든 우리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줄게.
5: 그래, 알았어. 그게 내 소원은 나도 토비랑 테리처럼 꼬마 탐정이 한번 돼보고 싶어. 배지도 달고 단서들도 찾고.
2: 아무래도 모두들 탐정이 되고 싶은가 봐. 어쩌면 좋지?
3: 우선 해결해야 할 사건이 필요해. 그 다음 수사를 하면서 단서를 찾아야 하고.
0: 사건 하나만 만들어줄래?
4: 당연하지. 또다시 탐정이 필요한 사건이야.
3: 잠깐 실례 좀 할게.
4: 탐정평소로 출발! 친구들이 우리처럼 탐정이 되고 싶어 하니까 중요한 사건을 맡겨서 경험하게 해야 해. 근데 지금은 사건이 하나도 없는데 어쩌지?
3: 잠깐만, 토비. 우리가 사건이 되면 어때? 친구들이 우리를 찾게 하는 거야.
4: 토비와 테리가 사라져버렸다. 이거 정말 쉽지 않겠는걸?
3: 항상 사건은 어려운 법이지. 너도 잘 알면서. 자, 그럼 시작하자.

0: 완벽하게 해결! 새로운 도토리 마을 탐정데이! 새 전날 파티 준비 다 됐어?
1: 밀리랑 내가 장식을 만들었어. 루미랑 난 멋진 걸 발명해.

0: UFO가 탁자로 떨어진 것 같아. 넌 어떤 행성에서 왔니?
1: 이건 UFO가 아니야. 토비와 테리한테 온 편지야. 물론 너희도 잘 알고 있겠지만 명탐정은 단서를 쫓아야 한다. 너희가 할 일을 다하기 전까진 새해 파티는 시작할 수 없다.
0: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지? 명탐정 그리고 단서? 우와! 사건 해결을 말하나 보다. 사건이라. 근데 사건이 뭐지? 너무 헷갈려.
2: 토비하고 테리가 없어서 아쉽다. 사건이 뭔지 직접 물어보면 될 텐데.
3: 바로 그거야. 룸이 말이 맞아. 토비와 테리가 여기 없잖아. 걔네들이 사건이야.
2: 토비랑 테리가?
1: 그래. 그리고 여기 더 있어. 지금쯤이면 모두 눈치챘겠지? 우리를 찾아라. 첫 단서는 땅바닥에 있다.
0: 자, 보자. 땅에 뭐가 있지? 흙과 잔디, 돌들, 토비, 테리의 발자국, 그리고 개미. 오, 개미가 단서인가?
1: 그건 아닐 것 같은데. 발자국들을 한번 살펴보자. 토비랑 테리의 발자국이 맞아.
2: 왜 넘어졌어? 이 가방에 부딪혔어.
3: 이거 좀 봐. 수사 장비들이 들어있어.
1: 토비랑 테리가 우리를 위해 여기 둔 거야. 좋아, 단서를 쫓아보자.
0: 발자국이랑 가방이라. 걔들이 여기 왔었나 봐.
1: 그리고 발자국이 숲으로 이어졌어. 다음 단서를 찾아볼까? 가자. 발자국이 여기서 멈추네.
2: 꾹꾹. 로코.
4: 어이 친구들, 여긴 웬일이야?
0: 우린 지금 사건을 해결 중이야. 토비와 테리 찾기. 걔들 발자국 따라 여기 왔어. 이게 무슨 뜻일까?
4: 아마 다음 단서를 찾았다는 뜻이겠지.
2: 우와, 그 벙어리 장갑 정말 멋지다.
4: 고마워. 세계 괜찮을지 걱정했는데 멋지다니 다행이네. 자, 여기 단서. 행운을 빌게.
5: 고마워, 로코.
0: 뭐라고 써있어?
1: 훌륭한 탐정은 항상 관찰하고 어긋난 것들을 발견한다.

0: 지금부터 어긋난 것들을 찾아라. 사건 해결에 도움을 줄 것이다.
1: 다음 단서는 뭔가 어긋난 거구나. 어긋난 게 뭐가 있지?
2: 망원경으로 자세히 살펴보자. 겨울과 어울리는 겨울숲풀, 겨울나무, 겨울해바라기.
1: 잠깐! 해바라기가 보인다고? 추운 겨울에 해바라기? 이건 아니지! 어긋난 거야! 단서가 아닐까?
0: 제이 말이 맞아! 가자! 가서 저 해바라기 자세히 살펴봐야겠어.
2: 우와! 해바라기 진짜 예쁘다! 진짜 해바라기 같아!
1: 헉, 이건 단서야! 우린 또 다른 단서를 발견한 거야!
3: 안녕!
1: 안녕하세요! 단서를 주시게요?
3: 그래! 내 입에 있어!
1: 이번 단서 어렵다. 혹시 암호 같은 거 아닐까?
0: 아니야. 아저씨가 입에 뭔가를 물고 계셔서 그런 거야.
2: 그게 아마 단서일걸?
3: 고마워. 아주 잘하고 있어, 얘들아. 단서들을 잘 활용해봐. 그럼 파티에서 볼 수 있을 거야. 이따 보자.
4: 고마워요.
0: 다음 단서는 시원하고 어두운 곳에 있을 것이다. 평소에 눈에 잘 안 띄는 친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그 친구는 밤을 좋아한다.
2: 나 누군지 알 것 같아. 내가 말해도 돼?
0: 그럼 당연하지. 누구인 것 같은데?
2: 그러니까 내 생각엔 비니가 말해줄 거야.
5: 나 몰라.
2: 내 생각에는 박지일지도 몰라. 걘 밤을 좋아하고 시원하고 어두운 동굴에서 살잖아.
5: 그래, 박쥐가 확실해. 네가 맞췄어, 루미.
6: 멋진 추리야. 다음 단서를 찾아 동굴로 출발하자. 빨리 가자.
0: 그래, 가자.
2: 좋았어, 명탐정 루미.
1: 안녕, 친구들.
4: 안녕.
0: 안녕.
1: 이게 마지막 단서야.
0: 고마워. 좋아, 단서들은 다 찾았다. 하지만 용기가 더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너희가 찾아야 할 건 동굴 깊숙이 존재한다.
2: 저기! 안쪽에서 뭔가 반짝거려! 이건 테리의 Y탭이잖아!
0: 그러네! 정말 잘했어, 루미!
1: 어서 화면을 둘러봐!
7: 안녕, 얘들아! 우선 여기까지 온 거 축하해!
1: 멋진데? 영상 메시지를 보냈나 봐.
7: 거의 다 왔어. 혹시 기억나? 탐정은 항상 관찰하라고 했던 거. 그렇다면
8: 오늘 만난 동물들을 떠올려봐. 특별한 게 있을 거야. 그걸 기억할 수만 있다면
7: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내가 Y탭을 통해 정보를 확인하는 것처럼 한 가지 좋은 정보를 줄게.
8: 돼지는 기억력이 아주 좋아. 뭔가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돼지한테 물어봐.
2: 돼지의 기억력이 그렇게 좋다고? 어떡하지? 여기는 나 말고 다른 돼지는 없어.
0: 그러니까 그 말은 네가 해결할 수 있다는 거야.
2: 나? 아니야. 난 못할 것 같은데.
5: 넌 할 수 있을 거야. 루미, 자신감을 갖고 도전해봐.
1: 그래, 너무 겁먹을 필요 없어. 친구와 함께라면 못할 일은 없어.
0: 그리고 우리가 널 믿고 있잖아. 자, 루미, 기억해봐. 오늘 만난 동물들에게 특별한 게 뭐가 있었지?
2: 로코가 벙어리 장갑을 썼어. 각각 다른 색이었지. 빨간과 주황색. 그리고 노란색 가짜 해바라기 옆에 루스 아저씨는 초록색 모자를 쓰고 있었고, 그리고 박쥐는 파란색, 남색, 그리고 보라색의 스카프를 하고 있었지.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남색, 그리고 보라. 이 색들을 합치면 바로 무지개!
0: 그래, 무지개야. 토비와 테리가 있는 곳은
4: 무지개 언덕!
8: 축하해! 사건을 멋지게 해결했네.
2: 너희는 정말 뛰어난 탐정들이야.
1: 너도 마찬가지야, 루미.
6: 너희들 모두 배지를 받을 만큼 아주 훌륭했어. 너희는 이제 공식적인 도토리 마을 탐정들이야.
2: 예!
0: 너희 소망은 뭐야? 너희는 새해 소망을 얘기한 적 없잖아.
6: 우린 더 많은 사건을 해결하고 싶어.
8: 최고의 친구들과 함께.
6: 좋아, 도토리 마을.

0: 제일 뜻깊은 사건이었어. 우린 아무것도 해결하지 않았지만.
1: 그래, 맞아. 이번 사건은 도토리 마을의 신입 탐정들이 해결했지. 탐정의 직감인데 올해는 분명히 최고의 한 해가 될 거야.
0: 내 생각도 그래. 이제 사건을 마무리해볼까?

0: 사건 완벽하게 해결.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0: 우와,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가자.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0: 진동.
3: 얼굴 상처엔
0: 순한길게.
3: 주물 상처엔
0: 덤덤말.
4: 마데카 솔이
0: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6: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5: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7: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역할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들을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8: 예! Yeah.
7: 포켓몬 태그스타!
2: 키키키키! 하는 아이도!
0: 키키키키!
2: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9: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최고 요원 그래 바로 너.
1: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2: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지동.
0: 얼굴 상처엔
2: 순환길게.
0: 주물 상처엔
3: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솔.

0: 그래프로 외계인 구하게!
1: 우주에 딱 16명뿐인 귀요미미 외계인이 같이 놀러가고 싶은 요원으로 곰기를 뽑았대!
2: 차하! 귀요미미 외계인은 날 너무 좋아한다니까? 차하하!
3: 좋겠다, 곰기! 여기 있는데?
4: 아, 나는 미래의 곰기야! 도와줘!
2: 에? 미래에 내가 왜? 혹시 미래에 무슨 일이 생긴 건가?
5: 네, 맞아.
2: 곧 우주 악당이 나타나서 귀요미미들을 싹 다 데려갈 거야! 출동했지만 너무 늦어버렸어.
5: 안 돼!
4: 걱정! 그래서 미래를 바꾸려고 이렇게 어렵게 연결했죠. 아직 시간이 없어. 내가 악당들이 숨은 것을 알아냈어. 어서 가서
2: 거기가 어딘데? 말만 해!
4: 가장 많은 귀요미미들이 놀러 가고 싶은 곳!
1: 가장 많은 귀요미미들이 놀러 가고 싶은 곳?
3: 그게 어딘데? 어딘지 말해줘야지!
2: 괜찮아! 내가 직접 조사해올게! 야차!
3: 조심해, 곰기!
2: 그래.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6! 다 왔고. 자, 너희들, 나랑 놀러 가고 싶댔지? 가장 가고 싶은 곳이 어디야? 뭐라는 거야?
3: 곰기!
1: 우리가 들었어!
6: 놀이공원? 캠핑장, 눈썰매장, 이렇게 세 곳인 것 같아.
1: 이렇게 표를 만들고 원하는 장소마다 귀요미미의 수가 몇 명인지 적으면 간편하게 정리할 수 있어.
2: 표를 만들다니 아주 좋은 생각이구만. 자, 급하다 급해. 자자, 놀이공원에 가고 싶은 귀요미미 손.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다음 캠핑장 손. 하나, 둘, 셋, 다섯. 자, 마지막 눈썰매장 손. 셋, 넷, 다섯. 됐다. 자, 그럼
5: 다섯.
2: 아, 똑같잖아. 어떡하지?
3: 곰기, 급할수록 침착해야지.
1: 표를 보며 확인해보자고.
3: 곰기가 조사한 걸 다 더해보면 5 더하기 5 더하기 5!
1: 5 더하기 5는? 10! 거기에 또 5를 더하면? 15!
3: 15? 15명? 귀요미미는 모두 16명인데?
1: 아이, 다시 세어봐, 곰기.
3: 그래, 이번엔 실수하지 않게 표시하면서.
2: 아하, 알았어. 자, 이번엔 침착하게 귀요미미, 다시 한번 놀이공원에 가장 가고 싶으면 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 다음 캠핑장 손. 셋, 3. 마지막 눈썰매장 손. 하나, 둘, 셋, 넷,
7: 다섯, 여섯, 일곱, 7까지!
2: 어디 보자. 6 더하기 3 더하기 7은? 오! 더하면 10이 되는 짝꿍이 있네.
8: 3과 7!
2: 좋아! 여기에 6을 더하면?
8: 16!
2: 16명! 와호! 딱 맞네! 표를 보면 장소마다 귀요미미의 수를 알 수 있어! 모두 앞에 몇 명인지도! 가장 많은 귀요미미들이 가고 싶은 장소는? 눈썹!

0: 귀요미미들이 직접 그래프를 만들었어.
1: 아하! 그래프! 조사한 내용을 알아보기 쉽게 점이나 직선, 곡선, 막대 그림으로 나타낸 것!
2: 맞아! 그래프를 만드니까 표로 볼 때보다 서로 비교하기 더 쉽지?
1: 눈썰매장이 가장 많아! 아, 차차차차!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악당들이 눈썰매장에 숨어 있다고!

나다 속았제로. 이 악당들, 감히 우리 귀요미미들을 노리다니.

그래프를 잘 그리면 친구들을 구하는 멋진 요원이 될 수 있다. 노!

0: 지금은 곰기와 슈퍼맨 시간인데 왜 나밖에 없는 거야? 어디냐 슈퍼맨?
1: 슈퍼맨과 곰기 나 여기 있지. 문제도 가져왔다. 슈퍼 문제. 내가 오늘 간식을 13개 먹었거든. 그걸 표로 만들어봤다. 빈칸을 채워보시지.
0: 하! 표의 윗줄은 간식의 이름, 아래는 간식의 개수. 그럼 모두 3개인 간식은?
2: 아이스크림.
0: 자, 이제 초콜릿이 몇 개인지 세면 끝.
1: 넷. 그렇게는 못할 걸. 슈퍼!
0: 이렇게 하면 초콜릿의 수는 다르게 알아보면 되지. 간식이 전부 합해 몇 개?
2: 13개.
0: 거기서 아이스크림과 사탕의 수를 빼면 초콜릿의 수가 나온다고. 이렇게 13 빼기 3 빼기 4는?

0: 수학 게임에서 살아남기.
1: 곰기를 좋아하는 팬이 곰기한테 이 게임기를 선물했다고?
0: 그렇다니까. 펠레터까지 받은 건 안 비빌. 하! 차!
1: 와, 웬일 웬일. 얼른 읽어봐, 끼끼까.
2: 알았어. 곰기님, 그동안 악당 슈퍼맨으로부터 우주 평화를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제 마음을 담아 곰기님을 위한 게임을 만들었어요. 곰기님의 팬 드림. 아니, 뭔가 이상해.
1: 뭐가?
2: 곰기를 위한 게임. 그게 대체 뭐지?
0: 참나, 그거야 직접 해보면 되지. 시작 버튼이.
2: 잠깐 손들지 말고.
0: 여기 있네. 게임 시작.

0: 어떻게? 아, 어, 배 아파. 아, 갑자기 배가 왜 이러지? 아,
1: 에이, 그러게.

0: 여기가 어디야?
1: 이곳은 내가 만든 수학 게임 속 세상.
0: 에?
1: 환영한다, 꿈기.
0: 이럴 수가. 게임기를 준 게 슈퍼맨 나였다네. 아.
2: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
3: 꿈기 어떡해.
1: 이제 곧 게임이 시작된다. 너에게 주어진 당근은 모두 3개. 게임에 실패하면 당근이 하나씩 사라지지.
0: 당근이 다 사라지면?
1: 그럼 넌 이 게임 속에 영원히 갇히게 돼.
0: 슈퍼맨! 슈퍼맨! 어떡하지?
3: 어떡하긴. 곰기, 넌 할 수 있어?
2: 그래. 요원들, 곰기가 게임 속에 갇히지 않게 도와줄 거지?
4: 응, 우리가 도와줄게.
3: 좋았어. 게임 시작된다.
5: 첫 번째 게임, 모양 찾기.
0: 모양 찾기?
5: 빈칸에 들어갈 모양은 무엇일까요?
0: 동그라미, 세모? 동그라미, 세모. 동그라미의 세모 모양이 반복되고 있고. 자, 그렇다면 빈칸에 들어갈 모양은 동그라미, 세모. 차하하하. 너무 쉽구만. 차하하하하.
5: 진짜 문제 나갑니다. 빈칸에 들어갈 모양을 주위에서 찾아 채워넣으세요.
0: 여기서 동그라미와 세모를 찾으라는 거지? 좋았어. 그럼 동그라미부터.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 여긴 동그라미 없는데.
5: 남은 시간 5초. 5.
0: 잠깐. 3. 진짜 동그라미가 없.
5: 1.

0: 없어졌어.
1: 요원들 같이 동그라미를 찾아보자.
2: 좋아, 다시 도전. 동그라미, 동그라미. 아, 진짜 없는 것 같은데.
3: 공기 위에서 봐봐.
2: 아, 위에서? 아하! 동그라미? 야, 찾았다, 동그라미! 예! 자, 이번엔 세모! 세모, 세모. 와, 세모다!
4: 공기 첫 번째 게임 통과.
2: 우후! 하!
5: 응? 와! 당근 자동차다!
4: 두 번째 게임 더 큰 수 찾기.
2: 더 큰 수를 찾으라 이거지. 34, 43. 더 큰 수는 43.

0: 더하기 7은
1: 9.
0: 3 더하기 5는
1: 8.
0: 그렇다면 둘 중 더 큰 수는
1: 9.
0: 다시 출발. 예순 하나, 일은 다섯, 예순 하나는 61, 일은 다섯은, 요원들, 일은 다섯이 몇이지?
1: 75!
0: 맞아! 75! 그렇다면, 둘 중 더 큰 수는?
1: 일은 다섯! 75!
2: 뽑기 두 번째 게임 통과.
0: 야호! 성공이다!
3: 여긴 또 어디야?
4: 어디긴? 네가 마지막 게임을 할 곳이지?
2: 마지막 게임 폭탄을 막아라.
3: 폭탄!
4: 이 상자 안에는 폭탄이 들어있지. 폭탄은 모두 몇 개가 들어가 있을까요?
3: 그냥 모르지!
4: 몰라!
3: 땡! 아! 내 상자!
4: 이 상자 안에는 폭탄이 모두 13개가 들어있지. 너에게 폭탄을 던질 테니 잘 받으시오.
3: 잠깐!
4: 상자 안에 남아있는 폭탄은 모두 몇 개일까요?
3: 그건...
4: 정답을 맞히지 못한다면 남아있는 폭탄을 모두 터뜨려버릴 것이다.
3: 안 돼!
5: 곰기, 잘 생각하면 문제를 풀 수 있어.
6: 맞아! 뺄셈을 이용해봐, 곰기!
3: 좋아! 생각!

0: 들어있던 폭탄의 수는 13. 그중 내가 받아낸 폭탄의 수는 7. 그래, 상자 안에 폭탄의 수를 알려면 13 빼기 7을 하면 돼. 아, 10을 이용해 빼기를 해보자. 13 빼기 7을 할 때 먼저 13을 10으로 만들자. 그러려면 빼는 수 7을 몇과 몇으로 갈라야 하지?
1: 3과 4.
0: 좋아. 13에서 낮게 3을 빼면
1: 10.
0: 그런데 우리가 원래 빼기로 한 건 7. 3은 이미 뺐으니 이제 며칠 더 빼면 될까?
1: 4.
0: 맞아. 10에서 남은 4를 빼면 정답은
1: 6.
0: 그 상자 안에 들어있는 폭탄은 6개다.
2: 아닌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어? 맞네.
3: 우후! 하! 꽁끼, 마지막 게임 통과.
2: 안 돼! 내가 만든 게임 세상이 무너지고 있어! 안 돼!
0: 예! 꽁끼가 해!

0: 이게 다 날 도와준 요원들 덕분이다. 고맙다, 요원들.
1: 맞아. 우리 곰끼와 요원들처럼 수학을 열심히 하면
0: 악당으로부터 우주 평화를 지켜낼 수 있다.

0: 킥킥킥킥.
1: 사는 아이도
0: 킥킥킥킥.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2: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역할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들을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3: 예.
2: 포켓몬 태그스타.
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지성.
5: 얼굴 상처엔
6: 순한길게.
5: 주물 상처엔
6: 너무나
7: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0: 킥킥킥킥.
1: 사는 아이도
0: 킥킥킥킥.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2: 공기.
3: Who am I?
2: 내가 바로 공기.
3: 공기.
2: 공기.
3: Who am I?
2: 우주 최고의 왕.
3: 공기.
2: Let go.
3: 1, 2, 3, 4, 5, 6, 7, 8, 9, 10.
2: Okay.
3: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면
2: 공기.
3: 누구나
2: 우주 최고 요원 그래 바로 너.

0: 토미카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1: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2: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3: 뽀르르 도마나라 캐슬 환영합니다.
4: 어서오세요 공주님.
3: 도마나라 캐슬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르르 도마나라 캐슬.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직동.
5: 얼굴 상처엔
6: 순한 꿀개.
5: 주물 상처엔
7: 마데카 소리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솔 마데카 솔.
8: 거짓말 폭탄. 나 생일 선물로 로봇 장난감 받았다. 호떡이 너는 없지. 로봇 장난감 난 없는데. 부럽지 부럽지 부럽지. 부러워. 하지만 부러우면 지는 거야. 나도 있거든. 땀나. 내건. 5단 변신 로봇이다.
9: 5단 변신 로봇.

0: 뚜벅, 5단 변신 로봇은 어디 있어? 보여줘.
1: 어, 그게, 어, 지금은 집에 없어.
0: 없어? 호떡이 너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1: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내일 유치원 가서 보여줄게. 왜 자꾸 입이 바짝바짝 마르지?
0: 그래, 내일 유치원에 꼭 가지고 와. 나 간다.
1: 어, 잘 가. 슝슝슝. 어떡하지? 시우한테 거짓말을 해버리고 말았어. 어, 가슴이 너무 두근두근 거리네.
2: 호떡아!
1: 어. 어, 누나. 나 가슴이 자꾸 두근두근 거리고 땀도 계속 나고 입술도 바짝바짝 마르고 왜 그런 건지.
2: 호떡이 너 혹시 거짓말한 거 아니야?
1: 헉! 어떻게 알았어? 나 코도 간질간질한 게 혹시 거짓말해서 피노키오처럼 코가 길어지는 거 아니야?
2: 그럴지도 모르지.
1: 어! 누나, 거짓말 나면 코가 왜 길어지는 거야? 도대체 왜 코가 길어지는 거냐고. 왜?
2: 아, 아이고, 그, 오! 궁금하냐, 호떡이 네가 직접 알아보고 오던가.
1: 알았어, 내가 가서 알아보고 올게.

0: 거짓말 주문. 거짓말 작가 세포가 새로운 거짓말을 지향했습니다. 카테코라닌 배달내는 배달을 시작하세요.
1: 카테콜.
2: 아!
1: 자, 그럼 배달을 시작.
2: 잠깐. 카테콜. 아, 미니 안 왔어. 왔네?
1: 아니, 뭐야. 좋았어. 다 함께 외치고 출동할까? 우리는 카테코라민 배달 메뉴요! 지금부터 이 상자를 배달한다. 실시!
3: 실시!
2: 어, 잠깐. 우리 이름이 뭐라고? 카테콜아민. 니 뭐야? 아, 까먹을 게 따로 있지.
4: 이 회사 보이지? 거짓말 작가 세포님이 운영하는 거짓말 회사야. 지금 거짓말 작가 세포님이 새로운 거짓말을 내놨잖아.
2: 나도 있거든. 내 건.
5: 오단 변신 로봇이다.
6: 그 짧은 순간에 오단 변신 로봇이 있다고 거짓말을 지어내시다니. 정말 거짓말 작가 세포님은 천재십니다요, 천재.
5: 영웅 아니고? 응? 이번에도 내가 거짓말로 호떡이를 위기에서 구해냈잖아. 그럼 영웅 아닌가?
6: 아, 네네네. 아, 영웅 맞죠. 아니, 지난번에는 몰라. 거짓말로 엄마를 감쪽같이 속이시더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5: 그럼 뭐하고 있어? 당장 배달 진행시켜!
6: 아이, 벌써 진행시켰죠. 거짓말 작가 세포님이 새로운 거짓말을 내놓을 때마다 카테코라민 배달맨들이
2: 상자를 배달해야 한다고. 이 상자에 대체 뭐가 들어있는 게?
4: 흔들지 마. 배달하면 알게 될 거니까.
1: 받으세요.
7: 안 받는다니까.
1: 받으셔야 한다니까요.
7: 아, 싫다니까.
1: 싫어도 여에게 되실걸요.
7: 지금부터 빨리 뛴다. 쿵쾅쿵쾅쿵쾅쿵쾅쿵쾅쿵쾅쿵쾅쿵쾅쿵쾅쿵쾅쿵쾅쿵쾅쿵쾅쿵쾅쿵쾅쿵쾅쿵쾅쿵쾅쿵쾅쿵쾅쿵쾅쿵쾅쿵쾅쿵쾅쿵쾅쿵쾅쿵쾅쿵쾅쿵쾅쿵쾅쿵쾅쿵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
6: 시간을 어떡합니까?
3: 혈장, 심장님 얼굴 보면 모르겠냐?
6: 뭐? 또 거짓말 폭탄이 터진 거예요?
7: 아니면 얼른 가! 쿵쾅쿵쾅쿵쾅쿵쾅쿵쾅쿵쾅쿵쾅쿵쾅쿵쾅쿵쾅쿵쾅쿵쾅쿵쾅쿵쾅쿵쾅쿵쾅쿵쾅쿵쾅쿵쾅쿵쾅쿵쾅쿵쾅쿵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
2: 빙고! 거짓말 폭탄이 터져서 심장님이 빨리 뛰면 팬님도 빨리 숨을 쉬게 될 거고 그럼

0: 지금쯤 거짓말 폭탄이 터져서 심원장과 아밀레이스 원장은 사라지고 입이 바짝 바짝 마를걸? 아, 그래서 내가 아까 거짓말하고 입이 바짝 바짝 말랐던 거구나. 아, 우리도 빨리 배달 가자. 어, 넌 배달 지역이 어디야?
1: 나? 여기.
0: 아, 코야. 난 코 근처 땀샘인데 같이 가면 되겠네.
1: 근데 나 배달 안 가면 안 돼.
2: 안 돼.
0: 우리는 새로운 거짓말이 나오면 무조건 배달을 가야 한다니까.
2: 그렇지 않으면
3: 눈세포 오늘도 좋은 것만 봅시다. 그럽시다.
4: 저기 배달인데.
5: 근데 방금 못 볼 걸 봤습니다.
6: 저도 봤어요.
4: 아, 그 저기 배달
5: 됐어요.
6: 거짓말 폭탄이 터지는 바람에 눈동자도 흔들리고 똑바로 쳐다볼 수도 없잖아. 거짓말 작가 세포님은 왜 자꾸 거짓말을 하는 거야? 진짜 싫다 싫어.
7: 어, 누가 내 욕을 하나? 그래도 난 계속 거짓말을 만들어낼 거야. 더 강력한 거짓말 폭탄을 만들 거라고. 거짓말.
5: 우와, 땅샘이다.
0: 자자, 배달은 어떻게 하는 건지 나 하는 거 잘 봐. 배달이야.
8: 너가 배달시켰어?
9: 아니, 우리 여기 처음 왔는데 어떻게 배달을 시켜?
8: 어, 맞다. 그렇지? 어, 저 누가 보낸 거예요?
0: 아, 거짓말 작가 세포님이 보내셨습니다. 자,
9: 거짓말 작가 세포님은 누구예요? 아, 저희가 오늘 여기 처음 와가지고. 아,
0: 오늘 막 오셨구나. 오늘 막 오셨는데 오늘 막 그 상자를 열면. 아휴, 땀구멍으로 나가게 될 텐데.
1: 그래서 거짓말을 하면 땀이 났던 거구나.
0: 자, 코로 가보자. 이번엔 네 차례야. 할 수 있지?
1: 배달입니다.
10: 어? 또 폭탄이다. 우린 안 받을래요.
1: 어떡하지? 안 받는데.
0: 안 받아도 시간이 지나면 자동 폭파됩니다.
1: 3, 3분, 2, 5, 1.
10: 우리가 더 쿵 커졌어. 쿵 이러다가 쿵 피노키오 코처럼 되는 거 아니야. 쿵 쿵
1: 피노키오 코? 안 돼. 이대로 둘 순 없어. 거짓말 작가 세포님을 찾아갈 거야. 그래서 다시는
11: 거짓말을 지어내지 말라고.
1: 네, 거짓말 폭탄 때문에 심장도 배도 눈도 코도 입도 다 힘들어 하잖아요.
11: 이봐, 카테코라민 배달맨. 그 누구도 나를 막을 수 없어. 나를 막을 수 있는 건 오직
12: 호떡이뿐이지만. 호떡이가 다시는 거짓말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겠냐고요. 밥이나 먹을 줄 알지.
1: 아니요, 호떡이는 앞으로 거짓말을 하지 않을 거예요.
11: 그 거짓말, 참말. 호떡이를 늘 위기에서 구해낸 건 내 거짓말이었어. 근데 거짓말을 안 한다고.
1: 힘들 수도 있겠지만 거짓말을 안 하도록 노력할 거예요. 거짓말 폭탄이 터지지 않게 말이에요.
0: 아니, 거짓말 폭탄 배달 안 하면 우리도 너무 좋지.
1: 나만 믿어. 이건 제가 가지고 갈게요. 어?
11: 그걸 가져가면 거짓말은 어떻게 지어내라고.
1: 누나, 나 이제 거짓말 안 할 거야. 거짓말하면 거짓말 폭탄 때문에

0: 내 몸이 힘들어지니까.
1: 어, 호떡이도 코코코코 코가.
0: 코가 왜? 어, 피노키오처럼 쭉 길어진 거야? 나 거짓말 아닌데.
1: 아니, 코딱지 굳었다고.
0: 아, 뭐야, 저다.

0: 왜 그렇게 걷냐니? 너 이거 안 보여?
1: 우와, 트로피네.
0: 나 오늘 학교에서 퀴즈 왕이 됐거든.
1: 우와, 퀴즈 왕. 그럼 퀴즈 엄청 잘 맞추겠다.
0: 당연하지. 뭐든 내봐. 누나가 다 맞출 테니까.
1: 그럼 맞춰봐. 도둑이 가장 좋아하는 금은?
0: 정답, 살금, 살금.
1: 우와, 정답. 그럼 병아리가 제일 잘 먹는 약은?
0: 정답, 삐약삐약.
1: 우와, 정답. 그럼 떡 중에서 가장 빨리 먹는 떡은?
0: 아하, 정답, 헐레벌떡.
1: 우와, 정답. 누나 왜 이렇게 잘 맞추는 거야? 왜 이렇게 잘 맞추는 거냐고. 왜?
0: 아휴, 아이 참, 내가 말했잖아. 난 퀴즈 왕이라고.
1: 아! 어? 누나! 딱지가 깜빡인다!
0: 어? 퀴즈 딱지다! 혹시 우리 몸속에서 퀴즈 대회라도 열리는 건가? 그럼 이 호빵이가 빠질 순 없지!
1: 이 호떡이도 빠질 순 없지!
0: 좋아! 빨리 가자!
1: 같이 가!
0: 얍! 진짜 퀴즈쇼가 열렸네!
1: 우와!
0: 그럼 이 퀴즈왕이 실력 발휘 좀 해볼까?
2: 호빵씨! 최고의 호기심 빵빵 퀴즈쇼에 도전하시겠습니까?
0: 물론이죠! 도전!

0: 호기심 빵빵 퀴즈쇼 첫 번째 퀴즈 나와라.
1: 안녕, 난 혈장.
2: 안녕, 난 적혈구.
3: 안녕, 난 백혈구.
4: 안녕, 난 혈소판. 우리는
5: 비사초사요.
2: 호빵씨, 지금부터 노래를 잘 듣고 정답을 잘 맞춰보세요. 노래 큐!

0: 노래 잘 들으셨죠? 문제입니다. 피사총사 중에서 혈소파는 무슨 대장일까요?
1: 네? 잘 모르겠는데 한 번만 더 들려주세요. 네네네네네네.
0: 좋습니다. 다시 한번 들려드리죠. 노래 큐.
2: 생마기 대장 혈소파.
3: 혈소파.
1: 아, 뭐예요? 너무 빠르잖아요. 모르겠어요. 아, 이번엔 느리게. 네네네네네.
0: 마지막 기회입니다. 느리게 노래.

0: 정답 나와라. 빵.
1: 혈장은 배달 대장.
2: 적혈구는 나르기 대장.
3: 백혈구는 먹기 대장.
4: 혈소판은 막기 대장. 정답입니다. 꽃빵아 축하해.
0: 정답을 맞힌 호빵 씨에게 혈소판 최고 딱지를 선물로 드립니다.
5: 우와, 호빵이 누나 최고 최고.
0: 호기심 빵빵 퀴즈쇼 두 번째 퀴즈 나와라 빵빵.
6: 이번 퀴즈는 OX 퀴즈입니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들어주세요. 입에는 침 아밀레이스 미용실이 있습니다. 침 아밀레이스 미용실에서 침 원장과 아밀레이스 원장은 이 영양분이 소화가 잘 되도록 침 샴푸를 하고 커트를 하는데요. 침 원장과 아밀레이스 원장이 소화시키는 영양분은 탄수화물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맞으면 O, 틀리면 X를 들어주세요.
4: 호빵씨!
5: 아, 너무 어려워. 아니야, 호빵아. 침착하게 생각하자. 어, 그때 침 원장님이 누구 머리에 침 샴푸를 했었지?
7: 내가 바로 침 아밀레이스 미용실의 탄수화물 샴푸 전문가 침방울 원장이야.
8: 어, 아, 침방울 원장님.
5: 그래, 침 원장님과 아밀레이스 원장님이 소화시키는 영양분은 탄수화물이 맞아. 정답 오.
0: 어, 오를 드셨는데요. 아닌 것 같으면 바꾸셔도 됩니다. 뭐 바꾸시겠습니까?
9: 누나, 정답이 아닌가 봐. 바꿔, XX.
5: 아니야? 어, 아닌데, 탄수화물 맞는데.
0: 아, 바꾸시겠습니까?
5: 아니야, 나를 믿어보자. 바꾸지 않겠습니다.
0: 네, 좋습니다. 그럼 정답 확인해보죠. 정답은? 오, 맞습니다.
9: 나 때문에 틀릴 뻔했잖아.
0: 자, 이렇게 해서 호빵씨 두 문제를 맞췄습니다.
5: 우와, 탄수화물 최고 딱지다.
0: 호기심 빵빵 퀴즈쇼 세 번째 퀴즈 나와라 빵빵.
5: 따라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9: 누나.
7: 여러분, 잠시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호기심 빵빵 퀴즈쇼에 퀴즈를 내려왔는데 저를 보고 겁을 먹은 것 같습니다.
5: 아, 퀴즈 내러 나왔대. 누나가 얼른 맞춰서 빨리 보낼 테니까 걱정 마, 호떡아.
9: 알았어, 누나. 퀴즈 내러 나왔대요. 겁먹지 말아요.
0: 겁을 먹다뇨, 누가요? 문제 주시죠.
7: 집중해 주세요. 문제 나갑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5: 정답! 살모넬라균!
7: 네! 저는 살모넬라균이죠. 그렇다면 살모넬라균이 몸속에 들어가면?
5: 정답! 식중독!
7: 네! 식중독에 걸리죠.
5: 뭐야?
7: 그렇다면 식중독에 걸리면 나타나는 증세는?
5: 정답! 구토!
7: 구토를 하고요. 그리고 또!
5: 정답! 설사!
7: 설사를 하기도 합니다.
5: 아, 뭐예요? 대체 문제는 언제 나오는 거예요?
7: 네! 문제 나갑니다. 식중독에 걸리면 나오는 이 소리는?
5: 식중독에 걸리면 아프니까? 아, 정답! 아이고, 아야!
0: 오, 땡! 아닙니다.

0: 모르시면 찬스를 쓰셔도 좋습니다.
1: 아, 좋아요. 그러면 호떡이 찬스를 쓸게요.
0: 네, 좋습니다. 대신 힌트는 몸으로 말해요.
1: 아,
0: 네.
1: 아니, 정답! 부르르르! 아니, 아니. 아, 정답! 방뿡!
2: 아니,
1: 정답! 방뿡! 정답! 빵빠라빵빵빵빵빵!
2: 아니, 누나 잘 보라니까!
1: 아이, 대체 정답이 뭐야? 아, 정답! 뿌지직!
0: 네, 뿌지직! 정답입니다!
2: 살모넬라균이 몸속에 들어가면 식중독을 일으킬 수도 있대. 그러니까 다들 조심 또 조심하라고. 그럼 이만.
0: 두루두루두루두루두루두루두루. 이번에도 정답
2: 맞히셨군요.
1: 예!
0: 짜짜짜짜.
1: 우와, 살모넬라균 최고 딱지다.
0: 자, 이제 딱 한 문제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이것까지 맞히면 퀴즈 원, 틀리면 벌칙을 받게 됩니다.
1: 네? 벌칙이요?
0: 마지막 문제이니만큼 아주 어렵습니다.
1: 어려워요?
0: 뭐 포기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뭐 벌칙은 안 받아도 되죠?
1: 아, 벌칙은 무서운데 포기할까?
3: 호빵아, 절대 포기하지 마.
4: 호빵이 화이팅!
3: 호빵아, 이 퀴즈의 왕은 바로 너야.
4: 힘내라!
2: 누나, 힘내! 누난 할 수 있어!
1: 호떡아, 고마워! 이렇게 다들 응원해주는데 포기할 순 없지!
0: 호빵씨,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 만약 제가 정답을 맞추면 벌칙은...
0: 제가 받겠습니다.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요. 자, 그럼 마지막 퀴즈 도전하시겠습니까?
1: 도전!
0: 좋습니다. 호기심 빵빵 퀴즈쇼 마지막 퀴즈 나와라. 빵빵.
5: 나는 누구일까?
6: 방금성.
5: 나 보고 싶니?
6: 방금.
5: 나 생각나니?
6: 방금.
5: I love you, you love me.
6: 방금.
5: 나 좋아하니?
6: 방금.
5: 나 사랑하니?
6: 방금.
5: 나 사랑하니? 그럼 내가 누군지 알겠네? 나는 누구일까? 들어있는 영양소.
1: 당근에 많이 들어있는 영양소? 아, 정답! 비타민 A!
5: 아, 힌트를 주시면 어떡해요?
1: 정답 맞아요? 와,
5: 정답이야! 호기심 빵빵 퀴즈 왕 호빵이 축하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2: 우와, 호빵이는 아 최고 최고!
1: 벌칙이 뭐예요?
5: 엉덩이로 이름 쓰기!
1: 어?
5: 야! 아, 빨리 써요! 크게!
0: 몰라!
5: 더 크게! 더 크게! 좋아요!
7: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킥 마이크로 킥보드.
8: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0: 지성.
9: 얼굴 상처엔
10: 승강클릭.
9: 주물 상처엔
10: 너무 많아.
11: 마데카 소리 지켜줄게.
9: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0: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킥 마이크로 킥보드.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4: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역할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디를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예! 포켓몬 태그스타!
5: 우리 여행가자!

0: 키키키키
1: 사는 아이도
0: 키키키키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금!
2: 얼굴 상처엔
3: 승강기계,
2: 주물 상처엔
3: 너무나의
4: 마데카솔이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솔

0: 황금알을 낳는 거위.
1: 옛날 옛날 아주 아주 착한 농부가 살았어요.
2: 우와, 나보다 더 착한가?
1: 그럴걸 아마. 너무너무 착해서 요정이 선물을 주려고 그 집에 왔어요.
3: 이야, 이 달걀이랑 사과가 이만큼이나 남았네요.
4: 이건 마을 사람들 나눠줍시다.
5: 좋아요.
6: 아, 거위 사세요. 거위 사세요. 거위 사세요.
2: 오, 아빠, 아빠. 혹시 저 거위 장수가 선물 주려고 온 요정이에요?
1: 아, 그게...
2: 네.

0: 저기 혹시 응. 거위 얼마예요?
1: 아, 뭐 어디 보자. 아, 그래. 그 사과 하나만 주시오.
2: 네? 아니, 무슨 거위를 사과 하나에 팔아요? 아, 혹시 비실비실 병든 거위 아니에요?
3: 그런데 거위는 어디 있어요?
1: 아, 좋은 질문. 자, 내 거위는 부르면 옵니다. 자, 거위야. 내 거위, 진짜 거위.

0: 살게요. 여기 사과 하나.
1: 그래요. 자, 알도 아주 쑥쑥 잘랐고 그리고 좋은 일도 있을 겁니다.
2: 좋은 일요?
1: 자, 그러면 행운에. 자, 두 번째 거위 사세요.
3: 우와, 거위 안녕. 아, 너무 귀여워.
4: 나도 귀여워.
5: 거위와 딸은 친구가 되어 하루 종일 재미있게 놀았어요.
6: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되었어요.
4: 꼭이요. 아, 나 거위지, 닭 아니지.
3: 거위야, 좋은 아침.
4: 친구야, 좋은 아침.
3: 어? 우와, 알이 나왔네? 그런데 알이 황금색이잖아? 거위 알은 원래 하얀색 아닌가? 엄마, 아빠.
7: 왜 우리 딸?
0: 아, 아침부터 무슨 일이야?
3: 거위가 알을 낳았는데요. 보세요, 알이 황금색이에요.
0: 오, 정말 그러네. 요즘 거위는 황금색 알을 낳. 어머나.
7: 왜 그래요? 또 왜?
0: 여보, 이거 황금 아니에요?
7: 아이고, 말도 안 돼요. 무슨 황금은?
8: 어? 잠깐만요.
7: 이거 맞네, 맞아 이거 황금이에요, 황금.
0: 거위 장수 아저씨가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이거였나봐요.
7: 그러게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니.

0: 농부 부부는 매일 하나씩 낳는 황금알을 팔아서 진짜로 부자가 됐어요.
1: 우와, 농부네 가족은 좋겠다.
2: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3: 맞아요.
4: 맞다. 다음번 파티는 자기네 집에서 하잖아.
3: 아니 우리 마을 최고 부자니까 아주 근사하게 하겠지.
4: 기대할게요.
5: 왜 재밌게 놀고 와가지고 한숨을 쉬어요?
2: 아니 다음 파티는 우리 집에서 한다는데 기대가 너무 커서 걱정이에요. 황금알 20개는 필요할 것 같은데.
5: 사실 나도 그래요. 어? 이 돈 쓸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닌데 말이야. 이 황금알이 너무 부족해요. 너무.
2: 아니 처음엔 하루에 황금알 하나면 충분할 것 같았는데.
5: 그러니까. 이 뭐 어떻게 이 황금알을 더 자주 낳게 할 수 있는 뭐 그런 방법은 없을까? 이게 있을 것 같은데.
1: 뭔가 불안하다 불안해. 왜 욕심을 부리는 걸까?
0: 그러니까 욕심이 생긴 농부 부부는 거위가 황금알을 더 많이 낳아주기를 바랐어요. 그래서
6: 거위야.
5: 아이고 우리 거위 일로 와 일로 와.
7: 아유, 배불러서 이제 못 먹어요.
5: 아니에요, 아니에요. 먹을 수 있어요.
6: 응, 먹을 수 있어요.
5: 아이고, 잘 먹는다. 삼겹. 꿀. 아이고, 잘 먹는다.
6: 한 번 더.
5: 한 번 더 먹을까? 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예쁘다.
7: 어차피 오늘 알 하나 낳아서 더 이상 못 낳아.
6: 많이 먹어야지. 많이 먹어야지 힘을 많이 내서 알을 쑥쑥 낳죠.
5: 쑥쑥 낳을 수 있지. 자, 우리 맛있는 밥도 먹었으니까 힘줘서 한번 알을 낳아볼까? 자자자 준비하시고 힘! 자, 좀 더 힘! 맛있는 걸 먹었구나 우리 거기.
7: 제가 방귀를 껴버렸네. 제가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해서 힘줘볼게요.
5: 그래.
7: 힘!
5: 힘! 좋아 좋아. 왜? 황금알이 나올 것 같아? 이거 다른 거 나올 것 같아.
7: 다른 거?
5: 이거. 저 화장실.
6: 그래.
5: 화장실.
6: 빨리 갔다 와.
5: 힘.
2: 무슨 다른 방법이 없을까?
5: 그러니까 말이에요. 근데 응? 여보, 거위가 저렇게 매일매일 황금알을 낳는 거 보면 응? 거위 뱃속엔 이 황금으로 가득하지 않겠어요?
2: 뭐? 뱃속에? 그래, 저렇게 크면 황금 100개는 들어있겠네.
5: 100개?
2: 아니 근데 그걸 어떻게 빼줘?
5: 그러니까 거위 뱃속에 황금이 있어. 그러니까 거위 배를
2: 뱃속에 있는
5: 배를. 어서 준비합시다. 그 밧줄사 나온 게 있을 텐데.
8: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거지? 말도 안 돼.
7: 친구야, 놀자.
8: 고야, 너 얼른 도망가. 우리 엄마 아빠가 너를 해칠지도 몰라.
7: 나를 해쳐? 무슨 소리야?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시는데.
5: 거위야.
7: 오셨어요.
6: 멀리 잘 봤니?
7: 그럼요.
5: 아이고, 거위야. 저기 날씨 봐라, 날씨.
7: 날씨요?
5: 저 해가 쨍. 아이고, 지금이야!
7: 왜 이러실까?
8: 엄마, 뭐 하시는 거예요?
5: 아유, 거위야. 그 아저씨한테 잠깐 와봐요, 이렇게.
7: 예?
5: 이렇게. 친구!
7: 아이고, 왜 이러세요?
5: 자, 거위야.
6: 하나,
5: 둘, 지금!
6: 저기.
5: 거위야, 일로 좀 와봐봐.
8: 안 돼. 거위야, 너 도망가. 빨리 도망가.
6: 뭐 하는 거야, 너?
7: 고마워, 친구야.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줌마, 아저씨, 미워요.
5: 거위야.
6: 아니, 안 돼.
5: 거위야.
6: 어디로 간 거야?
5: 도망갔네. 도망갔어.

0: 소희야 미안하다.
1: 엄마 아빠 가족 같은 거위에게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어요.
2: 그러게 말이다. 이 엄마 아빠가 황금의 눈이 멀었구나.
1: 전 황금알이 없던 옛날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부족하지만 사람들한테 나눠주며 행복했었잖아요.
2: 그래 그래 그랬죠.
3: 우리 딸이 엄마 아빠보다 훨씬 낫구나.
1: 우리 다시 옛날처럼 살아요. 네?
2: 그래 그래, 그래. 예전처럼 삽시다 여보.
1: 네.
4: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씩씩하게 퍼쳐줘. 함께해요.

0: 여기서 신나게 놀고 있었어요.
1: 네.
2: 엄마 엄마. 어. 근데 엄마 어디 가세요?
0: 그럼 너희들 맛있는 간식 사러 저기 언덕 넘어 시장 가려고.
3: 어? 시장에 가면 간식 많아요?
0: 그럼.

0: 게 많아요.
1: 엄마, 빨리 갔다 올 테니까 여기서 사이좋게 재밌게 놀고 있어. 알겠지?
2: 네.
1: 아, 절대 모르는 사람한테 문 열어주면 안 되는 것도 알고 있지?
2: 네.
1: 아이고, 똑똑해라. 아, 나 갔다 올게.
3: 그렇게 엄마는 시장에 갔어요. 아기 염소들만 있는 집에

0: 내가 위할래.
1: 안 맞아.
2: 이거야.
1: 얘들아.

0: 맞아 맞아. 목소리가 조금 이상했던 것 같기도 하고. 힘들어.
1: 아하. 손을 보여달라고 할까?
2: 아, 손을 보여달라 돼요.
3: 어? 엄마 손이 아닌 것 같은데.
4: 맞아. 엄마 손은 까맣잖아. 근데 왜 까맣지? 우린 하얀데?
5: 그건 우리를 먹여 살리시느라 뜨거운 낮에도 쉬지를 못하시고 열심히 일만 하셔서

0: 친구들! 엄마, 아빠,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꼭 안아줄까요? 아이고, 이뻐라. 착한, 맞다. 나 늑대지? 아유, 얘들아, 엄마 맞다니까. 얼른 문 열어.
1: 얘들아, 얘들아. 화내는 목소리가 딱 엄마야. 빨리 문 열어드려.
2: 아, 근데 엄마가 아니면 어쩌려고. 아, 그럼 어떡해.
3: 아하, 우리 엄마는 똑똑하니까 퀴즈를 내자. 우와. 우리가 내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0: 문제? 그래 그래, 좋아 좋아.
3: 그림을 보고 동물의 울음소리 내주세요. 자, 그럼 첫 번째 그림.
0: 닭? 닭이 무슨 소리를 내지? 꼬끼야.
3: 정답.
0: 예.
3: 자, 그럼 다음 그림.
0: 아, 다음? 늑대. 아, 이걸 내가 모르면 좀 그렇지. 아우.
2: 역시 늑대였구나.
4: 나 들킨 거야?
2: 어떻게 늑대야? 역시 늑대.
0: 아우, 안 되겠다. 다 날려버려야겠다. 에이.
2: 어떻게 알겠냐? 이러면 저 빨리 도망치자!

0: 보통 있어.
1: 네, 나한테 덤벼세요.
0: 어? 너 나 안 무섭냐?
1: 하나도 안 무섭긴요. 무섭죠.
0: 그래, 좋아. 내가 너부터 잡아주마. 간다.
1: 우후.
2: 아, 힘들어.
1: 힘들죠? 그럼 나 가만히 있을게. 붙잡아봐요.
0: 야골라, 너 가만히 있어. 간다. 야!

0: 되지? 아, 그래! 바위! 친구들! 저 뒤에 바위, 바위가 있어요! 바위를 이 앞으로 좀 보내주세요! 바위를!
1: 어, 네, 맞아, 맞아.
2: 뒤에 있는 바위를 옮겨주세요!
0: 좋았어.
3: 야, 염소들, 거기 딱 기다려. 내가 간다.
0: 늑대 너도 딱 기다려. 어? 돌이 굴러 간다. 돌이 굴러 간다.
3: 어휴, 이런 걸 그냥 피하지.
0: 얘들아, 울지 마. 아직 우리에겐 바위가 남아있잖아. 이번엔 잘 굴려볼게.
3: 자. 오. 헷. 어, 좀 더 크네.
0: 간다! 바위 굴러! 간다!
3: 이러고 또 샴푸해야지.
0: 모두 모두 걱정하지 마. 우리에겐 아직 제일 큰 바위가 남아있소이다.
2: 맞아요, 맞아.
4: 제일 큰 바위?
5: 아니, 잠깐!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오?
0: 어림없지. 어? 자, 받아라.
3: 아니, 피할 데가 받아라. 없는데.
6: 받아라.
3: 아니, 받긴 받아라. 아니야, 아니야. 나 이거 못해, 이거.
7: 잘했어요. 그렇게 용기를 내면 못할 게 없어요.
2: 맞아요. 우와, 칭찬받았다.
7: 친구들, 오늘 이야기 재밌었나요?
8: 그렇다면 신나게 허!
7: 해주는 아름다운 고령에서 오늘 함께한 모여라 딩동댕 가족들을 소개합니다.

0: 반짝이와 아라.
1: 안녕.
0: 소라라 공주와 파랑풍.
1: 소라라.
2: 파랑풍.
0: 아두아와 번개 퀴즈들.
3: 좋아.
0: 귀여운 악당 아차와 아차차.
4: 아차. 아차차.
0: 우리의 영원한 영혼 번개맨.
2: 번개.
0: 그리고 모여라 딩동댕의 영원한 친구 우와! 뚝딱이와 뚝딱아빠.
1: 뚝딱.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0: 세트 출동! 얼굴 상처엔 승강기계, 주물 상처엔 마데카솔이 지켜줄게.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솔 마데카솔.
1: 키키키키 하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5: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키키키키
0: 사는 아이도
2: 키키키키
0: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3: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 상처엔
5: 주물 상처엔
6: 마데카 소리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역할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디를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예. Yeah. 포켓몬 태그스타.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 상처엔 순한기계. 주물 상처엔
4: 덤덤해. 마데카 소리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0: 네, 영웅들은 지금 바로 주목하세요.
1: 영웅?
2: 네, 영웅들의 친구 저희 영웅 마법 상점에서 이번엔 최신상 망토를 준비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급 영웅들을 위한 특급 망토, 황금 망토입니다.
1: 황금 망토?
0: 모델 한번 보세요. 저렇게 어깨에 무심한 듯 툭 걸쳐도
2: 우주 최강 히어로 분위기가 와!
0: 오, 정말 멋지네요.
2: 네, 가격은요? 하트몬드 100개.
0: 세상에, 하트몬드 100개라니 너무 괜찮다.
2: 네네.
0: 이 가격에 이런 제품은 바로 저희 영웅마법 상점에서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1: 하트몬드 100개?
2: 자, 저희가 이 제품만 준비했느냐? 아니죠.
0: 네, 맞습니다. 자매품 실버망토도 있습니다.
2: 그렇죠. 망토하면 저희 영웅마법
1: 하트몬드 100개가 어딨어. 지금 하트몬드 10개도 없는데.
3: 잘못 배달된 선물.
4: 다 고쳤습니다, 킁킁 시장님.
5: 고마워요, 우주로.
4: 그럼.
5: 잠깐만요, 우주로.
4: 예?
5: 매번 우리 딩동시 물건들을 공짜로 고쳐줘서 말이죠. 그 보답으로 제가 선물을 준비했어요. 킁킁.
4: 에, 선물이요?
5: 네. 우주로 같은 영웅에게 꼭 필요한 특급 선물이죠. 아, 잠시만요. 킁킁.
4: 영웅에게 꼭 필요한 특급 선물?
5: 자!
1: 아! 황금 망토! 가 아니라 수건이네요.
5: 네, 맞아요. 특급 뽀송이 수건이에요. 평소 운동하느라, 일하느라 땀을 많이 흘릴 우주로를 위해 특별히 준비했어요. 킁킁.
4: 아, 예. 그 수건. 아, 저한테 정말 이게 유용하게 쓰이겠네요, 이 수건.
5: 마음에 든다니 다행이군요. 킁킁.
1: 아, 그럼 그렇지. 그 비싼 황금 망토일 리가 없지. 에이, 마시멜로. 그 샤르르 쿠키 한 개만 주워.
3: 잠시만 기다리라요.
1: 아, 황금 망토! 가 아니라 그 식탁보네.
6: 새 식탁보다로. 어떠냐로? 카페가 화사해지겠지로?
1: 그래, 그 아주 화사해지겠군. 아, 우주로 정신 차리자. 아니, 황금 망토는 잊어버려.
7: 우주로!
1: 아, 황금 망토!
7: 어? 우주로, 왜 그래? 괜찮아?
1: 아, 미안. 그 내가 며칠 잠을 못 잤더니 그 막 헛것이 보이나 봐. 아이, 좀 쉬러 가야겠어. 핫돌.
8: 방금 우주로가 황금 어쩌고 했지 않았어?
1: 난 우주 최강 히어로 캡틴 우주로. 황금 망토.
9: 그러니까 지금 우주로가 황금 망토에 푹 빠졌다 이 말이야?
7: 빠져도 아주 푹 빠졌지.
10: 아, 얘들아, 곧 있으면 우주로 생일이라 그랬잖아. 우리가 우주로 생일날 황금 망토를 선물하는 거 어때?
11: 좋은 생각이다.
7: 근데 그거 엄청 비쌀걸.
9: 비싸봐야 얼마나 비싸겠어.
7: 자,
9: 어디 보자.
1: 하트몬드 100개.
3: 뭐? 하트몬드 100개라뇨?
8: 모두 하트몬드 얼마나 가지고 있어? 난 5개.
7: 나도 5개.
12: 난 1개.
9: 넌 어떻게 하트몬드가 한 개밖에 없냐? 하트몬드 좀 모아라.
12: 그러는 넌 얼마나 있는데?
9: 에? 나? 하하하. 난 무려

0: 가격도 괜찮은데 가격도 싸고 방수 기능도 되고 미세먼지도 막아준대.
1: 그럼 비닐망토를 살까? 황금망토랑 실버망토보단 못하지만 선물은 마음이 중요하니까 우주로도 우리 마음을 알아줄 거야.
2: 좋아. 그럼 비닐망토다.
1: 오늘이 드디어 우주로 생일이지?
3: 응. 망토는 잘 주문했지?
0: 당연하지. 오늘까지 배달해달라고 부탁해놨지.
2: 어? 택배 왔나 보다. 가보자, 얘들아.
0: 그래, 가보자.
4: 우주로. 아,
5: 예, 킹킹 시장님.
4: 우주로 앞으로 택배가 왔어요.
5: 예, 그 택배요?
4: 네. 영웅 마법 상점에서 왔군요.
5: 영웅 마법 상점?

0: 우즈라.
1: 생일 축하해 우즈로.
0: 고맙다 얘들아.
2: 우즈라, 그 택배도 우리가 보낸 거야.
3: 평소에 딩동 씨를 지켜줘서 고마워 우즈로.
0: 아이 친구들, 이거 너무 감동이잖아.
3: 우리가 제일 좋은 걸로 선물해주고 싶었는데 하트몬드가 부족해서 싼 걸로 샀어.
0: 아, 아니야, 난 이 안에 뭐가 들어있든 정말 기쁠 거야.
4: 호호.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군요. 흥흥.
0: 그럼 선물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아, 이 돈! 황금망토잖아 이거! 오.
3: 뭐지?
5: 아, 진짜 황금망토잖아!
0: 아, 이렇게 비싼 걸. 아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이, 고맙습니다!
4: 우주는 정말 좋겠군요.
5: 어? 뭐야? 어, 장난감녀 숙들이 무슨 하트몬드가 있어서 저 비싼 황금망토를 산 거지?
6: 그러게요. 어?
7: 이거 뭔가 좀 수상한데?
6: 수상한데?
8: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2: 아, 모르겠어. 다시 확인해봤는데 난 정확하게 비닐망토를 주문했다고.
3: 그럼 아, 영웅 마법 상점에서 물건을 잘못 보낸 거란 말이야?
2: 아, 그런 것 같아.
3: 상점에 얘긴 했어?
2: 아니, 못했지.
1: 아, 어쩌지? 사실대로 말하기엔 우주로가 너무 좋아하는데.
0: 야! 차! 야! 난 우주 최강 희영, 황금 망토의 주인 캡틴 우주! 체크! 가자!
7: 그렇게 된 거였군.
0: 친구들, 내가 도와주지.
1: 고마워 우즈로.
0: 고맙긴 뭘. 나에게 우주 최강 히어로 이 황금망토 전하.
3: 아, 그렇지. 근데 사실은 우주로 이건
8: 공룡야로 우리 좀 도와주라죠.
0: 잠시만. 마시와 멜로에게 아주 곤란한 일이 생긴 거군. 황금망토 출동. 야차 괜찮나 마시멜로? 고맙긴 뭘. 나에겐 우주 최강 황금 파워 황금 망토가 있으니까 모두 주시키라고.

0: 이거 어디 둘까?
1: 아, 그거 카페 뒤에 두라루.
2: 알겠다로.
1: 어쩐다로? 역시 말 못하겠다요.
3: 어때? 마음에 들어? 이 사진 건지려고 사진을 무려 500장이나 찍었다고.
0: 오, 좋아, 좋아. 아주 멋있게 나왔는걸?
4: 으지러!
0: 잠시만요.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가?
4: 아니, 뭐 그냥 구경 어떨까? 징동시에 우주로의 황금망토 소문이 자자해서 말이지. 뭐 친구들이 하트몬들 모아서 사준 거라지?
0: 네, 맞아. 아주 멋있지? 마음껏 구경해도 좋다.
4: 오, 역시. 하트몬도 100개짜리라 그런지 오, 멋있긴 하네. 근데 그거 알려나 몰라? 이 황금망토의 주인이 과연 우주로일까?
0: 너 그게 무슨 소리냐?
4: 노라라, 얘기해봐. 이 황금망토가 정말 너희들이 준비한 우주의 선물, 맞아? 아... 너희들이 정말 하트몬드 100개를 모았다고?
3: 그럴걸?
4: 만약 이 황금망토의 주인이 따로 있는데 우주로가 잘못 입고 있다면? 우주로가 망신을 당할 텐데 뭐 그래도 말 안 할 거야. 영웅 마법 상점에 전화 한번 해야겠네. 우주로가 황금망토를 잘 받았다고 말이지.
3: 아, 맞다. 우주로, 사실은 영웅 마법 상점에서 물건이 잘못 배달 왔어.
0: 뭐라고?
3: 우주로, 네가 너무 좋아해서 말을 못했어. 우리가 주문한 건 황금망토가 아니라 비닐망토였어.
0: 이럴 수가. 이 황금망토가 잘못 배달 온 거라니. 이럴 리가 없어.
4: 뭐 물건이야 잘못 배달 될 수도 있지. 그냥 이봐, 모른 척 해줄게. 대신 앞으로 나한테 정의가 어떻니, 뭐 착한 일 못된 일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 말라고. 알겠어? 그럼 난 간다.
0: 아, 이걸 어떡하지?
5: 에이, 어떡하기만 어떡해. 상점에서 잘못한 거니까 상점 책임이지.
6: 그냥 이거.
5: 아니야, 우주로. 상점에 전화해서 사실대로 얘기해. 황금망토는 네 것이 아니야. 황금망토의 주인은 따로 있다고. 아,
7: 이제 올 테면 와봐라, 이 몬스터 바람아. 하! 하! 하!
8: 올해 축제도 잘 부탁해요. 쿵.
9: 예, 쿵쿵 시장님. 앞으로 있을 불꽃 축제 저만 믿어주십시오.
10: 우리의 친구 정의의 우주로 만세! 만세!
11: 지구 평화, 우주 정의, 캡틴 우주로 피스.
12: 그래야자. 난 이 황금망토가 없었어도 딩동씨의 자랑스러운 영웅이었어. 솔직하게 얘기하자, 우주로!
0: 여보세요, 거기 이 영웅마법 상점입니까?
13: 세상에 이런 물건들은 없었다. 네네, 장난감 나라 영웅마법 상점입니다.
0: 아, 예, 안녕하세요. 저는 딩동씨의 영웅 캡틴 우주로입니다.
13: 네.
0: 그 다름이 아니고 저한테 이 황금망토가 잘못 배달 온 것 같아서요.
14: 배달이 잘못 갔다고요? 어떤 망토를 주문하셨나요? 실버 망토인가요?
0: 아니요.
14: 그럼 가죽 망토?
0: 아닙니다.
14: 그럼
0: 그 저희가 주문한 건 가장 싼 비닐 망토입니다. 하지만 그 제겐 친구들이 선물해준 가장 소중한 망토입니다. 예.
14: 어머, 말 안 해주셨으면 그냥 입었어도 몰랐을 텐데. 당신의 솔직함에 반했어요.
13: 네. 배달이 잘못된 건 저희 잘못이니까 솔직한 우리 고객님께 비닐 망토를 실버 망토로 업그레이드 해드리겠습니다.
0: 정말요?
14: 네. 당신은 진정한 영웅이에요.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역시 우주로 머리봐도 멋져.
1: 너희들이 날 위해서 마음을 써줘서 나 캐틴 우주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사실 난 황금 망토보다 이 망토가 더 좋아. 잘 입을게.
2: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3: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2: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 상처엔 주물 상처엔
5: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6: 키키키키 하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김장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띄엄띄엄 화재탈출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에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계냐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친구들은 어떤 케이크를 만들까요?
1: 저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0: 맛있는 당근 케이크 완성!
1: 맛있어 보이네요. 이번에는 어떤 케이크를 만들 건가요? 솔?
2: 저는 제일 멋진 케이크요!

0: 정말 멋져요. 그럼 도도는 어떤 케이크를 만들 건가요?
1: 잠시만요. 제가 만들 케이크는 재밌게 놀 수 있는 케이크요.

0: 만드는 블록 케이크군요.
1: 와, 대단하다. 우리 같이 케이크 파티해요, 선생님.
0: 좋아요.

뉴스와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요정 지진회의. 아이템 오늘 공부할 재난보감. 바다 밑에서 땅이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생겨난 에너지가 무시무시한 파도가 되어 육지를 덮치는 현상이 지진해일이다. 보통 쓰나미라고 부르지.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우산. 일본과 가까운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으니 명심해두길 바란다. 사전 대비. 내가 있는 곳이 위험지역인지 확인하고 대피할 장소를 미리 숙지하는 건 물론 파도에 휩쓸려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위험물은 미리 정리해 두어라. 높이 높이. 더 멀리보다 더 높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정된 대피소로 가기 어렵다면 3층 이상의 튼튼한 건물로 대피하도록 하여라. 선박 이동. 지진 해일은 육지와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항구로 돌아오지 말고 대기하도록 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항구의 선박들도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 안 끝났다. 지진 해일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태풍이 된다.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기상특보를 잘 듣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지진해일 위험해 대비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지부용은 번개맨, 번개유치원의 영웅은 나 천둥. 오늘도 난 친구들을 도와줄 것이다. 최선을 다해.
3: 6화 영웅이 되고 싶어요.
4: 내 도움이 필요한 친구 누구인가?
2: 아, 저걸 가위? 위험해!
4: 내가 오려줄게.
5: 걱정 마, 나 혼자서도 잘해.
1: 괜찮아.
4: 도영아, 내가 도와.
5: 오, 땡큐.
1: 괜찮아.
4: 내가 받쳐줄게.
5: 우리 엄마가 실수도 연습이라 했다고.
4: 그래? 알았어. 도움이 필요한 친구가 없단 말인가?
3: 자, 강희 친구. 이제 혼자서도 화장실 갈 수 있게 돼서 선생님은 너무 기뻐. 그래서 케이크를 준비했지. 짜잔. 자, 이제 후 하고 촛불 꺼볼까?
6: 네.
4: 불이라고?
3: 자, 하나, 둘,
6: 강희야,
3: 셋.
6: 강희야, 불을 위험해.
3: 네.
4: 이건 너무했나?
7: 친구들, 내일 봐요.

0: 근데 부모님 금방 오실 거야. 나랑 같이 기다리고 있자.
1: 네.
0: 오, 여긴 예쁜데.
2: 괜찮으세요?
3: 어, 괜찮어, 괜찮어. 아이고!
4: 여기서 똥 맞으면 안 돼. 번개.
3: 아유, 고마워라. 아유, 고마워. 아, 이렇게 작은 녀석이 이렇게 큰 할미를 구한다니. 동네 사람들, 우리 동네에 영웅이 있어요, 영웅이. 대단해.
2: 영웅?
1: 오, 대단한데.
4: 나보고 영웅이래. 영웅.
1: 얘들아, 어제 엄청 신기한 일이 있었다.
5: 뭔데?
6: 뭔데?
1: 아따 할머니가 조심히 걸으려고 밀고 다니는 거. 그거 뭐지? 보행기. 아, 맞아 맞아. 보행기랑 같이 막 쓰러질 뻔했는데 천둥이가 슝 날아와서 탁 잡았어.
6: 진짜야? 할머니가 쓰러지신 걸 네가 봤어?
1: 쓰러질 뻔한 걸 보긴 봤는데. 아, 뭐 아무튼 되게 멋졌어.
7: 어쨌든 천둥이가 좋은 일 한 거네.
4: 친구들 안녕.
1: 왔네, 우리 동네 영웅.
2: 뭘 그 정도 가지고.
7: 할머니를 구했다며?
4: 멋진데?
8: 뭔데 뭔데 뭔데? 어? 뭘 했길래 이렇게 웅성웅성? 우리 동네 꼬마 영웅 이야기 선생님도 듣고 싶은데?
2: 그게요.
8: 음?
2: 할머니가 보행기를 밀고 가시다가
8: 어?
2: 넘어지었어요.
8: 어머나.
2: 그래서 제가 슝 달려가서.
8: 달려가서?
2: 달려가서 보행기도 세워드리고. 할머니도 번쩍 업어드렸죠? 업어드렸죠? 업어드렸죠? 업어드렸죠? 법륜처럼요.
0: 어버렸죠? 천둥 친구, 왜 안 한 일을 부풀려 말하는 거지?
4: 그 정도면 업은 거나 마찬가지지 뭐. 나도 이제 영웅이 되는 거야. 번개 유치원 천둥맨.
9: 넘어진 혼난 거 어쩌다가 잡아줄 거는
8: 뭐? 영웅?
9: 거기다 거짓말까지 쳤어.
10: 이거 그거 아니야? 그거 허.
9: 맞아.
10: 허.
11: 번개맨이 아끼는 어린이가 허풍쟁이라.
9: 그래, 저 아이를 우쭐하게 만들어서 번개맨을 괴롭게 하는 거야. 따라와.
11: 아, 따가왕님, 저 아이의 허풍을 멀리 멀리 퍼뜨릴 무기를 내려주소서.
12: 주소서서서서서.
11: 따가 따가 따가.
9: 지셨다. 소문 붙지. 소문아.
12: 가져라.
9: 사실은 할머니를 보행기에 태워보낸 것뿐인데.
12: 아요. 할머니를 구급차에 태워 병원에 데려감. 죽어요.
9: 소문아. 어요. 가져라. 어요.
12: 소문아. 어요. 가져라. 어요.

0: 천둥이라는 애가 심폐소생 소리했다고?
1: 영웅이네 영웅.
2: 유치원 어린이가 보행기랑 할머니를 들었대.
3: 아니 비행기래.
2: 대박.
4: 그런 거 같대.
5: 아 진짜? 어.
6: 속보입니다. 번쩍마을의 어린이가 실신한 할머니를 구했다는 소식인데요. 현장 연결해보겠습니다. 김원구 기자.
7: 저는 지금 할머니를 구한 영웅 천둥이 어린이가 다니는 유치원에 나와 있습니다.
8: 헐! 나 지금 TV 나오는 거야?
0: 아니, 그 말고 천둥이.
8: 진짜 못해. 왜 눈물이 나지?
7: 천둥이 어린이. 오른손엔 할머니, 왼손엔 보행기를 들고 병원까지 뛰어가셨다면서요.
0: 아니, 그게 아니라 할머니 보행기가 저한테 쓰러졌어.
7: 네, 쓰러진 할머니를 업고 병원비까지 다 내셨다니 정말인가요?
0: 아니, 그게 아니고요.
9: 딱, 번개맨. 딱, 보고 있냐? 딱, 너의 소중한 나이들. 얼마나 약한지.
10: 좋나?
11: 어여!
10: 커져라!
11: 어여!
9: 이건 시작에 불과해.
12: 우리 번개 유치원은 우리 아이들의 인성 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 기자님, 우리 번개 유치원 소개를 좀 해도 될까요?
7: 하시죠.
12: 세상에, 여보세요? 오랄라, 나 세상에 더 빠르게 잡지라고요.
0: 왜 이렇게 된 거지?
12: 천둥이.
0: 왜 이렇게 된 거지? 보행기도 세워드리고 할머니도 번쩍 업어드렸죠? 번개맨처럼요. 아니야.
13: 천둥아.
14: 천둥 친구.
12: 오랄라.
0: 아, 어떡하지?
15: 나는 고객을 널 거짓말쟁이 뻥쟁이로 만들어주지.
0: 천둥이가 심폐소생
13: 소리였대.
14: 할머니가 100kg가 넘는데
16: 할머니를 한 손으로 들었대.
14: 천둥아! 멈춰, 번개물!
15: 번개맨! 번쟁이가 영웅을 무서워! 세상에 영웅은 없어!
0: 아니거든?
14: 틀렸어! 번개, 불꽃! 자!
16: 번개맨! 할머니를 한 손으로 들었대!
0: 번개맨!
14: 할머니가 100kg가 넘는데!
15: 가슴에 없어! 번개맨!
0: 지면 안 돼요!
15: 막을 수 있으면 막아보라고!
14: 번개맨! 이제 그만 사라져라, 번개물! 번개!
0: 영웅이 아니라 거짓말쟁이가 될 뻔했네.
14: 천둥 친구,
5: 그네 같이 탈까?
0: 마음대로 하세요.
5: 할머니 도와드리는 거 봤거든.

0: 천둥 친구 그때 정말 멋졌어. 근데 말이야, 진짜 멋진 게 뭔지 알아? 힘들어하는 사람을 보면 돕고 싶다는 생각. 그거 아무나 가질 수 없는 마음이야. 천둥 친구가 가진 그 마음.
1: 한봉기 선생님.
0: 응?
1: 번개맨 같아요.
0: 어? 그게 무슨 소리야, 천둥 친구.
1: 농담이에요, 농담.

0: 이거 무서운 애 아니야.
1: 진짜?
0: 그럼
2: 우리가 같이 도와주면 다시 하늘 위로 올라갈 거야.
1: 같이?
3: 같이!
0: 하나, 둘, 셋!
4: 무당벌레야, 조심히 잘 가.
1: 이게 얼마나 날 속풀이야!
3: 오늘 분속풀 게임에서 이기면 저기 저 트로피를 준대!
5: 1등은 내 거야!
6: 자, 긴장하지 마시고 출발!
1: 안 돼.
7: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진동.
8: 얼굴 상처엔
9: 순간킬킬.
3: 주물 상처엔
9: 덤덤한
10: 마데카 소리
9: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0: 최고영웅 헌개맨.
1: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2: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동. 얼굴 상처엔
4: 순한
3: 주물 상처엔
5: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솔.

0: 그니까 오늘 날씨 진짜 좋다. 그치?
1: 응.
0: 바람까지도 솔솔 불고 좋네.
2: 오늘은 어딜 갔나 했더니 신나는 봄 소풍? 참나.
3: 아차, 봄이라 그런가? 아, 이상하게 마음이 몽글몽글 살랑살랑 따뜻해.
2: 아차차, 제발 정신 좀 차려. 지금 봄 타령이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3: 그러고 보니 번개맨이 엄청 열심히 준비 중이야.
2: 그럼 가만히 있을 우리가 아니지.
3: 그렇지. 우리가 이 소풍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리자고.
4: 근데 너희들 그거 알아? 오늘 봄소풍 게임에서 이기면 저기 저 트로피를 준대.

0: 없네?
1: 그러게? 1등 한 명한테만 주나 봐.
2: 1등 한 명한테만 준다고?
3: MVP 트로피?
4: 엄마, 이거 1등한테만 주는 축구 트로피 맞지?
5: 그럼, 딱 한 명한테만 주는 최고의 상.
1: 우와, 엄마 진짜 대단해. 나도 엄마처럼 멋진 축구 선수가 되고 싶어. 한국에서 1등. 아니, 아니. 전 세계에서 1등. 1등은 내 거야.
5: 아쉽다. 이 문제 딱 하나 틀렸네.
0: 아니야. 깜빡했어. 몰라서 틀린 거 아니야.
5: 도영아, 엄마가 저번에 말했지? 실수도 실력이라고.
0: 있잖아, 엄마. 1등 하면 기분이 어때?
5: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보물을 나만 독차지한 기분이랄까? 1등은 딱 한 명만 가질 수 있잖아.
0: 딱 한 명만?
2: 1등은 내 거야. 절대 뺏길 수 없어. 1등 트로피는 내 거라고.
6: 어휴, 우리 병아리들. 너무 삐약삐약 시끄럽고 또 아니 귀엽기도 해라.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인데 말이야.
7: 혹시 너희 중에 이런 거 필요한 사람 없니?
6: 짜잔!
7: 이건 나만 1등이라는 배지야. 이걸 가슴에 요래요래 달면 모든 게임에서 무조건 1등을 할 수 있단다.
1: 1등? 글쎄요. 슈퍼 아이돌 배지도 어디? 관심 없어.
0: 그니까.
1: 아, 진짜.
0: 그게 뭔데?
8: 저요.
7: 어, 그래? 어, 근데 어쩌지? 하나밖에 없는데.
8: 저요! 저 주세요!
7: 그래.
1: 나도 갖고 싶은데.
6: 어라라! 여기에 하나가 또 있네. 자.
1: 감사합니다.
2: 아싸. 아싸? 1등?
1: 이제 내가 다 이길 수 있어.
9: 모두 다 모여 좋아요.
10: 네!
9: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봄 소풍을 맞아 원장 쌤이 준비한 첫 번째 게임은 바로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

0: 시켜왔어.
1: 저희가 먼저 하겠습니다.
0: 자.
1: 자.
0: 시작.
1: 어. 아. 그.
2: 새로?
1: 어, 뭐지? 어. 어, 뭐지? 지렁이?
0: 에?
1: 어. 어. 오불, 오불, 오불. 아! 오징어! 오!
0: 다 문제.
3: 짜잔. 어? 아, 모르겠나요?
1: 아, 캐스터 매치를 먹어?
3: 캐스터 매치
0: 타임아웃. 시간 다 됐어요. 끝났습니다.
1: 아, 잘했어.
0: 예. 잘했습니다. 시작.
2: 잘한다. 그거. 원숭이?
1: 우와! 우와!

0: 뭐지, 뭐지? 오? 오? 오? 오? 오?
1: 아! 뭔지 알겠다.
0: 뭐지?
1: 고래!
2: 우와!
0: 이럴수가.
1: 너무 잘한다. 자, 다음.
0: 와, 진짜 잘한다.
3: 1등은 내꺼.
4: 1등은 내꺼.
5: 잘한다.
0: 잘하는데?
6: 근데 1등 트로피는 내 거라고.

0: 안녕하세요.
1: 어?
0: 아하, 타임아웃. 반갑습니다. 좋았어.
2: 세 문제만 맞히면 내가 1등이야. 찾아요, 파이팅!
3: 자, 내가.
0: 자?
4: 아니, 저걸 어떻게 맞히냐고.
2: 저건 진짜 못 맞힐걸? 짐작하자.
0: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2: 뭐지?
4: 팬더.
0: 너무 잘했어. 자,
5: 어떻게 맞췄지?
0: 자, 또 갑니다. 짜잔.
6: 진짜 어렵다.
5: 요즘 어렵다.
0: 어? 어?
6: 와, 어? 진짜 어렵다.
0: 우와! 잘한다!
4: 딸기!
0: 우와! 우와!
4: 아, 아까 하나만 더 맞췄어도. 아!
0: 세상에!
5: 잘한다!
0: 정말 잘한다! 시간 있어!
4: 자, 네.
0: 다음 문제! 어?
2: 안 돼! 이걸 맞추면 차도용이 1등이야!
5: 저기.
0: 우와!
5: 어? 우와!
4: 어디지?
0: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너무너무 잘했어요.
2: 1등 트로피는 내 거야.
6: 무슨 소리?
2: 1등 트로피는 내 거야.
7: 이번 게임은 2인 삼각 게임.
0: 오!
7: 좋아요. 간단하게 설명할 거예요. 2인 삼각 게임은 둘이서 편을 하고 어깨 동무를 한 다음 마주붙은 발목을 묶어줍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쭉 한 바퀴 돌아서 출발지로 먼저 들어오면 승리!
0: 오!
7: 좋아요.
0: 제가 파워!
4: 야!
6: 뿅!
2: 뭐야? 우리 둘이 같은 편이네? 우리가 1등이겠지?
7: 자, 긴장하지 마시고 출발!
6: 묶인 발이 먼저 가는 거야? 안 묶인 발이 먼저 가는 거야?
4: 당연히 안 묶인 발 먼저지. 제대로 좀 해. 아, 뭐해?
6: 나도 가려고 하고 있어. 빨리 일어나. 늦었다고.
4: 나도 안다고.
8: 웃어. 그래, 잘한다.
7: 빛나 천둥 승리. 원장님도 정말 대단하신데요.
6: 어? 야, 강아지 왜 넘어져?
4: 어? 어? 뭐? 어? 처음엔 너는 너무 좋잖아.
6: 아니, 누구
4: 때문에? 너 때문에 졌어.
6: 아니.
4: 너 때문에 졌어.
6: 아니, 너 때문에 졌네. 야, 누구 때문에 졌는데?
4: 너 때문에 졌거든?
6: 나 때문이거든?
4: 왜 나 때문인데?
6: 그러게 왜 넘어져?
3: 싸워라!
6: 우리가 왜 싸우고 있지?
4: 보니까 이상해.
7: 친구들, 이 배지 어디서 난 거니?
6: 저기 사람들이 공짜로 줬어요.
4: 저기 저 사람들.
1: 맞아요.
4: 저 사람들이 방금 전에.
9: 우리 소중한 아이들에게 불량품을 줘. 한옥일생 애들 좀 잘 부탁해요. 거기서. 아주 그냥 잊을만하네. 한 번씩 넣어.

0: 이 캠핑장에 보물이 숨겨져 있어요.
1: 여기다! 이야, 이거 맞다! 보물찾기!
2: 이러다가
3: 골치하겠네!
4: 야, 아무자! 거기서!
3: 너랑 서겠냐?
5: 키키키키
6: 사는 아이도
5: 키키키키
6: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 상처엔
1: 순환기계.
0: 주물 상처엔
1: 너무나
2: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4: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

One, two, three.

0: 5, 4, 3, 2, 1. Good job!
1: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2: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 상처엔 순간기계. 주물 상처엔
2: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4: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3: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장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띠용띠용 어디 캔슬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지진회의 액템. 오늘 공부할 재난보감. 바다 밑에서 땅이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생겨난 에너지가 무시무시한 파도가 되어 육지를 덮치는 현상이 지진해일이다. 보통 쓰나미라고 부르지.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우산. 일본과 가까운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으니 명심해두길 바란다. 사전 대비. 내가 있는 곳이 위험지역인지 확인하고 대피할 장소를 미리 숙지하는 건 물론 파도에 휩쓸려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위험물은 미리 정리해 두어라. 높이 높이. 더 멀리보다 더 높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정된 대피소로 가기 어렵다면 3층 이상의 튼튼한 건물로 대피하도록 하여라. 선박 이동. 지진 해일은 육지와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항구로 돌아오지 말고 대기하도록 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항구의 선박들도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 안 끝났다. 지진 해일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대폭이 된다.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기상

0: 아수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 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No.

0: divided things in half.
1: The two of you get along so well.

0: size. Size. Size. Half. Half. Half. Amount. Amount. Amount. Math show quiz time. Which one is half? Number three. Which one is half? Number one. How should we cut the cake to divide it in half? Number two. Good job!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 상처엔? 주문 상처엔?
2: 마데카솔이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솔 마데카솔.
3: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일상.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5: 다들 뭐 먹는 거지?
6: 이게 뭐예요?
7: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6: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8: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9: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8: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생명수와 함께하는 재난기기 국민행동요령 미세먼지. 미세먼지학 개론 제1장. 미세먼지란 무엇인가? 미세먼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먼지 입자입니다. 숨쉴 때 코에서 걸러지지 않고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 바로 혈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침, 가슴이 답답한 증상, 호흡곤란, 피부 가려움증, 안구건조증 등등등 심하면 암까지 유발할 수 있죠. 그러니 실외 활동을 줄이고 외출할 때는 꼭 마스크를 착용합시다. 미세먼지학 개론 제2장. 미세먼지는 어떻게 대처할까? 미세먼지가 심한

그냥 열어두면 당신의 집은 미세먼지 사막이 될 수 있습니다. 열린 틈새가 없는지 구석구석 점검하고 미세먼지가 들어오지 않게 창문을 꼭 닫아주세요. 하지만 창문을 계속 닫아놓기만 하면 실내 오염물질 농도가 높아지겠죠. 그러니 최소한의 환기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미세먼지학개론 제3장 미세먼지 피할 수 없다는 시사라. 외출 후에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고 미세먼지에 노출된 식품이나 물건은 충분히 씻어서 먹거나 사용해주세요. 이것들만 잘 기억하면 당신도 미세먼지 마스터!

0: 괜찮아. 여기는 생지 친구들도 많고 안전하다고. 어? 봐봐, 봐봐.
1: 어? 어? 진짜냐?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
0: 그래, 우리 친구들이 도와줄 거죠?
1: 우와, 우와. 그럼 이제 걱정 끝. 제 아니라 어? 고양이한테 들키면 진짜

0: 얘 이 나쁜 고양이! 생쥐 찾아서 뭐 하려고?
1: 어? 그게냐?
2: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3: 어, 뭐야? 생쥐랑 고양이랑 숨바꼭질한 거야?
2: 어, 맞아! 얘는 나랑 가장 친한 친구야. 어휴, 귀여워. 귀여워.
0: 이번에는 생쥐가 술래, 고양이가 숨는 거는 어때?
1: 좋다냐?
2: 나도!
1: 신난다냐?
0: 좋아요, 이번엔 생쥐가 술래.

0: 잘했다.
1: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0: 그럼 모두 안녕.

0: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민방공경보. 누가 화재경보기 잘못 눌렀나? 아 시끄러.
1: 이 소리는 화재경보기가 아니라 민방공경보입니다.
0: 민방공경보요? 그게 뭔데요? 민방공경보란 적의 항공기나 미사일 등에 의한 공격이 예상되거나 공격 중일 때 그 사실을 국민들에게 신속히 전파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민방공 경보 소리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사이렌 평탄음이 1분가량 울리는 것이고, 두 번째, 적의 공격이 임박하거나 진행 중일 때 사이렌 소리가 5초간 상승하다가 3초간 하강하는 소리가 된답니다. 응급 경보가 울리면 대피소 표지판을 찾아 5분 이내에 재빨리 대피해야 하고, 주요 시설이 미사일, 무인항공기에 의해 피폭된다면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오염시설이나 물자에는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실내에 있는 경우 문틈, 창틈을 막아 오염된 공기가 들어오지 않게 합니다. 방독면과 보호衣 같은 개인보호 장비가 있다면 꼭 챙겨주시고, 없을 경우 마스크를 쓰고 방수자켓이나 우비를 착용합니다. 공습이 멈추고 조용해졌을 때는 TV, 라디오에서 방송되는 정부 발표에 귀 기울여주세요. 우리 모두를 지키는 민방공 경보, 잘 듣고 신속하게 대비합시다.

어떻게 만들까? 안녕하세요, 친구들. 햄팡이와 함께하는 어떻게 만들까 시간이에요. 오늘은 이 햄팡이가 우리 친구들을 아주 똑똑하게 만들어줄 물건을 준비해왔어요. 그게 도대체 뭐냐고요? 그건 바로 책이에요. 책 속에는 옛날부터 먼 미래까지 다양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책을 많이 보면 생각하는 힘과 상상하는 힘이 강해지고 많은 걸 알게 돼서 똑똑해진답니다. 책을 많이 읽으려면 그만큼 많이 만들어야겠죠? 책은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줄게요. 여기는 책 만드는 공장이에요. 이른 아침부터 뭔가를 열심히 옮기는데요. 자세히 봤더니 이게 책을 만들 때 쓰는 종이더라고요. 여기엔 다양한 색깔의 물감으로 가득한데요. 이 물감들은 모두 책을 만들 때 쓰는 거예요. 밑 그림판 만들기! 책에 들어갈 그림과 글씨를 똑같이 여러 장 찍어내려면 밑 그림판이 필요한데요. 밑 그림판은 이 금속판으로 만들어요. 책의 내용을 컴퓨터에서 기계로 보내면 금속판이 기계를 통과하는데요. 과연 어떻게 달라질까요? 짜자잔! 이렇게 금속판 위에 물감을 묻힐 부분이 생겨져 나온답니다. 책 인쇄하기! 이제 종이에 책 내용을 찍어내는 인쇄 작업을 할 거예요. 미리 만들어 놓은 밑 그림판을 기계에 넣어주고요. 물감도 넉넉하게 넣는데요. 보통 책은 노랑, 빨강, 파랑, 검정 이렇게 네 가지 물감으로만 알록달록한 색깔을 모두 낼 수 있다고 해요. 밑 그림판과 물감이 다 준비됐으니 이번엔 종이가 들어갈 차례예요. 수천 장의 종이 중 단 한 장도 겹치지 않게 기계가 넣어주면요. 우와, 속도가 정말 빠르네요. 물감을 밑 그림판에 묻혀서 종이 위에 찍어내는데요. 단 한 번만에 똑같이 인쇄된답니다. 이때 종이 중에 한 장을 가져가는데요. 이걸 미리 만들어 놓은 책과 비교해보네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꼼꼼히 살펴보면서 색깔이 정확하게 나왔는지 잘못된 곳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예요. 완벽하게 잘 인쇄된 종이들은 종이 자르는 기계로 이동! 테두리를 싹둑싹둑 잘라 크기를 똑같이 맞춰주고요. 또 다른 기계로 들어가는데요. 아니, 근데 이게 뭔가요? 기계가 자동으로 종이를 접어줍니다. 커다랗던 종이가 접혀서 어느새 책 크기만큼 작아졌네요. 책에 겉표지 붙이기!
모아놓은 종이들을 이번에도 기계가 알아서 척척 책에 들어갈 순서대로 모아줘요. 다음으로는 척이 보이는 하얀색 접착제를 발라주는데요. 그러면 종이들이 단단하게 붙어서 책장이 떨어지지 않게 된답니다. 단단하게 붙은 속지에 겉표지까지 입혀지면 멋진 책의 모습에 가까워지는데요.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더욱 깔끔하고 예쁜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테두리를 맞춰서 한 번씩 더 잘라주네요. 정말 반듯하게 잘 자르죠? 이렇게 해서 드디어 완성! 책이 상하지 않도록 잘 포장한 다음 바깥 세상으로 나가게 됩니다. 책 만드는 걸 보니까 정말 재밌는데요. 책을 보면 이보다 더 재밌는 얘기를 많이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앞으로 책 많이 많이 읽기로 약속해요. 모두 안녕!

0: 어떻게 만들까?
1: AI 시대 인공지능 안전하게 이용하기.
2: 회장님, 기획안입니다.
3: 이거 교차 검증했나?
2: 네?
1: AI가 생성한 내용은 공신력 있는 출처의 정보와 교차 검증하여 사용합니다.
3: 이거 기밀 아닌가?
2: 맞습니다.
1: AI에 기업 기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4: 이 자네가 썼나?
2: AI가 썼습니다.
3: 그럼 출처를 써야지.
1: AI로 생성한 내용에는 도구, 생성일자 등 출처를 표기합니다.
3: 아, 이게 뭐야?
1: AI가 잘못된 내용을 생성할 경우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입력하여 학습시킵니다.
3: 점심 뭐 먹을까?
1: 무분별한 AI 사용을 자제합니다. 막대한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 상처엔 주물 상처엔
3: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5: 키키키키
6: 사는 아이도
5: 키키키키
6: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7: 근데 우리 열차 계속 갈 수 있겠죠? 뭐 주제가 뭐
8: 마를 일은 없죠.
9: 마를 일이 없죠. 네,
7: 실점이 한 10회 정도 하고 어쨌건 뭐 이쯤에서 이제 우리가 이별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아, 과학에는 주제가 끝이 없다.
9: 네.
7: 그냥 숨 쉬는 그 순간순간도 모든 것이 다 과학이고 눈에 보이는 게 다 과학이구나.
8: 그러니까. 숨 쉬는 것도 안 했잖아요, 저희.
7: 아, 그러네요. 숨 쉬는 것조차 안 했네. 예. 아직 이걸 다루지 않았네라고 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10: 석유? 이런 거.
7: 아, 그러네.
10: 석유나 화석연료 같은 거가 또 네. 지구 온난화랑도 연관이 있는데.
7: 그렇죠.
10: 과연 이게 정말 안전할지 위험할지 다 또 궁금한 내용이죠.
7: 그런 것도 좀 궁금하긴 하네요.
11: 맞아요.
7: 우리 항성 박사님.
11: 제가 1회 때부터 사실은 계속 주장했던 게 있습니다. 이걸 반드시 해야 된다.
7: 어떤 겁니까?
11: 그게 바로 전자기학이죠.
7: 아, 전자기학?
11: 네. 전자기학을 제가 다뤄야 된다, 다뤄야 된다, 계속 요청을 드렸는데.
7: 왜 그렇게 다루자고 그랬어요?
11: 아니, 왜냐면은, 우리 전기, 안 쓰는 데가 어딨어요? 지금 전기 없으면 이거 취미는과학 보고 계시는 분들도 못 보는 거잖아요.
7: 전기 중요하죠.
11: 네, 전기 중요하죠. 전기하고 항상 붙어 다니는 쌍이 있는데, 그게 바로 자기. 자석. 자기.
7: 자기?
11: 어.
7: 전기와 자기 합쳐서 전자기학.
11: 네.
7: 아.
11: 그래서 제가 다 대답해 줄 수 있는 분을 모셨죠.
7: 아, 또 오늘 또 대단한 또 전자기학 관련된 분이 나오는군요. 아,
8: 제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바로 그분입니까?
7: 아, 드디어 아인슈타인이 오십니까?
11: 약간 전자기력의 아인슈타인급이에요.
7: 아, 진짜요? 너무 기대가 됩니다.
11: 미국에 계시다가.
7: 계시다가.
11: 이제 귀국하셨어요.
7: 야, 이것 때문에 나오신 거예요?
11: 네. 귀국하시자마자 제가 모셨습니다.
7: 야, 우리 프로그램 때문에 귀국을 하신 분입니다.
11: 네.
7: 물리학자겠죠?
11: 물리학자.
7: 물리학자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와 주십시오!

0: 기차에 간식한 것이
1: 아, 예상치 않습니다. 아, 뭐 이렇게 싸우셨구나.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들 뿐만 아니라 제작진들이 진짜 목 빠지게 기다린 분이라고 합니다. 시청자 맞아요. 여러분들. 자,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물리학과에서 자석을 연구하고 있는 실험 물리학자 김갑진입니다.
1: 아, 자석을 연구하신다. 네. 실험 물리학자.
2: 네,
1: 실험 잠깐만요. 빵범준 교수님은 그 통계 물리학자셨잖아요.
3: 그렇죠.
2: 그렇죠.
1: 이게 물리학자들도 이게 약간 장르가 다릅니까?
2: 크게 보면 이제 이론과 실험이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같이 만나야 이제 물리학이 되는 겁니다. 그중에서 실험.
1: 실험이면은 네. 어쨌건 직접적으로 증명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실험을 해서. 야, 대단한 분인데. 그럼 실험 물리학자하고 이론 물리학자하고 네. 서로 좀 네. 디스하는 사이인가요?
4: 아, 이런 게 너무 궁금합니다.
5: 공식적으로 말씀드려야 되나요? 비공식적으로 말씀드려야 되나요?
1: 저희는 공식적인 것보다 비공식적인 걸 좋아해요. 시청자 여러분들은 비하인드를 좋아하시는데.
2: 상대성 이론 배우셨죠?
1: 예, 예, 예.
2: 예, 얘기했잖아요. 네. 그게 사실인지 어떻게 알아요?
1: 아, 벌써 다르네. 아인슈타인까지 디스를 하시는 분이야. 예. 네,
2: 증명을 해야지 아는 거잖아요.
1: 맞습니다.
2: 딱 얘기를 했을 때 상대성 그렇죠. 이론에 의하면 별이 다른데 보일 거야. 아. 왜냐 빛이 구우니까.
1: 그렇죠.
2: 예, 그럼 그걸 봐야 되잖아요. 그걸 보는 사람, 직접 확인하는 사람.
1: 그런 얘기 들으니까 좀 약간 짠한 느낌이. 이론은 떡밥만 주고.
2: 근데 보세요. 양자역학 배웠죠?
1: 예.
2: 양자역학이 어떻게 나왔냐. 처음에 사람들이 실험을 했죠.
1: 예.
2: 흑제복

0: 박사, 프랑크, 그렇죠. 스펙트럼을 봤어요. 해석이 안 돼. 실험을 했는데 이걸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래서 만들어낸 게 양자역학. 실험한 사람이 먼저 실험을 했고 이해가 안 되니까 이걸 설명해야 되니까 설명한 사람들이 이론물리학자.
1: 구건이 바꿔니 하는 관계네요.
2: 콜라보네요.
0: 예, 콜라보. 그렇죠. 예, 그래서 실험이 먼저일 수도 있고 이론이 먼저일 수도 있지만 실험이 조금 더 중요하다.
2: 결론은 그거.
3: 자, 그러면 미국에서 네. 저희 열차를 타기 위해서 오셨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도구들 같은데 네네. 기대가 많이 되거든요. 예. 오늘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 건지 궁금합니다.
0: 오늘은 그냥 전기 아시죠? 예. 자석 아시죠?
3: 전기 아시죠? 자석 아시죠? 예. 아, 이거 오시는 분들마다 무슨 이 자리가 약간 뭐 거만 바이러스 이런 게 아니, 왜 자꾸 오면 나 이렇게 무시하시지? 저희 어머니 아직도 자석에 대서 주무십니다. 알지요? 알다마다요.
0: 전기와 자기가 같은 거다라고 하면 받아들일 수 있어요?
3: 저는 못 받아들이죠. 왜냐하면 전기는 전기고 자기는 네. 자기지. 그렇죠. 전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자기는 네. N극, S극.
0: 그렇죠.
3: 이렇게 되는데 서로 다른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0: 그렇죠. 네? 근데 왜 우리는 전자기력이라고 얘기를 하죠? 결국은 이게 통합이 되어서 하나의 현상이다라는 걸 사람들이 알았거든요. 그게 바로 맥스웰의 전자기학이라는 겁니다. 고전역학의 두 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리라고 딱 얘기할 때 세상을 설명한 두 축 뭐냐?
3: 두 축.
0: 뉴턴과 맥스웰이다.
3: 뉴턴, 예. 맥스웰.
0: 두 명이 세상을 설명했다.
3: 고전역학의 어떤 또 한 축이라고 하니까 네. 우리가 또 양대축인데 제대로 좀 알아봐야죠. 그렇죠. 네, 네.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우리 교수님이 전기와 자기 통합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맥스웰이라는 분이 전자기학을 만드신 분인가요?
0: 만들었다기보다는 네. 완성을 한 겁니다.
3: 완성.
0: 전자기학의 틀을 완성한 사람. 오. 시작은 전기는 옛날부터 사람들이 알았죠. 전기가 그렇죠. 뭔지는 네. 알았죠. 네. 근데 그걸 체계적으로 완성해서 이해를 한 사람. 우리가 뭘 만들려면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이해를 해야지 만들 수 있잖아요.
3: 설명이 안 되니까.
0: 그렇죠. 그걸 다 설명한 사람. 그게 바로 맥스웰입니다.
3: 그 맥스웰이란 분이 대단한 거네요.
2: 그럼요.
3: 네. 약간 수수께끼를 푼 분 아닙니까?
4: 안타까워요. 이 맥스웰이란 분이 많은 분들한테 그냥 커피로 알려져. 커피 만드신 분으로
1: 계속 알고. 계속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4: 계신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3: 아, 이제는 전자기학은 맥스웰? 이렇게 해야 돼요.
0: 지금 우리가 항상 뭐 전자력, 뭐 전자파, 전자기력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예, 예. 자석을 보면서 이걸로 뭔가 전기를 떠올리진 않고
3: 아,
0: 네, 뭔가 핸드폰을 보면서 이게 자석과 관련이 있다고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알아줘. 그래서 이게 다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같은 거더라 라는 걸 거더라. 체계를 세운 사람이 맥스웰이거든요. 그걸 알려면 일단 처음에 도대체 누가 전기를 처음 발견했을까?
3: 예.
0: 여기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3: 그렇죠.
0: 자석은 누가 처음 발견했을까?
3: 그렇죠.
0: 그렇죠. 전기 처음에 누가 발견한 줄 알아요?
1: 그 앰버, 이 호박.
5: 철학자 보통 정전기 발견했던 탈레스라고 탈레스. 많이 이야기를 하죠. 해 전기라는 게 발견된 건 굉장히 오래됐어요.
3: 맞아요.
5: 그리스 때부터 호박이라는 보석이 있는데 네. 이거를 그 양모 같은 걸로 문질렀더니 우리가 네. 정전기가 발생하는 거예요. 먼지가 네. 더 붙고. 네. 근데 호박을 그리스어로 일렉트론이라고 불렀었어요.
1: 오, 진짜요?
5: 거기서 네? 전기도 나오고 전자도 나오고 모든 게 나와요.
0: 그게 인간이 처음 전기라는 걸 발견한 순간입니다.
3: 근데 그때도 그걸 발견했을 때도 이게 전기라는 거는 인지 못했을 텐데.
0: 근데 뭔가 이상하게 당긴다. 그렇죠. 당긴다라는 걸 알았죠. 그럼 자석은 도대체 누가 발견했냐? 어떤 목동이 있었대요. 양치기 목동. 네. 양치기 목동이 있는데 쇠를 지팡이 이렇게 짚고 가다가 갑자기 이 지팡이가 돌에 탁 있는 거예요.
3: 어?
0: 이게 뭐지? 그게 인류가 처음 자석을 발견한 순간입니다.
3: 아, 그게 자석이네?
0: 네.
3: 아, 그러면 저는 자석은 누가 만든 건 줄 알았는데 네. 그렇잖아요. 그렇게 네. 예쁘게 가공이 돼 있잖아요. 말벌고처럼 돼 있고.
1: 그렇죠.
3: 자연적으로 그냥 들판에 어디든지 자석이 있었던 거네요?
0: 그렇죠. 예. 거기 많은 동네 이름이 그리스의 마그네시아라는 지역이었어요.
3: 아, 그래서 마그네시아?
0: 그래서 마그네시라는 설이 있고, 혹은 그 목동 이름이 마그네스라서 그렇다. 뭐 이런 설도 있어요.
3: 처음 발견해가지고.
0: 예, 예. 그래서 어쨌든 마그네시라는 이름이 거기서 나온 거고.
3: 네. 자연에 흔해요?
0: 아, 그거요? 예. 철이라는 거, 우리 철 어디서 얻어요? 지금 이제 철 많잖아요, 주변에.
3: 철광석에서요.
0: 철광석. 그렇죠. 네. 그 철광석이 뭐냐 하면 자철석 아니면 적철석입니다.
3: 아.
0: 자철석은 자석이고요.
3: 자연에서 캐는 거네, 미네랄처럼.
1: 네. 네. 근데 실제로 그 자연에 있는 자철석이 네. 쇠 지팡이가 가서 붙을 만큼.

0: 강한 자력을 가지고 있어요?
1: 보여드릴게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2: 역시 역시 실험물리학자. 아 좋습니다. 직접 캐오셨구나.
3: 캐오셨구나.
1: 직접 캐오진 않고요. 네. 이게 자체성입니다. 이 보시면
3: 우와
1: 이렇게 생긴 겁니다.
4: 가공하지 않고 그냥 캔 거죠?
1: 그냥 캔 거죠. 예, 예, 돌입니다, 돌.
3: 약간 석탄처럼 수처럼 생겼는데.
1: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에 클립이 하나 있습니다.
3: 아, 클립이요?
1: 예. 클립 한번 해보시죠.
4: 클립?
1: 예, 클립 한번 대보세요. 거기다.
3: 오! 붙어요? 그냥 돌인데?
4: 오!
3: 우와, 야 신기하네.
5: 이런 거는 진짜 처음 본다.
4: 이 정도로 자력이 예. 되는군요, 실제로. 네.
3: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숯같이 보이는데 저게 어쨌건 자석이다.
5: 우와.
6: 근데 재밌는 게 이런 자철석이 사실 철가루 생각하면은 지구에 많잖아요. 자석 넣고 문지르면 붙고. 자석이 이렇게 많은 거냐? 되게 없어요.
3: 아, 왜로?
6: 이게 그냥 생기려면 번개 때문에 생겼다라는 이론이 지금 제일 강해요. 번개가 딱 때리면 지표에 있는 것만 거기서 급격히 뜨거워졌다 식으면서 방향이 생기는 거라서 땅을 파서는 안 나오고 지표에서만 이게 나와요.
5: 아, 자철석은 그럼 지표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6: 자철석은 많은데 자성을 갖는 자철석이 자연에 흔하지가 않아요.
3: 어쨌건 그래도 신내림을 받아야 되는 거네요.
2: 그럼 그 번개로 한번 딱 쏘는 게 맞아야 그래야 이제 이게 자석이 생기는 거지.
6: 이게 번개에 맞은 돌이라 생각하면 더 귀중해 보일 수가 있죠.
4: 약간 토르의 뭐 그런 느낌인데.
3: 아니, 네. 비쌉니까?
1: 요거요? 아유, 안 비쌉니다. 그냥.
6: 아까 들었는데 꽤 나가요. 몇만 원 한대요.
1: 네. 이렇게 배송하시면 됩니다.
4: 요거 하나에 몇만 원 한다고요?
1: 네네네.
3: 아, 그럼 비싼 거죠.
4: 하미어톤보다 비싼 거. 그럼 아까 그 우리 초등학교 때 실험하잖아요. 그 파란색, 빨간색 자석. 그것도 자연에서.
3: 이걸로 만드는 거죠?
4: 이걸로 만드는 거예요?
1: 요걸 이용해서. 요거 조금 약하잖아요. 사실 요게 클립은 붙지만 지팡이에 딱 붙을 정도는 아니거든요. 네.
3: 아, 지팡이가 붙으려면은 네. 돌산이어야 되지 않았을까?
1: 그렇죠, 그렇죠.
6: 이게 지팡이의 끝에만 쇠가 있었어요. 왜냐면 자주 짚으니까 마모되지 말라고. 우리도 지금 튼튼하게 덧대는
4: 거 말발굽 같은 거구나. 네,
6: 끝에만 철이 있었고.
4: 그럼 저희 학습 교구에서 쓰는 그 자석을.
1: 아, 그 자석은요.
4: 만드는 거예요?
1: 아, 요게 정확히 어떻게 되냐면 요게 요 자철석이 철로 만든다 했잖아요. 그래서 철 3개하고 산소 4개가 붙으면 돼요. 우리가 만드는 건 이걸 가지고 와가지고 철 3개, 산소 4개잖아요. 네. 그 철 1개 떼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다른 걸 집어넣어요. 망간. 아니면 뭐 코발트. 아이언, 코발트. 네, 그게 그 자석이에요.
4: 우리가 그게 자석이 더 자력이 세지는 거예요.
1: 그게 세지는 거예요. 예, 예, 예. 이거 써먹기도 해요. 요거 갖고 잘 만들어가지고 그 나침반.
3: 아, 예, 예, 나침반.
1: 나침반이 자석이잖아요. 예. 그렇게 이제 써먹은 거예요, 사람들이.
3: 근데 나침반은 왜 항상 북극을 가리킬까요?
1: 그렇죠. 그 질문에 대답하면서 근대 과학이 시작이 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려고.
3: 그러니까 만들어 놨는데 정작? 예. 왜 얘는 항상 S쪽만 이렇게 가리키는 건가?
1: 네네.
3: 그거에 대한 물음부터 이제 네. 시작이 되는 거예요.
1: 그렇죠. 예. 그 되게 중요한 순간이에요. 네. 그 질문한 사람이 누구냐면 윌리엄 길버트라는 분입니다.
3: 윌리엄 길버트. 예.
1: 네. 그분이 언제적 사람이냐면 갈릴레오 갈릴레이. 네. 이 윌리엄 길버트라는 사람이 그때 책을 썼어요. 드디어 이제 근대 과학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전에는 지구가 중심이다. 이렇게 했는데 아니다. 지구가 도는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시작이 되는 네. 그 시기에 그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준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자석에 관하여.
3: 아예 자석에 관하여.
1: 네. 그 책이 근대 과학의 태동을 알리는 선언문 같은 거. 여기서 시작이 된다.
3: 진짜 실제 과학은 네. 여기서부터가.
1: 그렇죠. 그 사람들이 많이 몰라요. 그 윌리엄 길버트가 갈릴레이한테 영향을 준 거거든요.
5: 네. 왜 안 유명해졌을까요?
4: 그러니까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오늘.
3: 너무 안타깝네요. 그렇게 대단한 분인데 왜 우리가 이제까지 몰랐죠?
1: 대단한 분입니다. 그 처음에 이제 윌리엄 길버트가 그 질문한 거예요. 아, 침반이 왜 항상 북쪽을 가리키지? 네. 이게 궁금해가지고 그 사람이 생각을 한 게 지구가 자석이다. 라는 지구가 자석이라서 그렇다.
3: 지구 자체가 통자석이다.
1: 지구 자체가 통째로 그냥 자석이라서.
3: 그 사람이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해요?
1: 네. 그래서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말로만 하면 안 되잖아요. 항상 이 과학은 실험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실험이 중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 돈도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길버트라는 분이 아버지한테 받은 유산이 당시 5천 파운드인가 그래서 군함 두 척을 살 수 있는 엄청난 엄청난 돈을 받았대요. 그 돈을 다 과학에 때려 부었어요. 때려 부어서 이 사람이 하려고 했던 거는 그 전에 중세의 그 형이상학적이고 철학과 신학이 합쳐졌거든요. 그래서 이거 신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다 하나하나 실험을 증명한 겁니다. 네, 하나하나 증명한 게 그 책이에요. 그 전에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야, 자석에다가 마늘 이렇게 막 문지르면 이거 안 붙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3: 아, 다 미신같이 이렇게.
1: 네, 그런 걸 이거
4: 많은 귀신 쫓아내니까.

0: 그러니까
1: 예. 아니 이거 그냥 해보면 되잖아.
2: 그렇죠.
1: 아니 좌석에다가 마늘 대보면 되잖아. 근데 왜 못했냐면 그전에는 자연을 관측만 할 수 있어요. 이건 신이 만든 거기 때문에 인간이 건든다라는 거는 불경한 거죠.
2: 그 시대에 어떤 예, 그런 또
1: 그걸 깬 거죠. 그리고 이제 다 실험을 이제 시작을 이제 하는 거죠. 이 책이 엄청 대단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근대 과학의 효시, 과학 논문, 그리고 이 실험을 어떻게 했다, 무슨 재료를 써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실험해서 몇 도의 온도에서 뭐 올리고 이런 걸 논문에 다 쓰잖아요. 왜냐하면 이걸 읽는 사람이 그대로 재현할 수 있게, 그게 우리가 논문을 쓴 방법이거든요.
2: 그렇죠, 그렇죠.
1: 그렇게 했어요. 그 사람이 그 책에 자기 실험을 하고 다 기록했어요.
0: 거의 최초의 논문, 근대 논문 같은
1: 그렇죠.
0: 느낌이에요.
1: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이 좌초석 있잖아요. 네. 이걸 큰 돌을 구해서 이만한 한 30cm 된 이만한 굴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돌로. 어. 돌, 이게 좌석이잖아요. 네. 이렇게 한 다음에 나침반을 가져갔어요. 갔더니 나침반이 북쪽을 계속 가리키는 거예요. 어. 그럼 북극에 딱 올라서면 어떻게 되겠어요? 북극에 올라가면 이렇게 봐야 되죠.
2: 그렇죠. 완전 이게
1: 수직. 이렇게 예, 나침반 네.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어. 이걸 모형을 갖고 나침반을 보였어요. 그래서 지구가 좌석이야. 라고
2: 해서 얘기를 한 거구나.
1: 예. 우리가 그 나침반 딱 놓잖아요. 그럼 N극이 어디를 가리키죠?
3: N극이 북쪽을 가리키죠.
1: N극이 북쪽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북극은 무슨 극이죠?
3: S극?
2: 그렇죠.
1: S극이죠.
3: 어, 반대니까?
1: 예. 북극은 S극입니다. 북쪽이, 북극이 S극이고 남쪽이 N극.
0: 되게 말이 헷갈리네요.
2: 헷갈리긴 하죠.
0: 북극은 사우스.
1: 그렇죠.
0: 예, 예, 예. N극이, 근데... 예, 남극이 노스극인 셈이네요. 지금.
1: 그렇죠, 그렇죠.
2: 근데 그 이 테레라라 그러잖아요. 구형. 네. 그 사진으로 봤는데 약간 네. 수정구 그 점쟁이 하는 것처럼 네. 까만 돌이 동그랗게 있어요. 이런 걸 큰 거를 구해가지고 깎아서 만들어 실험을 한 거고. 전 이거 어떻게 했을까 했는데 부자라니까 이해가.
4: 그러니까요.
2: 그때 이해가 됐어.
1: 그 돈을 과하게 다 때려보는 거예요.
4: 근데 지구가 좌석이 된 게 지구도 어느 다른 데서 신내림을 갑자기 받아가지고 좌석이 된 건지.
1: 네네네.
4: 아니면 기본적으로 지구 안에 있는 물질들이 좌석을 많이 갖고 있는 거지. 그래서 자기가 생긴 거지.
1: 네네.
4: 이게 궁금해, 지금.
1: 네, 오늘 얘기를 다 듣고 나면, 아, 그래서 지구가 좌석이구나라고 이해를 하실 거예요.
4: 아,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좀 깨닫게 되는 부분이
1: 네네.
4: 있나 봐요.
1: 네네네.
4: 길버트라는 분은 뭐 좌석만 연구하셨어요, 오로지? 좌석만 파셨어요?
1: 아니요, 이분이. 전기에 대한 것도 있어요. 그 이 책에 보면 전기와 자기에 대한 실험이 쫙 있어요. 그래서
0: 네. 근데 왜 책 제목은 자기에 대하여
2: 좌석에 대하여
1: 좌석에 대하여 네. 좌석을 주로 이제 했고 네. 근데 그때는 좌석이 뭔지 전기가 뭔지도 진짜 모르는 네. 시절이어서 전기와 자기를 구분하지도 않던 시절이었어요.
4: 아 근데 그분은 그러면 좌석 연구를 하시다가
2: 전기
4: 이제
1: 전기에 대한 실험.
4: 전기에 대한 실험으로 네네. 가신 거잖아요.
1: 네네네.
4: 그 이유가 이제 좌석은 내가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전기로 갈래라는 그런 레벨이었던 거예요?
1: 아니요. 그 전기와 자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궁금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전기라는 건 왜 당기냐? 그냥 자연의 사랑이야.
4: 아, 자연의 사랑이야.
2: 원래 그 아리스토텔레스부터 해서 연금술 발전 과정에서 모든 걸 사랑이랑 미움으로 표현을 했어요.
4: 아.
2: 근데 끌어당기는 건 사랑이고 밀어내는 건 미움이라 그래서 이걸로 맞아요. 모든 물질이 이루어졌다라고 맞아요. 해석을 했기 때문에 아. 그게 자연스러운 네. 해석 방식이었어요.
1: 그게 근데 참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네. 내가 저거 이대형 교수님한테 정풍! 이랬는데 이대형 교수님 퍽 쓰러져요. 이상하지 않아요?
4: 많이 이상하죠.
1: 안 붙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게 밀지 않았는데 네. 힘을 주는 게 두 개예요. 전기와 자기. 이게 안 붙었는데 힘을 줘요. 당겨요. 좌석도 이게 당겨요. 이게 왜 당기지? 그래서 이제 실험을 해가지고 이분이 얘기한 게 전기와 자기는 다른 거야라는 결론을 내.
4: 저희 좀 비슷하다고 볼 만한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요? 비슷한 부분도 있다고 그렇죠. 생각할 만한데.
1: 이게 뭐 당기니까 두 개 뭐 비슷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4: 근데 다르다고 결론을 내셨나요?
1: 아, 네. 그래서 이 사람이 한 게 그거였어요. 자, 그러면 정전기가 있고 여기 좌초석이 지금 당기는데 자, 그러면 정전기는 언제 나오지? 문지를 때 나오잖아요. 좌석은 안 문지는데 왜 나와? 그러니까 다른 거야.
4: 아, 그러네. 네.
1: 그리고 좌석 이거 막 뜨겁게 하면 네. 얘가 안 붙거든요, 좌석은. 네. 근데 정전기는 또 남아있고. 그럼 습도를 높이면, 우리가 정전기 언제 나면 겨울에 이렇게 막 튀잖아요. 여름에는 안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습도가 높으면 또 정전기 안 일어나요. 근데 좌석은 여름에도 잘 붙거든요.
4: 그렇죠.
0: 전기랑 자기랑이 물리적인 특성이 너무 달라서 네, 같은 네. 종류의 힘이 아닐 거다.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추정을 한 거죠.
4: 그렇죠.
1: 네.

0: 그 당시에는 다 어떻게 보면 근거가 되는?
1: 그렇죠. 다 실험했죠.
2: 저는 전자기학을 알잖아요. 네네. 전자기학이 합쳐져 있다는 걸 아는데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아니 어떻게 합쳤지? 라는 생각이 오히려 그렇죠. 드는데요, 진짜로.
1: 이게 똑같다고 얘기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3: 근데 저는 자석이 온도가 높아지면 네. 안 붙는 거 처음 알았어요. 실제로 그런가요? 왜 그런가요?
4: 사실 우리가 퀴리 온도라고 부르는 퀴리 온도가 있어요. 자석들이 자성을 잃어버리는 온도라고 보통 불러서.
2: 그거 퀴리 부인이 발견해서 퀴리 온도인가요?
4: 그 남편이.
0: 아, 진짜요?
3: 피에르 퀴리가.
0: 아, 대박.
1: 근데 이런 거를 이해를 하려면 근원을 알아야 돼요. 아, 이해를 하면 아, 이게 다 설명이 돼요. 원자도 조그만 자석이에요. 그 놈들을 다 정렬을 시켜놓으면 자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 올리면 이게 막 중구난방이 되고요.
3: 갑자기 궁금증이 든 게 자석이 원자들이 배열되어 있는데 원자들이 자석이라고 하셨잖아요.
1: 원자가 자석이죠.
3: 제가 예전에 배우기로 이 자석을 만약 반으로 자르면 네. 두 개 다 자석이죠.
1: 그렇죠.
3: 또 자르면 또 자석이잖아요.
1: 또 자석이죠.
3: 계속 자르다 보면 결국은
1: 원자 하나 남는
3: 원자 수준에 갔을 때 네, 걔가 네. 자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전체 자석이 되는 거예요?
1: 네, 네 그렇죠. 걔도 자석이죠.
3: 자석을 자르면 자석이 되고 자르면 자석 계속 자르다가 네. 저는 그거를 한두 번 자르는 것만 생각했지 끝까지 자르면 결국은
1: 26번 자르면 됩니다. 원자 하나 남습니다.
2: 이거 26번만 자르면 돼요? 네.
1: 반씩
3: 26번만 잘라도 네. 원자
1: 26번 자르면 돼요. 이거 26번 자르면 돼요.
3: 그러니까 이게 26수 크로?
1: 네. 원자 남습니다.
3: 근데 우리가 자석은 말하자면 N극, S극 이렇게 양극이 있고 서로 밀어내는 극 여기 서로 붙이는 극이 네. 있다는 걸 네. 알았잖아요. 네. N극, S극으로 이름을 붙인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전기는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1: 아, 전기요? 그걸 누가 얘기했냐면 그 벤자민 플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얘기했어요. 그분이
3: 번개 모으신
1: 분. 네, 그분이 미국의 100달러짜리 지폐. 그 주인공. 예, 예, 예. 네,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뭐 전기 막 실험하려고 번개 칠 때
3: 연날려가지고
1: 이게 막 번개를 모으려고 했던 그분인데 그분이 처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때도 이제 막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얘기했냐면 뭐 플러스 마이너스는 있는 것 같다. 예, 음과 양이 있는 것 같은데 얘네들이 막 움직인다.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을 때는 음양의 개수가 똑같은데 이걸 막 문지르고 나면 음은 다 여기 모이고 양은 다 여기 모인다. 그래서 음도 움직이고 양도 움직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그 투 플루이드 모델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프랭클린이라는 분이 어떻게 했냐면 아니다. 움직이는 건 한계다. 문질렀을 때 여기서 이 사이에서 움직이는 건 한 개다. 헝겊에서 유리관으로 가는 거 플러스 이것만 움직이는 거다.
4: 그러니까. 플러스가 간다고.
1: 네, 했어요? 플러스가 가가지고 유리관이 이거 플러스가 됐다. 그럼 마이너스는 뭐냐? 얘는 잃어버렸으니까 마이너스지. 그 움직이는 건 한 개인데 많이 가진 애는 플러스고 없어진 애는 마이너스가 된다.
3: 근데 그거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근거로 그렇게 주장했어요?
1: 근거는 없어요. 그냥
3: 근거 없어요?
1: 그렇게 하면 설명이 되니까. 근데 문제는 그거였어요. 이 움직이는데 플러스가 이렇게 간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 개 움직이는 건 맞는데 그게 마이너스라는 게 150년 있다가 알게 됐어요.
0: 전자가 움직인다.
1: 네, 움직이는 게 플러스가 아니었다. 마이너스가 움직이는 거다. 근데 우리가 학교에서 어떻게 배웠냐면 전류라는 거는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가는 거야라고 학교에서 배워요.
3: 진짜요? 그렇게 배웠어요?
2: 네. 그렇잖아요. 지금도 전류는, 그렇게 배우고 있어요. 전류는 네.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가는데 사실은 전자가 마이너스에서 나와서 플러스로 가는 거고
4: 네, 학교에서 배울 때 전류의 방향은 전자 이동방의 반대다라고 학교에서 배우죠.
3: 근데 이거 한번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전류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1: 그분 때문에 여기 프랭클린이라는 분이 그렇게 처음에 정의를 해서 150년 동안 그렇게 썼거든요. 네. 쓰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움직이는 게 마이너스가 움직이네? 네. 근데 방법이 없었어요. 이미 그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못 바꿨어요.
0: 고치기에는 좀 늦어버렸다는 생각을 그렇죠.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냥.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네. 근데 실제로는 전자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는 거다. 네. 이게 진짜 힐링이었어 네가
2: 날 떠나는 게 꿈속인 게 들려 사실 그 서로 좀 관련이 없는 건 줄 알았던 우리 전기력과 자기력이 어떻게 다시 만나게 된 겁니까?
1: 그렇죠. 그 웰스테드라는 사람, 덴마크 사람인데요. 네. 이 사람이 실험을 하다가 우연히 발견했는데 그 발견이 문을 열었어요. 아. 전기와 자기의 통합의 문을 열어버렸어요.
2: 뭡니까? 전기와 자기.
1: 되게 단순한 실험이었어요. 전기가 이렇게 흐르잖아요. 네. 근데 우연히 그 옆에다가 그냥 나침반을 놓은 거예요. 근데 나침반이 움직이는 걸 본 거예요.
2: 왜 그럴까?
1: 이게 왜 움직이냐는 거죠. 네. 이게 왜 움직이냐.
2: 자석이 없는데.
1: 왜? 자석이 없는데. 이건 자석을 갖다 대야지 이렇게 그렇죠, 움직이는 건데. 그렇죠. 전류를 흘렸는데 얘가.

0: 왜 움직이지? 그리고 이상한 게 있었어요. 이 나침반이 어디로 움직이냐면 이 전류 방향에 수직한 방향으로 움직여요. 이 바늘이 슉 이렇게 움직여버리는 거예요.
1: 전류는 이쪽으로 흐르는데 얘는 네. 여기를 가리켜버리는
2: 거예요. 90도 차이가 나는 거죠.
0: 90도로.
1: 네. 크로스는 완전히?
0: 네. 예. 아니 이렇게 흘리면 이렇게 힘을 받아야지.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가느냐.
1: 이렇게 가면 이렇게 휴면 가야 되는데.
0: 그렇죠. 그렇죠. 네.
1: 이거 뭐가 이거야. 이거 뭔가 비밀이 있다.
0: 네. 그렇죠. 예. 그 이상하잖아요.
1: 네. 이상하죠.
0: 전기를 흘렸는데 자기가 생기네? 라는 걸 발견한 겁니다. 이거 얽혀 있는 것 같다.
3: 얽힘.
0: 이게 다른 게 아닌 것 같다.
1: 양자 얽힘에 이겼어. 전자기 얽힘. 여기도 얽힘이 있구나.
0: 뭔가 얽혀있다. 이게 뭐지? 라는 예. 생각을 한 거죠.
1: 예.
0: 전기가 자기를 만드는 걸 봤어.
1: 아...
0: 봐버렸죠.
1: 나침반은 자성이 없으면 움직이지 네네. 않으려니까.
0: 네네. 그러다가 사람들이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야, 그러면 나침반을 움직이면 전류가 흐르나?
1: 나침반을 움직이면?
2: 어? 나침반도 자석이니까.
0: 나 자석을 움직이면 전기가 생기나? 왜냐면 전기를 흘렸더니 지금 나침반이 움직이잖아요.
1: 반대로.
0: 반대로.
1: 그렇죠.
0: 자석을 이렇게 막 움직이면 전기가 생기나?
1: 대박이지.
2: 그러니까요.
1: 그럼 대박인데?
0: 네. 그 질문한 사람이 그 유명한 제가 제일 존경하는 마이클 패러디.
1: 아, 마이클 패러디.
0: 엄청 유명한 분입니다.
1: 네. 오히려 그분은 역발상을 한 거네요.
2: 웨르스테는 그 생각까지는 못했고.
0: 그 생각까지는 못했죠.
1: 아, 그러면 그렇죠. 반대도 되긴 됩니까? 궁금해요.
0: 그래서 네. 자석을 움직여봤어요. 네. 그 움직였는데 네. 전기가 생기는 걸 봤어요.
1: 와, 전류가 자기를 만들고 자기가 전류를 만든다?
0: 만든다.
1: 얘네들
0: 이게 뭔가 얘들이 다른 게 아니다.
1: 네, 형제.
0: 왜냐하면 이게 따로따로 있는 거라면 다른 현상이라면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네. 얘가 얘한테 영향을 주고 얘가 얘를 만들거든요. 이건 뭐지? 얽혀있다. 그 발견이 어마어마한 발견이죠. 지금 만드는 모든 전기, 발전소에 만든 모든 전기, 이걸 만들어요.
1: 아, 궁금한 게 갑자기 생각나는 게, 그 전파 라디오 있죠?
0: 네.
1: 돌려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조난됐을 때.
0: 아, 네네네.
1: 그 전기 배터리 없이.
0: 배터리 없이 돌리는 거.
1: 돌리는 거. 그것도 자성으로 그러면.
0: 맞아요, 맞아요.
1: 아,
0: 그거 막.
2: 사람의 손으로 자성을 네. 돌리는 거죠.
0: 옛날에 그렇지. 자전거 탈 때. 자전거 바퀴에 이렇게 그렇죠. 돌아가면. 그렇죠. 돌아가면. 그것도 불빛 나오잖아요.
1: 불빛 나오죠.
0: 그 자석.
1: 그것도 자석. 아.
0: 네, 네. 그게 패러데이가 맞죠.
1: 그렇죠. 그 이후부터 이제, 아, 자석과 전기는.
0: 네.
1: 형제일 수 있다.
0: 그렇죠. 아, 패러데이란 분은 진짜 대단한 분이에요.
2: 저
0: 예. 이분은. 아까 그 길버트라는 분은 부자였잖아요. 아버지가 엄청 돈을 물려줬잖아요. 패러데이는 엄청 가난한 집이었거든요. 그래서 학교를 못 갔어요. 정규 교육을 받지는 못했죠. 예, 네. 네. 그러다가 이 사람이 그 재본소에 취직을 했어요. 재본은 그 종이 갖고 책 만드는 거 있잖아요.
1: 그렇죠.
0: 거기 취직을 해가지고 13살 때인가 뭐 이렇게 취직해가지고 그거 책을 만들면서 독학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 공부를 해서 그래서 이 사람이 수학이나 이런 걸 잘 못해요. 네. 그냥 이렇게 개념만 이렇게 익힌 거예요. 그러다가 그때 엄청 유명한 과학자
2: 험프리 데이비스
0: 엄청 강연 잘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 조수로 이제 채용이 돼가지고 이 사람이 강연을 딱 하면 옆에서 이제 받아 적는 거. 네, 그거 한 거예요. 그거 하면서 하다가 이 사람이 결국 그걸 발견했어요.
1: 오늘 떡구나.
2: 진짜로요?
0: 네, 그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1: 사단계 3년이면 풍어를 얻는다가 이분한테 통한 거예요.
0: 네.
4: 근데 진짜
0: 청출어람이죠. 넘어섰죠. 그리고 인류를 바꿔버렸죠.
3: 근데 근대 과학이 그런 장면들이 많은 것 같은 게 그때 우리 레우앤 후크 미생물 편에서 얘기했던
2: 네. 그쵸.
3: 세포를 발견하는 그 미생물의 세계를 발견하는 그분은 네. 그 천 보는 사람이었잖아요. 예. 네.
1: 그러면서 저도 좀 더 꿈을 꾸네요. 공부를 하면서 또 모르잖아.
3: 나중에 노벨상 받으시려고.
1: 아, 노벨상이요?
3: 패러데이처럼.
1: 그거 힘들 것 같은데. 아, 보시는 분들 중에 제2, 제3에 또 패러데이가 나올 거니까.
2: 아, 그럼요.
1: 네. 그걸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0: 패러데이가 또 유명한 게 뭐냐면, 이분은 크리스마스 강연이라는 게 되게 유명해요.
2: 아,
0: 패러데이 크리스마스 강연. 크리스마스 때마다 일반인들을 모아놓고 강연을 하는 거예요.
2: 예, 쇼처럼 하는 거죠.
0: 네, 양초 하나를 놓고 세상을 설명하는 겁니다. 양초가 타는 원리를 하나를 놓고 세상의 이치를 설명하는.
1: 뭐라고 얘기해요?
0: 책 읽어보시면 됩니다.
1: 아, 깁니까?
0: 예, 여기 약간.
1: 아, 너무 궁금한데.
2: 3번이 아니에요, 그걸.
0: 사실 제가.
2: 아,
1: 그래요?
0: 그게,
1: 양초 하나로?
0: 네, 그게 제 꿈이에요. 저는 자석 하나 놓고 하나 세상을 설명하는 게 제 꿈이거든요. 네.
1: 자석 하나 놓고 세상을 네. 설명하고 싶다.
0: 네. 그래서 사실 좀 준비해온 게 좀 있긴 합니다.
1: 아, 그래요? 오케이, 좋습니다. 예. 실험 물리학자분이라, 네. 아, 실험 보여주시면 저희가 네. 땡큐죠. 자, 우리 취미는 과학에서 드디어 실험을.

0: 보여드립니다.
1: 네, 실험 과학자분 오셨으니까 당연히 보여드려야죠. 최초입니다.
0: 네. 아우, 교수님이 잔뜩 또 실험 도구를 준비해 오셨네요.
2: 보여드리겠습니다. 웰스테드가 아까 무슨 발견했다 그랬죠? 웰스테드라는 사람이
3: 전기를 흘리면
0: 네. 전기 흘리면 나침반이 움직이겠죠? 전기
2: 그쵸?
0: 흘리면
2: 네네. 예. 그래서 요거를 요 전기잖아요. 예. 그래서 요거 스위치고요. 예. 이렇게 해서 이거를 했더니
0: 움직이네. 아, 움직인다.
2: 이걸 발견한 겁니다.
0: 아, 전기가 없으면 안 움직이고
2: 네.
0: 전기를 흐르면 움직이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전기가 자기를 만든다.
2: 네, 그걸 발견한 겁니다. 그다음에 예. 요걸 보시면 요건 이제 구리예요. 구리인데 요 구리를 이렇게 만든 거고요. 네. 요거는 건전지. 건전지에다가 양쪽에 이제 자석을 이렇게 붙여놓은
0: 거죠. 왜 그렇게 했죠?
2: 제가 이거 한번 여기다 집어넣어 볼게요. 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4: 어, 설마.
2: 갑니다.
4: 네. 우와! 우와!
0: 이렇게. 어? 이거 지하철 아니에요?
3: 어, 그렇죠.
0: 이거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는
3: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0: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는 네. 하이퍼루프, 하이퍼루프. 네. 봐봐, 자, 지금 뭐냐면 누가 스위치를 누르고 삥삥뽀뽀, 삥삥뽀 하는 게 아니라 넣기만 했는데 저렇게 바로 튀어나오네?
2: 그렇죠.
0: 이건 마술이다.
2: 당시에도 마술이라고 생각했겠죠?
0: 왜 그러는 거예요? 응?
2: 이게 왜 움직이냐? 잘 생각해 보십시오.
0: 잠깐만, 구리죠, 저 구리.
2: 네.
0: 구리는 전기가 잘 통하는 거니까.
2: 그렇죠. 얘는 전기가 잘 통하죠. 네. 이게 왜 움직이냐? 건전지를 넣었잖아요?
0: 네.
2: 건전지에서는 뭐가 나오죠?
0: 전기.
2: 전기가 나오잖아요. 네. 전기가 나오는데 얘가 이렇게 다 있잖아요? 구리에? 네. 그러면 플러스에서 전기가 나와서 마이너스로 가겠죠?
0: 네.
2: 전류가 흐르면, 구리에 전류가 흐르면, 전류가 흐르면 뭐가 생기죠?
0: 자기.
2: 자기가 생기죠.
4: 이 방향으로 생기는구나.
2: 전류 이렇게 흐르면 이 수직한 방향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럼 네. 이번에 이렇게 흘려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코일이 생겼으니까 이렇게 흐르면 어떻게 되냐면 이 방향으로.
0: 전기가 아까 그렇지 아까 흘렀으니까
2: 네.
0: 전기가 만들어지니까 네. 얘는 이 방향으로 그냥 튀어나가는 거네.
2: 네.
3: 자석이 돼요.
2: 그러면 이 상황을
0: 야 이거는 이거 진짜 대박이네.
2: 이게 어떤 상황이냐 하면 건전지에다가 자석을 붙였는데 그게 중요해요. 자석을 이렇게 지금 붙였다고 생각해봐요. 네. 그러면 이렇게 붙이면 요 S구 지금 마주 보고 있죠.
0: 네.
2: 요 상황에서 여기 사이에 건전지를 내가 딱 놔요.
0: 네.
2: 순간적으로 그렇습니까? 이게 딱 생긴단 말이죠.
0: 네.
2: 순간적으로 이게 자석이 딱 되면 어떻게 되냐면 S극 어떻게 돼야 되죠?
4: 밀어내죠.
0: 어.
2: 뒤에 있는 N극과 S극은 당기고 앞에 거는 밀고 뒤에 거는 당기죠. 그러면 앞으로 가죠. 밀고 당기고 앞으로 밀고 뒤에 당겨주고 앞으로 가는 겁니다.
0: 배터리와 자석의 콜라보네.
2: 네. 그렇죠.
0: 전류가 흘러서 자기장이 생겨버리니까
2: 자석을 밀어낸다. 그렇죠. 자 그러면 자석을 그러면 움직이면 오히려 전기가 생긴다는 걸 패러데이가 얘기했잖아요. 자석이 이렇게 움직이면 전기가 생긴다.
0: 네.
2: 자, 그 실험이 여기 있습니다. 요거예요. 자석 들어있어요.
0: 네.
2: 안에 여기 딱 소리 들리시죠?
0: 네.
2: 요게 자석이 안에 들어있고요.
0: 네.
2: 그냥 여기에다가 구리선을 감았어요. 그리고 LED 전구, 요 뭐 전기가 흐르면 불이 켜지겠죠? 웰스테드는 아, 전기가 흐르면 자기가 생긴다.
0: 자기가 생기고.
2: 패러데이는 거꾸로. 그럼 자석 움직이면 전기 생기냐? 자석을 움직이면 전기가 생기냐?
4: 오, 불 들어오죠.
2: 생기냐?
4: 약간 이거 몇 개 이거 하는 느낌이세요?
2: 네.
0: 제가 이제 검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 안에다가 지금 비상 배터리를 하나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아닙니다. 넣어놓지 않았고요. 그냥
3: 자석만 들어있죠.
0: 자석만 들어가 있습니다.
3: 네.
0: 자,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4: 들어와요?
0: 들어오잖아.
4: 네.
0: 여러분 들어오잖아요.
2: 네.
4: 우와.
0: 이야, 신기하네.
4: 근데 패러데이가 이 실험을 한 거예요?
2: 네. 패러데이가 이걸 발견했어요.
0: 어.
2: 그때 이제 막 증기기관 이런 게 나왔거든요. 이 기차 이렇게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증기기관에 얼굴에서 야, 기차가 생겼다. 이제 간다. 근데 패러데이가 뭐 하고 있었냐면 실험실에서 이걸 이렇게, 야, 봐. 야, 전기 생기잖아. 이걸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와서, 야, 이거 도대체 어디다 써? 라고 이제 물었어요.
3: 맞아요.
2: 이걸 도대체 어디다 쓰냐,
0: 이게 불에 밝은 줄은 모르고 사람들이. 제
2: 네.
0: 이에 불에 밝은 줄 모르고.
2: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패러데이가 그렇게 대답했다 그러잖아요. 애가 금방 태어났는데 어떻게 됐죠? 어떻게 합니까? 모르긴 몰라도 나중에 당신들이 여기에 세금을 매기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0: 그게 결국 그렇게 된 거죠.
3: 세금을 매기고.
0: 전기세.
2: 네, 지금 전기세.
0: 네.
2: 지금 모든 전기는 이렇게 만들어요. 자석을 움직여야 돼요. 터빈을 돌리는 거거든요.
0: 기본으로 거기에 자석이 다
2: 자석을 돌리면
0: 하기 때문에
2: 네.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죠.
0: 아니 근데 아까 그 지구가 자석이라고 했잖아요.
3: 네.
0: 그거 이제 설명 좀 해주세요.

0: 지구 내부에는 외핵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외핵이라는 거는 액체로 되어 있거든요. 철, 니켈 이런 것들이 녹아 있는 상태예요. 그 속에 전자가 많이 있겠죠. 근데 이게 열을 받으면서 대류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계속 움직여요. 우리 바다의 해류가 움직이는 것처럼 이 내부에서 계속 움직여요. 그 전자가 움직이면은 전기가 흐르고 그 전기가 흐르면 뭐가 생긴다고 그랬죠?
1: 자기장.
0: 자기장이 생긴다고 그랬죠. 전자가 움직이고 있으니까 지구가 하나의 커다란 자석이 되는 거죠.
1: 그래서 그 자기장 덕을 우리가
0: 보고 있는 거죠.
1: 보고 있는 거고.
2: 예, 말씀하신 지난번에 한번 말씀하신 쉴드, 지구를 지킨 쉴드가 사실은 그렇게 자기장을 통해서
0: 맞아요, 맞아요.
2: 태양풍도 막아주고 하는 거죠.
0: 전자기력이 우리를 살리고 있는 거예요.
1: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자석의 아이들이네요.
0: 그렇죠.
1: 어떻게 보면 지구가 자석인 게 너무 고마울 정도인데
0: 그쵸.
1: 근데 대체 맥스웰은 언제 나오는 거예요? 아니 앞에 막 맥스웰 얘기 다 해놓고 우리 지금 맥스웰의 대단한 부분을 좀 많이 어필을 해드려야 돼요.
0: 네. 이렇게 끝내면 안 돼요.
1: 대한민국에서 맥스웰은 이제 커피가 아니라 과학자다라는 거를 어필을 해드려야 되는데.
0: 그렇군요.
3: 맞습니다. 네, 네. 네.
1: 전기력과 자기력 합쳐졌다.
3: 그렇죠.
1: 예.
3: 합쳐졌죠. 이 합친 거는 실험하는 사람들이 다 합쳤죠.
2: 예. 아, 맞네.
3: 베르스테드가, 오, 이거 흘렸다. 졸기 흘렸더니, 뭐, 오, 뭐 자기장이 생긴 것 같아.
1: 합쳐졌어요.
3: 페르데이가 막 자석 움직였더니 그렇죠. 전기가 생기는 것 같아.
1: 실험으로 다 봤어요.
3: 실험을 다 했어요.
1: 예.
3: 자, 이제 이론 물리학자가 등장할 때죠. 이론 물리가 세상을 설명하는 방법은 수학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학으로. 그, 페르데이는 되게 어렵게 공부를 했잖아요. 그 정규교육을 못 받았는데, 맥스웰은 엄청 뭐 부유한 집안에 태어나기도 했고, 케임브리지 수석 졸업. 아, 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 똑똑한 사람이 지금 우리가 봤던 이걸 체계를 세우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맥스웰 방정식이라는 거예요.
1: 맥스웰 방정식.
3: 네 개씩 딱 쓰고 이걸로 세상을 다 설명하는 거예요.
1: 어떻게
0: 생각하세요? 진짜 멋있어요. 그 식이 복잡하지도 않아요.
3: 네. 네. 진짜 멋있어요. 저
0: 보여주세요.
3: 보여드릴까요?
1: 네, 혹시 어디 있어요?
3: 아, 여기.
1: 간단하게.
2: 드레이크 방정식 때.
1: 아, 어려웠는데. 네 개, 그게? 아, 간단하다고요? 전혀 네. 안 간단해 보이는데.
3: 간단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0: 네.
3: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지금까지 뭐, 쿨롬, 웨르스테드, 페르데 이런 사람들이 발견해 놓은 거를, 그 사람들이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를 수학으로 딱 썼어요. 맥스웰이. 맨 왼쪽에 보면 삼각형 거꾸로 된 거 있죠?
0: 네.
3: 저거는 뭐냐면 변화한다는 거예요.
1: 이게요?
3: 네.
1: 수식이? 예. 변화한다?
3: 예. 점이라는 건 뭐냐면 변화하는데 이렇게 나가거나 이렇게 들어온다.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저 곱하기를 쳐놓은 건 뭐냐면 돈다.
1: 곱하기는 그런 의미입니까?
3: 네, 돈다. 돈다라는 의미. 그게 이제 변화한다는 건데요. E라는 건 뭐냐면 전기장입니다. 전기.
1: 전기장.
3: B라는 게 자기입니다.
1: 아, 전기, 자기, 전기, 자기.
3: 그렇죠. 전기, 자기.
1: 예.
3: 첫 번째 식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전기, E는 전기잖아요.
1: 네.
3: 전기가 좀 점이죠, 그렇죠? 전기가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플러스가 있으면 전기가 빠져나가고 마이너스가 있으면 전기가 들어온다. 전기장이 나가고 들어온다는 게 첫 번째 식이에요.
1: 변화가 있다. 전기의 네. 변화가 있다.
0: 네네. 들어가고
3: 나간다. 네네. 두 번째 식이 의미한 건 뭐냐면 자석은 N극 S극이 있잖아요. 그래서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간다. N극 S극을 따로 뗄 수는 없다라는 게 두 번째 식이고요.
1: 네. 무조건 그냥 집으로 네. 다시 들어와야
3: 네.
1: 되는 거예요.
3: 네. 네.
2: 근데 그건 전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네. 전자가 나가고 들어가는 게 0이,
1: 손모잖아요.
2: 0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3: 전기는 플러스라는 게 마이너스라는 걸 우리가 분리해낼 수 있죠.
1: 전기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따로 분리를 할 수가 있지만
3: 네.
1: 자기는 절대 분리할 수 없다.
3: 그죠. 세 번째 식이 의미하는 건 뭐냐 하면 자기장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면 회전하는 전기장이 생긴다. 자석을 막 움직이면 주변에 회전하는 방향으로 전기가 생겨라는 게 세 번째.
0: 아,
3: 페러데이가 실험한 바로
0: 저희가 그거. 아까 그 이렇게 흔들었을 때.
3: 그렇죠. 네. 네. 네 번째 식이 의미한 건 뭐냐면 저 전류가 흐르면 회전하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겨. 웨르스테드 간 거죠. 전류 흘렸더니 주변 나침반이 움직이더라. 라는 게 저 네 번째 식입니다. 그거 그냥 쓴 거예요.
1: 그냥 실험 물리학자들은 이거 못 그려, 이거 이걸 못 썼어요? 왜? 왜 이걸 못 썼을까?
2: 갑자기 디스를.
1: 아니, 왜요? 왜 못 썼을까요, 이거를? 이거 너무, 여기까지는 그냥.
3: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페러데이는 네. 이제 이렇게 정규 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림으로 표현했어요.
0: 아까,
3: 그림으로.
0: 아까도 네. 말씀해 주셨듯이 페러데이는 수학에 그렇게 강하지는 못했었어요. 네, 네.
1: 저처럼.
3: 그 설명을 듣고 맥스웰이 수학으로 글을 쓴 겁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면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해놓은 거를 그냥 수학을 쓴 거잖아요.
2: 근데 왜 맥스웰의 전자 이야기예요?
3: 왜 이 사람이 유명하냐면 마지막 저항을 하나 더 집어넣었어요.
1: 이거요?
3: 네.

0: 그 오른쪽
1: 요거 요거 요거 요거
0: 저걸 저 사람이 집어넣은 겁니다.
1: 왜 그랬을까요?
0: 저걸 왜 집어넣었냐면 이게 보시면 세 번째랑 네 번째 뭔가 비슷해야 되는데 비슷해야 되는데 네 번째는 그게 없어요. 뭔가 세 번째 식처럼 저기 뭐 라운드 팁은 라운드 복잡한 게 있으니까 네 번째도 저런 복잡한 게 하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쓴 겁니다.
2: 그냥 복잡한 게 하나 있어져.
0: 네.
2: 아, 그 구색이 좀 맞춰야 된다.
0: 그 구색을 맞춰야 되니까. 근데 수학으로 저렇게 쓰면 좀 더 심오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학을 써요. 쓰고 나서 맥스웰이 뭘 했냐면
1: 뭘 했어요?
0: 세 번째 식하고 네. 네 번째 식을 가지고 연립을 했어요. 그냥 세 번째 식에 있는 2를 그냥 네 번째 식에 집어넣은 거예요.
3: 그래서 2를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0: 네네. 그랬더니 뭐가 나오냐면 이것만 딱 남는데 이게 핵심입니다. 이 식은 물리학자들이 딱 보면 알아요. 이거 파동방정식이다.
3: 네.
0: 라는 걸 딱 알아요.
2: 그래서 파동.
0: 그 파동이라는 건 이렇게 출렁출렁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게 속도가 얼마냐. 그 식 풀면 그냥 속도가 얼마다 딱 나오잖아요.
2: 파동의 속도가.
0: 네, 네. 파동이 쫙 가는 그 속도가 얼마냐. 저 식을 딱 풀어서 그 값을 딱 집어넣었더니.
2: 그렇죠.
0: 빛의 속도가 나왔어요.
2: 아.
0: 빛이라는 게 전기와 자기다. 전기와 자기가 합쳐져서 그게 진동하고 있는 게 빛이다.
2: 어떻게 전기와 자기에서 갑자기 빛이 나로 그냥 통합이 돼요?
0: 그렇죠. 봐요. 전기, 자석, 빛 다르죠?
2: 네.
0: 다른 거잖아요.
2: 다르죠.
0: 이 세 개의 근원이 같다라는 걸 알아냈어요.
4: 그러니까 저희 그때 김범준 교수님 오셔가지고 특수상대성 이론할 때 제일 처음에 시작했던 게 빛의 속도는 변하지 않는다로 시작했잖아요. 그때 말씀하셨던 게 맥스웰 방정식을 계산해보면 그게 나온다라고 그 얘기하셨나요?
3: 여기에 답이 있어요.
2: 그렇죠. 그러니까 전기 자기의 관계를 이렇게 뭐라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연립을 해서 파동을 얘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빛도
0: 빛이라는 게 결국 전기와 자기다라는
2: 전기와 자기가 거죠. 자기다라는 거를 빛까지 이제 그냥 알아버린 거잖아요.
0: 알아냈죠.
2: 그렇죠?
0: 네. 이걸 통합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네. 그러면 전기로 빛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 빛으로 전기를 만들 수도 있잖아. 전기로 자기를 만들 수도 있고 자석으로 전기를 만들 수도 있잖아. 이 모든 게 다 가능하죠.
2: 야, 그럼 이게 약간 삼위일체네.
0: 네, 이게 이
2: 어?
4: 전기와 자기와
2: 3대 구성 아니에요.
4: 빛의 네. 이름
2: 빛이든 전기든 자기든 니네는 어차피 다 하나야. 네. 이런 네. 거잖아요. 저는 이게 너무 신기한 게 이걸 이제 맥스웰이 그냥 식만 풀어가지고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다라는 게 이게 대단한데 그때 당시 때도 이거 맥스웰이 발견 이 식을 풀어가지고 막 여기다 빛까지 갑자기 막 추가를 시켜버리니까 난리가 났겠는데요?
0: 그래서 불세출의 물리학자 된 거죠. 그래서 파인만이 맥스웰의 전자기학을 기억할 거다. 인간이 드디어 전기와 자기와 빛을 이해했다. 인간이 드디어.
5: I think from a long view of the history of mankind, as seen perhaps looking back 10,000 years at the present time. There's little doubt in my mind that the most significant event of the 19th century was Maxwell's discovery of these the laws of electrodynamics.
0: 우리는 이제 우주를 다 이해했다.
2: 그렇죠.
0: 이 세상을 다 이해했다라고 생각해.
2: 와.
3: 물리학자들이
2: 그러니까.
3: 거만해지기 시작한 게 이 공식 때문에.
0: 네, 저거 때문에.
2: 엄청난 거예요, 이거.
0: 네.
3: 모든 것을 완성시켰다라는 거죠. 세상의
2: 끝냈다.
3: 모든 원리. 우주와 관련된 예를 들어 천체 움직임 같은 경우에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게 가능했고 빛에 대한 성질도 우리가 맥스웰 방정식으로 알게 됐고 더 이상 우리가 뭘 알아야 되지?
2: 되게 자만했네요 많이.
3: 근데 분위기 자체가
2: 그때는
0: 그렇죠.
2: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런 상황이었다면 어떤 기분일 것 같아요? 왜냐면 다들 뭐 이제 끝났다. 그냥 우리는 편하게 이제 그냥 응용만 하면 된다. 매번 술 파티하고 그랬을 것 같은데.
6: 아, 기분 엄청 안 좋죠. 망한 건데 이제. 할 게 없잖아. 내가
2: 할 게 없다.
6: 평생을 바쳐 즐겁게 하던 이 분야가 이제 문 내립니다. 차다 내려요 하면.
2: 걱정분들은 일감 떨어질까 봐.
0: 일감 떨어지죠. 이제 다 풀려버렸으니까.
2: 그 정도의 파급력이었네. 엄청난 파급력이었네. 우리 교수님이 아까 그 자석으로 세상의 원리를 설명한다고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속으로는 아, 저분도 좀 이상하네. 어? 뭐 그냥 하는 소리 아닌가라는 생각을 잠깐 했어요. 이야기를 쭉 나눠보니까 아니 설명이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석

0: 기본적으로 이 세상을 설명하는데 네. 예. 어느 정도 조금 교수님의 포부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까?
1: 그 테러데이가 사실 예. 이게 크리스마스 강연 이렇게 했잖아요. 예. 그게 하루에 끝난 게 아니거든요.
2: 아,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셨어요. 아, 또 나오시겠다.
0: 오겠다. 아니 근데 아니, 환영입니다. 떡방울 좀 몇 개 주세요. 어떤 재밌는 이야기들이 좀 준비가 돼 있죠.
1: 아, 네. 근데 사실 예. 지금 사실 시작도 안 했어요.
0: 아, 시작도 안 했어요?
1: 아니 제가 연구하는 분야는 스핀트로닉스라는 분야인데 스핀 얘기도 지금 안 나왔거든요.
0: 스핀 얘기도 안 했네요. 그러고 예, 보니까. 예, 예.
1: 좀 더 근본을 더 들어가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 다 이해한 것 같지만 그게 도대체 어디서 나오냐까지 들어가야 되거든요.
0: 근데 다음에도 그러면 좀 오시면은 저기 실험 같은 거 좀 보여줄 수 있습니까?
1: 네, 네. 그렇죠? 자석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실험을 할 수 있고 아, 여러 가지 막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석으로 뭐 할 수 있을까? 자석으로 네. 세상을 바꿔보자.
0: 네. 다음에 또 기대하겠습니다. 예, 예, 예. 다음 기차표를 예매하고 가세요. 지금까지 몇 건을 부과받았어요?
3: 지금까지 1095건.
4: 우와. 그러다가 막 메스 꺼내서 저 이렇게.
3: 어느 날 아침 이제 굉장히 불편한 자세로 발견이 되신 거예요. 다리는 밖으로 걸쳐져 있고 그렇지. 목은 완전히 앞으로 접혀 있고.
4: 아, 싫어요.
3: 그게 7년이 지났어요.
2: 7년 동안이요?
4: 되게 심약하고 비도 약해서 사실 지금 너무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0: 어떡하지? 그러면 다시 학교에 잠깐 가 있을래?
5: 제가 원래는 죽음에 관심이 좀 있어서 죽음의 뭐 8단계에 대한
2: 죽음의 8단계?
0: 과학자분들이지만 뭐 사후 세계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3: 부검을 하고 나서 이분들이 저를 따라오지 않을까 꿈속에 나타나지 않을까 네. 하지 못한 얘기가 있지 않으실까 사후 세계나 뭐 귀신 같은 존재가 있기는 있는 걸까
0: 오늘도 살아서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 게 그냥 행운인 거고 죽음은 언제든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를 좀
6: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7: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8: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7: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 상처엔 순한
10: 주물 상처엔
11: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12: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솔 마데카 솔.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 요령 집중도.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팽창주민이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증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지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늦어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 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팽창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키. 얼굴 상처엔 주물 상처엔
2: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4: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5: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여러분, 2024년 갑진년 청룡의 해가 밝았습니다. 청룡의 해인 만큼 여러분 하시는 일 모두 모두 신비롭게 술술 잘 풀리고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출근하면서 인터뷰를 좀 할 건데요. 잘 가시죠. 까꿍! 까꿍! 혹시 두 분 커플이신가요?
6: 네, 네, 커플입니다.
5: 그럼 두 분 실례지만 혹시 올해 계획이나 그런 거 좀 있습니까? 뭐 결혼 계획이라든지. 아, 연세가 아직 어리시구나.
6: 네네.
5: 아, 나이가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 옛날에는 10살에도 결혼했대요.
6: 펭수가 집 사주면 내년에 결혼할게요.
5: 내년이라도 그 결혼 계획 세피시면 연락 주세요.
6: 진짜요?
5: 네.
6: 그러면요?
5: 받는 거죠, 연락? 아...
6: 화 한번 보내주세요.
5: 네, 이미수로 연락 주세요.
6: 감사합니다.
5: 자, 그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6: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근데 펭귄도 새해 복 받나요? 감사합니다.
5: 저기요, 저기요. 자, 날씨가 많이 춥죠? 자, 추운데 지금 어디 가십니까? 이 추위를 뚫고
7: 일하러 가요.
5: 아, 그러면은 새 계획이 좀 있으십니까?
7: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5: 목표하는 그 금액이 있으신지?
7: 어?
5: 줘. 몇
7: 초? 10초.
5: 10초. 제가 10초 벌게 이 청룡 드리겠습니다. 어? 자, 청룡이 해. 우리 청룡이 10조를 벌어드릴 겁니다.
7: 아, 감사합니다.
5: 예, 부디 10조 많이 버시고요. 건강하고, 오늘이에요. 오늘 일도 화이팅입니다.
7: 화이팅!
5: 화이팅! 화이팅! 안녕? 오, 어디 가세요?
8: 열산에.
5: 열산 어디 가세요? 오! 설마, 방송국 관계자십니까?
8: 아, 관계자 아니고요. 사전 녹화하고.
5: 녹화? 뭐 보러 가세요?
8: 네.
5: 야, 스테이케이즈 팬이시구나. 스테이케이즈 선배님들이 부술 수도 있어요. 응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8: 언제나 잘하고 있으니까 파이팅 하시고 저도 언제 어디서나 다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5: 그럼 저한테도 응원 한마디 가능할까요?
8: 잘 될 거예요.
5: 너무 짧다. 자,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 시현입니다. 오, 새해부터 이렇게 아침 일찍 많은 분들께서 하루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까치까치 설날은 다들 핸드폰 잠시 내려놓고 바깥 풍경 마주 보면 얼마나 좋아요. 지나가는 사람마다 인사 한번 해주면 하루가 즐거워진답니다. 아, 얼마나 좋아요. 자, 이렇게 다 미소가 지금 번지죠? 자, 올해 새해가 밝았는데 바라시는 거 있습니까? 제가 이뤄드리겠습니다.
9: 건강히 지내.
5: 자, 그럼 저랑 악수 한번 합시다. 제가 기를 드릴게요. 건강! 감사합니다.

실례하겠습니다. 아, 내가 괜히 이거 세 자리 뺏어먹는 거 아닌가 싶네. 한 자리 안고 싶어도 이 세 자리를 먹게 돼요. 자, 그래도 사람이 많이 온다면 제가 비키겠습니다. 어, 자기야, 아니야?

0: 드디어 동척지에 도착했습니다. 오! 이렇게 새해를 맞이 해서 우리 시민분들이랑 소통하니까 너무 좋네요, 이거. 야, 이게 뭐예요?
1: 오늘 이제 특별히 준비했어요, 저희가.
0: 저희요? 아! 야! 뭐야?
1: 2024년 새로운 마음으로 KTX 청소 실시합니다.
0: 뭔 청소?
1: KTX 청소요.
0: 그게 무슨 새해랑 무슨 상관인데?
1: 우리 또 새해에 많은 분들 열차를 타고 여행도 하시고 이동도 하시고 또 설날도 내려가시고 하니까 이제 펭수가 새로운 마음으로 KTX를 청소하고 펭수의 마음도 청소하고
0: 저는
1: 이렇게 새로운 마음으로
0: 이제 너무 깨끗해요 시작하고. 저는 지금
1: 그러면 잘 됐네요. 깨끗하니까 KTX 차도 청소해 주세요.
0: 새해부터 기차 청소라니. 새해부터 기차 청소라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3: 반갑습니다.
4: 역사 청소하는데 네. 필요한 사항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0: 아, 알겠습니다. 네.
4: 얼굴 보니까 건강하고 아무 이상 없고 정말 잘하게 생겼네요.
0: 오, 건강하신가요? 안전신체 결의 하나.
4: 주의사항을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예뻐. 화장실은 내가 여자면 남자가 와서 청소하면 불편하겠죠?
0: 당연하죠.
4: 또 남자가 여자가 와서 청소하면 불편하겠죠?
0: 당연하죠.
4: 그래서 작업하기 전에 표시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0: 미리 사전 고지.
4: 네, 불편하지 않게.
0: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입니까? 제가 펭귄이라는 걸 인식시켜주고 해야 됩니까? 그러면 사전 고지를 와와.
4: 펭귄이라는 걸 인식시켜주지 말고요.
0: 네.
4: 작업하기 위해 잠깐 들어왔습니다 하면 되겠죠?
0: 아, 나 작업하러 왔습니다.
4: 그러면 목소리 듣고 아, 이분이 펭수구나 딱 알겠죠.
0: 오, 저를 높게 평가해 주시는군요.
4: 자, 그 다음에 승관장 청소할 때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다른 사람에게 부딪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0: 예, 설.
4: 자, 이런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0: 오케이.
4: 네, 이제 작업 나가기 전에 스트레칭 한번 할까요?
0: 스트레칭 뭐예요?
4: 하나, 둘, 셋, 넷,
0: 오!
4: 둘,
0: 오!
4: 셋,
0: 오!
4: 넷,
0: 오! 예.
4: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바로.
0: 잠깐! 이것도 좋은데, 또 저만의 스타일의 스트레칭이 있거든요.
4: 하시죠.
0: 자, 왼쪽 다리를 대줍니다.
4: 네?
0: 자, 유지, 유지.
4: 아,
0: 자, 드시고. 자, 검지 펴세요, 검지만. 오른쪽 검지, 오른쪽 검지. 그리고, 볼 갖다 대세요!
4: 네?
0: 볼에!
4: 뛰어? 뛰어?
0: 자, 청소 시작. 오! 자, 청소 중입니다. 청소를 해야 됐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 자, 여러분, 이거 퍼레이드 아닙니다. 청소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디 가세요? 부산. 부산 가나. 낙골만에. 주사촌이 어떻습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잘하게. 저 현지인한테 인정 받았습니다. 되게 사투리 잘해요. 그런 사람이시요.
4: 사람들이랑 너무 얘기, 대화를 많이 하면은 안전에 문제가 되거든요.
0: 아,
4: 조심하셔야 돼요.
0: 방심할 수 있겠네요.
4: 그리고 안전모는 맞는 것 좀 써주세요.
0: 아, 예, 조심합니다. 오, 저기 물 발견, 물 발견. 자,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깔끔하게. 쓱. 자, 한 번 더. 거기 안 돼! 아이, 거기 방금 청소하는데, 거기 밟으면 어떡해요? 아, 발자국! 아이! 브라이언 선배님이 그러셨어요. 더러우면 싸가지 없는 거 주의하겠습니다.
5: 네.
0: 청소하겠습니다.
5: 이거는 대소변기를 쓸 때 쓰는 폐 색깔이고요. 이거는 세면대와 거울 용도로 닦는 분홍색.
0: 이걸로 똥 닦고요. 아니, 똥 닦는 게 아니고.
5: 변기.
0: 변기 닦고요.
5: 네.
0: 이걸로 세면대 닦습니다.
5: 네.
0: 자,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지 다음 분이 또 편하게 쓰세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청소 깨끗이 하는 사람

0: 거울 닦아야죠?
1: 너 왜 이렇게 멋있어? 이렇게 자신한테 빠진 적 없으세요?
0: 거울 볼 시간 없어요.
1: 아, 네.
0: 청소하려고.
1: 자, 거울 볼 시간 없고, 네, 거울 자신 없고. 맡은 바 청소를 다 합시다.
0: 네, 키도 크시니까 천장도 좀 부탁드릴게요. 이 형 오신 길.
1: 제가 아무리 키가 커도 제 날개가 안 닿는데요?
0: 구석구석 잘 부탁드릴게요.
1: 그럼 주인님은 뭐예요?
0: 저도 이제 또 다른 거 해야죠.
1: 다른 거 뭐 할 건데 다 제가 하는구만. 아! 아니 천장을 어떻게 닦으라는 거야? 아이! 오! 방법을 찾았습니다. 둘, 셋, 오! 오! 자, 이렇게 닦으면 돼, 이렇게.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자, 어디 갔네요? 청소 끝!
2: 와. 행수 청소 다 했어요?
1: 와, 저 천장 다 닦았어요.
0: 아유, 고생 많이 하셨네.
1: 어, 뭐예요?
0: 아유, 걸레가 여기 묻어있어요.
1: 예? 뭐야? 여기 있었네? 저 이제 퇴근합니까?
0: 기지 청소로 넘어가실 거예요.
1: 기지 청소요?
3: 오늘 진짜 제일 중요한 일정이 남았어.
1: 근데 저 뭐 어디 우주 가나요?
3: 이거는 우리 방역복인데 약품 튀지 말라고 이거 입은 거야.
1: 야, 이거 뭐... 네,
3: 펭수는 소중하니까 예. 막아줘야지.
1: 아, 알겠습니다.
3: 우리 이제 KTX 외관 청소를 이제 진행할 건데 거의 200km, 300km 속도로 달리니까
1: 이요.
3: 벌레들이라든지 이런 얼룩들이 많거든. 이거를 이제 제거를 해줘야 돼.
1: 야, 살살살살 기차를 잡았네요.
3: 지금 현재 25,000볼트로 지금 전기가 흐르고 있고.
1: 우리가 잠시만요, 이걸 하다가 그러면 자칫하다가 바로.
3: 그렇지. 그래서 내가 미리 요청을 해놨어. 우리 선은 지금 단전이 돼 있어서.
1: 아, 그럼 저 못 믿겠어요.
3: 안전해.
1: 아, 직접 가봐가지고.
3: 내가 한번 만져볼게. 괜찮지? 작업하기 전에 안전 구호를 외치고 시작해. 우리 외벽 청소 인원들 오세요.
1: 뭐야? 어디 숨어 있었어? 뭐야?
3: 안전 구호 시작하겠습니다. 안전하지 않으면
4: 작업하지 않는다.
3: 이제 작업 시작해 볼까?
1: 아, 근데 안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3: 왜?
1: 작업하지 않으려고요. 제가 또 세차를 또 배우지 않았습니까?
5: 더 높이요.
1: 더 높이. 오!
5: 잘하네.
1: 야, 원래 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자야 된다고요. 세차는 즐겁게. 오! 와! 야, 이거 재밌네요, 이거. 오! 야! 오! 아, 아싸! 오, 오, 오, 오! 왓, 왓, 왓, 왓, 왓, 왓. 자, 이렇게 운동도 하는 겁니다. 경사, 경사. 오, 하나, 둘, 셋. 오, 예. 선배님, 저 다 한 것 같아요.
3: 펭수야, 진짜 잘했다.
1: 저 진짜
3: 잘했죠? 이야, 반짝반짝한데.
1: 야,
3: 우리 이제 외벽 청소를 해볼까? 앞에만 했으니까 옆에 다 해야지.
1: 아니, 저 지금 외벽 청소 했잖아요.
3: 여기가 전두부고 이제 기차 옆면이 외벽이라서 그것까지 해야 돼.
1: 옆면? 끝이 안 보이는데요?
3: 한 100m 정도 될 거야.
1: 선배님은 2024년을 맞이해서 뭐 소원이나 이루고 싶은 거 있으세요? 계획이나?
3: 내가 막 생각났는데.
1: 뭐예요?
3: 내가 지금까지 적금을 안 들었어. 그래서 2024년도에는 월 한 50만 원씩 적금을 들려고.
1: 그럼 지금 잔고가 없으신 거예요?
3: 아니, 이번에 내년도 24년도에 월급이 많이 올랐거든.
1: 축하드립니다.
3: 조대식 대표님 감사합니다.
1: 저도 대신 감사드립니다. 야, 축하드려요.
3: 고마워, 댕수야.
1: 선배님, 세뱃돈을 받는 타입이세요? 주시는 타입이세요?
3: 이제 내일 모레 40인데 줘야 되지 않겠냐?
1: 뭐야? 나 적든 줄 알았어.
3: 고마워, 댕수야. 아들한테 먼저 세뱃돈을 주려고.
1: 그럼 아들한테 얼마 주실 거예요?
3: 50만 원?
1: 예?
6: 적금도 50만 원이요?
1: 혹시 그... 50만 원을 주시면 다시 빼앗아가는 타입이신가요?
3: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 적금을 들어주려고.

0: 부모 접근.
1: 맞아. 청소가 적성에 맞는 것 같아. 어때? 해보니까.
0: 아, 그리고 깨끗해진 거 보면 보람차니까.
1: 어, 나도 보람차다. 펭수랑 열심히 청소하니까.
0: 와, 보람차다. 근데 도대체 이거 언제 끝나는 거예요?
1: 어, 거기다 했어. 이제 앞으로 2시간만 더 하면 돼.
0: 아까부터 마지막이다. 거의 다 끝났다. 계속 그 말만 반복하시잖아요.
1: 어, 얘기할 시간에 얼른 마무리 짓고 어? 실내 반복 청소 얼른 하러 가자.
0: 이거 진짜 마지막이에요.
1: 어, 진짜 마지막 약속.
0: 약속.
1: 어, 약속. 오.
2: 머리 조심.
0: 이야.
2: 펭수 씨, 여기가 오늘 청소할 공간입니다.
0: 오, 여기 왜 이렇게 좋아요?
2: 특실이에요.
0: 아, 특실이구나.
2: 네.
0: 야, 뭐 비행기인 줄 알았어요.
2: 네. 이제 의자 헤드나 할 건데.
0: 네.
2: 밟아서 이렇게 살짝 우와. 돌리시면 돼요.
0: 한번 뭐야, 이거?
2: 밑에.
0: 밟아.
2: 네.
0: 돌려.
2: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0: 야.
2: 빨리 돌리세요.
0: 예. 말할 시간이 돌려라. 자, 손발을 닦겠습니다. 자, 닦아주시고.
2: 바닥 닦으세요, 바닥.
0: 바닥?
2: 예.
0: 쏙? 아, 좋다. 좋아. 나도 이걸 타고 여행 가고 싶다.
1: 펭수!
0: 어, 뭐야? 안녕!
1: 내가 말 안 한 게 있어. 마지막 코스는 부산역 청소야.
0: 뭐라고?
3: 부산역 청소 잘하고 와. 이거 그대로 가면 돼, 이제.
4: 저희 따뜻한 거 먹으러 갈까요?
0: 부산 내가 왜 가?
3: 안녕.
0: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오 마이 갓. 아자.
5: 어, 뭐야? 어. 어, 뭐야, 이상해. 괴물인가? 뭐지?
4: 괴물다. 되는 거 아니야?
5: 뭐야? 펭귄? 펭수야?
6: 아니, 여기가 한국이에요? 아니, 일상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에?
7: 어, 펭수 아니에요?
6: 아유, 아니, 아니에요. 펭수가 아니라 저 펭수 엄마예요, 엄마.
8: 엄마예요, 엄마.
0: 어? 우리 엄마라고?
6: 자식 새끼 키워봤자 이거 하나도 소용없다더니만.
0: 잠깐!
6: 어?
0: 너가 우리 엄마라면.
6: 너라니?
0: 엄마가 우리 엄마라. 아무튼 엄마라면 당연히 이걸 알고 있겠지. 하나 둘 셋.

0: 왜 이렇게 됐어? 아니 왜 이렇게 변했어?
1: 아유 그 네가 준 홍삼이 그게 아주 효과가 좋더라.
0: 홍삼 먹고 이렇게 됐다고?
1: 어머머, 아 잠깐.
0: 왜?
1: 어메? 그새 살이 쪘어?
0: 아니야, 나.
1: 아니 이거 다 나왔는데 뭐?
0: 왜 이래, 나 유지 어쩐데?
1: 유지는 무슨 지금 배가 아주 배불뚝이로 나왔구만. 너 그러다 당뇨 조심해라. 당뇨가요, 또 가족 내력이에요.
0: 엄마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
1: 아니 엄마는 이 홀쭉에 쏙 넣으면 홀쭉에.
0: 아니 엄마 어떻게 온 거야?
1: 아유 수영해서 왔지 뭘 어떻게 와. 아유 헤엄쳐 오느라 루즈가 다 지워졌네. 아유.
0: 엄마.
1: 응?
0: 엄마 여기 왔으니까 응. 내가 서울 풀코스로 가이드 해 주겠습니다.
1: 오 너무 좋다. 브라보.
0: 대신에 응. 엄마가 꼭 지켜야 될 게 있어.
1: 뭔데?
0: 자. 지금부터 나 따라해.
1: 어?
0: 선서.
1: 선서.
0: 첫째, 이런 거 남극에도 있다 금지.
1: 응?
0: 금지만 따라해.
1: 금지.
0: 둘째, 이거 남극에서는 공짜다 금지. 너무 덥고 인간만 타고 한숨 쉬기 금지. 참치가 제일 맛있네 금지. 이럴 거면 직접 사냥해서 먹겠다 금지. 이거 먹을 거면 크릴 새우 먹겠다 금지.
1: 하는.
0: 금지.
1: 금지.
0: 7개 아무데나 분리해보기 금지. 오케이. 아니, 이렇게 7가지 꼭 지켜야 돼 엄마.
1: 아니 그러면은 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잖아.
0: 아이 좀 가자. 아니, 자 한시가 급해. 가자. 엄마가 지금 입은 거 그리고 내가 입은 거 이거를
1: 어.
0: 한국 전통 의상 한복이라 그래.
1: 아 한복.
0: 어때? 마음에 들어?
1: 어.
0: 이제 우리 이렇게 한복도 입었으니까
1: 어.
0: 사진 찍자.
1: 어, 사진 좋지?
0: 야, 그럼, 렛츠 고!
1: 어, 아니, 근데, 아니, 걸어갈 필요 있니? 에, 걸어갔지 말고, 어서 누워봐. 너도.
0: 아니, 엄마, 뭐해?
1: 왜?
0: 아우, 백가죽 다 상해요.
1: 아니, 뭐, 나는 원래 그래. 여기 굳은 살 다 베겼어. 괜찮아.
0: 아니, 그건 남극에서 얼음 위에서 하는 거죠. 여기는 지금 아스팔트.
1: 아이고.
0: 돌이야, 돌.
1: 아유, 그래?
0: 안 미끄러져.
1: 아유, 큰일 날 뻔했네. 배에 피가 잔뜩 묻을 뻔했네. 아유, 걸어가니까는 좀 머네.
0: 일랄랄랄라.
1: 어, 가자.
0: 야,
1: 아유, 남는 게 사진이라고요. 아유, 빨리 엄마도 예쁘게 좀 찍어줘봐.
0: 아, 엄마 일로 여기 저기 문 아래.
1: 알았어. 엄마 이쁘게 찍어줘야 된다.
0: 알았어. 자, 여기 보시고. 엄마.
1: 어떡해.
0: 표정이 너무 굳었어. 웃어야지. 아, 잘 찍을게. 하나, 둘, 셋.
1: 김치. 펭수 한번 찍어보자. 우리 애기 한번 찍어줄게. 자, 찍는다. 야.
2: 하나, 둘.
1: 아, 잠깐만. 여보세요? 어. 아, 영기 엄마 나 지금 사진 찍고 있어. 어. 아이, 잠깐 끊어봐. 아이, 알았어. 기다려봐, 영기 엄마. 미안. 자, 간다. 자, 하나, 둘. 아! 여보세요? 아, 여보. 이거 금방 간다고 했잖아요. 알았어요. 아이고, 기다릴래. 아, 미안해. 자. 하나, 둘, 여보세요?
0: 아유, 안 찍어!
1: 어, 왜? 아니, 어디 가? 아, 엄마가 사진 예쁘게 찍었는데 어디 가냐고! 다른 데에서 찍을 거야! 어?
0: 여기 왔으면 인사드려야 되는 분이 있어.
3: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1: 아유, 예쁘게 찍어주세요.
0: 이제 빨리 가서 저기로 가자.
1: 아, 근데 엄마 너무 다리가 아파.
0: 다리 아파?
1: 어, 아유, 다리야.
0: 아, 그래?
1: 아,
0: 그러면 좀 쉬었다 갈까?
1: 아이고, 아유. 어머, 아유, 누구세요?
4: 여자친구.
1: 아니, 잠깐만. 나는 여자친구가 아니라, 그, 펭수 엄마예요. 아, 펭수 엄마예요. 아이고, 그래. 그, 세뱃돈 줄 거는 없고, 그래, 내 마음을 받아라. 다들 새해 복 많이 받고 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부모님 말씀 항상 잘 들어야 된단 말이야. 펭수제는 사실은 부모님 말씀도 참 잘 듣지만서도 내 말은 그런 아니 할 말이 더 많이 남아. 아니야 좀 더 듣고 가. 내가 아이가 그럴까. 어, 부모님 말씀 잘 듣고
0: 엄마
1: 아유, 펭수가 왔네 그냥.
0: 야,
1: 어.
0: 야, 시대하시야.
1: 응?
0: 이게 바로 어. 오뎅이라는 거고.
1: 어묵?
0: 어?
1: 응?
0: 어떻게?
1: 오뎅은 니온 거야. 아이고.
0: 고마워.
1: 응.
0: 그래 그래.
1: 엄마한테 그래 그래가 뭐니?
0: 어묵이라는 거고.
1: 어묵.
0: 이게 바로 붕어빵이라는 거야. 붕어처럼 생긴 빵이고.
1: 응.
0: 이거는 생선으로 만드는 거야.
1: 어머. 아니 생선을 먹기도 모자른데 지금 뭐 그거를 가공품을 먹자는 거야 지금?
0: 아?
1: 엄마가 항시 얘기를 했지. 가공한 거를 먹으면은 이 영양소가 제대로 빠져나가가지고 익히면 안 되고 어 삶으면 안 되고 그냥 생으로 먹어야 될 거 아니야.
0: 엄마 안 먹을 거지. 내가 다 먹는다.
1: 일단 먹어둔 볼 거야. 응? 줘. 예, 줘.
0: 뭐야?
1: 아유, 아 뜨거. 아유, 뜨겁잖아.
0: 호호 불면은
1: 구멍이 뚫리는.
0: 어, 이거 어떻게 알아?
1: 응?
3: 이것도 돈 주고 사는 거야?
1: 이 살아있는 생선을 먹어야지. 남극에서는 하루 지난 생선 그거 취급도 안 해주는 거 너 잊었어? 이런 거 먹을 바에는 싸갈까? 아빠 그거 남겨주면 좋아할 텐데.
0: 이거 아빠한테 갖다 준다고요?
1: 응, 아빠는 남은 거 죄다 잘 먹는 거 알잖아. 아빠는 그 그릇에 있는 거 그냥 그런 거를 좋아해. 이게 새 음식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게 그냥 널브러진 음식을 좋아한다고. 너 그거 모르니? 아빠 그것만 먹을 줄 알아.
0: 엄마,
1: 응?
0: 이건 간식이야, 간식.
1: 응?
0: 이제 그만 잡수시고 밥 응. 먹으러 갑시다.
1: 닭? 여긴 어디야?
0: 어, 감사합니다.
1: 아,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유, 이거 양이 많네. 어머. 어, 뜨거. 아유, 너무 아이고, 뜨겁다.
0: 아유. 엄마, 이거 날개를 끼치면 안 돼?
1: 이게 그러면 어떻게 먹는 거야? 말해줘봐, 이거.
0: 먼저, 숟가락 들어.
1: 숟가락?
0: 그리고, 국에 넣습니다. 한번 씨 저어주세요.
1: 오.
0: 자, 아래 위 하고. 뜨거우니까 조심해야 돼.
1: 맛이 없다. 오.
0: 이 맛에 국밥 먹자. 먹어봐, 엄마.
1: 오, 그래, 그래, 어.
0: 왜 안 먹어? 먹어봐.
1: 아, 먹고 있어, 엄마 지금. 아. 아,
0: 어때 맛있지?
1: 근데 조금 이게 왜? 너무 뜨겁기도 하고. 아유, 엄마는 이거 그만 먹을래. 아유, 다 먹었다. 엄마 아유, 배불러.
0: 아유 왜? 그래 좀 먹어봐.
1: 아유 이거
0: 아 그러면 잠깐만. 어. 이거 새우젓이라는 건데 여기다 넣어 먹으면 좀 입맛에 맞을 수도 있어. 이거 좀 먹어봐.
1: 새우젓?
0: 응.
1: 어머 새우젓이라는 게 또 뭐야? 어? 새우젓이라는 게 이게 그 새우젓이라는 거야? 어? 아무나 이게 죽었네 근데 다
0: 죽었지.
1: 아 이거 아유 이거 그래도 이거 엄마 입맛이 좀 맞네.
0: 아니 그거를 그 새우젓을 먹으면 안 되고 이렇게 섞어 먹어야지.
1: 오 이거 그래도 먹을 만은 하네. 아 이거 더 안 주시나? 저기 선생님 여기 새우젓 좀 더 주세요. 선생님 여기 새우젓 리필이요.
0: 아 그럼 엄마 정 뜨거우면은 그거 좀 식혀 먹어.
1: 뭐래?
0: 여기 사장님 여기 얼음 좀 주세요. 감사합니다. 우와 얼음을 이렇게 어머! 주시네 이거? 엄마
1: 어?
0: 이거 얼음 같이 먹어.
1: 이 간이 맞을라 모르겠네 그냥. 야 한번 먹어보자 이제. 어? 잘 말아졌으니까는 이제 이거를 먹어봐야 되겠다.
0: 아니 그걸 말고 왜 그걸 먹어? 아유,
1: 얼음이 제일 맛있네. 아유 여기 얼음 맛집이네 그냥. 어우 시원해. 어머 어떡했네. 이거 나 다이어트 다 날라갔네 그냥.
0: 아니 얼음을 왜 먹어? 지금 내가 맛집 찾아가지고 이렇게 데려왔는데 무슨 국밥을 하나도 안 먹고 새우 전만 먹고 그러고 저기 얼음 시켜가지고 얼음 말아놓고서 얼음만 먹고.
1: 아유 이거라도 맛있는 게 어디야? 어? 이거 아유. 얼음도 맛있고 지금 새우젓도 맛있고.
0: 새우젓이 아니고 새우젓이야.
1: 그게 그거지. 그래서 너는
0: 내가 무슨 국밥 맛집 데려왔지 얼음 맛집 데려왔냐고.
1: 좋은 게 좋은 거지. 너 조용히 해라. 어?
0: 뭐라고?
1: 조용히 하라고 그냥.
0: 뜨겁다 해갖고 일부러 이거 시켜 먹으라고 한 건데 시켜 먹으라 그러니까 그 얼음 자체를 먹어버리니까 아니. 내가 서운한 거지.
1: 너 서운해? 너 F야? 어? 너 F냐고? 이거 그냥 엄마가 좋아해서 먹는 건데.
0: 그거는 공짜야 공짜. 이거랑 새우젓 다 공짜. 이것만 좋네.
3: 그럼 오히려 잘 될지 펭수야 생각을 해봐.
0: 아니 그게 아니잖아. 뭐가 잘 되는 게.
3: 그러니까 공짜를 먹은 거니까 펭수야. 알았어 알았어. 우리 펭수 말이 다 맞으니까는 먹어 이제.
0: 계속 먹지 마. 다 먹지 마. 나 내가 다 먹을 테니까 엄마 얼음이랑 새우 좀만 먹어.
1: 아 알았어.

0: 그저 뭐냐 저 그 기념품 가게 같은 건 없어? 아, 아빠 좀 갖다 주게. 없나 어디?
1: 기념품 안 사도 돼. 응? 내가 미리 사놨어.
0: 어?
1: 참.
0: 어머.
1: 이거 아빠 거야.
0: 어머. 어머. 어. 아 너무 귀엽다. 니네 아빠 되게 좋아하겠다. 어머 어머. 이 너가 만든 거야?
1: 어? 아니 내가 만든 게 아니고 산 거라니까.
0: 어, 너는 그 돈 아깝게 뭐 돈을 쓰고 그래. 엄마가 이런 거에 돈 쓰지 말라 그랬잖아. 어? 아유. 너네 아빠가 되게 좋아하겠다.
1: 참나. 엄마.
0: 응?
1: 자, 엄마 것도 갖고 왔어.
0: 아유, 엄만 괜찮아. 아이, 뭐, 저기 예쁜 제작진 양반이 그 사진 찍은 거, 그 프린트 해가지고 뽑아줬어.
2: 어? 이거 선물이야, 선물.
0: 어머! 이게 뭐예요? 어머! 너무 잘 나왔다, 어머머. 아유.
1: 아, 진짜로?
0: 어.
1: 알았어, 그러면.
0: 어? 아이. 아 그래도 그 샀는데 그 환불해. 그 엄마 한번 줘봐. 엄마 한번 해보게. 어머 너무 귀엽다. 엄마랑 이 색깔이 딱이네 그냥. 자 이거.
1: 이게 뭐야?
3: 어릴 때 너 좋아하던 크릴 새우 싸왔어.
1: 크릴 새우라고?
0: 두고두고 맛있게 먹어.
1: 와!
3: 좋지?
1: 와!
0: 엄마가 1등급을 온천에서 가져온 거야.
1: 엄마!
0: 응?
1: 나 이거 안 먹어. 나는 잘 먹고 다닌단 말이야. 이거 갖고 가서 엄마 아빠 먹어.
0: 아니야. 우리 펭수 위해서 싸운 거니까는 아무도 두지 말고 펭수만 아, 먹어야 돼. 알았지?
1: 난 괜찮은 게. 잘 먹겠습니다.
0: 그래요. 아휴, 우리 펭수 덕분에 한국 여행 잘했네.
1: 참나, 뭐 마음에 드는 거 하나도 없던 것 같은데 뭐.
0: 아유, 엄마는 펭수랑 함께하는 시간 모두가 좋았지.
1: 엄마.
0: 응?
1: 엄마 안 가면 안 돼?
0: 펭수야,
3: 몸 건강하게 잘 지내고 집밥 먹고 싶으면 남극으로 와.
0: 알았지?
1: 오빠! 제가!
3: 아유, 주책이야, 정말.

0: 엄마, 조심히 가. 아니야. 엄마, 엄마, 엄마.
1: 아오.
0: 왜 이런 꿈을 잡고 있냐?

0: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나 국회의원 펭수. 드디어 이곳에 당도했다.
1: 펭수 요원.
0: 아, 예, 대장님.
1: 국회의원으로 잠입에 성공한 걸 축하하네.
0: 별 말씀을.
1: 하지만 본분을 잊진 않았겠지?
0: 제가 깊이 잃고 이 국회의사당에 로봇이 있다는 걸 밝혀내서 돌아가겠습니다.
1: 하지만 조심하게. 정체를 들키면 목숨을 장담할 수 없네. 부디 안전하게.
0: 좋았어. 오, 이곳이 나의 방이구만. 이곳부터 샅샅이 뒤진다. 버튼! 아니고 등잔 밑이 어둡다. 어? 아싸? 아싸? 아싸? 오! 오! 아이, 들어오세요.
2: 안녕하세요, 비서. 펭수가 왜 여기 있어요?
0: 아니, 동표선배님 아니세요?
2: 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0: 예,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 왜 여기 의원님 자리에 왜 앉아 계시죠?
0: 아, 저는 국회의원이니까요.
2: 네?
0: 아, 제가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2: 아, 정말요?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아, 그러면 제가 오늘 모셔야 될 분이 펭수 의원님이군요?

0: 잘 모셔라!
1: 아니, 제가 비서관됐다고 그렇게 말을 까라는 게 오늘은 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선 첫 번째, 밀린 민원 업무 처리하기, 두 번째, 법안 제출 준비 및 검토, 세 번째, 본회의 들어가기, 세 가지만 하면 됩니다.
0: 아, 또 오자마자 뭐 바로 해야 되는 거군요.
1: 그럼요. 실습이 어디 있어요. 이 배치까지 달았으면 두 발로 뛰어야죠.
0: 아, 그쵸. 혹시 그러면. 네. 그 좀, 비밀.
1: 비밀연애?
0: 우리가 그 옛날부터 그 뭐하는 이렇게 문서 같은 네. 걸 볼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1: 문서는 저기 도서관 건물에 있죠. 네, 아니 근데 문서가 왜 궁금하세요? 첫날부터?
0: 첫날이니까 문서를 좀 보면서 네. 내가 몰랐던 것들을 알아가고 어? 아 그렇구나 하기 위해서죠.
1: 아 그렇구나 그쵸? 하기에는 밀린 업무가 너무 많아요.
0: 아니야. 네. 제가 밀린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네? 조금 더 지식이 풍부한 상태로 해야 됩니다.
1: 근데 문서 볼 시간이 그렇게 막 많진 않은데.
0: 자, 지금 이 시간에 벌써 두 개를 봤습니다. 빨리 가시죠.
1: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도서관 건물로 일단 가보시죠.
0: 네, 가시죠.
1: 예. 문서를 굳이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0: 이런 옛날 문서들을 제가 참고하고 공부해야 네? 네. 더 좋은 국회의원이 되는 겁니다.
1: 근데 왜 이렇게 땀을 흘려요, 펭수?
0: 아, 열의와 성의를 다하다 보니.
1: 근데 여기는 제한구역. 저는 여기 못 들어가고 의원님 혼자 들어가셔야 되는데 괜찮으세요?
0: 아, 이거. 이렇게 해줄 수가.
1: 어떻게 못 들어가? 그냥 갈까요?
0: 아, 아닙니다.
1: 제가 의원님 애착 인형인데 없으면 어떡해요?
0: 너무 아쉽지만. 아쉬울지언정. 후회하지 말자.
1: 후회하지 말자.
0: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아, 당신이군요.
1: 네.
0: 오. 엄청나구만. 분명히 있을 거야. 좋았어. 일단 다 찾아보는 거야. 이 중에 하나는 있겠지. 이것도 아니오. 어? 아니, 여기 왜 도시락이 있어? 역시 엄청난 문서들이구만. 아니고 이것도 아니야. 땀 들어간다. 이거 문서가 너무 많아서 먼지나 쳤지 이거? 어? 냄새가 나. 로봇 설계도? 역시 진짜 분명히 있는 거야. 분명히 이곳에 로봇이 있는 거야. 간다.
1: 의원님 본래 다 보셨어요?
0: 예, 다 봤습니다.
1: 예.
0: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1: 네.
0: 문서 말고 혹시 그 조금 비밀 좀 네? 이렇게 물건 조금 유물 같은 거.
1: 아, 약간 유물 막 물건 그쵸, 이런 거. 저희 또 박물관이 있어요.
0: 그거야.
1: 아, 오늘 되게 바쁘네. 원래 오늘 약간 꿀 빠는 스케줄이었는데. 아, 의원님 여기 이제 탁 너무 넓죠.
0: 제가 하나도 빠짐없이 이곳을 탐구하고 싶어요.
2: 펭수야.
1: 조심하세요.
0: 아니 괜찮습니다. 제 지인입니다.
1: 아, 지인이세요? 오!
0: 아니, 제오 무슨 일이야?
2: 오! 너 어떻게 왔지, 여기, 네가?
0: 내가 국회의원이니까 여기 있지.
2: 아, 그래? 야, 그럼 잘 됐다. 내가 여기 민원할 게 있는데 얘 좀 같이 가서 해주면 안 되겠네, 이렇게.
0: 민원?
2: 미디어에서 예. 노출되는 건 사투리를 통해서 예. 사람들이 사투리를 되게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거에 대한 약간 자격증 같은 거를 조금 부여를 하고 하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1: 사투리 자격증이요?
2: 네.
0: 아, 사투리를 조금 무분별하게 쓰는 것 같다고?
2: 아, 그치. 미디어에서 노출된 사투리가 진짜 사투리가 아니거든요.
1: 아, 그치. 뭔지 알아. 너무 공감해. 저도 경상도인으로서.
2: 그러니까.
0: 그래가지고 지금 재호가 많이 화났다.
2: 뭐.
0: 화났다, 꼴마.
2: 어?
0: 화났다,
1: 할라피뇨요?
2: 아니, 펭수야, 그런 사투리가 잘못된 거라니까.
0: 오라, 꼴마!
2: 아니, 우리 그런 말 안 써.
0: 오라, 친노!
1: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런 민원이 들어오죠.
0: 오라, 꼴마!
2: 도저히 이 말을 못 알아듣겠어요.
0: 알라, 빠빠피노!
1: 우리 또 민원을 두 개나 지금 받아가지고 빨리 이것도 처리해야 되는데.
0: 아, 그러니요?
1: 네.
0: 그럼 저 빨리 보고 오겠습니다.
1: 엄청 웅장하죠?
0: 대박!
1: 대박이죠.
0: 야, 여긴 분명히 있겠다.
1: 뭐가요?
0: 예? 아, 중요한 것들이요.
1: 어? 잠시만요. 어? 여보세요? 어, 네네네네.
0: 아싸, 이건 기회야. 어, 오기 전에 빨리 찾아봐야겠다. 그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얼마나 꽁꽁 숨겨둔 거야? 어? 냄새가 나. 냄새가 나. 아!
1: 의원님! 아, 의원님 지금 뭘 뒤지고 계신 거예요?
0: 아우! 뭘 뒤지냐뇨? 사람은 또 열라고 있는 거잖아요.
1: 네, 의원님, 우리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 가야 돼요, 이제는. 이걸 빨리 물린 거 다 정리해야죠.
0: 네, 가시죠.
1: 갑시다. 의원님!
0: 갑니다. 나가요, 가요.
1: 진짜 시간을 다 뺏어 먹었어요, 지금. 갑시다.
0: 자, 얼른 갑시다. 네.
1: 오, 안녕하세요.
0: 아, 안녕하세요. 이쪽은 제 매니저입니다.
1: 아, 매니저님도 계세요?
0: 네. 오.
1: 어메.
0: 아유.
1: 감기 걸리셨네.
0: 아니, 감기 걸렸으면 지금 이거, 아랑 또, 코트를 입고 있네.
1: 그러니까 이러니까 감기 걸리시죠.
3: 아, 원래 좀 건강을 좀 포기해야 패션 안다고 듣는 거야.
0: 아, 참나, 이거 법안을 올리든가 해야지. 이거 시키지도 않은 것만 다 하고 있어, 이거.
1: 아니, 건강을 포기하고 멋을 챙기는 사람은 저는 처음 보는데요.
3: 아, 맞다. 그리고, 아, 잠깐만, 평소.
1: 어, 네?
0: 또 뭐야?
1: 또 민원이에요?
3: 이거 지우님이랑 문식피디님이 뭐, 이거 좀 전달해달라고.
0: 응, 알았어.
3: 해줄 수 있지?
0: 그럼 참 민원 하나 더 놓고 가. 자기 일은 좀 스스로 하라고.
4: 저도 민원 있어요.
1: 어, 너무 많이 쌓였는데요, 이거?
0: 이렇게 많이 쌓였을 줄이야.
1: 어떡해요, 이거, 의원님. 민원이 너무 많아요.
0: 어쩔 수 없습니다. 다 처리해야죠.
1: 어떻게 처리해요?
0: 바로! 법을 만드는 겁니다! 일단은, 네? 사투리, 일단 넘길게요.
1: 넘겨요?
0: 넘겨요. 일단 그건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 바로 하기는. 자, 그럼
1: 생일안 챙기면 불법제?
0: 칭찬. 자, 빼세요.
1: 전 국민 주 1회 참치 제공법. 자, 이건 패스.
0: 아, 왜? 어떻습니까?
5: 저도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네. 굳이 펭수 생일만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되는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뽀로로 선배님도 계시고 네. 다른 동물 캐릭터가 많은데 굳이 펭수 생일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되는 이유?
0: 저 생일 파티 해야 되니까요.
5: 생일 파티 공휴일이어야 하나요?
0: 왜냐면 올해 8월 8일이 평일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갖고 다들 일하면 또 생일 파티 하기 어렵잖아요. 다 바쁘니까.
1: 근데 또 생각을 해보니까 또 뭐 부처님 오신 날 뭐
5: 크리스마스는 네. 예수님 생일인데 펭수가 혹시 그 정도의 인지도가
1: 인지도?
0: 오, 없는 걸로 하시죠. 오, 그러면 아이 한 명당 제곱억 지원제.
5: 펭수 의원님께서 네. 이제 원하시는 거는 한 명 낳을 때 1억.
0: 그쵸.
5: 두 명 낳을 땐 4억.
0: 2억? 예?
5: 제곱억이면 2의 제곱 아닌가요? 2억인 건가요? 4억인 건가요?
0: 아.
5: 수학을 한번 해보시면.
0: 제곱?
5: 제곱억이면.
0: 그러면.
5: 3명을 낳으면.
0: 9억.
5: 그렇죠. 9억인 거죠.
0: 오케이!
5: 지원금이 좀 너무 많다고 생각하진 않으신가요?
0: 아니요.
5: 예산 문제가 좀 제기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0: 그러면. 1명 나면 1억, 2명 나면 2억, 3명 나면 3억.
5: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1: 오! 정말요?
0: 진짜로? 자자,
1: 자!
0: 이제 하이라이트가 나왔습니다.
1: 얼주가 얼주코 금지법!
5: 네. 이거는 혹시 그 대상이 누구일까요? 전 국민인가요?
0: 전 국민입니다. 전제 조건이 있죠?
5: 네네.
0: 전제 조건. 감기 걸린 사람.
5: 감기에 만약에 걸렸는데
1: 네.
5: 얼주가 얼주코를 한다면 네. 그 제재 조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0: 그쵸, 그쵸.
5: 제재 조치 혹시 생각해 주신 게 있으실까요?
0: 자, 우리 예산 부족하다 했죠?
1: 네.
0: 거기서 끌어옵시다. 그래서 다른 법안 하나 올리자 네. 이 말입니다.
5: 벌금을
1: 그러면 여기서 끌어오고 여기로 쓰면 되겠네요.
0: 좋은 생각이네요. 건강과 그리고 저출생 문제를 한 번에 해결.
1: 주거니 박거니
5: 집에서 몰래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면 그건 어떻게 할까요?
0: 그건 이제 양심 맡겨야죠. 양심 벌금법 해갖고 그래도 한 300원 깎아주려고.
1: 잠깐만, 이거 금지법 어겼을 때 벌금이 얼마길래 300이나 깎아줘요?
0: 1억?
1: 의원님 혹시 낙하산이에요?
5: 근데 저는 얼주가 얼주코를 금지하는 게 법의 영역인지 조금 의심이 되는데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이걸 참여해야 되는 거지.
1: 그러면 저희가 캠페인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0: 오, 그거 좋은 생각인데? 얼죽아, 얼죽코 운동합시다!
1: 네. 그럼 캠페인을 하는데 저희가 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2: 그건 이제 행정부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행정부로 가라고요? 아, 귀신 말해줘요. 귀찮아. 이거 바로 뭐 본회의 넣어도 되겠는데요?
2: 바로 본회의로 가실 건 아니고.
0: 왜요?
2: 그러니까 그 입법 절차가 있습니다.
0: 네. 저 이쁘다고요?
2: 입법 절차. 입법 절차가 있는데.
0: 아, 절차가 있다고?
2: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시고 상임위원회와 법사위원회 심사를 거치고 본회의를 통과하게 됩니다.
1: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0: 잘 부탁드립니다.
3: 오케이! 됐다!
0: 조사!
1: 이제 중요한 하이라이트만 남았습니다, 의원님.
0: 이게 진짜죠.
1: 이제 진짜죠.
0: 자, 이거를 바로
1: 네?
0: 법으로 만들어 버립시다.
1: 근데 어차피 4시 회의라 가지고.
0: 아, 4시군요. 네. 시간 여유가 좀 있네. 천천히 가시죠.
1: 맞습니다. 갑시다.
0: 호! 안녕하십니까?
1: 네?
0: 어?
4: 왜? 이게 뭐야?
0: 아무도 없다.
4: 에? 잠시만요.
0: 이거 서프라이즈야, 뭐야?
4: 잠깐만. 의원님. 죄송해요, 제가 시간을 착각했어요.
0: 뭐라고?
4: 아니, 2시 회의인데 제가 14시를 4시로 봐가지고.
0: 이거 다 물거품이지, 이건. 못하긴 뭘 못해. 내가 해.
4: 에? 아니, 의원님. 어디가, 거의 아무나 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앉으면 안 돼요.
0: 어이.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행수입니다. 그럼, 아이 낳으면 지원금법 통과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내려오세요, 의원님.
0: 감사합니다. 좋았다.
4: 어? 아니, 의원님, 왜요?
0: 어? 아이, 잠깐만요.
4: 뭐 있어요?
0: 아니, 뭐 없어요.
4: 그 함부로 보면 안 되는데. 아니, 의원님, 그런 거 함부로 보면 안 돼요.
0: 딱 봐도 수상한 곳이다. 제한 구역. 고생 있을 것 같아.
4: 의원님! 뭐하세요 지금? 어디 가세요? 제한 구역 왜 들어가세요?
0: 아, 그거 쉐지고.
4: 네.
0: 바람 좀 들어왔습니다.
4: 그래요?
0: 아니 근데 선배님은 이쪽에 웬일이세요?
4: 웬일이긴요. 저도 사실은.
0: 그럼 다녀오세요.
4: 예. 아니, 대체 뭘 보는 거지? 설계도랑 지도?
0: 아니, 그럼 처음부터 쉽게 가면 되는데, 왜 굳이 지금 말한 거예요?
1: 쉽게 가면 재미가 없으니까, 분량이 안 나오니까.
0: 완전 납득했습니다.
1: 아, 네.
0: 자, 가는 겁니다.
1: 네.
0: 자, 그럼 하나,
1: 둘
0: 셋, 예라! 오!
4: 뭐야?
0: 저건!
4: 들어갑시다.
0: 저기 뭐가 있다?
4: 그 빛이죠, 빛.
0: 빛이다.
4: 그렇죠? 이거 맞는 것 같은데?
0: 저거 뭐야?
4: 발견했어요!
0: 로봇이다!
4: 와, 이게 진짜 있긴 했구나.
0: 선배님,
4: 네.
0: 빨리 계산기가 전화를.
4: 아, 네네네네. 맞아. 와씨.
0: 이거 찾았구나. 역시 있었어!
4: 아,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는 거야?
5: 이거 너무 맞은 거 알아보였어.
0: 뭐야!

0: 요 자이언트 팽티비 렛츠 구도.
1: 중학생 때 나의 보물 1호는?
2: 일기장이요.
1: 방과 후에 한 일은?
2: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1: 닮고 싶었던 롤모델은?
2: 빨간 머리엔?
1: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2: 오리를 길렀던 거요?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2: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 너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저는 아름다움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헤어 디자이너 차홍입니다.
1: 중학생 때 어떤 학생이었나요?
2: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었고 천사병 있어 이런 놀림도 당했었어요. 왜냐하면 남의 말을 잘 거절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또 키가 정말 작았어요. 중학교 때 3학년 겨울방학 때 키가 15cm를 커서 정말 다행이지 중학교 땐 전교에서 두 번째로 작았거든요. 뭔가가 계속 맞물려서 좀 흐린 날씨처럼 다운돼 있었던 것 같아요.
1: 나와 같은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2: 내성적인 사람의 특징이 나 아닌 다른 어떤 사물이든 사람이든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더 섬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공감 능력이나. 그래서 그때는 그 부분이 저한테 되게 힘든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에요. 안 좋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지금은 그게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이지만 나중에 성장해 가는 과정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 잘 못하고 그런 성격들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지금은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 수 있는데 나중에 그런 게 좋은 쪽으로 많이 발현이 될 거라고, 나쁜 성격 아니라고 위로해주고 싶어요.
1: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가 뭘까요?
2: 사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이유가 저는 시골이 있었는데 약간 읍내였어요. 그래서 미용실이란 개념이 사실 없었어요. 미용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개념을 잘 몰랐는데 주변에서 너는 만들기도 좋아하고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남을 잘 배려해주고 그냥 너의 성격에는 굉장히 헤어 디자이너가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추천을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시작하자마자 안 맞을 수 있겠구나, 부족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너무 좋고.
1: 꿈을 이루는데 힘들었던 점이 있나요?
2: 누군가한테 먼저 말 거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손이 진짜 작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기구를 다룸에 있어서 조금 느렸던 것 같고, 저는 사실 20살까지 약간 뷰티라든지 패션에 고관여된 사람이 아니라서 약간 이 업을 출발할 때 많이 세련되거나 뭔가 이렇게 특출난 재능이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특출나게 재능이 없어서 부족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오히려 제가 부족하다, 내가 이런 거를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오히려 늘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저를 많이 발전시키고 더 이렇게 노력하게 만든 것 같아요.
1: 꿈을 이루고 성취감을 느낄 때는 언젠가요?
2: 내가 내일을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면 그게 어떤 누군가한테도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인가 머리를 해준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품 디자이너가 돼서 본인이 만든 그 섀도우를 가지고 왔어요. 편지랑 같이 가지고 왔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미용실에서 너무 행복하게 진심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직업을 찾고 싶고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왔대요. 차홍 원장님 덕분에 자기는 그 꿈을 찾을 수 있게 됐다고, 그런 여성이 되고 싶었는데 자기도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아직 출시된 제품은 아니지만 제일 먼저 만든 그 제품을 제일 먼저 저한테 선물하려고 왔다고, 그 보고 되게 뿌듯했어요.
1: 헤어 디자이너란 한마디로 뭘까요?
2: 헤어 디자이너란 누군가의 인생의 한 장면을 디자인하는 일이다. 사실 오늘은 내 생에 단 하루밖에 없는, 정말 하나밖에 없는 하루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하루를 소중히 하고 아끼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게 점진적으로 쌓여서 어떤 하나의 큰 덩어리가 되고 하나의 큰 결과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아끼고 사랑하고 세상에 하나뿐인 나를 많이 다독여주고 토닥토닥해주고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1: 내가 다니는 중학교는
3: 역삼중학교.
1: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3: 안 왔다.

0: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1: 우세창 선생님.
0: 좋아하는 과목은?
1: 수학.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여자친구를 만들어라.
2: 네, 안녕하세요. EBS에서 몇 년 차예요? 13년간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정승재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은 뭐예요?
1: 중학교 때 고민? 그때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게 인간관계가 이게 만만치 않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좀 나요. 지금 생각해보면 별거 아닌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그러니까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수능시험을 망치는 게 인생의 아주 큰 오점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되게 많아요. 그게 나중에는 정말 중요한 밑거름이 되거든요. 그 경험이 나중에 생각해보면 와, 그 일을 겪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어 라는 생각 되게 많이 들거든요. 하루하루를 여러분 생각하는 가치관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점점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가까이 가는 걸 테니까 충실하게 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0: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1: 꿈은 세 가지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1타 강사가 가장 현실적인 꿈이었고요. 방송국 PD, 그리고 제일 하고 싶었던 거는 능력은 안 되지만 노래를.
0: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갖게 된 계기도 궁금해요.
1: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행동을 봤을 때 저보다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직업이 있고, 와, 저거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저렇게 못하겠다라는 직업이 있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그 여러 가지 직업군들 중에서 월등하게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그거는 딱 그 수학선생님.
0: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1: 힘들었던 거는 인터넷 강의 그때 막 시작될 때예요. 2000년대 초반에 PD150이라고 있었잖아요. 그거 PD 월급 다 털어가지고 그것도 할부로 사가지고 요분들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일단 나도 곧바로 녹화를 해서 나의 단점을 봐야 되겠다 뭐 이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적으로 월급날 되면 카드 회사에서 다 가져갔어.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0: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정말 대학교 2학년 때 남녀가 모여서 술 한잔을 할 때 진실 게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보통 진실게임의 질문이 이 안에 뭐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뭐 이런 거잖아요. 저한테 질문 뭐였냐면 너 당장 내일 소개팅이 있고 과외가 있으면 뭐 할래? 이런 게 진실게임이었어요. 그 정도로 저는 과외하는 걸 너무 좋아했었고, 그때부터 프린트물을 만들기 시작해서 10년간 교재를 만든 거죠. 뭔가는 그런데 그건 아니었어요. 뭔가 이거를 반드시 성공해야 되니까 나는 당장 놀고 안 놀고 열심히 이렇게 교재를 만들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 교재 만드는 시간이 정말 그 잠도 안 오고 정신이 똘망똘망해지는 너무 즐거웠었던 기억이 나요.
0: 네. 내가 본 10년, 20년 후의 미래는 어떨 것 같은가요?
1: 저는 너무 억울한 게 인터넷에 들어온 지는 14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시절이 사회생활 시작부터 이제 마무리할 시기까지 됐다라는 게 그게 너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딱 10년 후에는 EBS 강좌는 제가 워낙 좋아해서 그거 한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 하고 두 번째 인생에 맞는 뭔가를 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 결정된 건 없어요.
0: 그 미래에 살아갈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나요?
1: 10년 뒤면 25이네요. 10년 뒤에 어떤 직업을 선택할 나이는 아닌 것 같아요. 고등학교 3학년 될 때까지 그 하기 싫은 공부도 있고 하기 좋아하는 공부도 있을 텐데 이거를 사회에서 써먹어 안 써먹어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갖더라도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그런 부모를 타고나고 가장 원하는 직업을 선택한다고 해도 일은 안 풀리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그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를 6년 동안 스스로에게 한번 테스트를 해봤으면 좋겠어. 그 중에서 가장 쉬운 게 뭐냐면 성실함이고 그 성실함을 테스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여러분 공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은 너무 하기 싫지만 나와보니까 다 쓰였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공부를 시험 대비라고 생각하지 말고 인생에 너무나 좋은 자양분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 진짜 맞거든 그건. 네. 아름답게 빛날 20대 인생을 위해서 하루하루 열심히 긍정적으로 건강하게 분명히 잘할 수 있을 테니까 잘하고 있어요. 파이팅!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키즈를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키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키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 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키즈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고!
1: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병수입니다. 오늘은 공황장애 치료의 필수 성분 중에 하나인 이완 훈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황장애는 몸이 과긴장하고 불안하는 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증상입니다. 공황장애의 특징적인 증상들은 신체가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긴장하고 불안하면 먼저 심장이 뜁니다. 호흡이 빨라지고요. 호흡이 얕아집니다. 숨을 들이쉬어도 충분히 숨을 쉰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듭니다. 몸은 뻣뻣해지고 마비가 되는 듯한 느낌이 생기죠. 위장 기능도 잘 활성화되지 않고 뭔가 꽉 막힌 것 같고 소화가 잘 되지 않는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심한 경우 장 운동이 너무 빨라져서 화장실에 가고 싶다라는 느낌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신체가 과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불안이 신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공포가 신체적인 반응을 촉발하는 것이죠. 공황장애에는 이런 신체적인 과민성, 불안에 의한 신체적인 반응들을 잘 이완시키고자 하는, 이완시킬 수 있는 훈련을 하고 평소에 신체적인 이완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경험함으로써 불안에 취약한 상태에서 몸이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훈련을 평소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공황 발작이 갑자기 찾아왔을 때 환자분들은 놀라게 되고 공포 반응을 보이는데요. 공황장애 환자분들은 스트레스를 받고 긴장하면 약간 두렵고 답답한 느낌을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그것이 뇌에 신호를 전달해서 뇌에서 몸으로 과민한 반응을 보이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심장이 더 빨리 뛰고 호흡은 더 가빠지고 그러면서 몸은 더 과긴장을 하게 되죠. 이런 급작스러운 상황에서 우리 신체를 잘 관리하는 첫 번째 방법은 호흡을 잘 다스리는 겁니다. 공황 발작이 찾아왔을 때 갑자기 두근거리고 호흡이 얕아지는 것 같다라고 느낄 때 헐떡헐떡 숨을 쉬면서 놀래면 오히려 공황 발작은 더 악화됩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서는 이산화산소 농도가 균형이 깨지면서 오히려 더 어지러움을 느끼고 쓰러질 것 같은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이럴 때 의도적으로 자신의 증상을 잘 알아차리고 호흡을 천천히 깊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급작스러운 공황 발작을 완화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호흡을 잘 다스림으로써 불안 반응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이죠. 공황 발작이 찾아왔을 때 안정제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호흡을 잘 가다듬으면 마치 안정제를 복용한 것처럼 신체 반응을 누그러뜨리고 심리적인 안정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마음속으로 하나, 둘, 셋, 천천히 숫자를 세면서 코로 천천히 호흡을 합니다. 공기를 천천히 들이쉽니다. 그리고 잠시 멈추었다가 입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들이쉬는 시간보다 입으로 공기를 내쉬는 시간을 더 길게 해서 충분히 공기를 몸 밖에서 빼냅니다. 호기, 즉 공기를 밖으로 내뿜는 것이 더 길게 길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몸에서는 부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되면서 몸이 이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호흡을 할 때 천천히 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슴이 아니라 배가 불룩해지는 느낌이 들도록 복부를 최대한 활용해서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가슴으로 흉곽으로

짧게 짧게 호흡을 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천천히 깊게 배를 활용해서 복식 호흡을 하는 것이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키고 몸의 긴장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아서 압박감을 느낀다. 공황이 찾아올 것 같다. 아, 실제로 공황 발작이 오는 것 같다. 라고 했을 때 놀라지 마시고 천천히 호흡에 집중하십시오. 말씀드린 것처럼 깊은 호흡, 복식 호흡, 그리고 호기를 길게 해서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시키는 호흡법을 잘 터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소에 증상이 없더라도 복식 호흡이라고 검색하시면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자기에게 잘 맞는 방법 한두 가지를 취해서 평소에 마치 약을 먹는 것처럼 훈련을 하십시오. 하루에 5분씩 아침, 점심, 저녁, 주무시기 전 반복하면 몸의 긴장도가 떨어지고 몸이 이완하게 됩니다. 마치 약을 먹는 것처럼요. 그리고 증상이 갑작스럽게 찾아왔을 때도 놀라지 마시고 호흡에 집중해 보자. 호흡을 다스려 보자. 짧고 얕은 호흡이 아니라 길고 깊은 호흡을 해보자. 라고 노력하시면 마치 안정체처럼 몸을 진정시킬 수가 있습니다. 공황장애는 신체적인 증상에 대한 과민성 때문에 생기기도 합니다. 오히려 유발되는 것이지요. 공황장애가 없고 신체적으로 건강한 사람들도 다양한 신체 감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뇌가 그것을 걸러내기 때문에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요. 하지만 공황장애 환자분들은 작은 신체 감각에도 과민하게 반응하고 지나가는 증상들도 과도하게 인식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소한 증상들이라면 내버려 두자. 큰 문제가 아니다. 흘러가게 놔두자. 흘러갈 거다. 괜찮다. 그러면서 호흡에 집중하십시오. 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지요. 신체를 이완시키는 평소에 꾸준히 하셔야 되는 건 운동입니다. 운동을 계속 반복함으로써 신체는 신체 자율신경계가 튼튼해지거든요. 자율신경계가 튼튼해지면 작은 신체 감각, 불안한 상황, 스트레스에서도 몸이 과민하게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규칙적으로 하루에 한 200에서 250칼로리 정도를 소비할 수 있는 운동을 일주일에 한 5회 정도를 반복하다 보면 한 달, 두 달, 석 달이 지나면 마치 항우울제를 꾸준히 복용하는 것처럼 공황 증상, 불안 증상의 치료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운동을 반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강도가 높은 운동이 저강도 운동보다 효과가 좋다는 것입니다. 약물 치료도 좋지만 내 스스로 증상을 잘 다스리고 싶다라고 느낀다면 운동을 평소에 꾸준히 하시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운동 습관을 기름으로써 자율신경계를 튼튼히 하게 만들고 자율신경계가 튼튼해지면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길러집니다.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길러지면 외부의 환경 변화라든지 스트레스 상황에서 몸이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을 막아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자동차 비유를 많이 드는데요. 자동차가 배기량이 작은 자동차는 오르막길을 오를 때 소리도 많이 나고 엔진음이 커지잖아요. 많이 떨리고 조금만 스트레스를 받아도 과도한 엔진음을 내면서 떨리게 마련이죠. 마치 불안해지는 것처럼요. 하지만 평소에 튼튼하게 운동을 해놓으면 배기량이 큰 차가 되는 것과 유사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나의 스트레스의 저항력,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힘을 운동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공황장애는 라이프스타일 질환이기도 합니다. 공황장애가 언제 재발을 잘하느냐? 제일 대표적인 것이 음주와 관련이 많습니다. 그 전날 회식이어서 포금을 했어요. 포금을 하고 나서 아침에 일어났더니 갑자기 약간 어지러우면서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확 놀래면서 두근거리고 압박감이 몰려와서 샤워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러다 죽는 게 아닌가. 아, 너무너무 공포스러웠어요. 포금한 그 다음날 공황 발작이 재발을 잘합니다. 계속 요즘 사람들과 만날 일이 많고 모임이 많아서 술을 자주 마셨어요. 일주일째 그러고 지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일어났더니 공황 발작이 재발을 했어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흔합니다. 술을 마시는 그 순간에는 마치 우리 몸이 이완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술이 깰 때는 오히려 뇌가 과민해집니다. 이럴 때 공황 발작이 재발을 잘합니다. 사실은 이게 호흡과 관련된 부분들이 우리 신체의 불안이나 과민성, 호흡과 관련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요.

피로 때문에 공황장애가 재발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거 공황장애는 정신질환이고 심리적인 질환인데 몸이 피곤하다고 재발하나요? 그렇습니다. 몸이 피곤해져도 그리고 피로가 누적되고 탈진해도 공황장애가 재발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몇 년간 잘 치료받고 완치가 되었다라는 환자분이 최근 들어 회식도 많고 일도 많아서 피로가 누적되고 술도 좀 마셨는데 그러고 났더니 재발했어요라고 자시 찾아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도 공황장애 재발 요인입니다. 촉발 요인이기도 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음주, 흡연, 수면 부족, 수면 습관, 운동 습관, 그리고 생활 리듬. 이런 것들을 건강하게 잘 유지하셔야만 공황장애는 완치에 이를 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 공황장애에 시달리고 있다면, 공황장애를 잘 치료하고 있는데도 자꾸 재발을 한다면, 공황장애 약을 먹고 있는데도 잘 치료가 되지 않는다면, 혹시 내가 건강하지 못한 생활 습관을 갖고 있는 건 아닌가? 공황장애를 재발시킬 만한 위험 요인을 생활에서 자꾸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신의 하루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내가 나의 하루를, 나의 일상을 건강하게 잘 보내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것이 공황장애 치료에는 필수 성분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저는 한양대학교에서 과학적인 트레이닝을 위한 PT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이상모 교수입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로 생존 근육 세 가지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존 근육 세 가지 운동이라는 것은 먼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앉았다 일어나는 운동, 그 다음에 밀고 당기는 운동에 이제 그 세 가지 운동을 생존 근육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 생존 근육을 운동을 위해서는 일반 헬스클럽에서 기구를 가지고 운동할 수 있습니다만, 저는 그 캐틀벨이라는 운동 기구로 충분히 이 세 가지 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캐틀벨 운동을 적극 추천하고 캐틀벨 운동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소개를 하기로 했습니다. 짧게 운동을 해도 아주 그 엄청난 그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일반 헬스클럽도 이 캐틀벨 운동 기구를 다 갖다 놓고 빛에는 이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만큼 훈련 효과가 탁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캐틀벨 운동 기구를 통해서 보통 이제 기본 동작으로 해서 스윙이 있고 캐틀벨 스윙, 그 다음에 클린 앤 프레스라고 해서 그런 운동이 있고, 그 다음에 스네치 운동을 해서 이 세 가지 운동이 기본 동작으로 하고 있지만, 이 동작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운동을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아주 다양한 운동 종목을 소화할 수 있는 운동 기구다. 이렇게 소개를 드릴 수 있습니다. 캐틀벨 운동은 저는 모든 운동의 왕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이 캐틀벨 동작에 따라서 한 동작을 통해서도 우리 몸에는 650개의 근육이 있는데 600개의 근육을 자극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뭐 전신의 근육을 다 자극할 수 있는 운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캐틀벨 운동이 모든 운동 왕이다, 전신 운동의 근육 운동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요, 반복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심장의 심혈관계의 자극이 굉장히 센 운동이에요. 그래서 캐틀벨 운동이 왜 특별한가? 전신 근력 운동이요, 심폐기는 운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캐틀벨 운동 기구는 4kg라는 아주 가벼운 무게부터 2kg 단위로 4kg, 6kg, 8kg, 10kg, 12kg 이렇게 해서 36kg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체력이 약한 사람부터 나이가 또 많은 사람부터 체력이 아주 뛰어난 특급 수준에 있는 사람까지 아주 남녀노소 체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다 운동기구를 자기 체력에 맞게 운동기구를 선택하면 충분히 운동을 할 수 있는 기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령대부터 이 초보자가 선택하는 그 캐틀벨 중량을 보면 남자를 경우에는 3, 40대는 보통 12kg 또는 14kg로 많이 선택을 하면 되고요. 50대는 10kg 또는 12kg로 선택을 하면 저는 좋다고 보고, 60

20대는 좀 체력이 약하면 8kg, 또좀 체력이 좋다 그러면 뭐 10kg, 그 다음에 이제 70대 이상은 6kg, 8kg. 6kg로 시작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보고요. 여자의 경우는 보통 이제 50대까지는 6kg, 8kg, 10kg. 그래서 30, 40대는 뭐 10kg, 8kg로 선택하시고 50대는 6kg로 시작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60대, 70대 이상은 4kg, 6kg를 선택하는 게 저는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보자 처음에 시작할 때는 가벼운 무게로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가벼운 무게로 천천히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생존 근육 세 가지 운동에 대해서 제가 직접 한번 이렇게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캐틀벨 스윙을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단계가 필요한데 그 초보자나 60대 이후에는 먼저 맨몸 스쿼트 운동을 해서 대퇴 부위라든가 엉덩이 부분을 근육을 좀 자극을 해서 스윙에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또 이것보다 70대가 넘어가신 분 중에서 이 운동을 따라하신 분이 있다면 의자를 갖다 놓고 맨몸 스쿼트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맨몸 스쿼트는 다리는 어깨보다 조금 넓게 하면서 V자, 발끝 방향이 V자로 향하게 해야 됩니다. 이것은 앉기가 편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부와 대퇴 부위가 맞닥뜨리면 복압이 생겨서 좋지가 않으니까 다리를 V자로 이렇게 유지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다리를 V자로 만들면 그 다음에 팔을 이용해서 중심을 잡고 엉덩이를 빼면서 앉는데 주의할 점은 이 무릎이 발끝 방향으로 일치해야 된다. 발끝 방향에. 그러니까 V자 방향으로 하려면 이게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이게 앞으로 나오면 내측 인대에 손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무릎 방향이 발끝 방향과 같이 나가야 된다. 그 다음에 이 무릎이 발끝보다 너무 앞으로 나가는 것은 중심이 이렇게 앞으로 쏠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심은 대퇴 부위와 엉덩이에 실려야 되는데 중심이 앞으로 실리면 무릎에 또 손상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무릎이 발끝보다 많이 나오지 않게 하면서 앉았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도 슬로우 트레이닝으로 천천히 앉았다가 하나, 둘, 이렇게 앉으면 더 효과적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캐틀벨 무게를 가지고, 캐틀벨 가지고 스쿼트 하는 거죠. 요 자세는 50대까지는 만약에 기초 체력이 잘돼 있고 엉덩이와 다리 근육에 큰 문제가 없으면 바로 맨몸 스쿼트를 하는 게 아니라 캐틀벨 스쿼트로 바로 들어가도 돼요. 그러나 체력이 약하면 맨몸 스쿼트부터 해야 되고 체력이 괜찮다면 바로 스쿼트, 무게 스쿼트로 이렇게 입문해도 됩니다. 캐틀벨 스쿼트는 다리 자세는 맨몸 스쿼트와 같습니다. 어깨 넓이를 이렇게 유지하면서 발끝은 V자로 해서 무릎이 많이 안 나가는 방향 쪽에서 방향은 같게 하는데 이제 무게 캐틀벨 스쿼트는 캐틀벨 위치가 발 뒤꿈치에 일치 있으면 손상해 놓고 앉아서 상체를 조금 핀다는 자세로 하복부에 힘을 주고 하나, 둘, 셋. 무릎이 아프다면 살짝 하나, 둘, 셋 이런 무릎이 아픈 사람도 가능하죠. 이렇게 살짝 구부렸다 놨다 하는 요 운동이고 중요한 것은 허리의 아치를 유지하는 거죠. 코에 힘을 주기만 하면 하복부에 힘을 주기만 주고 하면 그런 그 버딩크 자세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게에 이렇게 중량을 들고 캐틀벨 스쿼트를 하게 되면 하복부에 힘을 주면서 하나, 둘, 셋 하면 완벽한 자세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반복 횟수는 처음 시작할 때는 15개, 20개부터 시작해서 3세트로 15개, 20개, 3세트로 해서 나중에는 5세트, 7세트까지 이렇게 하시면 좋은 운동이 될수 있습니다. 스윙이 어렵다면 그냥 캐틀벨 스쿼트로 계속해도 됩니다. 두 단계 거쳤죠. 맨몸 스쿼트와 캐틀벨 스쿼트. 중량을 두고 한 스쿼트가 이제 됐다면 이제

어느 정도 다리와 엉덩이에 힘이 생겼고 척추기립근에도 어느 정도 근육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스윙 단계입니다. 스윙. 그래서 스윙도 캐틀벨 무게와 다를 바가 없죠. 발 방향은 항상 같아요. 발의 그 넓이는 어깨보다 약간 넓게, 그다음에 방향은 V자 방향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무릎은 많이 안 나오면서 하복부에 힘을 주고 들었다 올리면서 앞으로 내뻗는데 이 앞으로 내 이렇게 뻗을 때아뭐 어느 방송이나 유튜브에서는 이렇게 90도 이상으로 오는데 이것은 좋은 운동일 수 있어요. 근데 내려갈 때가 그래도 허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는 절대 여기까지 올리지 말고 45도나 뭐 50도까지 올렸다 내려온다. 이게 더 요추 건강을 위해선 도움이 될수 있어서 저는 90도까지 올리지 말고 45도 선에서 올리라.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맨 처음에 스쿼트 시작할 때는 요거를 들어서, 이렇게 들어서 자세를 갖고, 다리 자세를 만들고, 코어에 힘을 주고,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호흡은 일어날 때 푸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앉았다가, 푸, 푸, 둘, 푸, 푸, 푸. 이렇게 해서, 맨 처음에, 15개, 20개, 3세트로 시작해서 5세트로 하고 30개로 해서 10세트까지 하면 이 무게를 바꿔야 됩니다. 예, 다음에는 이제 생존 근육 세 가지 중에 두 번째 운동, 캐틀벨 푸시 운동입니다. 캐틀벨 푸시는 위로 미는 거죠. 위로. 그래서 캐틀벨을 이런 형태에서 이제 이렇게 손잡이를 안쪽으로 해서 두 손으로 감싸가지고 올리는데 위로 올릴 때 턱에 닿지 않도록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약간 뒤로 올리는데 그 뒤로 올리는 게 귀에 닿도록 이렇게까지 하나 내릴 땐 천천히 올릴 때는 빨리 하나 둘셋넷이 운동 캐틀벨 푸쉬의 주의할 점은 어깨는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얘기했던 그 요추 부위가 너무 전골될 수 있어요. 이렇게 허리가 뒤로 젖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막는 방법이 똑같이 코어에 요 하복부에 힘을 주면서 이렇게 하면 거기 움직임이 없습니다. 움직임이 없도록 뒤로 젖혀져서 앞으로 전골되지 않는 상황을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리고 하복부에 힘을 주면서 하나, 둘. 이 방법이 있고요. 만약에 캐틀벨이 가벼운 게 있다면 어깨 근육은 무겁게 하는 운동이 아니거든요. 가볍게 할수 있다면 가벼운 거 가지고 이 상태에서 위로 올리면 돼. 하나, 둘. 반대 방향으로 해서 캐틀벨을 이렇게 안쪽으로 손을 잡고 손잡이를 잡고 여기서 그냥 위로 올리면 돼요. 위로. 그래서 요 팔꿈치가 앞에서 올라가면 삼각근 중에서 전면이고 옆에서 이렇게 올라가면 측면입니다. 측면. 근데 대부분은 그냥 중간 정도 위치에서 하나, 둘. 셋, 이렇게 운동할 수가 있어요. 저도 그래서 이렇게 무거운 것보다 가벼운 게 있다면 한쪽 팔씩 이렇게 올리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생존 근육 운동 세 가지 중에서 마지막 세 번째 캐틀벨 로우 운동이죠. 이건 등 운동입니다. 이 상태에서 허리 각도가 90도가 아니라 허리 각도가 약 110도에서 하복부에 힘을 주고 그래야 요추 아치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 하복부에 힘을 줘서 상체는 움직임 없이 팔로 당기고 놓는데 이 방향이 조금 아래쪽으로 당겨 배꼽 부분으로 당기면 좋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운동하면 등 운동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생존 근육 세 가지 운동에 한번 시범을 보여봤습니다. 자, 오늘은 생존 근육 세 가지 운동에 대해서 설명드리는데 이 근육 운동 세 가지만 하면 충분히 근육을 키우고 평생 동안 걷고 뛰는데 전혀 이상 없는
그런 운동이라 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운동에 대해서 설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0: 하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우리 그림 화가 박채성입니다. 전번 시간에는 국화를 이렇게 다뤄봤는데요. 오늘은 매화 기초부터 선긋기부터 해서 작품 완성까지 좀 그려보겠습니다. 우리가 3번색이나 4번색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붓에 농도를 똑같이 앞선이나 뒤 등까지 색이 같이 나오게 해주시고 그 상태에서 우리가 중간에서 위에 이 정도에서 와필로 시작합니다. 그럼 와필을 밀면서 와서 이게 붓이 종이가 짧기 때문에 끝까지 갖고 다시 이어서 그대로 이어서 다시 위를 이렇게 그려주시면 자동으로 어떻게 되셨습니까? 비백이 생기면서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러면 이 두께가 한 7, 8년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10년짜리 하기 위해서는 살을 더 붙이는데 이걸 우리가 이제 태법이라고도 하고 섬묘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섬묘를 붙여주면 두께가 두꺼워졌죠. 자, 먼저 그리는 선은 와필로 붓을 뉘어서 쓰되 두껍게 주고 다음에 보조선을 옆에 두께를 할 때는 세워서 써도 상관없지만 약간 누여서 끊어서 선을 두께를 만들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한 번에 이제 옆에 7년짜리를 한 번에 꺼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워야 되고 가다가 자, 여기서도 바로 꼭 그대로 그리셔야 됩니다. 무조건. 그래서 여기는 물이 처음 시작하는데 가장 많고 점점 없다가 다시 끝에서는 또 물이 없이 이렇게 나오는 게 매화선입니다. 매화선이 물게 많은 거는 무조건 안 좋은 겁니다. 자, 그러면 10년짜리, 7년짜리 했으면 이번에 5년짜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붓이 갈라져 있죠. 갈라져 있는 거는 이 접시 속에 이미 3, 4번의 먹색이 계속 남아있고 이거는 섞여 있기 때문에 붓만 잡으면 붓이 다시 중봉으로 바뀌어 있죠. 이번에는 이 7년짜리보다 좀 더 가늘게 아래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여깁을 반드시 하고 자, 나는 이게 5년이니까 섰다. 가대 붓이 이렇게 밀려지면 앞으로 바꾸면 됩니다. 그러면 역으로 이렇게 가죠. 다시 또 이렇게 꺾이면 다시 계속 밀어서 이렇게 하면 그냥 보면 대나무 아까 주관하던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론서적에는 대나무 주관처럼 매화를 그리지 마르라고 나옵니다. 그 원리는 그럴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걸 썼는데도 붓이 이렇게 갈라져 있죠. 그리고 다시 조목을 3번 있던 먹물을 그대로 붓을 잡으면 다시 또 둥그러졌죠. 보시면 다시 둥그러지면 이걸 다시 털고 끝에 다시 짙은 색을 묻혀서 약간 섞어주면 타고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됩니다. 그 다음에 3년짜리, 2년짜리, 3년짜리가 거의 같이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아래서부터 올라가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 정도의 두께를 끝까지 매화는 처음 시작하고 끝까지 두께가 같아야 됩니다. 이론적으로. 그래서 자, 다시 이번에는 그대로 썼던 붓을 갖고 물기 없는 걸로 그냥 중봉으로 가겠습니다. 자, 붓을 살짝 돌려서 갔는데 이게 이제 1년짜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매화가 이끼가 있고 태첨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까 우리가 습필을 처음에 조목할 때 먹색을 낼 때 습필이 있었죠. 습필. 물기가 좀 많은. 그러면 중간 먹색이 있었죠. 중간필. 그 중간필의 밑점을 찍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먹을 섞어서 원을 그린 듯 하면서 점을 찍습니다. 다시 밑에 이렇게 품자, 소자 똑같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아래쪽에서는 죽은 정자점 이렇게 딱 매화가 죽어버리는 선이 되죠. 그 다음에는 다시 밑점. 자, 여기 또 이쪽이 정자. 이쪽도 정자. 이렇게 되면 매화 고지가 이렇게 만들어지겠습니다. 단 가지가 7년짜리로 가면 이 밑점 태점이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여기는 정자가 좀더 많고 이렇게 다음에 이제 이런 나오겠지만 장미를 그릴 때 자, 점을 찍습니다. 이렇게 하면 가시가 되죠. 자, 이게 매화선이지만 장미 줄기로 가면 자, 보세요. 자, 가시로 바뀌죠. 그런데 이거를 정자는 딱 해서 딱 끊습니다. 빼면은 가시가 되죠. 그럼 장미 가시 배울 필요가 없죠. 그죠? 여기, 그래서 사군자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문인화를 하든 화조를 하든 사군자를 제대로 배운 사람은 별도로 안 배웁니다. 장미면 장미꽃하고 잎만 배우면 됩니다. 지금까지 매화 가지 10년짜리, 7년짜리, 5년짜리, 2, 3년짜리, 1년짜리 선긋기 연습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매화 꽃이 있습니다. 꽃이 하는 멀고른 물감을 붉은색을 섞고 선으로 하는 꽃은 그냥 선으로 이렇게. 그런데 원래는 선으로 하는 게한 5배 정도가 더 그리기가 힘듭니다, 사실. 그렇지만 보기에는 붉은색이 있기 때문에 더 좋아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게 더 어려운 것처럼 생각되지만 선으로 매화를 잘 그린다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번 선으로 그리는 것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목색을 2, 3번 색으로 조목을 합니다. 우리가 일필이 있는데 자, 일필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일필이 맨 마지막에 우리가 일필은 최근에 나온 거고, 제일 먼저는 삼필법이라 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점을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필법이 있고, 이게 이제 세 번째가 일필법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림을 이필법을 이용합니다. 왜 삼필법은 이럴까? 그러면 옛날에 매화를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그릴 때 이렇게 실제 이파리가 이렇게 생겼다 해서 그렸기 때문에 이필을 썼고, 지금은 매화를 친다, 매화를 친다 그러기 때문에 이필법을 씁니다. 그러면 자, 매화가 자, 이필로 이렇게 오고, 자, 여기서 아까 거의 국화하고 유사하죠. 국화 꽃이 길었으면 이거는 꽃이 둥글고 짧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가면 이거 미개가 되고, 자, 다시 여기에서 이러면 약간 덜 핀. 다시 크게, 자, 이렇게 와서, 이렇게. 꽃잎이 5개입니다. 매화는. 자, 동시에 이 일필법은 빼고, 바로 미개를 몰골로 바로 하는 걸로 가볼게요. 자, 짙은목이, 자, 미개 1번. 그 다음에 옆으로 보이는 2번. 이거 뒤에까지 보려면 점만 찍으면 되고, 자, 이렇게 약간 덜 핀, 이제 좀더 활짝 핀. 자, 이건 옆날로 거의 보이는, 이건 가장 크게 이제 활짝 핀 정면. 자, 이거는 옆으로 보이면서, 동시에 한 번에 이렇게 쭉 그려줌으로써 짙은 색보다 그라데이션이 되죠. 그러면 매화가 미개일 때더 짙고 꽃이 피면 약간 분홍으로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난 꽃이 꽃받침이 있습니다. 그럼 꽃받침은 자 크게 하나를 찍고 양쪽에 붙이면 미개 꽃받침이 됩니다. 다시 조금 핀 데는 꽃받침 별로 안 보입니다. 우리가 가장 어려운 게 매화 꽃술 다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지금 여기서보다도 실제 작품으로 갔을 때 꽃술은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자, 여기에서는 조금 피었으니까, 이렇게 가면 끝에다 점을 찍어주면, 이거는 이렇게, 자, 핀데 살짝 보이는 거죠. 그러면 자, 여기 수업은 중요한 거는 여기에 꼭 그리는 거고요. 여기 이제 매화 가지는 다음에 작품에다 붙이면서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0: 자, 매화가 꽃이 너무 많은 것보다 이렇게 꽃이 없는 듯 하면서 이게 더 고급스럽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꽃을 다는 거에 의해서 그림이 이게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방향은, 자, 뒤로 보이게, 이렇게 밑에서 앞으로 보이게 해주고, 자, 여기는 요 가지가 있기 때문에 배면이 되게 해주고, 이건 다시 옆날로 보게 해주면, 요 속에 꽃이 세 송이가 있는데 다 다르게 보이게, 그리고 여기는 세 개. 이렇게, 여기는 꽃이 두 송이를 만들겠습니다. 여기다 원을 긋고, 활짝 정면으로 보이게. 자, 이제 태점을 찍어주시면, 자, 태점이 어디다 찍을까 가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 자, 가지의 밑에. 또 여기 이게 길게 지루하기 때문에 이 그림자 쪽에 이끼. 이끼는 파가 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요렇게 이거를 껍질은 이렇게 밑점을 둥글게 찍어주는 게 좋고, 이끼는 그냥 바로 이렇게 찍어도 끝이 이렇게 파가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다시 여기는 다시 둥글게. 자, 여기는 정자점. 여기는 또 받침. 자, 이건 정자. 자, 이렇게 하면 매화가 완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매화를 한번 완성을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사군자 다음에 문인화를 얘기하는데, 문인화 중에서 감하고 포도를 그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외출 후 행동 요령. 한번 사용한 마스크는 재사용하지 않습니다. 손, 발, 눈, 코를 흐르는 물에 씻고 양치질하거나 샤워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외출 후 눈이 따갑거나 이물감이 느껴질 경우 비비지 않고 손을 깨끗하게 한 후 인공 눈물로 씻어냅니다. 외출복은 따로 보관해 두었다가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날에 야외에서 털어 착용 또는 세탁해 주세요.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2: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1: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2: 데이비드 커퍼필드.
1: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2: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1: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2: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3: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시니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3: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를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고,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3: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1: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3: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절부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같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맛을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도 좋습니다.
1: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3: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라는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란 거를 어떻게 언어화 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1: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3: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뭐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뭐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급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어떤 무대가 됐든 그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1: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3: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1: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3: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 최초로 세계 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병수입니다. 오늘은 공황장애의 행동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황장애는 단순히 공황발작,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신체적인 과민한 반응을 보이는 그 증상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황장애에서 제일 중요한 증상 중에 하나는 회피행동이거든요. 공황증상으로 인해서 과도한 두려움을 갖고 공황발작이 생기지 않게끔 조심하고자 하고 피하고자 하고 공황발작이 생겼던 그 장소나 대상을 회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과도해질 때 공황증상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으로부터 뭔가를 자꾸 도망가려고 하는 도피행동이 생길 때 우리의 공황장애 환자분들은 생활이나 행동 반경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것이 과도해질 때는 부적응적인 행동, 생활에 지장을 주는 행동 양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쉽게 말해서 공황장애 환자분들이 난 차만 타면 공황발작이 생길 것 같아요. 나 차 못 타겠어요. 보호자 없이는 나는 고속버스를 탈 수도 없어요. 혼자는 공황발작이 무서워서 난 도저히 혼자는 여행도 못 가겠어요. 비행기만 타면 공황발작이 생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공황발작이 생길 것 같은 상황이나 대상을 미리 염려해서 도망가려고 하고 회피하려고 하는 양상이 생깁니다. 이것이 회피행동이고 도피행동이라는 것을 환자분들은 잘 인식조차 하지 못합니다. 안전행동이라고 착각합니다. 자신을 보호하는 행동이라고 여기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 회피행동이 자신의 증상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선 공황장애 환자분들은 잘 인식하셔야 합니다. 회피행동으로 인해서 생활에 제약이 생기고 점점점 삶이 쪼그라들고 또 불안에 대한 이겨내는 힘이 점점 더 약해지는 것이죠. 공황에 대한 내성이 길러지지 않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이겨내고 공황을 이겨내는 힘이 회피함으로써 오히려 더 약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공황장애에서는 이 회피를 극복하는 치료가 중요한 치료의 목표 중에 하나가 됩니다. 회피 행동을 줄이는 치료를 하는 것이지요. 공황장애 환자분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두려워하는 장소나 대상은 밀폐된 공간입니다. 주로 대중교통이 많고요. 극장이나 공연장도 두려워합니다. 소리나 빛 이런 것들이 과도하게 자극적인 곳도 힘들어합니다. 이러한 감각이 과도하게 자극받을 만한 상황이 생기면 공황증상이 유발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이지요. 의외로 공황장애 환자분들이 더 가기 힘들어하는 곳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치과나 피부과입니다. 미용실도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꼼짝하지 않고 있는 상황, 그리고 뭔가 수건 같은 걸 얼굴을 덮고 있는 상황, 호흡이 답답해질 것 같은 상황, 이런 상황에서 공황장애가 유발될 것 같은 혹은 답답함이 공황을 일으킬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피부과, 치과, 심지어는 미용실도 잘 가지 못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감정적인 것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공황장애 환자분들 중에는 막 눈물을 흘리고 소리를 지르고 공포영화, 감정을 자극하는, 불안을 유발하는 이런 드라마나 영화, 혹은 그런 장면들을 보는 걸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아예 그런 장면만 나오면 보지 않으려고 하거나 도망가 버리기도 하고요. 운동하는 것도 두려워하는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운동을 하면 심장이 뛰잖아요. 운동을 함으로써 심장이 뛰고 호흡이 가빠지는 걸 마치 공황 증상이 생기는 것 같은 혹은 공황 증상을 유발할 것 같은 공포감 때문에 과도하게 움직이고 운동하는 것도 회피합니다. 긴장하고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술로 이완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술을 마시면 왠지 몸과 마음이 릴렉스 되는 것 같으니까 술이 자신을 편안하게 해준다 이런 생각 때문에 공황장애에도 불구하고 술로 자신을 달래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절대 금물입니다. 술이 깰 무렵에는 오히려 뇌가 과민해져서 공황 증상이 재발할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죠. 반대로 이런 공황 증상이나 예기 불안, 자신의 증상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이 싫어서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

게 싫어서 일부러 더 바쁘게 지내시는 분도 있어요. 그 생각을 덜 나게 하려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회피 행동입니다. 그러다 보니 공황장애에 동반되는 대표적인 부작용 중에 하나가 광장 공포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광장 공포증? 광장을 두려워하나? 사실은 광장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신이 도움을 받거나 혹은 구출되거나 벗어나거나 할수 없는 상황을 두려워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뭔가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공황이나 불안이 생겼을 때 거기서 빨리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거기에 노출되고 거기에 있어야만 하는 걸 미리 두려워하는 것이죠. 이런 걸 광장 공포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극장, 쇼핑센터를 미리 회피하는 겁니다. 그런 곳에 가면 증상이 생길 것 같으니까 미리 두려워서 나가거나 활동하지 않으려고 하는 부작용이 함께 겹치는 겁니다. 그래서 공황장애 환자분들 중에는 이 광장 공포증이 겹쳐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광장 공포증과 회피 행동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행동치료가 핵심입니다. 행동치료가 사실은 공황장애 완치에는 필수적입니다. 행동치료는 다시 말하면 회피 행동을 극복하고 자신이 두려워하는 상황에 반복해서 노출되는 행동들을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터널이 많은 곳을 통과할 때 공황 발작을 경험했어요. 터널을 계속 지나가는 상황에서 너무 두렵고 공황장애가 생긴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은 그 이후에 운전하는 것 혹은 터널이 많은 곳을 가는 것을 회피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운전도 못하고 터널이 많이 나올 것 같은 상황에는 운전을 아예 하지 않으려고 하게 되죠. 이럴 때이 증상을 극복하기 위해선 행동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가장 첫 번째가 우선 운전을 좀 해보라고 합니다. 공황 증상이 두려워서 운전을 아예 안 하던 사람에게 운전을 좀 10분, 20분 해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좀 익숙해지면, 좀더먼 거리를 가보라고 합니다. 그게 좀더 익숙해지면 터널이 있는 곳도 한번 가보라고 하는 것이죠. 불안해서 공포스러워서 회피하던 것들을 점진적으로 노출해 가면서 불안을 극복하게 하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아, 두려워서 난다 피하고 싶은데요. 하고 싶지 않은데요. 그러면 공황장애는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예기 불안이나 회피 행동을 극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쇼핑센터 갔을 때 공황 발작 때문에 너무 창파되는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난 쇼핑을 잘 못하겠어요. 온라인 쇼핑으로만 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슈퍼마켓 같은 곳은 잘못 가겠어요. 그런 공황장애 환자분에게는 우선 쇼핑센터에 가보라고 합니다. 혼자 가기가 두렵다면 배우자와 함께 가거나 혹은 친구와 함께 가서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게 우선 노출해 보라고 합니다. 그것이 조금 더 편해지면 혼자 가보라고 합니다. 그것이 조금 더 익숙해지면 두부 한 모, 콩나물 하나 사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좀더긴 시간 쇼핑을 해서 오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불안했던 상황을 극복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행동치료입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불안에 대한 내성이 생기고 탈감작이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나면서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되죠. 물론 쉽지 않은 일입니다. 반복해야 되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혼자 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치료자가 도와줍니다. 보호자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잘 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같이 해나갈 수도 있습니다. 노출하는 과정에서 불안이 생길 수 있고 다시 공황과 유사한 증상이 생길 수 있는데요. 그때 안심시키고 이완할 수 있는 기법을 함께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노출이 용이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점진적으로 노출하다 보면 회피를 극복하고 공황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고 점점 공황 발작의 빈도는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쇼핑센터에 갔을 때 공황을 경험했던 분이 아, 또 그것이 생기면 어쩌죠? 너무 두려워요. 다시 다음에 내가 쇼핑센터에 갔을 때 증상이 안 생겨야 치료가 된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내가 쇼핑하러 가서 답답함을 좀 느낄 수 있지만 내가 옷도 사고 장거리도 봐올 생각이었다면 그걸 다 목표를 이루었다면 다소간 답답하고 다소간 불안했더라도 치료를 잘 받고 있는 겁니다. 극복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동치료는 노출을 수반합니다. 자신이 회피해왔던 것들에 대한 대상과 장소를 점진적으로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불안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있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불안에도 불구하고 공황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공황 발작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웠던 기억에도 불구하고 이 증상을 내가 이겨낼 수 있다. 내가 목표했던 행동들은 잘 수행할 수 있다는 성취감과 자신감을 얻게 되는 것이 이 행동치료의 목표라고 할수 있습니다. 행동치료는 두려움을 수반합니다. 행동치료는 불안과 불쾌감을 다소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점진적으로 치료자의 도움을 받아서 점진적으로 이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불안은 점점 약화되고 불안에도 불구하고 증상을 다스릴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는 것이 이 치료의 최종 목표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저는 한양대학교에서 과학적인 트레이닝을 위한 PT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이상모 교수입니다. 오늘은 여섯 번째로 생존 근육 운동에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프로그램을 말씀드리기 전에 캐틀벨 운동에 대한 그 수칙이 필요할 것 같아서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캐틀벨 운동은 매일 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제 초보자는 매일 해야 되고 중상급자부터는 매일 한 가지, 세 가지 운동을 하루에 한 가지씩만 해도 되는데, 처음에 할 때는 매일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그 운동량이 가볍기 때문에 15개, 20개 가지고 3세트, 4세트, 5세트 요 정도 수준이라면 뭐 한 10분, 20분 정도도 안 걸릴 거예요. 중상급자가 되면 7세트, 30회씩 7세트, 뭐 길게는 10세트, 뭐 50개씩 10세트 갈 수 있으니, 요거는 이제 한 종목당 하루에 한 종목을 하는 3분할법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근력 운동의 원칙 중에서 두 번째 원칙인 점증성의 원칙이 있어요. 운동을 똑같은 무게로 똑같은 세트로 했다면 주기적으로 2, 3주 단위로 강도를 올려야 됩니다. 근데 무게를 올리는 것은 한 그 두 달이를 한 6주에서 8주 단위로 무게를 올리는 거고, 그래서 두 가지 반복 횟수나 세트 수를 증가하면 돼요. 그래서 요번에 2, 3주 한 다음에는 운동 강도를 반복 횟수를 15개였던 것을 20개 또는 25개로 올렸다면, 그 다음에 2, 3주 후에는 세트 수를 올리면 됩니다. 세트 수를 3세트를 4세트 또는 5세트로 이렇게 증가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 3주 단위로 운동 강도를 증가시켜야 되는데, 반복 세트를 올릴 것이냐, 반복 횟수, 세트 수를 올릴 것이냐, 요 두 가지 중에서 올리면 됩니다. 요것은 근력 운동의 원칙이죠. 캐틀벨 운동할 때 중요한 것은 무릎 각도가 110도를 하는 게 좋은데, 왜냐면 무릎이 처음에 운동할 때 퇴행성이 60대 이후에는 이제 무릎에 퇴행성도 있고 허리에도 좀 이렇게 퇴행성이 있어서 협착이 약간 있을 거예요. 각도를 90도로 꺾는 게 아니라 약간 좀 엉덩이를 약간만 앉았다, 이렇게 하면 무릎 아픈 사람도 그렇게 큰 무리가 없어요. 원래 무릎에 문제가 있다면 근력 운동할 때 숏피치 레인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짧게 앉았다 일어나는 운동, 요 운동도 무릎에 아픈 사람도 괜찮으니까 맨 처음에 할 때는 무릎을 적게 앉는 운동으로 하라. 그 다음에 이제 자세를 갖출 때 엉덩이를 약간만 뒤로 빼면서 앉았다 일어나 운동이면 자세를 잘 갖춰주세요. 그래서 앉았다 일어날 때 엉덩이를 조금 먼저 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앞에서 설명했던 그 버드윙크, 이렇게 요추 부위가 이렇게 말리는 거, 정상적인 그렇게 각도, 이 각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이렇게 엉덩이가 말리는 형태, 요추가 말리는 형태, 거꾸로 C자 형태가 아니라 거꾸로 말리는 거, 버드윙크라고 그러죠. 요런 것만 자세를 잘 안 하도록, 버드윙크가 안 되도록만 잘 유지하면 되는데, 그거는 방법은 코어를 긴장시키고 엉덩이를 조금 먼저 빼는 운동으로 빼면서 앉으면 무리가 없다. 그 동작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호흡을 언제 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근력 운동에서 호흡이 굉장히 중요한데, 호흡은 힘을 줄때 내쉬면 돼요. 그러니까 캐틀벨 운동은 언제 힘을 주죠? 일어날 때입니다. 중량을 들고 일어날 때요. 일어날 때 호흡을 푸 하고 내쉬면 돼요. 근데 인위적으로 너무 푸를 안 해도 되고, 그냥 입을 벌리면 사실 힘을 주고, 입을 벌린 상태에서 힘을 주면 내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해도 돼요. 그리고 힘을 안줄 때는 들이마시면 돼요. 그래서 힘을 줄 때는 푸요. 힘을 뺄 때는 흡수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슬로우 트레이닝을 하라. 효과가 더 좋다. 왜냐면 캐틀벨 그 스윙이, 캐틀벨로 운동할 때, 맨 처음 할 때, 그 캐틀벨 무게가 가볍잖아요. 저는 36kg 하는데, 제가, 그게 맨 처음에 하실 때는, 50대는 뭐 10kg, 12kg로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10kg, 12kg도 굉장히 가벼워요. 맨 처음에 볼 때는 무거울 것 같지만, 가볍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운동이 큰 효과를 이렇게 내려면, 천천히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스쿼트를 할 때, 캐틀벨 무게를 스쿼트 할 때도 그렇지만, 스쿼트 할 때, 내려갈 때 3초에서 5초로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하면서 딱 올라오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하면서 올라오고. 그러니까 5초에 걸쳐서 내려갔다가, 1초에 걸쳐서 딱 올라오면 돼요. 그래서 내려갈 때 천천히 내려가고, 올라갈 때 툭. 그러니까 이런 운동을 반복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관절에 협착이 오고 관절에 마모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천천히 하면 재활 운동 효과도 있어요. 그러니까 관절이 아프신 분이나 나이가 드신 분은 슬로우 트레이닝으로 하는 게 맞다. 적극 추천을 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렇게 운동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근력 운동에서 빠지면 안 되는 게, 근력 운동은 영양 섭취까지다라고 할수 있어요. 왜냐면 근력 운동을 했는데 단백질 섭취를 안 하면 근력 운동 하나만 하죠. 근력 운동을 해서 근육이 손상되고, 다시 회복이 되려면 그 와중에 영양 섭취가 필요해요. 특히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단백질이, 다시 복구시키니까. 그래서 단백질 양을 좀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정상 범위보다 조금 더. 그래서 1kg당, 자기 체중의 kg당 1.2 내서 1.5g을 더 드셔야 됩니다. 근력 운동을 하고 있다면 1.5g씩 드셔도 좋아요. 절대 무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양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이가 드시면, 이 영양 흡수력이 떨어져서 좀 많이 드셔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근력 운동은 영양 섭취까지다. 근력 운동할 때 영양 섭취는, 특히 단백질 섭취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캐틀벨 운동하다 통증이 혹시 있거나, 그 다음에 피로가 느끼면 중단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아직 피로 회복이 덜된 상태예요. 근육의 피로가 좀덜된 상태예요. 그래서 중단하고, 아니면 전날 다른 일을 많이 해서 몸의 피로가 증상이 느껴도 근육 운동은 중단하는 게 좋습니다. 혹시 근육 운동하다가, 캐틀벨 운동하다가 통증이 약간 있거나, 피로를 느끼면 중단하는데, 아직 피로 회복이 덜 됐다는 것은 염증이나 이런 통증이 완전히 회복이 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단하고 2, 3일 후에 다시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물론 통증이 7일까지 이상 간다면 병원에 검진이 필요하지만, 요 캐틀벨 운동으로 7일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운동을 많이 해서 통증이나 피로감이 있으면 2, 3일 정도 쉬는 건 좋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운동 프로그램을 들어가기 전에 세트 수를 정하는 방법인데, 운동 강도와 반복 횟수와 세트 수, 그다음에 휴식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강도의 문제, 운동 양의 문제를 보면, 물론 이제 근력 운동 할때 파워 근력 운동이냐, 아니면 근력 운동, 근부대죠, 운동이냐, 아니면 근지구력 운동이냐는, 이거 세트를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합니다. 세게 하는 운동은 파워 근력 운동이요. 적당한 근력 운동이다, 근육이 비대하는 그 정도의 운동이다 하면 이건 근력 운동입니다. 그래서 요 근력 운동은 최대 능력의 70%부터 80%까지의 영역이고, 파워 근력은 80%에서
85%에서 100%의 영역입니다. 근치구력은 65% 이하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 영역

0: 중에서 우리가 건강 수준의 근력 운동은 근비대 수준이에요. 70%에서 80%의 영역의 운동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15개 내지 20회로 시작해서 30회로 늘려가는 게 반복 횟수라고 보고, 그다음에 세트 수는 처음에 시작할 때 3세트로 시작하고 5세트까지 늘려서 10세트까지 가는 게 세트 수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총 운동 그 반복 횟수는 100회에서 300회까지예요. 그리고 세트마다 보통 한 1분에서 2분 쉬씩 하고 바로 다시 다음 세트로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세 가지 운동 프로그램을 제가 이렇게 짜봤습니다.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을 보면 주 7일이죠.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주 5회로 시작하세요. 그래서 주 5일 매일 하는 거죠. 초보자는 매일 월, 화, 수, 목, 금, 토에서 일해서 월, 화요일 날 쉬고 하고 그다음에 수요일 날 조금 휴식한 다음에 목, 금, 토 하고 일요일 날 쉬시면 주 5일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상급 코스로 운동을 쭉 해서 한뭐 6개월 정도 하면 이제 중상급 코스로 올 텐데, 무게를 점점 늘려가서 거의 24kg나 아니면 16kg 이상 가면 이제 그때부터는 상급 코스예요. 왜냐면 7세트, 10세트로 하고 30kg 하면 상급 코스라, 그때는 매일 한 종목씩 스윙, 캐틀벨 스윙이나 캐틀벨 푸시나 캐틀벨 로우 종목 중에서 한 종목 하면 돼요. 처음에 운동 강도를 정할 때는 15회를 3세트로 해서 계속 늘려가서 반복 횟수 30회 10세트까지 하면 그 이제 무게는 그거로 운동했던 그 무게는 다시 증가시켜서 더 무거운 무게로 다시 15회 3세트로 해서 다시 늘려가면 됩니다. 그래서 다리 운동 캐틀벨 스윙은 10세트까지 늘려가시고 어깨나 등 그죠? 푸시나 로우 종목은 7세트까지 늘려가시면 됩니다. 20회씩 7세트. 이런 프로그램으로 하시는 게 한번 참고로 하시고 이런 프로그램을 짜서 계속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지를 갖고 이렇게 용기만 있으면 이렇게 누구나 다할수 있다. 저도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생존 근육 운동 세 가지 운동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우리 그림 화가 박채성입니다. 전번 시간에 사군자 난부터 해서 대나무, 국화, 매화까지 하시고 이번 시간은 문인화를 해보겠는데, 문인화는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감하고 포도, 청포도만 가지고 문인화를 하겠습니다. 문인화라는 용어가 이제 어떻게 해서 문인화가 됐을까? 원래는 문인화가 옛날에 선비의 그 사의적인 그림을 이제 문인화를 했는데, 현대는 화조라든지 이렇게 다 섞여서 포괄적으로 그냥 문인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감부터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물기를 빼서 아주 꾹꾹 눌러가면서 선을 이렇게 쓰는데, 자, 물기가 없을 때 쓰지 않으면 이 좋은 그림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한번 묻히면 끝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그린다는 생각으로 그리셔야 되고, 자, 여기에서 지금 조형이 이쪽이 약간 어색하니까 여기서 가지를 한번 넣어주면 균형이 이렇게 맞춰지겠죠. 그러면 여기 상태에서 이게 말리는 순간 사이에 감을 그리는데, 감이 뒷면이 있고 옆날이 옆으로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해주고서 말리고, 다음에 이제 물감을 먼저 노란색을 먼저 칠합니다. 그럼 붉은색하고 둘이 섞으면 주황으로 바뀌죠. 자, 노랑하고 붉은색은 주황인데 이걸 오랫동안 섞으시면 점점 주황이 되면서 이게 그라데이션도 자동으로 이루어지죠. 자, 그러면 이걸 계속 섞어서 이렇게 색을 만들면 이걸 살짝 털어주고 끝에만 다시 묻히면 아주 익은 감이 되겠죠. 그러면 자, 여기에서 자, 이쪽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자, 감이 이런 상태에서 살짝 눌러주시면 더 이상 안 번질 겁니다. 그러면 자, 지금 보니까 노랑이 좀 많거든요. 그러면 다시 붉은색을 더 계속 이렇게 오랫동안 이걸 오랫동안 섞어야지 번지질 않습니다. 잘.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번에는 요 뒷면이 먼저 있으니까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감 뒤꼭지로 보이는 거를 살짝 표현했습니다. 다시 이렇게 앞뒤로 눌러주고 자, 여기 이 사이에서 자, 이번에는 자, 감이 셋이 나란히 갔죠. 그러면 조금 재미가 없죠. 그래서 여기를 좀더 하나 뒤로 하나를 더 넣어줘 보겠습니다. 물감을 안 묻히기 때문에 훨씬 색이 더 주황색으로 바뀌어 있죠. 그 다음에, 자, 여기에 있는 것도 그대로. 자, 그러면 색이 계속, 있던 걸로 계속 하니까 덜 익어 보이죠? 그러면 다시 이번에는 요 위를 보면서 이 없는 물감을 그대로 이렇게, 자, 이렇게 했더니 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짝수를 좀 별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음식이 하나 나오면 서로 안 먹으려고 하듯이 그림도 그래서 홀수의 그림을 많이 그립니다. 그러면 마치 얘도 하나고 얘도 하나인데 이쪽에다가 하나를 더 이렇게 표현해 줘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표현이 됐으면 다시 녹목을 가지고 자, 이제 인맥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인맥이 자, 약한 데부터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인맥을 너태, 자, 모아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 셋이 달라 이렇게 딱 붙게끔 해주면 훨씬 여기는 진화가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이거 항상 끊어줍니다. 국화 꼭 그리듯이 이거 빼지를 않고 딱 이렇게 역입을 하고 해봉을 할 때도 전에처럼 들지를 않고 눌러서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느낌의 선이 되고, 여기서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자, 감은 꼭지가 있겠죠, 그죠? 자, 이건 뒤에서 이렇게 붙고 이건 안 붙습니다. 이건 아래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이렇게 문인화성의 감이 이렇게 그려지게. 이번엔 문인화 중에 넝콜로 이루어져 있는 청포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점을 찍을 때도 동그랗게 찍어주셔야 됩니다. 자, 노란색을 먼저 이렇게 노랑을 먼저 묻히고 노랑색도 오랫동안 섞어주셔야 됩니다. 자, 노랑색 다음에 계속 이렇게 녹색을 끝에 묻히고 붓을 돌려가면서 계속 이렇게 해주면 그라데이션이 되죠. 점점 연두색, 노랑으로 바뀌면 이걸 갖고 자, 여기 줄기가 포도는 항상 새순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자, 이거 저는 이제 선을 이렇게 끊고 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림에서는 이게 너무 왕성하면은 그림에서는 운치가 없습니다. 상품으로서는 아주 포도가 많이 달리는 게 좋겠죠. 그렇지만 그림은 이렇게 벌레가 먹는 자연스러운 그런 것들을 더 추구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약간 다시 지금 물감이 빠졌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묻히는데 자, 여기에서 줄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물기가 없을 때는 속도를 늦춰야 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좀 더 지나와도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나와도 되겠죠. 그러면 자, 나오면서 자, 이게 길어지겠어요.

자, 포도가 그려졌죠. 그러면 포도에 우리가 이제 빛이 비치는 경우도 있고, 포도에 꼭지가 있습니다. 우리 꼭지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찍어주시면, 근데 처음 이렇게 그리신 분들이 찍으면 개구리 알처럼 보입니다. 이 점이. 그만큼 이게 조화가 안 맞으면 그렇게 보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이제 그림을 이렇게 많이 그리고 자꾸 반복을 하다 보면 그런 게 없어지고. 자, 여기에서는 포도는 넝쿨로 이어져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넝쿨을 이제 주고 가는데, 저 이렇게, 자, 여기도 자, 이렇게 되면 훨씬 더 자연스러운 포도가 되겠죠. 자, 여기에서 필요한 거는 둥글게. 이 태점은 많이 찍는 거는 좋진 않지만, 그래도 필요할 때는 이렇게 찍어주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넝쿨로 그리는 청포도를 그려봤습니다. 지금까지

감, 우리가 가을에 가장 풍성한 우리가 고향을 느끼고 이렇게 옛것을 생각하게 하는 이제 감을 그려보고, 그다음에 청포도, 우리가 7월에 청포도를 얘기하죠. 청포도를 넝쿨의 운필로 청포도를 그려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국화를 그릴 건데, 한국화를 지금까지 이렇게 수업한 문이나 사군자의 기법으로 한 칸을 표현해 보겠습니다.

0: 우리 이제 손바닥질 하자.
1: 그래.
0: 누가 술래 할래?

0: 레니, 넌 무슨 바다 동물이야?
1: 나는 해파리지롱. 해파리.
2: 저게 뭐지? 저기.

0: 중학생 때 나의 저우명은?
1: 한번 사는 인생 정말 후회 없이 살자라는.
0: 학창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1: 전국 논술경시대에 나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금상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0: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호기심 많은 아이였습니다.
0: 학창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1: 또 그걸 해야 된다고요? 라고 되물을 것 같아요.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두렵겠지만 자기 자신을 믿고 우직하게 할 일을 하다 보면 좋은 미래가 기다릴 거야 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사회탐구 강사 이재영입니다. 여러분과 만나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앞으로 내가 무엇이 되어야 할지, 그리고 과연 그걸 잘할 수 있을지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깜깜한 터널을 지나고 있는 느낌이 들겠지만 언젠가 정말 기적처럼 아, 나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구나라고 생각할 만큼

0: 그 멋진 자기만의 진로를 찾을 때가 올 거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1: 선생님이라는 진로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0: 철학을 정말 좋아하던 학생이었는데요. 철학을 혼자 공부해서 그냥 철학자가 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철학을 쉽게 설명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사범대를 선택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교사라는 직업 그리고 강사라는 직업을 가지기까지 제 삶에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철학을 쉽게 만나게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요.
1: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0: 정말 매일매일 책을 쓰고 공부하고 수업 준비를 하고 그리고 수업을 실제로 많이 했던 것 같고요. 학생들이 무엇이 궁금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학생들의 학습 질문을 천 개가 넘게 읽고 분석하고 수업 준비를 했던 그런 과정들을 거쳐왔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3, 4시간 자가면서 이렇게 연구하고 노력하고 했던 것들이 지금의 제가 있게 하는 데 아주 큰 원동력이 됐던 것 같습니다.
1: 교사였을 때와 온라인 강사가 된 후에 차이점이 있다면 뭘까요?
0: 학교 교사일 때는 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만을 생각하면서 직접 아이 컨택을 하고 직접 어떤 학생인지 얼굴과 목소리를 들으면서 지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인터넷 강사가 되면 화면 속에 있는 수십만 명의 학생들을 얼굴과 이름을 모른 채 가르쳐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 카메라 안에 그들의 눈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를 보고 있는 학생들이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고 강의하는 그런 과정까지가 익숙해지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1: 일타 강사가 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뭔가요?
0: 스스로와 이렇게 싸움은 이길만 했어요. 왜냐하면 졸리면 깨려고 노력을 했고 피곤하면 앞으로 이 수업을 듣고 성적이 오를 학생들을 보면서 힘을 내려고 노력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주로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시기, 질투, 모함 같은 것들 제가 하지도 않은 것들로 비난할 때 그럴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1: 선생님이 되고 싶은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0: 저는 가르치는 직업을 선택하고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거든요. 가르치는 것만큼 좋은 인재를 많이 길러내고 또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업은 없는 것 같아요. 따라서 교사나 강사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좋은 선택을 했다고 세상에서 가장 뿌듯한 직업이라고 하면서 격려해 줄 것 같아요.
1: 지금의 내가 꿈꾸는 미래의 나는 어떤 모습인가요?
0: 저는 지금은 입시를 위해서 수능 사회탐구를 가르치는 강사지만 언젠가 입시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인문학이나 철학에 대해서 아주 대중적이고 편안하고 듣기 쉬운 그리고 접근하기 쉬운 그런 강의를 시리즈로 하는 그런 강사가 되어 있고 싶어요.
1: 향후 10년, 20년 선생님이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0: 많은 학생들이 줄어들고 수능을 응시하는 수험생들도 줄어들 거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가르치는 직업이 사라지지도 않을 것 같고 가르치는 직업의 중요성이 줄어들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처럼 오지선다 주석에서 하나의 답을 천편일률적으로 가르치는 교육보다는 조금 더 창의적이고 조금 더 자기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인재를 기르는 방법으로 강사와 교사의 역할이 변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0: 학생들과 함께 공부를 향해 달려가는 러닝메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공부하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니까 지칠 때가 있는 것도 당연해요. 지금 힘들고 지치고 슬럼프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면 자기 자신에게 얘기해 주세요. 잘하고 있다고, 여기까지 참 잘했다고, 조금만 더 힘내자고 자기를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고!
1: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병수입니다. 오늘은 공황장애 환자분들에게 흔히 동반되는 합병증 중에 하나인 건강염려증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합니다. 공황장애를 반복해서 앓고 재발하고 공황장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환자분들 중에는 건강염려증이 동반되는 환자가 적지 않습니다. 공황장애 증상이 심장이 두근거리고 호흡이 곤란해지고 감각 이상해지고 어지럽고 쓰러질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신체적인 증상에 예민해질 수밖에 없죠. 또 그러다 보면 건강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나 염려가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복해서 증상을 경험하다 보면 의사가 괜찮다고 하는데도 정밀 검사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반복해서 신체적인 증상을 경험하다 보면 의사 말도 잘 믿지 못하겠다. 검사 결과가 괜찮다고 하는데도 혹시나 놓친 것이 있는 건 아닌가 하고 염려하는 마음이 따라붙게 되죠. 실제로 공황장애 환자분들의 70%는 다양한 내과 질환, 신체 질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다양한 의사, 다양한 진료과를 돌아다니면서 검사와 진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내가 계속 반복적으로 몸이 아프다, 신체적인 증상이 생긴다면 그 누구라도 걱정이 따라붙을 수밖에 없겠죠. 염려하지 말라라고 해도 자꾸 심장이 두근거리고 호흡이 가빠진다면, 그리고 뭔가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병원을 찾아서 건강검진을 해서 내가 정말로 괜찮은지를 확인받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것이 계속 닥터 쇼핑을 하고 병원에 자주 찾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죠. 의사들은 공황장애 환자분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절대로 공황장애 때문에 신체적인 문제는 생기지 않아요. 공황 발작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숨이 막힐 것 같고 심장이 멈출 것 같은 공포감을 유발한다 하더라도 심장은 제대로 뛰며 폐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증상이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 누그러지고요. 후유증은 남기지 않아요. 절대 공황 발작으로 죽을 일이 없습니다. 라고 안심을 시켜드립니다. 환자분들은 다행이다 라고 고개를 끄덕이긴 하는데요. 또 시간이 지나면 슬금슬금 불안해하는 환자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공황 증상이 재발하다 보면 의사가 괜찮다고 했는데 왜또 이러는 거야? 또왜 이런 증상이 생기지? 라고 스스로 의구심을 갖고 건강에 대해서 염려를 하는 마음들이 다시 올라오게 됩니다. 재앙적인 생각을 품게 되는 것이죠. 이건 뭔가 잘못된 게 맞아. 혹시나 모르는 거잖아. 혹시 놓친 게 있어서 뭔가 질환이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 한번 알아봐야겠어. 그러면 또다시 병원을 찾아요. 또 검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요즘은 의학 정보가 미디어 혹은 인터넷에 많이 노출되어 있으니까 그런 건강 관련된 정보들을 자꾸 찾아보려고 하는 마음들을 갖습니다. 실제로 공황장애 환자분들 중에는 적지 않은 숫자가 건강에 대한 정보를 과도하게 찾아보거나 건강 정보에 과도하게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건강에 대한 정보, 증상에 대한 정보, 의학 정보들을 찾아보면 불안이 정말 좋아지나, 공황장애가 정말 좋아지나, 건강 염려가 가라앉나, 그렇지 않습니다. 불안해하는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계속 찾다 보면 오히려 불안이 증폭되는 역설적인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건강염려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안심을 얻기 위해서, 내 증상에 대한 확신을 얻기 위해서, 내가 괜찮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건강정보나 의학정보를 찾다 보면, 들으면, 괜찮을 것 같아. 이건 공황이니까 건강에는 문제가 없다더라. 라고 이야기를 들을 때는 일시적으로 안심이 되는 것 같지만, 오히려 자꾸 그런 건강 정보에만 의존하려는 마음이 생기고요. 그러다 보면 불안을 이겨낸 힘은 점점 더 약해지게 마련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역설적인 것이 많습니다. 불안하는 것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뭔가를 자꾸 행동하다 보면 오히려 불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안에 더 집중하게 되는 역설적인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건강염려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건강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뭔가 안심을 받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 오히려 불안을 부추기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건강염려증에 시달리고 있는 공황장애 환자분들에게 1차적으로 공황장애에 대한 증상과 원인과 치료와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잘 설명드리고 안심을 시켜드리고 나면 불필요하게 병원을 방문하거나 과도한 검사하는 것들을 삼가라고 말합니다. 동시에 그와 관련된 정보를 과도하게 취하려고 하는 행동도 멈추라고 알려드립니다.
그런 과정

상황에서 오히려 더 감각적으로 예민해지고 불안에 집착하고 건강에 집착하려고 하는 나쁜 습관이 생겨나기 때문이죠. 만약에 건강 염려가 다시 떠오른다면 공황 발작이 아니라 아, 공황장애라고 얘기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뭔가 정말 심장에 문제가 있고 뇌졸중이 걱정이 돼. 아니야, 폐에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아. 라는 식의 건강 불안이 누그러들지 않는다면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는 훈련에 집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첫 번째는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공황장애와 마찬가지로 건강 불안도 이것이 건강 불안이로구나라는 걸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이게 심장 마비가 아니라 내가 불안으로 인한 과도한 반응이구나. 과잉 염려구나. 조금만 심장에 압박감을 느껴도 심장마비라고 해석하는 나의 재앙적인 사고가 원인이로구나라고 자신의 감정 반응, 사고의 반응, 증상에 대한 대처 행동을 점검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알아차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건강 불안이로구나. 재앙적으로 해석해서 그런 거구나. 신체 감각을 내가 예민하게 해석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로구나. 라고 자신의 반응을 알아차리고 인식하는 것이 치료의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해석들을 알아차리는 방법을 알려드려도 환자분들은 잘 시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불안이 증폭될 때는 알아차림이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도 그럴 때마다, 아, 이건 제왕아 사고야. 건강 불안이야. 이건 문제가 생기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라고 의식적으로 반복하고 계속 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두 번 하고 알아차림이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매번 불안이 올라올 때마다 재앙적 사고구나. 내가 과도하게 염려하고 있는 거구나. 벗어나자. 이건 내가 스스로 증상을 악화시키는 사고방식 때문이야. 라고 자신의 생각을 알아차리려고 훈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건강정보를 찾아보시면 안 됩니다.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잘 하고 계신다면 더 이상 추가적인 불필요한 검사를 받거나 과도하게 병원을 찾는 것은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사이사이 동안에 뭐 미디어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꾸 관련 건강 정보를 확인하려고 하고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에 집중하면 할수록 증상은 더 악화되기 때문이죠. 이런 말씀을 드려도 불안이 슬금슬금 올라오면 또 찾아보고 또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다시 알아차리시고 주의 전환을 하셔야 됩니다. 건강 정보가 아니라 내 일상을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은 뭘까? 불안을 완화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풍족하게 만들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인가? 건강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더 성취감과 기쁨을 느끼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주의 전환하고 그런 행동으로 나를 옮겨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 불안은 금방 없어지지 않습니다. 건강 염려증은 만성 질환에 가깝습니다. 반복해서 확인을 받아도 일시적으로 안심을 하고 나면 또다시 불안에 휩싸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건강 염려증, 공식적으로는 건강 불안 장애라고 하는데요. 건강 불안 장애 환자분들의 상당수는 만성화되거나 반복적으로 재발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처음에 건강 불안에 휩싸여든다라고 생각될 때 빨리 알아차리고 벗어나지 않으면 그것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만성화되는 경과를 걷기가 쉽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알아차림과 주의 전환이 가장 핵심이라는 것이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건강 불안을 유발하는 환경이나 정보에는 되도록 멀리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건강 불안이 생겨날 땐 알아차리고 회피하셔야 됩니다. 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냥 벗어나려고 한다라는 마음가짐으로는 건강 불안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좀더 적극적인 행동이 동반이 되어야만 건강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데요. 아, 나는 건강 관련된 정보를 찾지 않겠어. 건강과 관련된 생각은 하지 않겠어. 하는 것만으로는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약간 불안해진다. 좀 답답한 느낌이 든다. 그럴 때마다 심장 마비가 떠오른다. 라고 하면, 아, 그만 그 생각해야지. 정도가 아니라, 나가서 산책이나 하고 오자. 나가서 바람이나 한번 쐬고 오자. 친구랑 수다나 한번 떠오르지. 내가 좋아하는 음악 들으면서 마음을 좀 편하게 가져보자. 친구한테 전화해서 내일 뭐 할까? 약속을 한번 잡아보자. 운동을 좋아한다면 나가서 운동이나 한번 하고 오자.
이런 식으로 행동이 수반하는 주의절할 행동이 동반이 되어야만 건강 불안으로부터 완전하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건강 불안은 스스로 다스리는 것뿐만 아니라 삶을 알차고 풍성하게 만드는 행동들이 수반되어야만 벗어날 수 있는 질환이라는 걸 인식하시고, 불안으로부터만 벗어나겠다가 아니라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그리고 적극적으로 행동함으로써 불안에서 벗어나겠다라는 마음가짐과 실천이 수반되어야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저는 한양대학교에서 과학적인 트레이닝을 위한 PT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이상모 교수입니다. 오늘 일곱 번째는 근력 운동의 아홉 가지 비결, 노하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아홉 가지 비결이라는 것은 이제 그동안에 제가 40년 동안 근력 운동을 지도해보고, 경험했던, 그 내용 중에서 아홉 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해서 그 중에서 꼭 아홉 가지는, 지키는 게 좋겠다. 이래서 노하우, 비결이라고 했는데 그 첫 번째가, 근력 운동을 시작할 때는 3일과 3주의 고비를 넘기면 성공할 확률이 커진다. 그리고 3개월까지 고비를 넘기면 완전히 이제 습관화돼서 여러분이 근력 운동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는 그런 얘기인데, 내년 새해가 될 때마다 근력 운동을 해보겠다. 그리고 작심 3일이 되죠. 3일 만에 포기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3일 동안에 너무 고통스러운 운동을 해서 그래요. 그래서 3주까지는 아주 가벼운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냥 그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그 운동하는 장소만 이렇게 가서 그 뭐 이렇게 좀 뭐 기구, 캐틀벨 했을 때 기구를 한번 만져서 요 동작도 한번 해보고 또 위로 미는 거나 당기는 동작도 한번 10번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운동인가 아닌가 할 정도로 한 운동, 만 운동 정도에서 그냥 뭐 하고 그냥 가는 겁니다. 뭐 특별한 복장도 갖출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간단히 하고 그냥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3주 동안 이렇게 하다 보면, 아, 뭔가 이제 조금씩 그 몸도 적응이 되고, 그 시간에 그 운동을 안 하면 조금 뭔가 아주 좀 이렇게 뻐근하고 한 증상들이 나타나요. 그러다가 이제 3개월까지 계속 끌고 가려면, 홈 트레이닝이 좋습니다. 이 캐틀벨 운동의 장점은 홈 트레이닝이면, 홈 트레이닝이에요. 언제 어디선지 장소에 구애 됨이 없이 옆에 항상 있으니까, 홈 트레이닝 하면서 강도만 약하게 하면 돼요. 너무 강도를 세게 하다 보면 아직 그런 근육 운동에 대해서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근통이 일어나면 좋은 건데, 근통이 일어나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무겁게 하는 게 아니라 3개월 동안에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홈 트레이닝, 만약에 사무실을 하고 있다면 옆에 있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가정에서면 마루에 아니면 그 거실에 놓으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강도를 낮은 수준에서 3개월만 견디게 되면요, 이제 그때부터 몸이 말해줍니다. 이제 두 번째는 근력 운동의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원리죠. 운동의 원리 세 가지를 지키자고 이제 제가 주장하는데, 먼저 근력 운동의 가장 중요한 원칙인 과부하의 원리, 즉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근육보다 조금 더 강하게, 그래야 근육에 그 근육을 손상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의 무게로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근력 운동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리가 과부하의 원리다. 그다음에 두 번째 원리가 점증성의 원리예요. 점증성의 원리는 주기적으로 2, 3주 만에 운동 강도를 증가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계속 근육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정한 그 운동을 2, 3주만 하면 무게도 올려도 되고, 무게는 2개월 만에 한 번씩 올려라 했죠. 그래서 반복 세트와 세트 수 중에 한 가지를 올리는 거예요. 계속 2, 3주마다 계속 올려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증성의 원칙이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반복성의 원리예요. 이거는 계획적이고 지속적으로 꾸준히 반복해야 근력이나 기능이 향상이 온다는 거죠. 만약에 중간에 그냥 조금 하다 말

알면 효과가 없다. 그래서 근력 운동은 보통 반복 동작을 통해서 12주 동안에 지속을 해야 그 운동 부위가 증가돼 커지거나 힘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이 반복성의 원리, 세 가지 원리를 지켜가면서 운동을 해야 효과가 커진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워밍업 세트를 지켜야 된다 이거예요. 맨 처음부터 강도를 센 운동으로 하다 보면 근파에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운동이 내가 운동하는 게 10kg이다 하면 뭐 10kg 가지고 맨 처음에는 10kg 가지고 만약에 30개는 운동한다. 그러면 15개부터 1세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5개를 1세트 하고 그다음에 2세트는 한뭐 20개 정도 수준에서 끝내는 거죠. 그러면 몸에 그 근육들이 전부 깹니다. 보통 우리가 근육을 사용하는 것이 처음에 할 때는 한 50%밖에 사용이 안 돼요. 근육을 전부 사용하려면 점진적으로 워밍업 세트를 해서 50%의 능력만 하고 그다음에 7, 80%의 능력을 해서 모든 근육을 전부 깨워서 이제 운동할 때, 주 운동을 할때다 근육이 다 동원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부상도 안 걸려요. 그래서 이거를 예열 시간이다, 아니면 잠잔 근육을 깨우는 시간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워밍업 세트 1세트, 2세트는 무게를 본 운동보다 무게를 가볍게 한다. 그러고 나서 이제 본 운동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워밍업 세트는 운동 세트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그냥 워밍업을 하기 위한 세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워밍업 세트는 예열 시간이다, 잠자는 근육을 깨우는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존 근육을 먼저 하라. 생존 근육 세 가지만 운동해도 600개 근육 중에 650개 근육에서 600개 근육을 운동시킬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세 가지면 충분해요. 그래서 이세 가지 운동은 앉았다 일어나고 밀고 당기는 운동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운동을 먼저 한 다음에 다른 근육도 좀 이렇게 나오게 할수 있다 그러면 추가로 더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세 가지 운동은 꼭 먼저 하고 그 나머지 근육 하는 게 하라, 이런 저는 이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운동의 목표를 건강장애 목표로 하자. 왜냐면 보디빌더 하는 사람처럼 체형을 최대로, 근육을 최대로 발달시키는 운동은 너무 고통스러운 운동이에요. 일반인이 건강을 위한 목표로 근력 운동을 해야지 아무나 그렇게 근육을 크게 만들어서 보디빌더처럼 하면 글쎄 그게 건강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운동하면 건강에 마이너스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심혈관계 기관에 너무 부담이 커요. 그 근육이 이렇게 커지는 것만큼 혈관도 길어지는데 그만큼 심장은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력 운동한 사람, 특히 보디빌더 하는 사람들이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심장 조율기를 달거나 이런 사람도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많은데, 너무 강한 운동도 심혈관계 부담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좋지만은 않다. 그래서 근육을 비대하는 정도 수준의 강도로 운동하는 게 맞다. 그래서 반드시 건강장애 목표를 두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여섯 번째가 슬로우 트레이닝이에요. 이 슬로우 트레이닝은 관절에 통증이, 퇴행성이 있어서 관절에 통증이 있거나 또 나이 드신 분이라면 슬로우 트레이닝을 하자. 가벼운 무게로 하지만 아주 무겁게 운동을 한 것만큼 근육에 자극을 할수 있는 그런 운동이 슬로우 트레이닝인데, 그 운동을 하자.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슬로우 트레이닝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천천히 하는 운동이다. 힘이 들어갈 때 천천히 들어가서 자극을 세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일어나고, 천천히 앉고 일어나고. 그래서 이 천천히 운동하면 50% 정도 효과를 더 세게 할수 있는 운동이다. 만약에 자기가 스윙 운동을 10kg로 했다면, 10kg로 30개 할수 있다면 슬로우 트레이닝으로 15개만 해도 그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다. 그러니까 슬로우 트레이닝으로 천천히 30개 하면 더큰 자극으로 운동식 할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부상이 없으면서 근육의 자극은 극대화되는 슬로우 트레이닝으로 하자, 이렇게 추천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는 근력 운동을 먼저, 유산소 운동을 나중에 하자 그랬어요.

0: 제가 그 살찌지 않는 몸에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근력 운동을 먼저 하면 근육 운동할 때 남성 호르몬이 분비가 많아진다 그랬죠. 그 많아지면 지방세포를 분해만 해놓는다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유산소 운동하면 지방을 더 효율적으로 연소하니까 다이어트에 굉장히 효과가 크다. 그래서 근력 운동을 먼저 유산소 운동을 나중에 하자. 이렇게 강조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 근력 운동에서 빠지면 안 되는 거. 근력 운동은 영양 섭취까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단백 섭취량을 늘려야 돼요. 이것은 운동을 안한 사람도 똑같습니다. 운동을 안한 사람도 단백질을 기준 수량보다 조금 더 많이 섭취해야 된다는 것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소화 흡수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 많이 드셔야 돼요. 그리고 더군다나 운동을 하면 더 많이 드셔야죠. 그래서 저는 킬로그램당 1.2g이고, 근력 운동을 중급 이상이면 1.5g까지 드셔야 되고, 만약에 보디빌더처럼 한다면요, 거의 킬로그램당 2g을 드셔야 돼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건강장을 목표로 운동하기 때문에 1.2에서 1.5g씩 들어야 된다. 근데 그 양이 문제죠. 얼마큼 드셔야 되느냐? 그러면 보통 이제 달걀을 드실 때, 저는 이제 계란 가지고 많이 섭취를 하는데, 계란은 한 개당 약그 6g 정도의 단백질이 있어요. 그럼 다섯 개면 30g이죠. 많은 겁니다. 저는 하루 아침에는 다섯 개를 계란을 이렇게 통해서 단백질을 섭취를 하고, 저녁에는 닭가슴살 이렇게 손바닥만한 게 33g 정도예요. 그래서 좀 많을 때는 좀 잘라서 먹고, 그래서 고양으로 먹고, 점심 때는 아주 프리하게 먹는데, 뭐 생선을 통해서 섭취되고, 아니면 두부 종류, 콩 종류를 해서 이렇게 섭취를 해서 킬로그램당 1.5g 정도의 섭취를 저는 맞추고 있습니다. 단백질 섭취량은 운동 그만큼 중요한 거니까 근육 운동은 영양 섭취까지다. 이렇게만 생각하시고, 단백질 섭취량을 꼭, 늘려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설명했듯이, 영양 섭취까지다. 근력 운동은. 근데 또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영양 섭취를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또 이게 엄청 달라질 수가 있어요. 단백질이 양질의 단백질과 흡수가 잘안 되는, 뭐 좀, 저품질 단백질이 있어요. 그 단백질도 어떤 걸 먹느냐 보다는 언제 먹느냐예요. 그래서 저품질 단백질도 1시간 내지는 2시간에 먹는 것보다 그 45분 내에 먹는 게80% 정도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언제 먹느냐가 중요한 거죠. 무엇을 고품질이냐 저품질이냐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 먹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근력 운동하고 1시간을 벗어나면 안 된다.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9가지 근력 운동의 비결을 설명드렸는데, 다 따라하기가 어렵다면, 강도를 중요한, 원리가 있죠. 원리대로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단백질을 섭취하는 거, 이렇게 꼭 유지하셔야 되고, 타이밍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근력 운동을 먼저 하라. 이런 몇 가지를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9가지를 잘 지키시면 누구나 근육이 운동하면 할수록 점점점점 근육은 점점 커진다, 늘어난다, 증가된다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근력 운동 9가지 비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1: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우리 그림 화가 박채성입니다. 전번 시간까지 사군자 문이나 중에서 감하고 포도까지 했고, 요번 시간에는 한국화를 할 건데, 한국화는 제가 사진을 직접 찍은 거를 표현을 해볼 겁니다. 그런데 한국화의 중요한 점은 남의 좋은 그림을 많이 모방해 보는 게 가장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제가 그리는 거를 한번 순서대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철쭉은 자, 흰색하고 붉은색, 여기에 약간 군청이 좀 들어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약간 보라가 되는데, 여기 흰색을 더 많이 넣으면 연보라가 되고, 붉은색을 이제 더 많이 넣으면, 이제 우리가, 자, 철쭉이 아주 많이 피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자, 딱딱하지 않게, 아까 우리 문이나 하듯이, 이렇게 운필을 자유롭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음에, 자, 앞쪽에 있는 또 꽃이, 자, 여기는 꽃이 이렇게 뭉쳐있는 것들을 표현을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포인트를 잡고, 자, 다음번은 우리가 이 붓이 이렇게 좀 작은 붓으로 그리셔도 좋을 것 같고요. 붓은 꼭큰 붓을 안 쓰셔도 됩니다. 자, 먹을 가지고 나무 가지, 우리가 이제 철쭉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가지를 자연스럽게 이렇게 국화 꽃을 그리듯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자 그러면 여기에 새로 나온 이제 꽃 가지를 이렇게 미리 찍어 주시고 가면 자 다시 철쭉은 끝에 새로 밑에 쪽은 녹색이 많고 이제 새로 핀 철쭉꽃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자 자연스럽게 이렇게 꽃이 붙은 가지를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물감을 이렇게 원액을 자 끝부분에다가 자 미개를 찍어주겠습니다. 우리가 이 미점의 미개는 어디든지 이제 동양화에 우리가 점선 준 중에 이제 미점이 쌀 밑자를 써서 밑점인데, 이렇게 꽃끝에 전체가 다 미개가 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 일정하게 여기 사이도 미개가 보이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물감으로 이렇게, 자, 이렇게 찍어주면, 자, 어때요? 산에, 철쭉이 피어 보이는 느낌이 들죠. 자, 다시, 이 다음에는, 자, 노란색하고 녹색을 섞으면 연두가 되죠. 자, 철쭉은 이파리가 먼저 핍니다. 이파리가 먼저 피고 꽃이 활짝 피기 때문에 잎이 안 보이는 거지, 진달래는 먼저 꽃이 핍니다. 근데 철쭉은 먼저 잎이 피기 때문에 이렇게 왕성해 보이는 것들은 이미 이제 꽃을 활짝 피게 그려서 그렇고, 아래쪽에 이렇게 받침을 녹색으로 이렇게 이파리를 넣어주는 게 철쭉입니다. 다음에는 이제 넓은 붓. 자, 한쪽만 짙은 먹을 묻히면 점점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되죠. 이걸 가지고, 자, 아래쪽. 자, 공간도 좀 주고.

자, 이렇게 편을 해줬더니 아래가 형태가 이렇게 그려지면서 다른 느낌이 들죠. 자, 그럼 여기에서 다시 필요한 데를 이렇게 또 찍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느낌 있으면 이것만 둬도 그림처럼 됐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뒤에 이제 바위가 있는 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원래는 좀 말리

이면 더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이산을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국화 꽃 그리는 그 거의 기법으로 자, 바위가 나는 선을

목으로 이 바위 덩어리를 기본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이제 말리셔야 되고, 항상 목은 한번 묻혀서 그라데이션이 되게 색이 새로 묻히지 않아야지 이런 느낌이 드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저는 하늘 처리를 이제 했는데, 이제 하늘은 우리가 이제 흰색하고 이제 군청 두 가지 색을 섞으면 하늘색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단순히 그 두 가지 색으로는 하늘색이 좋은 색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약간 연두색을 넣는다든지 여기에 맞는 이렇게 색을 넣어주는 게 좀 더 아름다운 색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자, 군청하고 흰색 이렇게 둘을 이렇게 오래 섞으면 자, 이건 자동으로 이제 하늘색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하늘색에서 나는 바위를 끼고, 자, 바위를 끼고 이렇게 색을 주겠다. 그럼 여기에 바로 마르기 전에 하면 이거는 줄이 생깁니다. 그래서 빨리 움직여서 이 줄을 없애줘야 되니까 상당히 노련함이 필요하겠죠, 이거는. 그러면, 자,

자, 이렇게 했더니 자, 하늘이 표현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중간에 있는 공간은 똑같이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내가 이렇게 먹으로 자, 여기서 자, 이렇게 하니까 어떠한 이제 느낌의 하늘까지 이렇게 다 표현됐죠.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서 이게 마르지 않는 상태에서는 뒤 작업이 힘들기 때문에 마른 후에 다시 작업을 더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이제 좀 지나서 위 하늘이 말랐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은 하늘이 여백이 좀 많죠. 그러면은 하늘이 너무 지루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한번 보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바위의 위쪽에 보면 이끼가 하나도 없죠. 그래서 이끼점을 바위에다가 부분에다가 이렇게 몇 개를 찍어주면 훨씬 그림이 딱딱하지 않죠. 자, 보시면 바위에 이렇게 이거는 바위에 소나무도 있을 수 있고 이끼도 보일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자, 이번에는 우리가 하늘에 이 공간도 좀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저는 한번 날아가는 새를 표현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마리인데 가운데로 몰렸기 때문에 이쪽으로 네 마리를 더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열한 마리의 새를 이렇게 표현하니까 어떻습니까? 하늘이 풍성해졌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한국화는 많은 반복을 하겠지만 사군자 문인화를 잘하는 사람은 어떤 그림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군자 문인화를 잘 배우셔갖고 이렇게 한국화도 한번 표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화 바이산을 한국화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캠퍼스의 아크릴 물감하고 우리 문인화적인 요소하고 퓨전, 혼합을 해서 현대 회화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0: 중학생 때 가장 망쳤던 시험 성적은?
1: 전교 3등.
0: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1: 카세트 플레이어.
0: 가장 좋아했던 노래는?
1: 사실은 오늘러와의 H.O.T의 캔디.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저는 아니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학교 다닐 때 가방에 항상 무스나 젤 같은 거를 넣고 다녔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있었던 것 같아요.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인생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냥 더 재밌게 놀아. 더 하루하루에 집중해서 많은 경험을 해 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미아홍철로 활동하고 있는 수의사 김명철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가장 큰 고민은 결국 나중에 나는 뭐가 될까? 나는 어떤 사람이 돼 있을까? 어떤 어른이 돼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보시기에 너무

0: 어떤 뭐 의사, 한의사 또는 뭐 수의사 이런 직업군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1: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0: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것들의 한계는 당연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접 경험으로 채우는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그런 이유 때문에 정말 뭐 장르 가리지 않고 책을 진짜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1: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이 있었다면 말해주세요.
0: 사실 오늘도 힘들고요. 거의 매일매일이 힘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꿈이라는 거는 사실 바로 손 내밀면 손 닿는 곳에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좀 거리감이 있는 곳에 있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있는 제 그대로의 모습대로 가만히 있는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 꿈이 크면 큰 만큼 그만큼 노력하고 계속해서 변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힘든 점인 것 같습니다.
1: 수의사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0: 수의사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한 가지는 뻔한 이야기지만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냉철한 판단력.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상반되거든요. 너무 사랑하는 마음만 앞서면 되게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고 마음이 너무 힘든 직업이라서 이 두 가지 밸런스 맞추는 게 항상 수의사로서의 숙제인 것 같아요.
1: 현재 하는 일에서 느끼는 성취감이 있다면 뭘까요?
0: 수의사로서만 생활할 때는 어떤 특히나 저는 이제 고양이를 전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양이들의 습성에 맞춰서 뭐 치료를 하고 아픈 아이들이 좋아졌을 때 가장 만족감이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고양이 행동 전문가로서 어떤 일종의 TV쇼, 그러니까 EBS 고양이를 부탁해 출연하거나 또는 지금의 미양수리 양양펀치와 같은 유튜브를 할 때는 이러한 영향력을 통해서 그냥 일반 가정에 있는 고양이들의 어떤 기본적인 복지 수준이 올라가는 걸 봤을 때 되게 만족감이 컸고요. 그리고 또 지금은 스타트업 회사의 코파운더로서 지금 또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고양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내가 기획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쓸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면 그것도 되게 만족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들에서 만족을 느끼고 있는데 모든 공통점은 고양이와 수의사로 귀결된 것 같아요.
1: 수의사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정의해주세요.
0: 말하지 못하는 동물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 사실 꿈이라는 거는 너무 막연할 수 있거든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진정으로 내가 알 수 있어야 그거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네, 최대한 경험을 많이 체화하는 시기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나이쯤 되면 인사말에 그 말을 많이 해요. 별일 없으시죠?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께 별일 없다는 거는 너무 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별일이 있는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정신건강학과 전문의 김병수입니다. 오늘은 공황장애에 흔히 동반되는 합병증 중에 하나인 우울증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황장애 환자의 50%는 우울증을 갖고 있습니다. 공황장애 자체가 만성질환이기도 하고 재발을 잘하고 예기 불안과 회피 행동으로 인한 사회적 위축을 동반하기 때문에 우울증이 흔히 공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황장애가 생길까 두려워서 즐거움과 기쁨을 주던 행동들을 자꾸 못하게 돼서 회피 행동이 심해지다 보니 여행도 못 가고 생활의 제약이 커지다 보니 자꾸 삶이 위축되고 즐거움과 기쁨은 사라지고 적극적인 행동은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 점점 무기

무기력해지고 정서는 자꾸 무미건조해지며 감동받을 일도 줄어들고 그것이 계속 이어지면서 점점 우울과 무기력과 무감동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공황장애가 회피를 부르고 회피가 계속 반복되다 보면 기쁨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활동은 점점 줄어들면서 고립되고 그런 고립이 우울증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황장애 환자에서는 우울증이 호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숨겨진 심리 기전이 두세 가지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회피입니다. 공황장애의 중요한 질환 행동 패턴이기도 하고 우울증을 만드는 중요한 행동 패턴이기도 하죠. 공황장애를 피하기 위해서, 공황장애가 생기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자꾸 그런 상황들을 회피하다 보면 일시적으로는 불안이 줄어드는 것 같고 일시적으로는 안도하는 것 같아도 쇼핑도 못 가고 자동차도 못 타고 비행기도 못 타니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감에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회피는 일시적인 안도감을 가져올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삶의 만족감과 성취감을 앗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사람의 정서는 성취를 통해서, 기쁨을 통해서 조율됩니다. 성취와 기쁨을 통해서 우울감을 떨쳐버릴 수 있고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죠. 그런데 회피가 심해지면 이런 성취감이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활동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정서는 점점 우울해지는 쪽으로, 점점 무감동해지는 쪽으로 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이 우울증으로 이어지는 두 번째 기전은 반추와 자기비난입니다. 마음속으로 계속 불안한 생각들을 하는 것이죠. 아, 왜 이렇게 공황장애가 생겼지?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생겼지? 왜 나는 불안한 거야?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지? 뭐 때문인 거지? 마음속으로 증상과 관련된, 질환과 관련된 생각들을 계속 되짚는 걸 반추라고 합니다. 이런 반추도 일종의 회피 행동과 유사합니다. 마음속으로는 원인과 벗어나기 위한 생각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행동하지 않고 생각에만 머물기 때문입니다. 반추가 심해지면 활동성이 떨어지게 되고요. 회피가 더 심해지게 되죠. 생각만 하고 행동을 하지 않게 되니까요. 반추를 하면 할수록 기분은 더 불안해지고 우울해집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자꾸 불안한 생각, 우울한 생각, 내가 힘들어진 생각만 곱씹고 있는데 기분이 좋아질 리가 만무하죠. 공황장애가 우울증으로 이어지는 데는 이런 회피와 반추와 그리고 그에 따르는 비활동성이 개입하고 있는 겁니다. 동시에 자기비난이라는 요소가 작용합니다. 아, 나는 왜 이렇게 공황장애가 생겼지? 나는 왜 이것도 극복 못하는 거야? 난 마음이 약한가 봐. 나는 참 못난 사람인 것 같아. 이 정도도 이겨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은 멀쩡히 차도 잘 타고 여행도 잘 다니는데 나는 공황장애 때문에 아무것도 할수 없어. 나는 못난 사람이야. 패배자야. 자기 비난입니다. 자신을 책망하고 과도하게 스스로를 위축시키는 이야기를 자기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비난의 생각들은 단순히 생각이 아닙니다. 생각은 마치 누군가가 나에게 말로 하는 것과 똑같은 영향을 미칩니다. 마음속으로 나는 공황장애 환자야. 난 아무것도 할수 없어. 나는 패배자야. 이런 생각을 품는 것은 누군가가 나에게 넌 패배자야. 너는 공황장애 환자야. 라고 비난하는 것과 똑같은 심리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계속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고 욕설을 한다면 견딜 수가 없죠. 그런데 그것이 자기 자신이라면 더 아마 견디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공황장애에서 우울증이 50%가 동반된다는 건 굉장히 큰 비율입니다. 어찌 보면 연구 결과가 50%라고 하지만 아마 공황장애 50%가 아니라 상당수는 우울 증상을 경험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울증에 해당되진 않더라도 우울감과 무기력감, 무감동을 동반하고 있는 환자는 50% 이상일 것이 분명합니다. 반복적으로 공황장애에 시달리고 무력감을 느끼고 회피하고 자기 자신이 극복할 수 없다는 생각에 빠져들게 되면 누구라도 우울감과 좌절감을 경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지요. 이런 증상을 가진 공황장애라는 증상을 가진 내 자신을
내 자신도 받아들일 수 없고, 남들도 이해해 주지 않고, 남들도 내 상태를 잘 알아주고 도와주지 않는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면 무력감이나 희망이 없다는 생각은 더 심해지고 소외감과 이질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이해받을 수 없다라는 느낌, 나만 뭔가 이상해졌다는 느낌, 공황장애로 인해서 내 삶이 망가졌다는 이런 느낌에 빠져들게 되면 우울감이 스물스물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우울증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회피와 반추와 자기 비난을 잘 다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아, 내가 왜 공황장애에 빠졌지? 왜 내가 이런 상태에 빠진 거야? 왜 나한테 이런 질환이 생긴 거야? 라는 생각이 계속 반복된다면, 아, 이건 반추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건 반추야. 이런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 진짜 우울증이 생길 수도 있어. 이 생각을 멈춰야 돼. 이 생각을 자꾸 빠져들면 점점 더 우울해지는 거야 라고 이 생각의 기능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반추에 빠져들면 우울증이 더 심해질 수 있다라는 결과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반추는 결과적으로는 우울증을 더 유발하게 만듭니다. 반추는 내 자신을 더 괴롭히게 만듭니다. 이 결과를 미리 알고 있으면 멈추기가 더 용이하죠. 또한 이 생각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행동들이 필요합니다. 기쁨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행동으로 주의 전환하고 노력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난 이렇게 이 정도도 못 이겨내는 약한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를 낙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 이건 자기 비난이로구나. 이 생각은 나를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이니 다른 생각으로 내 생각을 전환하자. 대안적인 생각을 개발하자 라고 스스로를 다독여야 합니다. 자기 공감을 해주셔야 합니다. 누구도 나를 알아줄 수 없다가 아니라 내 자신이, 아, 공황장애상 자기 비난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야. 내 자신이 나를 다독여야 되는구나. 내가 재앙적 사고, 자기 비난으로 인해서 나를 더 힘들게 만들고 있구나. 라는 걸 알아차리고 스스로를 이해해 줄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나를 아껴주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내가 내 자신을 잘 다독여 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내가 나를 아껴주고 이해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자기 공감, 자기 위안의 이야기를 해줘야 합니다. 공황장애와 마찬가지로 우울증도 운동이 필수입니다. 적극적인 운동을 해야만 공황장애, 우울증이 치료될 수 있습니다. 불안 때문에 두렵다고 몸쓰기를 두려워하고 무기력하고 힘이 없고 의욕이 없다는 우울증 증상 때문에 몸쓰기를 피한다면 우울증, 공황장애는 극복할 수 없습니다. 적극적인 신체 활성화를 통해서 공황과 우울증을 극복해야만 합니다. 반복적인 운동, 지속적인 운동은 우울증 치료의 필수 성분입니다. 운동의 강도가 강해야 합니다. 자주 해야 합니다. 반복해야 약처럼 우울증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어쩌면 운동은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동시에 치료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이고 강력한 치료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공황장애 증상 때문에, 우울증 때문에 피곤하다고 운동을 멀리하면 완치에 이를 수 없다는 걸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공황장애, 우울증, 이런 부정적인 감정은 그 자체만 없애려고 하면 완치될 수가 없습니다. 불안에서만 벗어나겠다, 우울에서만 벗어나겠다라는 생각으로 치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건 부정적인 것들을 몰아내는 것만으로 치료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반쪽짜리 생각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부정적인 것을 몰아내는 것이 아닌, 긍정적이고, 기쁨을 주고 활력을 주는, 나를 성장시키는 경험들을 더 크게 키워감으로써 부정적인 생각의 비중과 역할을 줄여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일정 부분의 불안, 일정 부분의 우울은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황으로 인해서, 우울증으로 인해서 고통받았던 기억 그 자체는 완전히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억을 지우겠다, 그런 것들을 완전히 몰아내겠다라는 생각에만 집착하면 완치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작은 부정적인 부분은 내버려 두고 내 삶을 확대해 나가는 쪽에 초점을 맞추셔야 합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정서적인 매개인자는 기쁨과 성취감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을 때 내가 기뻐하나? 어떤 행동을 통해서 내가 성취감을 느끼나? 어떤 행동이 나를 더 기쁘게 만들고 만족감을 느끼게 만드나를 떠올려 보시고 그런 활동들을 반복함으로써
나를 성장시켜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내가 커짐으로써 부정적인 증상들, 불안과 우울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아지고 역할이 작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공황과 우울은 그것만 없애려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일상을 풍성하게 만들고 내 삶을 풍성하게 만들고 나라는 사람이 더 크게 성장함으로써 완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저는 한양대학교에서 과학적인 트레이닝을 위한 PT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이상모 교수입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8강, 그리고 걷고 달리면 뇌기능이 복구된다. 신체 건강과 뇌 건강, 물론 관계가 아주 상관관계가 더 높지만, 그래도 뇌기능도 같이 건강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걷고 달리면 뇌기능이 복구된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 국립노화연구소에서는 그 달리기 운동이 우리가 알고 있는 계산이나 숫자 등의 그 학습활동보다 알츠하이머 치매에 더 예방에 훨씬 효과적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운동과 뇌의 책자를 발표했던 그 존 레이티 박사라는 그 하버드대 의대 교수인데, 이 박사는 30분간의 그 운동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해마와 전두엽이 커져서 집중력과 기억력이 최대가 된다. 이렇게 30분 달리기 운동을 하면요, 이 우울증이나 이 알츠하이머 치매 뭐 이런 거에 도움이 되는 것은 이런 호르몬 때문이에요. 이게 신경 전달 물질인데 도파민, 세로토닌, 엔돌핀 호르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호르몬이 이 운동을 하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울증과 불안증에 대한 치료 효과가 90%라래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 우울증이나 불안증이 걸리면 보통 많이 먹는 게 뭐 졸로포트나 프로작 같은 그 약을 많이 섭취를 하는데, 이 약은 효과는 60% 정도의 효과가 있다는데, 사람에 좀 다르지만, 근데 이게 의존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한번 섭취하면 끊을 수 없을 정도로 의존성이 강해서 문제라고 하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운동을 하기만 하면 이 도파민, 세로토닌, 엔돌핀이 천연치료라고 보고, 운동을 하면,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하면 우울증이나 불안증을 극복할 수 있다. 90%의 치료 효과가 있다면요, 우울증 있는 사람 아니면 조울증이라든가 불안증 있는 사람은 밖에 나가서 달리기만 하면 저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방법을 강구해 보시고, 이제 중요한 것은 저는 이 분야에 있다고 봐요. BDNF라고 해서 뇌 유래 신경 영양 인자인데, 운동을 하면 이 분비량이 혈중에 4배까지 증가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인자는 세포를 증가시키고, 뇌세포를 증가시키고, 또 손상된, 뇌세포가 손상되면 뭐 스트레스에 의해서 뇌세포가 손상되는데, 이 손상된 세포를 복구할 뿐만 아니라 생존율을 촉진해 준대요. 그러니까 이 인자만 몸에 혈중에 많이 나오게 하면 뇌세포라든가 뭐 이 손상된 세포도 생존율을 촉진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력 생성과 저장능도 좋아지고 결국은 인지 능력도 향상된다. 물론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신경 퇴행성 질환이 이제 이렇게 와서 이제 뭐 이렇게 우울증도 뿐만 아니라 치매, 인지력이 이렇게 저하돼서 문제가 생기는데, 신경의 퇴행성 질환도 이렇게 BDNF만 분비량을 많게 하면 지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분비량을 증가시키는 운동, 이 운동만 하면 뇌의 근육이 증가된다. 뇌의 그 근육을 키우는 달리기 운동, 이 운동을 하면 이 복구하는 능력이나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거나 생존율을 촉진하기 때문에 운동만 하면 뇌 기능은 복구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BDNF에 관심을 가지시고 운동만 하면 이 아주 중요한 인자, 영양 인자, 이 연자가 4배까지 증가한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적인 그 권위자가 있어요. 쿠보타 키소라는 일본 도쿄대 의대 교수가 연구를 해봤는데, 시속 9km 트레드밀에서 시속 9km 달리는 게 그렇게 처음에는 뭐 좀 빠르다 보지만, 이렇게 달리기 운동을 좀 하다 보면 시속 10km는, 아니 시속 9km는 그렇게 빠른 운동이라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시속 9km 달리면 전두전야가 활성화돼서 아주 기억력이나 이렇다 아까 뭐 해마와 전두엽의 기능이 좋아진다고 했는데, 이 운동 강도가 9km보다 더 강하면 강할수록 기억력,
집중력, 즉 전지협이나 해마의 그 기능이 더 커진다. 부피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기억력과 집중력이 더 높아진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걷기보다 달리기가 더 커지고, 그다음에 달리기보다는 인터벌 달리기, 뛰었다가 쉬었다가 이 달리기를 하면 더 효과적이다 볼수 있고요. 이따가 바로 다음에 운동 그 프로그램에 나올 텐데 인터벌 트레이닝으로 하라 이렇게 강조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근력 운동도 근지구력보단 근력이고 근력 운동보단 근파인데 우리가 건강짱으로 운동을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근력 운동으로 이렇게 운동에 접근하시면 더 발전이 더 향상이 커진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제 그 이렇게 좋아지는 것을 운동 프로그램화 시켰는데 그 1단계가 밖에 나가기만 하면 성공한다. 처음에 우울증이 심하면요 밖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밖에 가벼운 산책 또는 그 마트에 동네 마트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만 자주 나갔다 오기만 하면 성공이다. 그래서 처음에 1단계에서는 60분까지 안 되더라도 시간에 관계없이 자꾸만 밖에 나가는 습관만 들인다. 이 생각만 하시면 저는 성공이다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2단계에서는 밖에 나가는 이제 시간을 점점 늘립니다. 그 시간을 늘리는 방법은 가족이나 친구들이 도와주면 더더욱 좋고 애완견하고 같이 나가면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2단계에서는 애완견하고 같이 나가거나 친구, 가족들하고 같이 이렇게 나가서 걷는 시간을 뭐 60분에서 90분인데 동네도 돌아다닐 수 있고 아니면 좋은 곳에 차를 타고 가도 되고 아니면 이래서 좋은 곳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걷는 습관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단계에서는 보통 수준의 걷기를 1시간 정도에 걷는 목표로 해서 걷기만 하면 이제 몸도 달라져요. 호르몬 분비도 달라집니다. 이게 3단계 가면 3단계 가서 이제 이것만 해놓으면 완벽한 이제 이렇게 달라진 모습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때는 인터벌 걷기예요. 5분 빠르게 걷고, 5분은 뭐 평상시 걷는 것처럼 느리게 걷고, 이것을 60분을 하고, 그 다음계는 10분을 늘려서 빠르게 걷고, 또 5분을 좀 느리게 걷고, 이렇게 해서 60분을 가는 이런 운동을 하게 되면요, 신체적 변화가 있습니다. 이때는 자신감도 생겨요. 긍정적으로 변하고, 그러니까 이때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우울증에 벗어나는 단계다. 그래서 보통 16주에서 18주까지 인터벌 걷기로 끝내면, 이 정도는 이제는 약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나는 자연 치유력으로 그렇죠? 이런 걷기나 빠르게 걷기로 해서 자연 치유로 나는 자신감을 얻게 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4단계까지 인터벌 달리기죠. 마지막 코스입니다. 그래서 인터벌 달리기는 1, 2분을 가볍게 달리고 1분은 걷고 그다음에 뭐두 번째로는 한 3분, 5분을 늘려서 보통 달리기 하고 또한 2분을, 1분을 아니면 또 3분을 걷는 거죠. 그렇게 하고 또 마지막에는 이제 6분에서 10분을 달리고 한 2분을 보통 걷기로 해서 60분간 이렇게 하면 완벽하게 달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5단계에서는 생존 근육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 운동도 하고 인터벌 달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달리면 뇌 건강은 육체 건강만큼 좋아지니까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나 어떤 그 정신장애를 다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볼수 있고, 스트레스는 눈만 떠도 스트레스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스트레스는 뭐 살아가면서 사회생활 하면서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스트레스가 매일매일 일어난다면 그건 문제예요. 그 스트레스가 이기면요. 우리 몸의 뇌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면 스트레스가 반응이다 느끼면 편도체에서 시상하부와 뇌하수체 부신의 신호를 보내서 코치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왕청 호르몬을 분비해요. 코치를 분비하면 그 혈액이 근육으로

0: 많이 오게 만들어요. 다른 데는 다 차단시키고 근육이 만들어서 내가 상대방하고 싸울 것이냐 아니면 도피할 것이냐를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것도 생존 근육 시스템이에요. 생명을 유지하는 시스템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렇게 코르티솔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면 적과 싸우거나 아니면 도피하거나 그런 능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런 좋았다가 아니라고 판단하면 다시 상황이 종료돼가지고 편도체서 아니라고는 그 호르몬이 푹 꺼지면서 안정 상태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 기능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스트레스 많이 쌓일 때는 이 반응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일어나면 코르티솔 분비가 많아서 우락부락하고, 그 다음에 또 아니면 아니다고 꺼지는데, 이 아니다고 할 때에 뇌 기능에서 어떤 기능이 그런 역할을 하냐면 해마와 전두엽의 역할입니다. 운동을 하면 이 해마와 전두엽이 강해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운동도 안 하고 있으면 이 전두엽 해마의 기능이 이걸 아니다 하고 이렇게 유지를 아니다 하고 이렇게 푹 안정 상태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기능이 약해져 있죠. 그 아주 경차의 엔진 정도 수준이라면 운동을 하면 이게 큰 중형차 이상으로 엔진이 강해지는 거죠. 해마 전두엽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어하는 기능이 강해져요. 스트레스가 팍 나타나면 아니다 하고 하는 그 기능이 강해지면 빨리 안정 상태가 오겠죠. 그래서 이 기능이 맞춰져야 돼요. 이 맞추기 위한 방법은 운동이다. 걷기나 달리기 하면 이 해마의 기능이 좋아진다는 것은 이미 많은 학자들이 연구해서 이미 증명된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하면 이 스트레스 상황을 극복할 수가 있다. 고로 정신장애, 우울증이나 불안증, 공황장애를 이길 수 있다. 제가 이런 경험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스트레스는 눈만 뜨면 스트레스가 상황이 있어요. 근데 이 스트레스 상황이 장기간 가는 스트레스는 반드시 운동을 통해서 한번 극복해 보시라. 이렇게 적극 권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생존근육 세 가지 운동하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8번의 강의를 마쳐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용기를 가지고 도전해 보십시오. 근력운동에 도전하시면 인생의 노른자를 인생이 끝날 때까지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력운동으로 노후 인생이 행복한 시간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우리 그림 화가 박채성입니다. 8강 마지막 수업이 됐네요.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사군자 문이나 한국화 많이 따라서 그려보셨는지요? 이제부터는 그걸 바탕으로 해서 퓨전, 지금까지는 화산지하고 먹붓으로 썼다면은 이번에는 캠퍼스에 먹 아크릴 물감을 가지고 현대회화를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캠퍼스에 대나무에 달이 있는 풍경을 먹으로만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나무를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말려가지고, 달을 표현하는 공간 여백을 살려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마르지 않으면은, 이게 다 번지기 때문에, 잠깐 말리겠습니다. 이렇게 말리고 난 후에 넓은 아까 붓이 있었죠. 이 붓을 오랫동안 이렇게 섞은 다음에 한쪽만 짙은 색을 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이 되게 하되, 자, 달을 여기다 표현할 건데 저는 미리 이렇게

이 처음 하시는 분은 이게 둥글게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감안하셔서

자, 이렇게 앞지를 눌러주면, 자, 여기에서, 자, 자세히 다시 한번 다리를 더 표현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 이렇게 대숲에 달을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해서 캠퍼스에 이렇게 멍만 가지고 은은한 달빛에 비치는 이제 대나무를 표현해 봤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여기다 다시 한번 제가 해 보겠습니다. 어떤 현상이냐면, 자, 여기서 짓수고 자,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자, 여기를 찍어내면, 달만 남겠죠, 그죠? 자, 그러면 더, 이 달을 약간 찌그러지게 지금 했지만, 다른 느낌이 들죠. 자, 이렇게 보이는. 그래서 그라데이션은 짙은 쪽을 이렇게 해줬을 때 하고, 짙은 쪽을 바꾸어 줬을 때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지금까지 캠퍼스의 먹으로 달이 있는 풍경을 그려봤습니다. 이번에는 아크릴 물감을 사용을 해서 표현할 건데요. 먼저 봄의 색깔, 약간 어두운 연두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물감을 쓸 때, 자, 노란색을 먼저 내가 이 캠퍼스에 쓸 물감 정도를 생각하고 노란색을 먼저 짜고, 다시 녹색을 많이 짜게 되면은 짙어집니다. 그래도 우선 녹색을 적당히 하고, 군청을 조금만 섞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무거운 역할을, 물감은 가벼운 게 별로 시간이 흐르면 좋은 점이 없거든요. 그래서 꼭 군청을 넣어서 하고, 흰색은 부드러워지기 위해서 흰색까지 넣어서 네 가지 색을 일단은, 이게 색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게 지금 붓에 물을 넣지 않고 바로 이 원액을 그대로 섞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자, 지금은 여러 색이 보이죠? 계속 이렇게 오랫동안 섞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내고자 하는 색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때, 붓을 이렇게 다듬어 보고, 자, 이 먹을, 자, 여기서, 나는 조형으로, 좀 달이, 우리가, 자, 달 표현할 때, 아주 동그랗게 달 표현할 수 있고, 아니면, 약간 찌그러질 수도 있고, 이거는 작가의 마음입니다. 나는, 자, 여기서 표현을, 단, 중앙으로는 안 가죠, 그죠? 될수 있으면 한쪽으로 좀 이렇게 해보고서, 자, 칠을 하되, 이게 입자가 같이 가야 됩니다, 방향이. 자, 이렇게 하고, 그러면 자, 여기서 원을 동그랗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훨씬 신중하게, 우리가 이 눈대중이라고 이 짐작으로 이렇게 이제 원을 그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연필로 스케치 해놓고 하는 게 아니고 그리면서 이렇게

이렇게 이제 하되, 자, 여기서, 자, 들어서 여기까지 칠해 주십시오. 이렇게. 옆에 선도 꼭 이게 작품으로 보여야 됩니다. 이렇게 흰색으로 단절되지 않게 이렇게 같이 칠해 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색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여기까지 이렇게 하셨으면 건조한 후에, 다시 앞에 내가 그리고자 한, 저는 지금 난을 그리고자 하는 거니까 난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꽃술은 우리가 노란색에는 붉은색이 어울리겠죠. 그럼 자, 꽃술을 붉은색으로 달아주면 굉장히 우아하죠. 자, 다시 여기도 꽃술을 둘이 바라보게. 자, 여기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우리 그림에 대해서 이렇게 시청해 주시고 직접 그려보신 분도 계실 줄은 모르겠지만 앞으로 좋은 작가도 되고 좋은 취미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그림 그리기를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하고 기회가 되시면 좋은 작가가 되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0: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반에서 가장 가난했던 학생.
0: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물건은?
1: 지우개 있었어요.
0: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1: 아버지 보러 갔던 거. 난 아버지가 없는 줄 알았는데 어딘가에 계시더라고요.
0: 내가 들었던 기억에 남는 말은?
1: 넌 절대 성공 못할 거야.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진짜 무지 고생했다. 두 번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지만 잘 버텼다. 안녕하세요.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 염호영입니다.
0: 중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1: 겨울 나그네라는 그 성악곡이 있어요. 제가 길을 이렇게 가다가 그 어느 가게에서 그 지금같이 엄청 추운 계절이었는데 그런 콘서트 같은 거를 하는 게 영상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TV 방송을 보고 그냥 성악이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내가 가지지 못한 모든 것이 거기에 있었으니까 성악가가 되고 싶다. 이게 막무가내의 그쵸, 꿈이었죠.
0: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1: 군대 있을 때 나오면 할 게 없잖아요. 가진 것도 없고 못 얻고 아무것도 없고 내 몸만 있으니까 좋아. 몸만 있는 사람의 가장 장점이 무엇이냐? 자유롭다는 거지.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고 해외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다. 그럼 어디 가서 할래? 당연히 해외 나가야지. 해서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 시작을 해서 이제 전역을 하고 일본으로 또 워킹홀리데이를 가서 거기서 사진을 시작을 했죠.
0: 반려동물 사진을 전문으로 하는 포토그래퍼가 된 이유가 있나요?
1: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다가 로마라는 이제 지금의 강아지를 만났죠. 근데 문 열린 틈 사이로 강아지가 도망간 거예요. 로마가. 야, 이렇게 강아지를 잃어버리는 건가 했는데 유기견 보호소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보호비를 내고 아이를 데리고서 왔죠. 근데 이제 제가 유기견 보호소에 갈 때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지금도 카메라를 갖고 왔지만 언제나 카메라를 갖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 카메라로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대충 찍어줬어요. 며칠 뒤에 소장님에게 연락이 와서 혹시 사진 한번 더 찍어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당신이 그때 찍은 사진을 보고 해외에서 입양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 마리가 있었는데 제가 몇 마리밖에 안 찍었거든요. 걔네가 그 다음날 안락사였는데 해외 입양이 돼가지고 인천공항 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갔다는 거죠. 당신 사진 한 장이 생명을 하나 구했어요. 나는 오래된 폴더폰으로 사진을 아무리 찍어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렇게 해외에다 보내봤자 잘 안 보이니까 다들 관심이 없는데 당신이 찍은 고화질의 사진 그거는 다른 사람이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와서 몇 번만 더 찍어주실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유기견 보호소를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죠.
0: 일반적인 포토그래퍼와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의 차이점은 뭔가요?
1: 예를 들어서 일반 사진작가가 바디 프로필을 촬영하는 그걸 전문으로 촬영하는 사진작가가 있으면 당연히 바디 프로필에 대해서 헬스라든지 뭐 승모근, 뭐 척추 기립근, 뭐 삼각근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하겠죠. 그것처럼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도 반려동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겠죠. 그 아이들의 뼈, 근육, 생김새, 견종, 역사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해부 스케치까지도 그림을 그리는 편이라
0: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1: 많은 분들이 와보셔서 왜 여기는 와서 2시간씩 걸려요?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강아지들이 이제 그냥 들고 앉혀서 찍고 끝났습니다. 30분에 딱 끝나는 그런 곳에 가면 많이 무서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개가 돼야 아이들이 불안하지 않게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쟤는 사람인데 개처럼 굴러다니네. 제가 바닥에서 거의 이렇게 노니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반려견 전문 포토그래퍼를 하고 싶다. 피사체의 시선으로 생각을 할 줄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강아지의 시선으로. 강아지의 마음으로.
0: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1: 사진작가가 개가 돼야 된다. 소년이여 개가 되어라. 개 같은 그런 직업입니다. 아직까지도 내 인생에는 너무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지 않고 정말 뻔한 얘기 같지만 포기하지 마라. 언젠가 기회가 올 것이고 그 기회를 잡아야 된다. 잡으려면 어떻게? 맨정신, 정신을 잘 차리고 있어야 되겠죠. 그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나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0: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왕초보 동반자 개그맨 이성훈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영어. 자,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hursday. 목요일입니다.
1: 와우, 네. Thursday. 한미 영어 배웁니다.
0: 그렇죠. 자, 우리 회사로 가볼까요? 오. 부장님 참 왜 그러실까? 제목입니다. 밤늦게 직장 상사에게 전화 온 situation. 형님, 솔직히 말해주세요. 과거에 보스분들 중에서 예. 혹시 이렇게 늦게 전화하시거나 한 11시 반쯤에 아. 자네 지금 바쁘나? 이런 적이 있습니까?
1: 뭐 직장 상사라면 직장 상사일 수 있겠죠. 선배님들이 아. 네, 전화를 왔었는데 사실 그때는 뭐 고맙죠. 술 먹자고 술 사준다.
0: 아 그렇군요. 아 좋은 의미였군요. 그때는.
1: 그럼 가야죠.
0: 아 그렇군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내용이. 아무튼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하긴 한데요. 우리가 일단은 미션을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오케이. 첫 번째 미션은요. 이 시간에 누가 전화하는 거야?
1: 하하, 와, 많이
0: 이러고.
1: 늦은 시간인가 봐요.
0: 그러니까요. 한 11시 40분 정도. For example, 이 시간에 누가 전화하는 거야? 할수 있겠나요?
1: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누가 전화하는 거야? 이 시간에. 요렇게 조금 해석이 돼야 될것 같습니다.
0: 덩어리 표현을 좀 아셔야 됩니다.
1: 네.
0: 두 번째 미션 또 있죠? 전화 안 받을 거야? 이렇게 상대방한테 약간 다그치는 느낌인데요.
1: 계속 울리니까 일단은 뭐 끊든지
0: 뭐 어떻게
1: 모드를
0: 하든지, 그렇죠.
1: 바꿔놓든지.
0: 전화 안 받을 거야? 이거는 단순하게 전화 받을 거야? 이런 느낌은 아니네요.
1: 안 받을 거야라고 이렇게 뭔가
0: 맞아요.
1: 해줘야 되네요.
0: 약간 양념을 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뭐 고민하지 말고요. 공상시 보내보죠, 뭐.
1: 가볼게요.
0: 네,
1: 시작.
0: 영어 합시다. 도전합시다.
1: 아우, 이 시간에 누가 전화하는 거야?
0: Sorry.
1: 그러니까 Who's calling this time?
2: This hour, it's my boss. Gosh, I can't stand him.
1: Stand him?
2: I can't stand him.
1: 그가 못 일어나?
2: I can't stand him. I don't like him.
1: You don't like him. 아유. 계속 울리는데?
2: 응?
1: 전화 안 받을 거야?
2: 어?
1: 전화 안 받을 거냐고. 그러니까, Didn't you? 아닌데? Aren't you calling this phone? Pick up the phone?
2: Aren't I calling? I didn't call him.
1: 뭐라
2: No.
1: 그러지, 이거? Didn't you pick up the phone?
2: Didn't I? I didn't. Should I?
1: 안치요, 안치요. 계속 헷갈려.
2: No way. It's past 11.
1: 그러니까 너무 늦긴 했다.
2: It's past 11. I'm not gonna pick it up.
1: 계속 울려.
0: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우. 아, 제가 막 몸이 아플라 그래요, 성우 씨.
1: 근데 웃고 계시는데요?
0: 아니, 성우 씨가 잘안 되는 걸 제가 즐기는 건 아닌데. 아무튼, 굉장히 성우 씨가 꾸준히 또 잘하다가 오늘 살짝 요 아래 구간으로 내려갔습니다.
1: 저잘안 들, 제가 못 들은 거죠.
0: 네, 맞아요. 실제로 알아듣는 거 문제 때문에, 근데 또 이게 상훈 씨 잘못이라고만 볼 수는 없는 게, 이런 단어들이 있잖아요. 단어의 스펠링은 똑같은데 의미가 다른 것들이 있어요. 예, 네, 그런 게 오늘 조금 헷갈리게 만들지 않았나. 그러면서 당황하면서 연쇄 작용으로 후반 부분에 말 나오는 것도 어순이 좀 뒤틀어졌습니다.
1: 네.
0: 오케이, 저의 평가는 요 정도고요. 일단 제가 다 교정해 드리도록 할게요.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Who's calling you at this hour?
4: It's my boss. Gosh, I can't stand him.
3: Aren't you going to answer it?
4: No way. It's past 11.
0: Alright, everybody. 오늘의 dialogue 나와 있습니다. 자, 미션 문장부터 출발할게요. 이 시간에 누가 전화하는 거야? 뭐, 한밤 11시 반, 이런가 봐요.
1: 아우, 그래요. 늦은 시간에.
0: 네네.
1: Who's calling you? 누가 전화하는 거야?
0: 네.
1: At this time. 뭐, 이 시간에.
0: 아까 전에는 at도 아니라 무슨 뭐, 그냥 this time. 이렇게 했던 것 같기도
1: 예.
0: 하고요.
1: 이런 거안 썼어요.
0: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1: 누구 안 썼던 것 같아요?
0: 오케이. So, 전화를 하고 있나? 그쵸? 그리고 나서 아까 전에 this time을 썼는데, 이게 맞는지 일단 보겠습니다. time이 맞는지. So, who's calling you at this time? Check it out. 오, hour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지금 time을 썼죠. time. 자, this time이라고 이제 쓰면, 일단은 그 전에 hour를 잠깐만 볼게요.
1: 네?
0: h가 들어가 있지만, h는 묵음이 되겠죠? 그래서, 아로 발음을 하셔야 됩니다. hour라고 하면 절대로 안 되겠죠. 일단 두 번, 기본적이지만 발음해 볼게요. hour. Hour.
1: Hour.
0: 자, 그리고 덩어리로 하나 묶을게요. 앞으로 요런 식으로 해서 at이 없어지지 않게. Right? So at this hour 이라고 하면 이 시간에, 그러니까 1시도 아니고 6시도 아니라 11시에 라는 의미가 at this hour 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Alright? 그런데 보통 이거는 너무 아침 이르거나 아니면 너무 밤 늦게거나 특히 많이 쓰는 표현이죠. 약간 느낌, 뉘앙스 자체가 불만이 들어가 있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아까 time이라고
1: 네, at
0: 썼었잖아요.
1: this time.
0: 만약에 this time이라고 쓰면 그것도 말이 돼요. 그런데 who's calling you this time이라고 해버리면 You know? 이번엔 또 누가 전화하는 거야?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이 시간, 몇 시가 아니라 이번엔.

0: 네. 약간 회차 같은
1: 회차로
0: 그런 느낌.
1: 줄. 아.
0: Yes, yes.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네. Last time, 지난번에는 무슨 뭐 리사가 전화가 왔었는데 자기야 그러면서 Who's calling you this time? 이번에 또 어떤 여자야? 약간 이렇게 오해가 될 수 있죠. You know what I mean?
1: 네.
0: Alright, so 여러분들은 우리 시간 볼 때 시간 앞에 전치사 원래 못 써요.
1: S죠.
0: 그렇죠,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at 뭐 11, at 9 이런 시간 대신에 this hour가 들어간 거. 그리고 이미 이 문맥상 좀 늦은 시간이라는 거를 강조를 해줬죠. 그렇죠? 자, 그리고 너무너무 중요한 이 뼈대 패턴, frame pattern이 숨어 있습니다. 예요.
1: 아.
0: 네. Who. Who가 뭐예요?
1: 의문사 누구.
0: 누구. 그렇죠? 그런데 이거 약간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있는 게요. Who를 의문사로 쓸 때
1: 네?
0: Who가 누가가 될 수도 있고요. 누구를 이 될 수도 있어요. 오케이? 누가 그러면 왠지 주어의 느낌이 있죠.
1: 네.
0: 근데 누구를 그러면 목적어의 느낌이 있잖아요. 오. 근데 얘는 who's calling 그럼 뭐예요? 누구를 전화하니가 아니라 누가
1: 전화하니?
0: 그렇죠. 주어의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다른 쓰임이 있고 뒤에 따라오는 어순도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영어 공부 처음 하시는 분들 중에 분들이 정말로 헷갈려 하는 부분인데 일단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who를 주어처럼 써서 누가 뭐뭐하니 누구를이 아닙니다. 누가 뭐뭐하니 이렇게 할 때는요. who 뒤에 원래 의문사 뒤에 보통 질문 어순으로 쓰잖아요.
1: 그렇죠.
0: do you 어쩌고 are you 어쩌고 질문 어순이 아니라 이렇게 누가가 되면 그냥 바로 동사 쓰는 거예요. 누가 뭐뭐하니 마치 평소문인 것처럼.
1: 네.
0: Yeah? So 이거 뭐예요? 여기 동사
1: is.
0: is 비동사가 들어가는 겁니다. 누가 전화하고 있니 너에게. So 누가 뭐뭐하니. 자 예를 들어 이거 한번 해볼게요. 누가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할 때 직역을 하면 누가 하고 있지 이것을 이렇게 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바로 동사 넣어서 누가 하고 있지 이것?
1: Who is doing this?
0: 맞아요. Who is doing this? 누가 이러고 있는 거야? 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잘 정리를 해놓으면 갑자기 막 왜 쓰러뜨리고 가고 막 이런 사람이 있는 거야. Who's doing this? 이런 느낌. Who is? Right? 자, 두 번째. 누가 널 도와줬어? 이거 어떻게 할까요? 바로 동사 나와야 돼요.
1: 바로 동사 나와야 되니까. 네. Who helped you?
0: 그렇죠. Who helped you?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지금 상훈 씨 보세요. 누가 뭐뭐 했어? 그러니까 동사. Yes. 동사. Understand?
1: Yeah.
0: Alright. So, 누가라는 느낌, 주어의 느낌을 줄 때는 의문사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동사 바로 나와야 되는 거. 느끼셨나요?
1: 네.
0: Okay. 일단 읽어보도록 할게요, you guys. Who is doing this?
1: Who is doing this?
0: Who helped you?
1: Who helped you?
0: 네, 이렇게 됐어요. 자, 그리고 제가 이거를 오늘 딥하게 가진 않겠지만 who를 누구를 이라고도 쓴다 그랬잖아요.
1: 네.
0: 그쵸? 목적어처럼?
1: 네.
0: 그럴 때는 질문 어순이 뒤에 따라오는 거야. 그래서 자, 보세요. 비슷해 보이지만 who loves you? 이거 무슨 뜻일까요? 방금 한 건데.
1: 그러면 누가 너를 좋아하니?
0: 그쵸. 누가 널 사랑해? Who loves you? Right? 동사 바로 나왔잖아.
1: 네.
0: 누가예요. 근데 얘는 어떻게 될까요?
1: 너는 누구를 사랑하니?
0: 그렇죠. 누구를 넌 사랑하니? 얘는 얘가 목적어처럼 된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동사가 온 게 아니라 뭐예요, 이거? 질문 어순이에요.
1: 질문 어순.
0: Yes.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누가 널 사랑해? 누구를 너는 사랑하니? 의미가 다르죠, 그렇죠.
1: 아.
0: Okay? So 누가로 쓸 땐 바로 동사, 누구를로 쓸 때는 질문 어순으로 연결해 주는 거. 이게 처음에는 굉장히 포뮬러 같고 뭔가 무슨 공식 같고 하지만은요. 여러 번 써보시면 익숙해지고요. 이게 예전에는 좀 덜 헷갈렸어요. 왜냐하면 문법 책을 보시면요. 누구를 이라고 할 때 who를 쓸 때는 whom을 쓴다라고 나와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1: 맞아요.
0: whom?
1: Who, who's whom?
0: Right. 그래서 문법적으로 whom do you love? 이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구분이 쉬웠거든요. 그나마. 네. 근데 현대 영어 회화에서는요. whom을 잘 안 써요.
1: 그러니까 이거 네. 되게 오늘 생소하네요. 이
0: right. 상훈 씨가 만약에 팝송 같은 거 들으면 whom do you love?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라 보통은 who do you love? who로 쓰기 때문에 오히려 더 헷갈리는 situation. 오케이? Alright. So 여러분 아시죠? 아는 영어 말고 하는 영어입니다. 무조건 많이 써보시면 이게 극복이 될 수 있어요. 오케이? So 누가 right? 동사 너에게 전화하고 있어? 이 시간에 몇 시야? 이러면서 읽어볼게요. Who's calling you at this hour?
1: Who's calling you at this hour?
0: Very, very good. 자, 그랬더니 약간은 다행이네요. 우리 부장님이야.

0: 에? 뭐예요, 이거?
1: 난 감탄사를 안 써봤어요.
0: 그렇죠. 아, 이거는 사실은 뭐, 아휴.
1: 이윤화 이잖아 이게.
0: 사무실 자주 쓰는데, 이거?
1: 가쉬. 가쉬.
0: 어휴라는 감탄사는 사실
1: 진짜
0: 종류가
1: 어휴.
0: 많아요. 네. 자, 볼게요. It's my boss. Gosh, I can't stand him. Like that. Okay? 뭐, gosh 말고도 man 이런 것도 있고요. 그렇죠? So, 어휴라는 정도의 감탄사가 되겠고요.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었죠. 나는 그를 서 있다? 안 된다? 완전히 틀어지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stand라고 하는 동사가 의미가 하나 더 있기 때문이에요. 서다 라는 뜻도 되지만은
1: 네.
0: 뭘까요 여기서는? 음흠.
1: 견디다?
0: 견디다. There you go. 어떤 그쵸 짜증나는 사람이든 그 사람의 행동이든 뭐가 됐든 간에 그거를 참고 견디는 거를 stand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stand 목적어 그 사람이든 뭐든 그 다음은요 그 사람을 견디거나 참다 요 정도의 느낌. 여기서는 버스를 아, 참을 수가 없어. 어떻게 매번 밤늦게 전화해. 이런 느낌이 되겠죠.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사람한테 한번 써볼게요. 난 너를 견딜 수가 없어. 어? 나는 너를 견딜 수가 없다.
1: Oh, I can't stand you.
0: 그렇죠. I can't stand you. 짜증나는 느낌이겠죠. 그렇죠?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할 수 없다. can't의 과거형이 뭐예요? 할 수 없었다. can't 말고?
1: couldn't.
0: couldn't. 그리고 아, 혹시 압박이 영어로 뭔지 아세요?
1: pressure.
0: 오! The pressure, right? 그러면 그녀는 그 압박, pressure를 견딜 수가 없었어.
1: Oh, she couldn't.
0: 아하. 참다, 견디다?
1: Pressure.
0: 아,
1: she couldn't.
0: 서 있다랑 똑같은 거?
1: Stand the pressure.
0: Pressure, 그렇죠. She couldn't stand the pressure. 그래서 she quit, 그만뒀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나요?
1: 네.
0: 이렇게 조금 어려운 단어가 나오긴 했는데 so 이 stand는 견디는 거 네, 이렇게 사람을 견디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압박 the pressure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두 문장 읽어볼게요. I can't stand you.
1: I can't stand you.
0: She couldn't stand the pressure.
1: She couldn't stand the pressure.
0: 본문도 한번 가볼게요. 짜증난 느낌으로 It's my boss. Gosh, I can't stand him.
1: It's my boss. Gosh, I can't stand him.
0: Alright. 자, 이렇게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2: Who's calling you at this hour? Who's calling you at this hour? It's my boss. Gosh, I can't stand him. It's my boss. Gosh, I can't stand him.
0: Alright, you guys. 미션 문장 또 있네요. 전화 안 받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해야죠.
1: 자.
0: 계속 울리고 있어요.
1: 그러니까요. Aren't you going to? 너 안 할 거야? 확정된, 미동사, ing. 네.
0: 아닙니다. 그러잖아. be going to입니다.
1: 그 얘기 한 거예요. 안 할 거야? 이거잖아요.
0: 네.
1: 그것을 안 받을 거야, 전화를. 받다를 하면 되잖아요.
0: 이게 많은 분들이 전화 받는 거를 갑자기 까먹을 때가 너무
1: 이거
0: 많아요.
1: 이거 제가 공사실 나가서 픽업 썼거든요. 픽업 원래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0: 오야.
1: 근데 픽업 인수는 아니거든요.
0: 안 돼요, 그거는.
1: 오. 그렇다고 리시브는 아닐 거 아니에요. 이건 진짜 받는 거잖아요. 리시브잖아요. 뭔가 조금 힌트를 좀 주실
0: 뭔가
1: 수 있어요.
0: 뭔가 내 질문에 답 좀 해주시죠.
1: 답이네.
0: 앤서네,
1: 앤서.
0: 아니, 짜네요, 이렇게 뒤돌아볼 때.
1: 앤서?
0: 아, 오케이. Aren't you going to answer it? 느낌 괜찮은 것 같은데요?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오호.
0: You got it. Right. Answer, 뭔가를 답하다 라는 게 되겠고요. 자, 그러면 지금 전화 안 받을 거야? 이랬는데 그거를 answer it 안 할 거야? 이랬잖아요.
1: 네.
0: 그럼 여기서 answer it의 it이 뭐겠어요? Answer the?
1: Pick answer the phone.
0: Phone. 그렇죠. 그렇습니다. 전화를 answer하다. Answer the phone. 이거를 이제 보통은 사람들이 어차피 전화란 얘기를 아니까 answer it.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요. 아까 상원 씨가 pick up the phone이라는 걸 썼는데 그것도 맞습니다. So 만약에 그렇게 썼다면 aren't you going to pick it up or pick up the phone?

0: 이렇게 썼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pick-up은 좀 써봤으니까 그나마 answer이라고 하는 게 조금 더 격식의 표현이라고 할까요? So answer the phone, answer it 정도 될 수 있고요. 자, 여기서 질문 이거 볼게요.
1: 네.
0: 이거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 be going to. Alright? 우리가 be going to로 물어보는 거는 상대방한테 너 그 계획 이룰 거야? 이런 뜻이거든요.
1: 그렇죠.
0: 뭐 한국말로는 뭐뭐 할 거니?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Are you going to come? 너 올 거니? 너 그 오는 계획 이룰 거야? 라는 질문인데요. 그래서 aren't you를 일단은 잊어버리고 기본적으로 Are you going to do something? 하면 너 뭐뭐 할 거니? 계획에 대해서 물어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전 계획을 이룰 것이냐.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거는 준비를 따로 한 건 아닌데 뭐 너 나한테 전화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너 나한테 전화할 거니 간단하게 하면 어때요?
1: Are you going to
0: 전화 나한테
1: call
0: 거야?
1: you
0: me
1: call me
0: 그렇죠. 자, Are you going to call me? 그러면 너 어떻게 나한테 전화할 거니 그 계획에 대해서 이룰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오늘은 are you going to가 아니라 aren't you going to로 말을 조금 꼬울 거예요. 그래서 너 뭐뭐 할 거니가 아니라 뭐예요?
1: 안 할 거야?
0: 너 뭐뭐 안 할 거야? 이 정도의 느낌으로 말투가 살짝 꼬여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너 뭐뭐 안 할 거니? So for example, right? 너 예를 들어 너 사과할 거야? 라고 그냥 하면 어떻게 해요? 너 사과할 거야?
1: Are you going to apologize?
0: Uh-huh. Are you going to apologize? 그러면 너 사과 안 할 거야?
1: Aren't you going to apologize?
0: 그렇죠. 약간 짜증난 느낌 들어있네요. 그죠? Aren't you going to apologize, right? 자, 옷을 입다라고 하는 표현 중에 get dressed가 있습니다. Get dressed. 그러면 너 옷 입을 거야? 만 해보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너 옷 입을 거야? 그 계획 이룰 거야?
1: Are you going to get dressed?
0: 그러면 너 옷 안 입을 거야?
1: Aren't you going to get dressed?
0: 그렇죠. 뭐 예를 들어 콘서트에 우리가 늦을 것 같은데 얘가 이러고 있어요. 그랬을 때 Hey, aren't you going to get dressed? 이런 느낌. 살짝 말투 바뀌었죠?
1: Yeah.
0: 그렇죠. Very nice. 자, 여러분들 한번 둘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처음 것도 그렇고 두 번째도 살짝 짜증나는 느껴줄게요. Aren't you going to apologize?
1: Aren't you going to apologize?
0: 자, 두 번째. Aren't you going to get dressed?
1: Aren't you going to get dressed?
0: 그렇죠. It's already 8. Right? 자, 이것도. 너 answer 안 할 거니? 왜 계속 그냥 둬? 이런 느낌. 자, 읽어볼게요. Aren't you going to answer it?
1: Aren't you going to answer it?
0: Alright. 자, 이렇게 했는데, 와, 강하게 나가네요. 아무리 보스여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절대 안 봤지. 11시가 넘었는데. 제 주위에도 이런 걸로 불평하는 친구들 많았어요. 뭐, yeah. 보스가 밤이 아니라 일요일날 전화를 한다. 그래서 그 파일 어디 갔나, 뭐 어디 갔나, 이런 식으로.
1: 저도 좀 밤늦게 네. 텍스트를 많이 보내는 편인데 직원들에게 apologize 하겠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어.
0: 아,
1: 나는 그 시간밖에 또 안 돼.
0: 그래도 전화는 아니니까.
1: 전화는 안 해요.
0: 아니니까.
1: 아주 가끔 하지만. 절대 안 받지.
0: 네.
1: Never call. 너무 안 맞잖아요. 여기
0: 네. 아, 이거는 의역을 좀 한 거고요. 네. 상훈 씨 또 잘하는 거 있는데.
1: 뭐예요?
0: 아, 절대 싫지. 절대 안 되지. 말도 안 돼.
1: 아, 말도 안 돼. No way. It's past 11.
0: 그게 뭐예요?
1: 이거는 지금 이미 11시가 이미 과거다.
0: 어? 약간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는데요?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No way. It's past 11. Check it out. Right. 자, 제가 의역을 해서 그런데요. 이 no way가 상훈 씨는 이제 거의 말도 안 돼.
1: 네, 이걸로만 저는
0: 예로만 거의 그럴 거예요. 근데 그거가 의역이 된 케이스인 거고요. 그냥 no way라고 하는 거는 no보다 더 강조된 표현이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냥 거의 never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 아니야, 절대 싫어, 뭐 말도 안 돼 이렇게 의역이 다양하게 되는 것뿐이에요. 그냥 아 no way는 no. 이런 느낌이나 별 차이가 없구나. 그걸 강하게 했구나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So, no way. 이렇게 쓰면서. 자, 참고로, 이게 반대가 있어요. 누군가가 no way. 말도 안 돼. 이랬을 때, 아니, 진짜 맞다니까? 라고 yes를 강조할 때 쓸 수가 있습니다. 거의 똑같아요.
1: No yes, way.
0: 요것도 같이 커플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는 자기 혼자 먼저 쓰는 게 아니고요. 누군가가 아 말도 안 되라고 했을 때 반박을 하는 거예요. 맞다니까 이러면서

0: best way. 이렇게 이제 보통 사용을 하게 됩니다. You good?
1: Yeah.
0: Alright. 자, 그리고 시간이 지났다라고 할 때, 아까 상훈 씨 잘해줬어요. past가 원래 명사로는 과거예요. 그쵸? Right? 그런데 그거 말고도요, past랑 시간을 섞어가지고 이렇게 쓰면은 이것을 뭐 이게 넘은, 뭐 이게 지난, 이란 뜻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2시가 지난, 그럼 어떻게 해요?
1: Oh,
0: 뭐 그냥 12시가 지난.
1: past 12.
0: past 12, right? 그러면은 자정이 영어로 뭐죠? 자정?
1: Afternoon.
0: 아, 밤,
1: Midnight.
0: midnight, right? 그러면 자정이 넘은, 그럼 어떻게 할까요?
1: Oh, past midnight.
0: 그렇죠. past midnight.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문장으로 굳이 만들다면 이런 식으로, oh, it's 12가 아니라 it's past 12. 12시 지났다. 그리고 it's already past midnight. 그러면, midnight을 이미 넘겼다.
1: 이미 자정이 지났어.
0: 맞아요. 근데 이거 주의하셔야 되는 게요. 원어민들도 이거 스펠링 실수로 PASSED죠.
1: 아, past.
0: 이거랑 헷갈리는 원어민들도 있어요.
1: 어머.
0: 진짜로. 그래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읽어볼게요. No way. It's past 11.
1: No way. It's past 11.
0: Alright. 자, 이렇게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Aren't you going to answer it? Aren't you going to answer it? No way. It's past 11. No way. It's past 11.
0: 자, 정리하는 느낌으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Who's calling you at this hour? Who's calling you at this hour?
2: It's my boss. Gosh, I can't stand him. It's my boss. Gosh, I can't stand him.
3: Aren't you going to answer it? Aren't you going to answer it?
2: No way. It's past 11. No way. It's past 11.
0: Okay. 자, 미션 문장 안에 있는 핵심 패턴만 골라서 입으로 하는 입형작 하겠습니다. 자, 주의하세요. Who를 주어처럼 쓸 겁니다. 그 다음에 동사. 누가 뭐뭐 하니. 목소리 키워주세요. 갑니다. 아니, 이 시간에 누가 전화하는 거야? 자, 나눠 드릴게요. 누가 너에게 전화하고 있니?
1: Who is calling you
0: 이 시간에.
1: at this hour?
0: 그렇죠. Who's calling you this hour? Okay? 두 번째. 누가 이런 짓을 하고 있지? 누가 이걸 하고 있는 거야?
1: Oh, who is doing this?
0: 아, 누가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이거.
1: Who's doing this?
0: Who's doing this? Right? 하나 더 해볼게요. 누가 널 도와줬어? 누가 널 도와줬어?
1: Oh, who helped you?
0: 누가 당신을 도와줬죠?
1: Who helped you?
0: 그죠? Who helped you? 바로 동사, 동사, 동사. Who is, 그쵸? 자, 두 번째 갑니다. Are you going to가 아니라 Aren't you going to do something? 너 뭐 하지 않을 거야? 너 뭐 안 할 거니?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약간 오늘은 짜증 느낌으로 가볼게요. 너 전화 안 받을 거야? 너 그거 답 안 할 거야?
1: Aren't you going to answer it?
0: 아니, 너 전화 안 받을 거냐고.
1: Aren't you going to answer it?
0: 그죠? Aren't you going to answer it? Answer the phone? Alright, 두 번째 갑니다. 너 사과 안 할 거야? 응?
1: Aren't you going to apologize?
0: 당신 사과 안 할 겁니까?
1: Aren't you going to apologize?
0: 느낌 살았어요. 그렇죠? Aren't you going to apologize? 이렇게 해봤고요. Let's try one more. 우리 옷 입는 거 뭐라고 한다고요? 굳이 뭘 입는다 얘기 안 해도 되는 거.
1: Get dressed.
0: Get dressed. 그럼 이거 해볼게요. 야, 우리 콘서트 얼마 안 남았어 이러면서 너 옷 안 입을 거야? 해볼게요.
1: Aren't you going to get dressed?
0: 아니, 당신 옷안 입을 거예요.
1: Hey, aren't you going to get dressed?
0: 그죠? Aren't you going to get dressed? 이번 기회에 get dressed. 옷을 입다라는 덩어리, 단독 표현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이렇게 입형자 패턴 한거 사원씨 달려볼까요?
1: 네? 이 시간에 누가 전화하는 거야? Who's calling you at this hour? 누가 이런 짓을 하고 있지? who is doing

0: curious.
1: 누가 널 도와줬어? Who helped you? 너 전화 안 받을 거야? Aren't you going to answer it? 너 사과 안할 거야? Aren't you going to apologize? 너옷안 입을 거야? Aren't you going to get dressed?
0: 자,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히 배웠으니까 미션 해결할게요. 미션
1: 해결! Oh, who's calling you at this hour?
2: It's my boss. Gosh, I can't stand him.
1: Aren't you going to answer it?
2: No way. It's past 11.
1: Yeah.
2: No.
1: No.
2: No way.
1: Yeah.
2: Hello? Sorry.
1: 해냈습니다, 여러분.
0: 예스!
1: 수고하셨습니다.
0: 자, 그러면 어제 드린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난 오렌지 하나와 사과 하나가 필요해.
1: Oh,
0: 이거 어떻게 할까요?
1: easy.
0: Easy.
1: I need
0: An orange
1: orange
0: and what?
1: an
0: An
1: apple.
0: apple. That's it. I need an orange and an apple.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배운 이 명작 패턴. Aren't you going to do something? Right? Aren't you going to?를 활용을 해서 다음을 영작해 주세요. 너 이거 안 먹을 거야? 내가 이렇게 만들어줬는데? 이러면서 너 이거 안 먹을 거니? 이거 될까요?
1: 야, 요거 뭐 동사원형 하나만 바꾸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지, 여러분.
0: 오케이. 자, 정답 아시는 분들 어디 올리셔야 될까요?
1: EBS E방송 홈페이지에 올려주세요.
0: 네, 틀려도 됩니다. 무조건 도전해 주세요.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0: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잉글리시 트레이너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네, 여러분 오늘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왕초보 파트너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자,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Friday, 금요일입니다.
1: Yes, 금요일 yes. 여행 영어 배우고요.
0: 그렇습니다.
1: 점점 제가 어떻게 보면 여행, LA 여행이 다가올수록
0: Oh my.
1: 저는 지금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이날 또 더 포커스 하게 됩니다.
0: 아, 그렇습니까?
1: 아, 포커스 하게 됩니다.
0: 아, 포커스 하게 되죠. 예. 네. 자, 이제 여행을 떠나는 그런 시츄에이션이 되겠는데요. 아무래도 외국 가가지고 영어로 좀 주문해, 제대로 해봐야죠.
1: 또. 아직도 배가 고픕니다.
0: 아, 그렇죠.
1: 계속 공부해야 되고요.
0: 근데 차라리 미국이나 그런 영어권을 가면 모르는데, 아예 영어를 안 쓰는 나라도 또 있잖아요.
1: 오!
0: 그런 나라에 갔을 때, 예를 들어 식당을 갔는데, 다 그 나라 말로 돼 있으면, 좀 당황스럽지 않겠어요?
1: 아, 그러면은 그렇죠. 완전 멘붕인데요.
0: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럽 식당을 갈 수도 있으니 라는 제목으로 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떤 내용인지는 일단은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션을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오케이. 자, 첫 번째 미션. 영어로 된 메뉴 있나요?
1: 보통은 한국어로 된 메뉴 있나요를
0: 그쵸.
1: 저희가 영어로 해야 되는데,
0: 근데 이제
1: 영어로 된 메뉴가 있냐고 물어보네요.
0: 그렇습니다. 해야 됩니다, 이거.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이거 맛있어 보이는데요. 안에 뭐가 들어가죠? 요런 거는 좀 해줘야 되거든요. 이거는 그냥 뭐 미국, 뭐 캐나다 이렇게 영어하는 나라에 가도 할줄 알아야 됩니다. 그쵸?
1: 안에 뭐가 들어가 있나 이런 건좀 중요한 표현 같아요.
0: 괜찮죠, 괜찮죠.
1: 물어봐야 될
0: 그렇죠.
1: 것 같아요.
0: Alright. 자, 이거 그러면은 꽁상씨 어떻게 보내볼까요?
1: 가야죠. 시작!
0: 영어 합시다! 도전합시다!
1: Oh, excuse me.
2: Yes, sir.
1: 영어로 된 메뉴 있나요?
2: Oh, what would you like?
1: 그러니까, do you have an English menu, pan menu, slate?
2: Menu slate?
1: Menu.
2: Oh, a menu?
1: English menu.
2: No, we don't. But you can just ask me.
1: 아, 그냥 물어봐요.
2: I
1: 그러니까,
2: can speak English for you.
1: 이거 맛있어 보이는데 안에 뭐가 들어가죠?
2: You want this one?
1: 아니, no.
2: No.
1: This is look like. 아, this is looks like delicious.
2: Ah, it looks delicious. Okay.
1: Yeah, and what in this?
2: Oh, what's in it? Ingredients.
1: Oh, what's in it?
2: It's our signature soup.
1: Signature soup?
2: Yeah, there's seafood in it.
1: Seafood? 아, 이 seafood 해산물.
2: You know, like fish and mussels and things like that.
1: Mussel?
2: Yeah. You know, like shellfish and things like that. Seafood.
1: Seafood.
2: You know,
1: 아무튼 오케이.
2: in the sea.
1: See. 오케이. 오케이.
2: One of the signature soup?
1: Yeah. This one.
2: Anything else?
1: Yeah, soda.
2: One of
1: One
2: these.
1: soda.
2: Okay.
1: Okay.
2: All right. Any other problems asked?
1: Okay.
2: Take a look.
1: 아, 영어 메뉴판 있었으면 다 알았을 텐데.
0: 네. 꽁성 씨,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니요. 그렇게 체크하실 필요 없어요. 오늘 꽤 잘했어요. 네. 근데, 제가, 그러니까 욕심이 나서 그래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순이나 이런 전치사 같은 거가 조금 더 정확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1: 근데 여러분들도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이게 딱 텍스트 보고 바로, 이거를 우리가 해석해서 영어로 바로 말하려면은 쉽지 않아요. 하루 전날 오면은 이거 준비해서 딱 하면 되는데 이게 바로바로 그냥 주자마자 바로 얘기해야 되잖아요.
0: 그쵸.
1: 쉽지 않습니다.
0: 그게, 그러니까, 그만큼 노출이 좀 많이 돼야 되는 편이기는 해요.
1: 그러니까 아는 것도 이제 지나고 나서 생각이 나지, 바로바로 이게 뭔가 그런 훈련들이 지금
0: 맞아요.
1: 돼야 될것 같긴 해요.
0: 그래서 저는 이거는 뭐 내용과 관련은 없지만요. 지인들끼리, 왜냐면 우리가 원어민 친구를 한국에서 만들어내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를 같이 파이팅 하는 사람들끼리 조금 얼굴에 이렇게 깔고, 그냥 창피한 거 없다라고 해서 무조건 영어로 무조건 막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불시에 어떤 문장이 상대방한테 날아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 적응 훈련이 많이 필요합니다. 영어 진짜 진심이신 분들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에이, 뭐 굳이 이렇게 하면 영어 망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상우 씨도 그렇게 해주시고요. 제가 영어로 문자 많이 보낼게요.
1: 오케이.
0: 네. 오케이. 자,
1: 오케이.
0: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Do you have a menu in English? No, we don't, but you can just ask me. This one looks good. What's in it? It's our signature soup. There's seafood in it.
0: Okay, you guys. 오늘의 미션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자, 영어로 된 메뉴 있나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거 있잖아요. 미국이 아니고 뭐 영국이 아니고 다른 나라에 갔는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1: 막
0: 있거든요.
1: 비엔남 언어가 돼 있다든지,
0: 그쵸.
1: 사우디아라비아 막 이렇게 돼
0: 그때는
1: 있고.
0: 이제 상훈 씨가 느낌 딱 이렇게, 아, 저는 영어가 좀 편해가지고 느낌으로.
1: 그나마 영어로요? 해서 하는 거죠.
0: 네.
1: 아, do you have, 당신들은 가지고 있나요? 메뉴판을, 메뉴. 뭐로? In English로.
0: 나름대로 딱두 개로 끝나버리는데, 아, 메뉴를 그냥 넣는다라고 하는 거.
1: 그러니까 메뉴판으로 하기에는 그 글자가 그죠?
0: 뭔가 판 들어갈 자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1: 없네요.
0: 오케이. 자, 한번 볼게요. Do you have a menu in English? Check it out. 완벽합니다. 자, 근데 상훈 씨가 희한하게 방금 아까 메뉴 판이라 그랬잖아요. 네. 예전에 이제 왕초보 영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네. 저희 그 작가님께서 네. 그런 질문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한국에선 사실 메뉴 판이라고 하는데 네. 외국에서도 메뉴 판이라고 하나요? 라고 하셨거든요. 네. 똑같은 질문을 했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어? 왜 판을 쓰지? 그거 자체가 이해가 안 갔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실제로 이런 뭐 플레이스를 얘기를 하는 건지 뭔가 판을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자체가 이 전체적인 거를 얘기를 하거든요. 메뉴는 그냥 이런 그 뭐라 그럴까? 메뉴 글이 써 있는 그 자체 그 뭐 플라스틱이든 그게 뭐가 됐든가 그거 얘기하는 거가 아니라 그냥 a list of food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food가 있는 것들을 얘기를 하거든요.
1: 문화적 차이예요. 미국에서는 그 네네네. 메뉴에 집중을 하는 거고
0: yes, yes.
1: 우리는 그 판때기에 집중을 하는 거.
0: 그런 거.
1: 이걸 갖다 달라고 하는 거예요.
0: Right, right,
1: 메뉴를
0: right.
1: 갖다 주세요는 안 되니까.
0: 그러니까 오해가 좀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왠지 메뉴 이런 부족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네. 그건 아니고요. 그렇죠? Right. So 여기 메뉴 일단은 그렇게 가 주시고요. 네. 어떤 언어를 썼잖아요. 그 앞에 뭘 써요?
1: 전치사 in을 쓰죠.
0: Right. 물론 언어 앞에 항상 in은 아니에요. 그 어떤 의미이냐에 따라 그러니까 동사가

0: 뭐 나오느냐에 따라 뭐 into가 될 수도 있고 to가 될 수도 있는데 뭐뭐로 된 어떤 언어로 된이라는 말을 쓰려면 in을 쓰는 게 맞습니다. So in English 그러면 영어로 혹은 뭐 영어로 된 정도가 되겠죠? So 여기서는 영어로 된 menu 이렇게 꾸며줬어요. 그렇죠? Right. 그러면 how about this? 한국어로 된 이런 거 어떻게 할 거예요?
1: In Korean.
0: In Korean. in 그냥 붙이는 거죠.
1: 네.
0: Not bad. 영어로 된 다시 한번.
1: In English.
0: 그러면 제가 요거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입으로 한번 영작해 보세요.
1: 네.
0: 메뉴 가지고 있나요? 한국어로 된?
1: Do you have a menu in Korean?
0: 아, 좋아요. Do you have a menu in Korean? 요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이거 해볼까요? 나는 책을 읽었어. 근데 영어로 된. 나는 책을 읽었다. 영어로 된.
1: I read a book in English.
0: 와, 좋아요. I read a book in English.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Like this. Okay?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in Korean이 메뉴를 꾸며줬고요. in English가 북을 꾸며줬고요. Correct?
1: 그리고 이 read,
0: 너무
1: read도
0: 잘 읽어줬어요.
1: 이거를 쓸 때는 똑같이 그죠? read인데 과거로 할 때는
0: 이게
1: read다.
0: 상훈 씨도 약간 자동화가 된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상훈 씨가 예를 들어서 read라는 동사를 오늘 배웠다 칠게요. 그러면 앞으로 한 2, 3주간은 계속 read로 읽게 될 겁니다. 과거형을 쓴다 그래도 그게 아직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도 워낙 뭐 중고등학교 때뭐 예를 들어 학창 시절에서 read를 과거가 read인 거를 많이 읽어봤거나
1: 맞아요.
0: 많이 쓰면은 이게 자연스러워지죠, 그렇죠? 오케이,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Do you have a menu in Korean?
1: Do you have a menu in Korean?
0: Oh, I read a book in English.
1: Oh, I read a book in English.
0: 자, 이번에 질문 한번 가볼게요. Do you have a menu in English?
1: Do you have a menu in English?
0: 영어로 된 메뉴가 있나요?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 이랬을 때, 오오. 아니요, 없습니다. 그냥 저한테 그냥 물어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 서빙을 하는 사람이 영어를 할줄 아나 봐요.
1: Oh, no, we don't. 아니요,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아요. 뭔가 저는 no, we haven't 이런 거쓸것
0: 아,
1: 같은데.
0: 그거는 이제 have pp 쓸때 I haven't done something.
1: 아, 그래요?
0: 예,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긴 해요.
1: 자, but 그렇지만 당신은 할수 있습니다. 그냥 나에게 물어보는 걸. Ask me. Can't just ask me.
0: Ask to me 아니에요?
1: 아니에요.
0: 아니요?
1: Yeah, ask
0: 오,
1: me.
0: I like that.
1: Ask you, ask me 해야지.
0: 자신감, 확실함. 오케이, 가보겠습니다.
1: It's your confidence.
0: Yes. No, we don't. But you can just ask me. Maybe because I speak English. 뭐, 이 정도 느낌이 되겠죠? Ask. 누구에게 물어보다. 물론 이제 ask가 물어보다도 돼요. 하지만 누구에게를 또 포함할 때가 있죠.
1: 그렇지.
0: Okay? 그렇기 때문에, 에게가 들어갔는데 또 to를 붙이면 나에게 물어보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ask me라고 해줬고요. 얘는 발음할 때 조금 까다로워요. 앞에 a에다 강세를 꽝. 그래서 sk 이게 굉장히 빨려 들어오는 수준으로 짧게 발음이 될 겁니다. 오케이, okay, so ask 하지 마시고요. Ask. 오,
1: Ask.
0: 훨씬 좋아요. You can just ask me, right? 마지막 K가 거의 안 들릴 수준. 자, 그리고 보세요. No, we don't. But you can just 어쩌고. You can do something. 할수 있다도 되고, 여기서 해석을 어떻게 했죠? 물어볼 수 있다도 되고,
1: 네,
0: 물어
1: 보셔도 된다.
0: 된다. 뭐 해도 된다. 약간 뭐 허락의 느낌도 될 수가 있겠고요, 그렇죠? 그래서 뭐할수 있다, 해도 된다의 느낌이 can 동사 원형이죠. So you can just ask me. So for example, 이거 한번 해볼까요? 너그 화장실 써도 돼? 그러니까 집으로 친구를 초대했어요. 그때 친구가 되게 급해 보여. 그랬어요. 너그 화장실 써도 돼?
1: Oh, you can use this bathroom.
0: You can use this or you can use the bathroom, right? 해도 된다.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더 오래가 뭐예요? Long이 오래예요. 그럼 더 오래.
1: Longer.
0: Longer. 그러면 그들은 더 오래 머물러도 돼요. 걔네는 더 오래 있어도 돼.
1: Oh, they can. They
0: 머무는 거 뭐죠?
1: can
0: 머물다.
1: stay.
0: 아, 그렇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들은 더 오래 머물러도 돼요.
1: They can stay longer.
0: 그렇죠. They can stay longer if they want, right? Like this. 뭐뭐 해도 된다. Can. 매일을 써도 돼요.

0: 메이도 뭐뭐 해도 된다거든요. 근데 걔는 너무 격식으로 올라갑니다. 오케이? 자,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요. You can use the bathroom.
1: You can use the bathroom.
0: Mm-hmm. They can stay longer.
1: They can stay longer.
0: 오케이. 자, 여기서는 일단 No, we don't have a menu in English를 줄인 게 되겠고 이런 식으로 한번 가볼게요. 낭독 갑니다. No, we don't. But you can just ask me.
1: No, we don't. But you can just ask me.
0: Ask me, right? Okay? 자, 이렇게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Do you have a menu in English? Do you have a menu in English? No, we don't. But you can just ask me. No, we don't. But you can just ask me.
0: Okay, you guys. Another mission 문장입니다. 자, 보면요. 이거 맛있어 보이는데요. 안에 뭐가 들어가죠? 이게 보통, 글쎄요. 요즘에는 보니까 한국에 레스토랑 가면 영어로도 이렇게 좀 되어 있지 않나요?
1: 그렇죠.
0: 근데 그런 거 보면은 뭐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친절한 데는 뭐가 들어가 있음이 영어로도 나와 있는데 아닌 데는 그냥 이름만 이렇게 네.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1: 이름도 막 콩글리시로 많이 쓰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네. Right. 근데 아무튼 갔는데 궁금한 거죠. 이거가 뭐 대충은 알겠는데 뭐가 들어가는지.
1: 자, 이렇게 보면은 이거 this one 뭐 보입니다. 맛있어. 무엇이 안에 있나요? 그것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0: 그것은
1: 이게 참 구수 좋아합니다. 아, this one looks good.
0: Looks good.
1: 이거 되게 맛있어 보이는데요. 좋아 보이는데요.
0: 좋아 보이는데요. So what's in it?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나요? Okay, let's open it. Okay, and see if this is right.
1: 그렇죠.
0: Yes. Okay, this one looks good. What's in it? 상훈 씨가 사실 예전에는 굿을 더 많이 안 쓰고
1: delicious.
0: 그렇죠. 대부분이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상훈 씨가 스펠링을 해주실 delicious. 상훈 씨, delicious는 스펠링을 잘하시네요.
1: 뭔가 관심 있는 건 좀 잘하네요.
0: 관심 분야이기 때문에.
1: 맛있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0: 그렇습니다. 오케이. 자, 우리 맛있다라고 하는 건 good도 되고 delicious도 괜찮습니다. delicious는 by the way, 여기 강세가 가세요. 이것도 한번 두 번 읽어볼까요? delicious 하는 거 해볼게요. delicious, delicious.
1: delicious. Delicious.
0: 네, 둘 다 맛있다라는 건데요. 얘가 더 캐주얼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delicious는 정말 맛있다라는 거를 굉장히 강조를 좀 많이 해줘서 얘는 광고 같은데 저는 추천하는 게 delicious는 광고에 많이 쓰인다. 그러니까 우리가 TV에서 많이 들을 수 있다라는 것도 하나. 또 하나는 남을 그만큼 칭찬을 해주고 싶을 때 good보다 이거를 더 많이 써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친구 어머니가 해주신 뭐 김치찌개가 너무 맛있었으면 it was good도 좋지만 it was delicious 이런 것도 괜찮죠. 오케이?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상훈 씨도 익숙해진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look 뒤에 뭐 나왔죠?
1: 형용사.
0: 형용사. Yes. Look. 형용사. Okay? 이렇게 하면 형용사 하다가 아니라 형용사해 보인다. 겉에서 봤을 때. So 이 음식 뭔지 모르겠는데 이거가 looks good. Looks delicious. 맛있어 보입니다. 이런 느낌. 외관으로 봤을 때를 얘기를 하게 되죠.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해볼게요. 그거 어려워 보이는데. 그거 어려워 보여.
1: That looks difficult.
0: Difficult. Okay. 이건 뭐 문맥에 따라 that, it. 괜찮아요. It looks difficult. 자, how about this? 이거 모를 것 같긴 한데. 엄격한 거. 혹시 아세요?
1: 모르죠.
0: 엄격한.
1: 엄격하다 모릅니다.
0: Strict.
1: Strict.
0: Strict.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Okay. 이렇게 해볼게요.
1: Strict.
0: 그들은 엄격해 보여.
1: Oh, they look strict.
0: 그렇죠. They look strict. Strict parents. 이런 느낌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Again, 뭐 중요한 거는 look 뒤에 형용사를 바로 써주면 그래 보인다라는 거 요거 여러분 반복될 겁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 이거 뭐죠? 이럴 수 있는데요. 익숙해지실 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일반 동사 아시죠? 오케이, 읽어보겠습니다. It looks difficult.
1: It looks difficult.
0: They look strict.
1: They look strict.
0: strict. 오케이? 자, 그리고

0: 뒤에 문장에 뭐가 들어가죠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1: What's in it?
0: What's in it? 이라고 했어요. 이거를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죠? 라고 저는 이제 의역을 한 겁니다. 네. 오케이? 뭐가 있어요? 그것 안에.
1: 아.
0: in이 안쪽이잖아요. 그렇죠?
1: 네, 네.
0: Right? 그래서 여기 it은 the food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What's in the food? 그 음식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 근데 뭐 사람들 하도 외국 가면 많이 물어보잖아요. What's in it? What's in this?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암기 수준이 돼도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그 샌드위치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maybe I'm allergic to some things.
1: 아.
0: Alright, so 그 샌드위치 안에 뭐가 들어가 있죠?
1: Oh, what's in this sandwich?
0: 그렇죠. What's in the sandwich?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두 번째, 그 수프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죠?
1: Oh, what is in soup? What is in the soup?
0: 그렇죠. What's in the soup? 이런 식으로 말해주시면 돼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하면 요거 안에 뭐가 있음?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그게 보통 뭘 얘기하는지 알기 때문에 it이나 this로 그냥 써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What's in this? What's in that? 특히 글쎄요. 사람마다 다 다른 거겠지만 제 경험으로는 이제 미국에서는 보통 레스토랑 가면 뭐 특정 음식을 안 먹고 못 먹고 하는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아,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
1: 오이.
0: Yeah. Cucumbers나
1: cucumbers.
0: cilantro 아시죠?
1: Cilantro. 고수.
0: Yeah. 그거 특히 못 먹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네. 물어본 사람이 꽤 있어요. 오케이?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s in the sandwich?
1: What's in the sandwich?
0: What's in the soup?
1: What's in the soup?
0: 본문 읽어볼게요. This one looks good. What's in it?
1: This one looks good.
0: Uh-huh.
1: What's in it?
0: Alright. 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문장 하나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아, 저희 시그니처 수프입니다. 해산물이 들어가요. 아, 안에 해산물 못 드시는 분들도 좀
1: 그러니까요.
0: 있는데.
1: 자, it's our signature soup. 이것은 우리의 시그니처 수프입니다. There's 있어요. There is 뭐가 해산물이 그 안에.
0: 뒤에 느낌 오죠, 이제.
1: 예, in it. 해산물을 쓰면 되고요. Seafood죠.
0: 아슬아슬해. Seafood?
1: Yeah.
0: Alright. 한국에서 seafood라고 많이.
1: Seafood restaurant. Seafood buffet.
0: Buffet. Okay. 저 맞는지 보겠습니다. It's our signature soup. There's seafood in it. 그렇죠? 바다 음식이니까 해산물이 되겠죠. 그렇죠? Seafood. Alright. 근데 잠깐, hold on one second. 이거. 제가 원래는요,
1: 네.
0: signature, 이거 사전에 찾으면 뭐 고유에 이렇게 나와 있을 건데요. 그냥 이렇게 써버렸어요. 왜냐하면 레스토랑에서나 뭐 다른 데 가서도 시그니처 상품 이렇게 많이 쓰더라고요.
1: 이제는 많이 하죠.
0: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 어떤 느낌인지 대부분 아니까.
1: 알죠. 여기 시그니처가 뭐예요? 많이 물어봅니다.
0: 대표적이고 네. 얘네만 만들고 전문적인 거 네. 보통 많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고유의 아니면 그냥 여러분들이 이 느낌을 아신다면 시그니처 뭐 아 저희만 만드는 특별한 뭔가 제품이에요.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주면 되는데 문제는 그럴 때 얘는 단독으로 쓸 때는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signature 무엇?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signature, right? 자, 예를 들어서 signature logo는 어떻게 해요?
1: 오, signature logo.
0: 맞네요. 다 외래어네요. 자,
1: 깜짝 놀랐네요. 물어보시면.
0: signature 음식.
1: signature food.
0: 그렇죠. signature food. 그러면은 그거를 마음속에 두면서 한번 해볼게요. 아, 저거는, 저거 저기 보이지? 그러면서 저건 그들의 signature 로고야.
1: They are.
0: That's, no, no, 아. that's 해야죠.
1: That is
0: 그들의
1: they
0: their
1: that is 카메라를 넘겨버리잖아요.
0: 약간 너무, 지금 감독님이
1: 원샷은 안 되겠다.
0: 포기한 느낌이었던 거예요.
1: 아 여기 보고 할게요.
0: 그것은 그들의 시그니처 로고다.
1: That is their signature logo.
0: 맞습니다. That is their signature logo. 아 오늘 약간
1: 갑자기 너무 오랜만에 했어. They, their, them, theirs를 너무 오랜만에 해봐가지고.
0: 아, 역시 복습해줘야 돼요. 네. 자, 이거 이렇게 해볼게요. 이건 저희 시그니처 음식입니다.
1: Oh, this is our signature food.
0: 그렇죠. Our는 잘해주네요.
1: Their가 좀.
0: 대어가 아직.
1: 오랜만에 나온
0: 오케이. 이럴수록 그 안 되는 걸 더 건드려줘야 됩니다. 네. 그렇죠? 자, 두 문장.

0: 낭독해 볼게요.
1: That's their signature logo.
2: That's their signature logo.
1: This is our signature food.
2: This is our signature food.
0: Signature food.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렇죠? 자, 이것도 읽어보도록, 본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It's our signature soup. There's seafood in it.
2: Oh, it's our signature soup. There's seafood in it.
0: 그렇죠.
1: 성우 씨, is there anything you can't eat?
0: 못 먹는 뭐라도 있어요? 그런 뭔가,
1: are you allergic to anything?
2: No.
1: No?
2: All of it.
1: You can eat everything?
2: Yes, oh. You can. I can.
1: You can what?
2: I can everything.
0: Eat everything. Yeah. Okay, good, good. All right. 자, 그렇다면 이렇게 문장 다 완성을 했으니까 우리 피터와 트레이닝 갈게요.
3: This one looks good. What's in it? This one looks good. What's in it? It's our signature soup. There's seafood in it. It's our signature soup. There's seafood in it.
1: Do you have a menu in English? Do you have a menu in English?
3: No, we don't. But you can just ask me. No, we don't. But you can just ask me.
1: This one looks good. What's in it? This one looks good. What's in it?
3: It's our signature soup. There's seafood in it. It's our signature soup. There's seafood in it.
0: 오케이, you guys. 미션 문장 안에 있는 핵심 패턴만 골라서 입으로 하는 입영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목소리 키워주시고요. 자신감 있게 틀려도 되니까 무조건 따라해주세요. 자, in honor 가볼게요. 영어로 된 메뉴 있나요? 당신 가지고 있나요, 메뉴를? 영어로 된 거?
2: Do you have a menu in English?
0: 영어로 된 메뉴 가지고 있나요?
2: Do you have a menu in English?
1: 그렇죠. Do you have a menu in English?
0: 음흠. 자, 언어만 바꿔볼게요. 한국어로 된 메뉴 있나요?
2: Oh, do you have a menu in Korean?
0: 한국어로 된 메뉴 있나요?
2: Do you have a menu in Korean?
1: 그렇죠. Do you have a menu in Korean? Let's try one more.
0: 나 영어로 된 책을 읽었어.
2: I read a book in English.
0: 나 영어로 된 책을 읽었다고.
2: Hey, I read a book in English.
0: 좋아요. Very nice. 나 중국어로 된 책을 읽었다.
2: I read a book in Chinese.
0: 아, 좋습니다. Very nice.
2: I can speak English very well.
0: 갑자기요? Okay. So, in honor로 유지해 주시고요. 자, 다음. look 형용사. 여러분들, 이건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겁니다. look 형용사. 그래 보인다 라고 할 때 쓰는 거 갑니다. 이거 맛있어 보이는데요?
2: This one looks good.
0: 이거 맛있어 보이는데요?
2: Wow, this one looks good.
0: Good. 막 delicious. 막 이런 거, 그쵸? 자, 다음. 그거 어려워 보여.
2: Oh, it looks difficult.
0: 그거 어려워 보이는데요?
2: It looks difficult.
0: 그쵸? It looks difficult. 뭐, 반대로 그거 쉬워 보인다고 하면 어떡할까요?
2: Oh, it looks easy.
0: Easy, right. 자, 엄격한 거.
2: Sticky.
0: 그럼 끈적거리는 거고요. strict 쓰시면 됩니다. strict.
2: sticky도 하나 배우신 거예요, 여러분.
0: 네. 그들은 엄격해 보여.
2: They look strict.
0: 그들은 엄격해 보인다.
2: Wow, they look strict.
1: They look strict.
0: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Alright, very nice. 자, 그러면 입영작 한 거 우리 패턴 상훈 씨 달려볼까요?
2: 네. 영어로 된 메뉴 있나요? Do you have a menu in English? 한국어로 된 메뉴 있나요? Do you have a menu in Korean? 나 영어로 된 책을 읽었어. I read a book in English. 이거 맛있어 보이는데요? This one looks good. 그거 어려워 보여. It looks difficult.

0: 그들은 엄격해 보여. They look strict.
1: 아, 좋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완벽히 배웠으니까 미션 해결할게요. 미션 해결!
0: Oh, excuse me.
2: Yes.
0: Do you have a menu in English?
2: No, we don't. But you can just ask me.
0: Okay, this one looks good.
2: Oh.
0: What's in it?
2: It's our signature soup. There's seafood in it.
0: Seafood in it?
2: You like seafood?
0: I like it.
2: Oh, it's delicious.
0: Okay.
2: One of these?
0: Yes. Two.
2: Two of these?
0: Yes.
2: Thank you, sir. Good choice.
0: Okay. 배부르게 먹어야지.
3: Yes.
0: Mm-hmm.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1: 네, 쉬었습니다. 해냈습니다. Alright. 자, 그럼 어제 드린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너 이거 안 먹을 거야. 너 나 삐친다. 그러면서 너 이거 안 먹을 거야? Are you가 아니라 어떻게요?
0: Aren't you?
1: Aren't you? Aren't you going to eat this? this?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오늘 이 명작 패턴 look 형용사 우리 단골 패턴이죠. 활용해서 다음 명작 해주세요. 어? 내 아기는 귀여워 보여. 아우 귀여워. 그래서 너의 아기는 귀여워 보여.
0: 아하.
1: 요거 가능하겠습니까, 상훈 씨?
0: 너의 아기가 3인칭 단수일까요?
1: 오케이.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들 어디에 올리셔야 될까요?
0: EBS 이왕초보 홈페이지 올려주세요.
1: 네, 기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이죠?
0: 네.
1: 푹 쉬시고요. 상훈 씨도 너무 수고하셨어요, 한 주 동안.
0: 네.
1: 저희는 월요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0: 네.

0: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네, 여러분 또 월요일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왕초보 동반자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자,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Monday. 월요일입니다. It's
1: 월요일.
0: Start of the week, right?
1: Yes, 그리고 yes. 가정 영어 배웁니다.
0: 그렇습니다. 자, 오늘 따뜻하게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제목은요, 전화기를 두고 나간 엄마입니다.
1: 따뜻한 상황인가요?
0: 그러니까 약간 시츄에이션이 복잡하긴 한데요. 네. 전화기를 두고 나가서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아빠가.
1: 아주 따뜻하네요.
0: 너무 따뜻.
1: 예. 너무 따뜻한 시츄에이션이에요.
0: 너무 죄송해요. 네. 아무튼 뭐라 그럴까, 그 엄마가 걱정이 되니까 따뜻하잖아요. 또. 예, 또 왜 연락이 안 되냐?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네. 아무튼 포장하려고 했으나 그렇게 되진 않았으나. 아무튼 엄마가 전화를 두고 나간 시츄에이션, 어떤 내용이 벌어질지 좀 기대가 됩니다.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들을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할게요. 미션 공개!

0: 오케이. 자, 첫 번째 미션 보겠습니다. 아, 안 계세요. 헬스 클럽 가셨어요. 아무래도 뭐 자녀분이 전화를 받지 않았을까? 이런 느낌 좀 드는데요.
1: 네.
0: 뭐 헬스 클럽이라 이런 거 영어로 아세요?
1: 헬스클럽이라고 그대로 헬스클럽 쓰시면 안 됩니다. 저희는
0: 오.
1: 배웠죠. 굉장히 한
0: 있습니까?
1: 글자로 아주 짧게.
0: 오, 오케이. 자, 그러면 두 번째 미션 한번 볼게요. 아, 집에 전화기를 두고 가셨어요. 느낌을 딱 보니까 연락이 안 됐나 봐요. 따뜻하잖아요.
1: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0: 네. 이거 할수 있겠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집에 전화기를 두고 갔다.
1: 그러니까 뭔가 두고 나갔다. 내려놓고
0: 네.
1: 뭔가 바깥으로 나갔다. 이런
0: 오,
1: 느낌일까요?
0: 요게 방법이 몇개 있기는 한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좀 크리에이티브하게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떻게, 뭐, 꽁상 씨 먼저 보내볼까요?
1: 일단 한번 부딪혀 봐야죠.
0: 알겠습니다.
1: 시작.
0: 영어 합시다.
1: 도전합시다.
0: 도전합시다.

0: Hi, it's Dad. Can you put Mum on the phone?
1: Yeah, put...
0: Put Mum on the phone.
1: Put Mum on the phone?
0: You know what that means, right?
1: Change! 엄마 바꿔주라는 건가?
0: I want to speak to Mum.
1: 아, want to speak Mum. 오케이, 알아들었어. 안 계세요. 헬스클럽 가셨어요.
0: Sorry?
1: Mum is not home. She is go to the gym.
0: Oh, she went to the gym.
1: I went to the gym. Sorry.
0: She's not answering her phone.
1: Answering?
0: She's not answering her phone.
1: 아, phone. 아, 집에 전화기 두고 가셨어요.
0: Pardon?
1: 그러니까 엄마가 전화기를 집에 두고 가셨다고.
0: What?
1: Mom is put down phone in the home.
0: She put down the phone in the home? She hung up?
1: No. She dropped the phone.
0: Oh no. Did it break?
1: No break. 이걸 두고 갔는데? Bring 아닌데. 그건 두고 가. 아무튼 no mom and mom is no phone. No phone.
0: Oh, mom doesn't have her phone. Okay, tell her to call me, okay?
1: Okay.
0: All right, bye.
1: Okay. 아빠랑 통화할 때 왜 이렇게 힘드냐?
2: 네, 잘 봤습니다. 공상 씨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근데 상훈 씨, 그 공상 씨가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에 저도 눈물 흘렸습니다.
3: 아, 눈물까지.
2: 네, because you're being very creative, right? 그래서 뭔가를 두고 온다, 뭔가 떨어뜨린다, 막 이것저것을 다 써봤는데도 이게 잘 통하지는 않아서 답답했던 네. 상황. 하지만 그래도 그나마 그 동사들을 알았으니까 비슷하게는 전달을 할 수는 있었을 것 같긴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 부분 조금 아쉬웠다는 거. 그래도 나쁘진 않았다는 거. 그 초반에 그래도 무슨 여기 없다, 뭐, 무슨 어디에 가셨다 이런 거는 나쁘지 않았어요. 거기는 약간 테크니컬하게 보면은 시제가 잘못됐습니다.
3: 아 시제.
2: 네, 그건 단어 문제가 아니라 시제를 잘못했다 뭐 이 정도. 그래서 항상 여러분 완벽하면 또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뭔가 네. improve가 될 수가 없잖아요.
3: 맞아요.
2: 네,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It's Dad. Can you put Mom on the phone? She's not here. She's at the gym. She's not answering her phone. Oh, she forgot her phone at home.
2: All right, you guys. 오늘의 dialogue, 대화문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미션 문장부터가 아니라 전화가 딱 온 시츄에이션이에요. 그때 전화를 받고 알아들어야 되는데 문제는 여러분 그 reading the lips라고 하거든요.
3: Yeah.
2: 입술을 읽는 거. 입의 모양을 읽지 못하잖아요. 전화 통화는.
3: 그렇죠.
2: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훈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아빠가 전화가 와서 아빠 나 엄마 좀 바꿔줄 수 있겠니? 요거 해보겠습니다. 이거 너무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3: 자, 일단은 아빠다 할 때 그죠. I'm dead라고 하면 안 됩니다. 네, 전화상에는 it's dead라고 해주는 게 맞고요. Can you put mom on the phone? 바꿔줄 수 있겠니?
2: 이거 나눠볼 말에... 수 있겠어요? 혹시 상훈 씨 느낌상 어떻게 의미절로 나누면 좋을지.
3: Can you put mom on? 와 이거 못 나눌 것 같은데요?
2: 애매하죠 지금.
3: 네. Okay. 왜냐면 put on 이게 붙어야 돼 가지고.
2: Maybe. 완전 전체가 덩어리이기도 한데 만약에 굳이 나누면 일단은 임의적으로 요 정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So can you put mom 어디에? On the phone. 이렇게 한번 나눠볼게요. 일단은 뭐 dad를 썼죠. 지금 여러분들 상훈 씨가 d를 대문자로 썼습니다. 맞는지 한번 볼게요. It's dad. Can you put mom on the phone? You got it, right? 아빠 dad라는 단어가 이제 나왔습니다. 그렇죠? 요거 일단 발음부터 보도록 할게요. 얘는 dead라는 단어 들어봤죠?
3: dead. 죽음이죠.
2: 걔는 죽은이라는 형용사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dead 이게 아니라 얘는 턱을 많이 내려주셔야 됩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Dad. Dad.
3: Dad.
2: Mm-hmm.
3: Dad.
2: 자, 상훈 씨는 대문자를 썼습니다. 그리고 소문자 dad가 있어요. Alright. dad는 원래 일반 명사 아닌가? 그냥 아빠라는 뜻 아닌가? 맞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쓰죠. Right? So your dad, my dad. His dad, right? Or dads are, 아빠들은 뭐 어디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쓴다든가 일반 명사로 쓸 수 있는데 대명사로 쓰는 거는 그쵸 사람의 이름을

0: 부르듯이 쓸 때. 그러니까 같은 가족끼리, 그렇죠? 나의 아빠 이렇게 부르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사람 이름 부르듯이 가족 내에서 부를 때, 이게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It's Dad, 아빠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굳이 이거를 It's your dad라고 할 필요는 없는 거죠.
1: 네.
0: Okay? So it's almost like saying, It's Mike. 나 마이크야.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 그리고 상훈 씨가 잘 짚어준 게요. 전화상으로 누구다라고 밝힐 때는 솔직히 I am이라고 쓰지 않고 It's 누구 or This is 누구 라고 이제 쓰게 되죠. 오케이. 자, 그리고, 정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표현을 너무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이 표현 자체를 뭐 사전이나 이런 데서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1: 오.
0: 자, 바로 그게 뭐냐 하면 Can you put mom on the phone? 엄마를 전화를 좀 바꿔줄 수 있겠니? 이거 아예 생각이 안 나지
1: 왜?
0: 않아요?
1: 아우,
0: 예,
1: 진짜
0: 이거를 비울 수는 없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드디어 오늘 여러분들 이제 알게 됩니다. 무슨 뭔가 바꿔준다? Change, right? Turn, pass. 별게 다 떠오르겠지만 앞으로 put을 쓰시면 됩니다. 누군가를 전화기 상으로 놔주는 거예요. Okay? Alright. So put me, 그러니까 put mom, 엄마를 놔. 어디다 놔? 그 전화기 상에다가 놔줘. 이런 느낌인 거예요. 전화기가 이렇게 있으면 그 위에 엄마를 이렇게 얹어줘. 라는 느낌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So put someone on the phone. 이러면 전화를 바꿔주다. 느낌 맞나요?
1: 예.
0: Right. Okay. 이거는 덩어리로 반드시 가 주셔야 돼요. Okay. 근데 항상 그거 기억해 주세요. 풋이 놓다니까. 아, 누구를 전화기 이렇게. 이런 느낌. Okay. 자. 요거 해볼까요? 아빠, daddy, 약간 기억해 볼게요. daddy, right? 아빠 전화 좀 바꿔줄래? 명령어로 한번 해볼게요. 아빠를 전화를 바꿔줘.
1: Oh, put daddy on the
0: 그죠?
1: phone.
0: put daddy on the phone. 아이한테 얘기를 했나 봐요. 그죠? daddy를 놔줘. 그 전화기에. 느낌 맞나요? 오케이.
1: 네.
0: 이렇게 뭔가 상상해 보시면 더 편할 것 같아요. 이렇게 놓는 거, 그쵸? 자, how about this? 이거 한번 해볼까요?
1: 네.
0: 당신의 매니저를 좀 바꿔주실 수 있나요? 자, 이건 너무 의욕이 되니까 오히려 또 생각이 잘안 나잖아요. 그렇죠? 당신의 매니저를 좀 놔줄 수 있어요? 전화기에?
1: Can you put your manager on the phone?
0: 지금 상훈 씨 느낌에 상상을 한 거죠. 이렇게 놓는
1: 네.
0: 거. 그게 훨씬 낫죠. 그렇죠? 뭐
1: 훨씬 나아요.
0: 바꿔주고 좀 이런 거 하지 말고 Can you put your manager 여기다가 on the phone에다가 yes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렇죠. 예를 들어서 상훈 씨 같은 경우에 매니저분이 있으니까
1: 네.
0: 누군가가 상훈 씨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상훈 씨와 그냥 대화하는 것보다 제가 매니저랑 Let me talk to the manager 이렇게 해도 돼요. Let me talk to the manager 해도 되고 Can you put your manager on the phone? 이렇게 해도 되고요. Do you understand?
1: 네.
0: Alright? So 놓는구나, 놓는구나. 항상 직역이 최선입니다. 그리고 의역을 하는 거는요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을 하세요. 오케이? 자 읽어볼게요. Put daddy on the phone.
1: Put daddy on the phone.
0: Can you put your manager on the phone?
1: Can you put your manager on the
0: 아주
1: phone?
0: 좋아요. 자, 본문도 갈게요. It's dad. Can you put mom on the phone?
1: It's dad. Can you put mom on the phone?
0: Alright. 자, 이렇게 했을 때 미션 문장. 아, 안 계세요. 헬스클럽 가셨어요.
1: 아,
0: 네.
1: she's not here. 아, 그녀는 여기 없어요.
0: Right.
1: She's at the 땡땡. 그는 장소에 있어요. 이렇게 썼네요.
0: 그죠. 아까 전에 아마,
1: 헬스장을 갔네요가 아니고,
0: 뭐, going, 뭐, 이런 걸 썼던 것 같아요.
1: 우리는 가면 무조건 going이거든요.
0: 뭔가 간다라는 말이 들어가면, 그쵸, right?
1: 이게 약간 그러면 이거네. 뭔가, 있어요. 헬스클럽에 있어요.
0: 만약에, 상훈 씨,
1: 네.
0: 갔다라고 쓰면은,
1: 네.
0: 오케이. 원래, 일단은 요거 한번 볼게요.
1: 네네.
0: GYM. G 대문자요?
1: 예.
0: 야?
1: 아닌가요?
0: 갑자기? G?
1: 자, 그렇다면,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0: 오케이. 자, 맞는지 보겠습니다. So she's not here, right? And she is at the gym에 있다. 볼게요. G, I가 아니라
1: Why?
0: YM, gym, right? 한국에서도 요즘에는 외래어로 그냥 gym, 무슨 gym, 무슨 gym 많이 쓰죠? 그죠? 체육관, 뭐 헬스클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health club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오케이? 헬스장 어쩌고 하더라도 여전히 gym이라고 해주시고요. 발음할 때는 이 모양을 좀 모아서 하는 거 추천드릴게요.
1: 네.
0: 오케이? gym 하지 마시고 gym, gym.
1: Gem.
0: Oh,
1: Gem.
0: alright, very nice. 자, 지금 사실 헬스클럽에 가셨어요가 아니라 이거는 또 어떻게 보면 직역 수준으로 해석을 하면 헬스클럽에 계세요예요.
1: 네,
0: 그래서
1: 그럼요.
0: 헬스클럽에 계세요. 근데 만약 갔다

0: 오케이. 근데 저는 지금 있다라는 거를 좀 상태를 강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she is at the gym. 우리가 그쵸. 지역이 아니라, 포괄적인 지역 아니라 어떤 하나의 장소. 예를 들어 어떤 건물.
1: 네.
0: 어디에라고 하면 전치사 못 쓴다?
1: at.
0: at을 씁니다. 정확히 거기이기 때문에. 그죠? in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공항에 이러면 어떻게 해요?
1: at the airport.
0: at the airport, right? 그러면 그 슈퍼마켓에?
1: oh, at the supermarket.
0: supermarket, right? 그거는 건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딱그 장소에란 느낌. 오케이?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이거 어떻게 해요? 나 공항에 있어. 나그
1: oh.
0: 공항에 있어.
1: I'm at the airport.
0: Oh, I'm at
1: at the airport.
0: airport. 그렇죠. So, I am at the airport라고 쓰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거 해볼까요? 너 아직도 그 슈퍼마켓에 있어? 나 거기 들를까? 이러면서 너 아직도
1: Oh.
0: 슈퍼마켓에 있어? 상훈 씨가 외국인한테 꼭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1: Hey, are you still at the supermarket?
0: 완벽합니다. Are you still at the supermarket? 본인도 놀랐어요.
1: 오.
0: 너무 잘해줬어요. 오케이. 근데 그거 알아요, 상훈 씨?
1: 뭐요?
0: 상훈 씨가 그 상황을 상상하면서 할때더 잘해요. 제가 확실히 옆에서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1: 맞아요.
0: 제가 방금 일부 그거 한번 넣어봤어요. 외국인한테 얘기를 해야 된다. 나 있다고. 그러면 상훈 씨가 순간적으로 이걸 몰입을 하시는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병장 하실 때 상훈 씨처럼 좀 약간 상상을 해서 몰입을 해서 나는 I'm in the situation. 나그 상황에 있다라고 하시면 더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So anyway, I am at the airport. Are you still at the supermarket? 물론 여러분들이 안쪽에서 내가 기다리고 있다, 안에 있다라는 거 강조하고 싶으면 in을 쓸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장소 그냥 뭐 안쪽이고 바깥쪽이고 아무튼 그 장소에 있다, at을 써주세요.
1: 네. 그러니까
0: 오케이?
1: 만약에 지금 뭐 슈퍼마켓인데 밖에서 기다리는지 안에서 기다리는지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Are you in the supermarket?
0: Why?
1: 슈퍼마켓
0: In
1: 안에
0: the
1: 있니?
0: supermarket or inside the supermarket? 이렇게
1: 예.
0: 하면 안에 있니라는 걸더 정확하게 물어볼 수는
1: 그렇죠.
0: 있는 거죠.
1: 예.
0: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더 헷갈리는 거. 근데 그거는 나중에 더 플러스 되는 부분인 거고요. 일단 기본형 at을 알아두면 많은 문제가 풀립니다.
1: 네.
0: You good? Alright? 자, 다시 읽어볼게요. I'm at the airport.
1: I'm at the airport.
0: Are you still at the supermarket?
1: Are you still at the supermarket?
0: Okay, alright. So 다시 한번 정리하면 at은 장소, 건물에. in은 어떤 넓은 지역, 주, 도시, 나라 이런 것 안에라는 느낌. 자, 읽어볼게요. She's not here. She's at the gym.
1: She's not here. She's at the gym.
0: Alright. 자, 이렇게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t's Dad. Can you put Mum on the phone? It's Dad. Can you put Mum on the phone? She's not here. She's at the gym. She's not here. She's at the gym.
0: 오케이. 자, 두 번째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엄마가 전화를 안 받는구나. 그쵸. 보통 근데 운동할 때 전화기를
1: 안 받죠, 안 받죠.
0: 그쵸, 그쵸?
1: 예, 두고 하거나. 아, 그러니까요. 그녀는, 뭐, 안 받는구나. 그녀의 폰을. 이게,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납니다. 대답을 안 하는구나. 이렇게 가도 될것 같아요. Answer.
0: 오, 오늘 스펠링 나쁘지 않은데요?
1: She's not answer.
0: 지금 상훈 씨, 나 지금 누나를 봤어요. 요 길이 재고 있었지, 지금.
1: Answering.
0: 자, 그 길이도 있지만 ing가 들어가는 걸또 다른 단서를 혹시 찾을 수 있나요?
1: 지금 비동사 ing 해가지고 안 받는 중이구나. 직역을 하면 그런 거예요. 너 지금 안 받고 있는 중이네.
0: 보겠습니다. Oh, she's not answering her phone. 맞아요. 정확합니다. answer 안 하고 있구나. 이렇게 진행형을 좀 써서 ing 들어갔고요. Again, answer 답하다. 우리 벌써 저번에 한번 얘기를 했었죠.
1: 네.
0: answer the phone 이런 식으로 answer it, right? So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지난번에는 소유격을 안 쓰고 더를 썼어요.
1: 네.
0: 오케이? 그 전화기. 근데 어차피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 전화기 때문에 더를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소유격을 써도 됩니다. 오케이? So her phone을 안 받고 있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so 전화를 받다는 answer one's phone or answer the phone or answer it 상황을 안다면 그쵸? 이렇게 써쓸수 있었던 거 복습해 보고요. 자, 한참 뭐 하고 있다 진행형 어떻게 쓰죠?
1: 비동사 ing.
0: 비동사 ing, right? 비동사 ing 뭐뭐 하고 있다. 그러면 안 하고 있다 그러면 뭐만 넣으면 돼요?

0: 비동사 not ing.
1: Yes, not만 넣어주면 되는 거죠. Just like this. So, 예를 들어서 뭐, I'm eating. 나 먹고 있어. 근데 나
0: 어.
1: 안 먹고 있으면?
0: I'm not eating.
1: That's it. 그냥 간단하게 얘만 넣어주면 되죠. So, she's answering이 아니라 she is not answering her phone. Right? So, for example, right? 이거 한번 해볼게요. 나 아무것도 안 먹고 있어. 나안 먹고, 안 먹고. 근데 다이어트, 상훈 씨가 상상 한번 또 해볼게요. 다이어트 하는데 치팅하다 걸린 거예요. What are you doing? Are you eating anything? 뭐 이렇게 Are you eating something? 뭐 누가 물어봤어. 그래서 근데 나 아무것도 안 먹고 있어.
0: Oh, I'm not eating anything.
1: 그죠? I'm not eating anything.
0: 여기
1: 여기.
0: 막 소스 다 묻혀가지고.
1: 맞아. 이거, 여기 다 묻어가지고. 자, 두 번째. 이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집중하다. 상훈 씨, 집중하는 거 뭔지 아세요?
0: Focus.
1: Focus. That's good. 요것도 한번 해볼게요.
0: Concentration. Concentrate.
1: Pay attention 아세요?
0: 모릅니다.
1: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0: 좀 들어봐요.
1: 새로운 표현. You guys, pay attention.
0: Pay attention.
1: 이러면 나한테 집중을 해달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거 해볼게요. 그들이 집중을 안 하고 있어. 상훈 씨가 지금 어떤 뭔가를,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다 딴짓을 하고 있어요. 속상하잖아요. 그들이 pay attention 안 하고 있어.
0: They are not pay attentioning.
1: 잠깐, hold on. Pay attention이 아니라 paying attention이죠.
0: 저는 한 단어인 줄 알았어요. Pay attention이.
1: 아, 하나의 동사로
0: 예,
1: 알았군요.
0: 하나의
1: 오케이,
0: 동사인 줄
1: 오케이. It's
0: 알았어요.
1: not your fault then, okay? 자, pay attention. 집중을 pay 해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다가 보는 게 맞겠습니다. 오케이, 중요한 거는, 아, 진행형, 비동사 ing. 근데 안 하고 있다면은, not만 넣어주면 된다. 라고 하는 거. Yes, that's right.
0: 동사까지.
1: 자, 여러분, 두 문장 읽어보도록 할게요. I'm not eating anything.
0: Oh, I'm not eating
1: 자,
0: anything.
1: 이번엔 약간 속상해가지고, they're not paying attention.
0: Oh, they are not paying
1: 네, 자, 이번엔
0: attention.
1: 엄마가 전화 안 받고 있대요. She's not answering her phone.
0: She's not answering her phone.
1: Alright. 하나 더 남았습니다. 미션
0: Yes.
1: 문장이고요. 아, 집에 전화기를 두고 가셨어요. 옆에서 막 있었나 봐요.
0: 이게 지금 그녀는 두고 갔어요. 그녀의 폰을 집에 두고 가답니다. 두고.
1: 이게 의역이 좀 됐어요.
0: 아, 그래요?
1: 이거 두고 간 거는 일부러 들어간 거면 모르겠는데
0: 네.
1: 대부분 깜빡하잖아요. 아, 나 집에 두고 왔네. 아유, 깜빡했다.
0: 아.
1: Right? So, 잊어버리는 걸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0: 잊어버리다, forget. 잊어버리고 갔으니까 forgot. 아, she forgot her phone
1: Okay.
0: at home.
1: She forgot her phone at home.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Forget의 과거형 쓴것 같아요. Perfect. So 그녀는 그녀의 전화기를 뭐 집에 두고 갔다. 그러니까 원래 상훈 씨 혹시 leave의 과거형 쓰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원래
0: 그쵸, 우리
1: 그러려고
0: 둘
1: 그랬죠.
0: 다는 left.
1: 맞아요. 그걸 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가 일부러 두고 갔다라는 뜻이 또될 수가 있습니다. left, leave 같은 경우에 left
0: 네.
1: 같은 경우. 근데 forget을 쓰면 이건 100% 실수로 두고 온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 느낌을 많이 살리기 위해서 forget을 사용하게 됐고요. Again,
0: 그러면은 일부러 전화 받기 싫어서 두고 간 느낌으로 얘기할 거면 she left her phone at home.
1: At home, yes. 그렇게 하면 이게 실수일 수도 있고 일부러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미 여지를 남겨두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0: 네네.
1: Okay, forget 하면 그거는 거의 100% 그냥 내 전화기 이런 느낌이 살아있지만, 그렇죠? 자, forget 나온 김에 여러분 교재 필기를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거형하고 PP형 항상 같이 가야 돼요. Right now, please.
0: 여러분, 다 쓰세요.
1: 완벽.
0: 교재 없으시면은 메모장 공책에다가 쓰세요.
1: Alright. Forget, forgot, forgotten. 완벽합니다. 계속 써 놓으 주셔야 돼요. 오케이? 자, 요거 알고 나서 이걸 한번 갈까요? 제가 아예 그냥 이 표현을 뭉쳐보기로 했어요.
0: 네.
1: Forget something. 그냥 그걸 읽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뒤에다가 넣는 거죠. 더 추가해서 at home. 집에를 넣어가지고 집에 두고 가다 오다인데 얘는 이 뉘앙스 자체가 일부러가 아니라 약간 깜빡.
0: 깜빡하고.
1: Yes. 이것을 아예 묶는 것도 나쁘지 않죠. 그렇죠? So, oh, I forgot something at home. 이렇게.
0: 아, 요거는 그냥 제 적인데.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혼만 하면 되는데, 장소까지 요렇게 가도 되긴 하는 거네요. 그죠?
1: At all.
0: 그쵸?
1: 맞아요.
0: forgot 명사 at 장소.
1: 와우.
0: 그럼 이제 꼭
1: Amazing.
0: 집에만 아니더라도 school.

0: 거울에다라도 뭐 아피스에다라도 다될수 있는 거네요.
1: 다홍 씨 응용의 비율을 알게 됐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Alright, so at home은 일단 집에, 그렇죠?
0: 네.
1: 자, 그러면은 이거 한번 해볼게요. 아, 나 집에 내 가방 두고 왔다. 나내 가방 입고 두고 왔어, 내 집에.
0: I forgot my bag at home.
1: 그렇죠. I forgot my bag at home. 자, 이번에는 그녀는 그녀의 셀폰을 집에 두고 왔대요. 입고 두고 왔어요.
0: She forgot her cell phone at
1: 어디?
0: home.
1: 아하. 정확합니다. Alright. So, 어디에? 까먹고 두고 왔다. 자, 본문 갈게요. Oh, she forgot her phone at home.
0: Oh, she forgot her phone at home.
1: Alright. 이렇게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She's not answering her phone. She's not answering her phone. 어, she forgot her phone at home. Oh, she forgot her phone at home.
1: 자, 정리 느낌으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It's Dad. Can you put Mom on the phone? It's Dad. Can you put Mom on the phone?
2: She's not here. She's at the gym. She's not here. She's at the gym.
3: She's not answering her phone. She's not answering her phone.
2: Oh, she forgot her phone at home. Oh, she forgot her phone at home.
1: 자, 우리 이병작 다 같이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t 장소 출발할게요. 그녀는 헬스클럽에 있어요. 그녀는 그 gym에 있어요.
0: Oh, she is at the gym.
1: 그쵸. She is at the gym. 두 번째. 나 공항에 있어. 나 그 공항에 있어.
0: Oh, I am at the airport. Airport.
1: 좋아요, 좋아요.
0: Not fault. Not my fault.
1: Port. 그쵸. fault 아니라. 너 아직 슈퍼마켓에 있어? 그 슈퍼마켓?
0: Are you still at the supermarket?
1: 아주 좋습니다. Are you still at the supermarket? 두 번째 패턴. Forget something at home. 보통은 forgot으로 많이 쓰게 되겠죠?
0: 네.
1: 갑니다. 그녀는 집에 전화기를 두고 갔어요.
0: She forgot her phone at home.
1: 아, 그렇죠. She forgot her phone at home. 두 번째. 나 가방을 집에 두고 왔어. 잊었어.
0: Oh, I forgot my bag at home.
1: Oh my goodness. I forgot my bag at home. One more. 걔는, 그녀는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갔어.
0: 이번 휴대전화는 셀폰으로 해가지고. She forgot her cell phone at home.
1: 오, 좋아요. She forgot her cell phone at home. 오케이. 자, 이렇게 이병작 패턴 한거 사고 씨 달려볼까요?
0: 네. 그녀는 헬스클럽에 있어요. She's at the gym. 나 공항에 있어. I am at the airport. 너 아직 슈퍼마켓에 있어? Are you still at the supermarket? 그녀는 집에 전화기를 두고 갔어요. She forgot her phone at home. 나 가방을 집에 두고 왔어. I forgot my bag at home. 걔는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갔어. 그녀는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갔어. She forgot her cell phone at home.
1: Okay, you guys. 다 같이 미션 해결할게요. 미션
4: 해결!
0: Hello?
2: Hi, it's Dad. Can you put Mom on the phone?
0: Oh, she's not here. She's at the gym.
2: She's not answering her phone.
0: Oh, she forgot her phone at home.
2: Oh, no. Okay, tell her to call me back.
0: Call me back. Okay, okay.
2: All right, thanks. Bye.
0: Yeah, bye. I love that. 뭐야, 끊었어?
1: Yes.
0: Okay.
1: Oh, we all made it. 해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0: 네.
1: 자, 그러면 지난 금요일에 드린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4: 오, 내 아기는 귀여워 보여. 이거 어떻게 할까요?
0: Oh, your baby looks cute.
4: So your baby looks cute. Okay.

0: 자, 그러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이죠. Forget something at
1: 아하.
0: home. 집에 뭔가를 두고 가다, 두고 오다. 네, 깜빡한 느낌. 그죠? 자, 다음을 영작해 주세요. 내 우산을 집에 두고 왔니? 너 우산을 잊고 집에 두고 온 거야?
1: 이것도
0: 요겁니다.
1: 물어봅니다.
0: 네네. 느낌 와요? 이거 좀 어렵죠?
1: 조금은 어려운 것
0: 네,
1: 같아요.
0: 왜냐면 이게 시제나 이런 것들이 살짝 헷갈릴 것 같아요.
1: 그러게요.
0: So, 너는 너의 우산을 집에 두고 왔니? 요거 영작해 주시면 되고요. 정답 아시는 분들 어디 올리셔야 될까요?
1: EBS 이왕초보 영어 홈페이지에
0: 네, 항상
1: 올려주세요.
0: 응원하고 있습니다, you guys. Alright.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0: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이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왕초보 동반자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자,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uesday, 화요일입니다.
1: Yeah, 화요일에도 우리가 롱롱하게 네. 일상 영어를 배웁니다.
0: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요, 해변의 도시 센타모니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상훈 씨.
1: Yeah.
0: I heard from yeah. someone that you're going to the States. You're visiting the States.
1: Yes, 방문하신다면서요. Next week에 갑니다. Next week.
0: 너무 부럽습니다. Where though? Where in America?
1: LA, Las Vegas.
0: Las Vegas.
1: Oh, desert. 그 뭐지? 팜 데저트?
0: 네, 맞습니다. 아, 혹시 yeah. 궁금한 게요. 팜 스프링스 아까 얘기하신 거예요?
1: 예, 팜 스프링스 옆에 팜 데저트.
0: 오케이. 그럼 혹시 산타모니카 가세요?
1: 산타모니카요?
0: 맞습니다. 가시나요? 해변의 도시?
1: 아, 거기 LA 옆이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예. 꼭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1: 꼭 가야 돼요?
0: 네, 거기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바닷가 자체보다는 그 분위기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쇼핑센터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은 길거리에 막 공연도 하고.
1: 일단 마이 네. 플랜에 없었는데 네. 한번 좀 뭐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가방 여시면 놀라실 거예요.
1: 왜, 왜요?
0: I'll be inside. 제가 그 가방 안에 들어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또 기분 좋은 해변의 도시 산타모니카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최대한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오케이. 자, 첫 번째 미션 볼까요? 센터모니카에 가본 적 있어? 라는 질문입니다. 이건 사실은 위치, 뭐, 장소에 상관없이 가본 적 있냐라는 거거든요.
1: 그러니까 뭐 간다 하면은 몰래 우리가 막 고를 쓸것 같긴 한데.
0: Maybe, I don't know. 오케이. 자, 그리고 두 번째 미션 떠 있죠? 거기 차를 가져가야 하나? 네.
1: 아, 요거 뭔가 이렇게 공손하게 지금 뭔가 물어본 그런 느낌인가?
0: 그렇습니까?
1: 이건 확신이 좀 떨어지는 그런,
0: 오케이,
1: 해야
0: 오케이.
1: 되나?
0: 오늘 불안한데? 근데 또
1: 뭐?
0: 이런 날 오히려 또 잘하시더라고요. 한번 기대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기대해도
1: 네.
0: 돼요?
1: 여러분들도 같이
0: 네.
1: 한번 해보세요. 홍상 씨가
0: 오케이.
1: 틀리면 그거 아니야 하면서 이렇게 좀막 외쳐주세요, 같이.
0: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뭐 어떻게 홍상 씨 보내볼까요?
1: 가야죠. 시작.
0: 영어합시다.
1: 영어합시다.
0: 도전합시다.
1: 피로. 산타모니카 가본 적 있어?
2: Santa Monica.
1: 산타모니카에 가본 적 있어?
2: Oh, should we go?
1: 아니. Have you going? Go went to gone? Have you gone to Santa Monica?
2: Oh, have I been there? Sure. There are so many shops around the beach.
1: 해변 근처에 샵이 많아.
2: Lots of shops around the beach.
1: 거기 차를 가져가야 하나?
2: Sorry?
1: Should I take the car?
2: Oh,
1: Should I take?
2: should you take your car? Just take a taxi. Parking is expensive.
1: Parking is expensive.
2: Yeah, just get a taxi.
1: Okay. Taxi, okay.
0: 오케이. 잘 봤습니다. 초반에 제가 이 실수가 나올 것 같았거든요. 상훈 씨가 너무 잘해줬는데, 어디 가본 적 있어? 할때 단어 하나 실수. 단어 하나 실수. 요거가 실수가 있었고요. 그래도 뒤에는 거의 뭐, 너무
1: 오,
0: 잘했는데요.
1: 그래요?
0: 일단은, 근데 단어 하나 실수라는 건 나머지는 다 맞았다는 얘기.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너무너무 재밌는 내용이 될것 같아요. 저도 이제 아무래도 캘리포니아 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도 나오다 보니까 또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무튼, 재밌게 한번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Have you been to Santa Monica?
4: Sure. There are so many shops around the beach.
3: Should I take my car there?
4: Just take a taxi. Parking is expensive there.
0: Okay, you guys. 오늘의 다이얼로그 첫 번째 문장입니다. 미션 문장부터 한번 출발해 볼게요. 너무너무너무 중요한 거. 산타모니카에 가본 적 있어? 어디 가본 적 있니? 라는 게 나왔습니다.
1: Have you been to? 이거 진짜 많이 어렸을 때는 외웠는데, 아예 딸딸. 이게
0: 맞아요.
1: 또 오랜만에 쓰려니까 잘안 나오고
0: 왜
1: 그러네요.
0: 가다를 생각해서 그래요, 그쵸?
1: 그러니까, 가본 적 있어 자꾸 하니까. 자, 일단은 되게 또 친절하게 여기 산타모니카만 쓰면 되게 해주셨네요. 아, 지명이니까 되게 문자를
0: 오!
1: 써야 돼요.
0: 아니, 사실 이거 써본 적이 없으면,
1: 네, 좀.
0: 어렵죠.
1: 모니카.
0: 오!
1: 산타모니카.
0: 성훈 씨 거의 산타모니카 거주자처럼 잘 썼습니다. 자,
1: Yes.
0: 근데 약간 아쉬운 게 있긴 하죠. Have you been to Santa Monica라고 했는데 볼게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1: 아,
0: Yes.
1: 여기도 대문자예요?
0: 그렇죠,
1: 어머.
0: 그렇죠. Right. 마치 이거는 뭐 first name and last name을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둘다첫 번째 철자는 다 대문자 써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띄어줘도. 근데 성훈 씨 그런 실수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뉴욕. 두 단어로 돼 있잖아요. 뉴에 N은 대문자 쓰시고 Y를 소문자 쓰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1: 마치 제가 LA를 약간 요렇게 쓴 느낌이네요.
0: 라. 그렇죠.
1: 요렇게 쓴 느낌. 이거 안
0: 맞아요.
1: 된다.
0: 니, 라. 이렇게 돼버립니다. 적절한 비유입니다. 오케이. 아무튼, 이름이 나눠져 있어도 첫 번째 철자는 대문자로, 뭐, 도시명이든, 뭐, 주든, 뭐가 됐든 간에 써 주시고요. Santa Monica, right? 이 Santa Monica라고 하는 거는 캘리포니아에, 그쵸? LA 쪽에 왼쪽, 서쪽으로 바다에 접근한 area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아무튼, 그것보다 이게 너무 오늘 중요했던 거예요. 그쵸? Have you been to 어쩌고? 우리가 어디 가본 적 있다 그러면 가다가 go죠.
1: 네.
0: go의 PP 형태가 뭐죠?
1: went.
0: 아,
1: gone.
0: gone, gone. 그래서 어디 뭐 해본 적 있었다는 have PP라 그랬어. 그러니까 have gone to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게 아니라 어디가 가본 적 있다라고 할 때는 앞으로 gone을 쓰지 마시고요. 무조건 been을 써주세요.
1: 네.
0: I have been to 어디 이러면 어디에 직역을 하면 어디 있어 본 적 있다. 제가 왜 gone 쓰지 말라고 하냐면 gone을 쓰면 거기 간 상태이다가 될 수도 있어요.
1: 그러네요.
0: 그래서 지금 she's gone 이런 느낌. 그래서 지금 없어요 라는 느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been을 꼭 써주시고요. I have been to 어떤 장소. 요거를 질문형으로 바꾼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1: 직역을 하면, 그러니까, 있어 본 적 있어?
0: 응.
1: 아, 요렇게 가는 거죠.
0: 맞아요. 직역으로 쓰는 거예요. 나 그 장소에 있어 본 적이 있다. 있어 본 적 있니? 이렇게. So, 비동사 PP 형태, been. 이거가 머리에 입력이 되어야 됩니다. So, 평소문으로 쉽게 해보면, 예를 들어, 나 LA에 있어 본 적 있어. 이게 가본 적 있다는 얘기거든요. 어. 어떻게 할까요, 그냥?
1: I have been to LA.
0: That's it. I have been to LA. 써본 적 있어. 평소문으로 쓰면 have been to 요거. 그렇죠? 뭐 주어가 she면은 뭐예요? She
1: has been to LA. LA.
0: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오늘은 질문형이 나왔으니까 이 어순 연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you have been이 아니라 have you been 이렇게 물어볼게요.
1: 네.
0: 너 있어본 적 있니? 어디에? 느낌 와요?
1: Yeah.
0: Okay, so have you been to 어디? 이렇게 가볼게요. 로마가 명사로 뭔지 알아요? 로마 영어로 뭔지 알아요?
1: 로마.
0: 아, 로마. Well, Rome. 이 되겠습니다. Rome. R-O-M-E. 그러면 너 로마 가본 적 있어? 너 로마 가본 적 있어?
1: Have you been to Rome?
0: 그렇죠. Have you been to Rome?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고요. 오, 이것도 해볼게요. 너 유럽

0: 가본 적 있니?
1: Have you been to Europe?
0: 그렇죠. Have you been to Europe? 이렇게 하면 실제로는 거기에 있어 본 적이 있니? 라는 질문이 되겠죠.
1: 이걸 보니까 한 번이라도 가본 적 있니? 이거 덩어리를 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0: What is it?
1: Have you ever been to Europe? Have you ever been to Europe? Ever 엄청 많이
0: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좀 익혀졌으면 not bad, right? 근데 이제 그거는 강조를 할 때 한 번이라도 가봤어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굳이 뭐 그거를 오버해서 안 쓸 거면 ever 안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왜 그러고 그러잖아요. I have never been to, 그죠?
1: 그거 꼭 뭐 얘기할 때 한가
0: 절대 가본 적 없어. 맞아. 이렇게 되는데 그것도 그냥 I haven't been to 이렇게 해도 되는 거거든요. 아무튼 so have you been to 장소 아 참고로 여러분들 나중에 here, there, home 이런 거 있잖아요.
1: Yeah.
0: 이런 부사가 나오면 to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1: 그러면 have you been
0: 거기
1: there
0: 그 맞아요. there, here 이런 것들은 to가 필요 없다는 거 좀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두 문장 읽어볼게요. Have you been to Rome?
1: Have you been to Rome?
0: Have you been to Europe?
1: Have you been to Europe?
0: 오케이, 자 이번에는 Have you been to Santa Monica?
1: Have you been to Santa Monica?
0: Right. Sometimes people pronounce it as Santa Monica.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Santa Monica.
1: Santa Monica.
0: 네, 그러니까 뭐 알아들을 때 조금 편하게 연습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자, 문장 하나 더 있습니다. 두 번째. 아 그럼 해변 근처에 엄청 많은 가게가 있지. 아 너무
1: 기대가 빨리 가.
0: 아 좋겠어.
1: 일주일 후딱 가라. 자, sure 그럼 there are so many shops. 어 거기에는 정말 많은 샵들이 있어. Around the 땡땡 해변 around에 해변 근처에.
0: 네.
1: 해변은 비치 아니겠습니까?
0: 오 B-E-A-C-H. 스펠링 확실해요?
1: Yes.
0: Okay. So, sure. 이러면서, there are so many shops. 어, 어디에? Oh, around the beach. Right?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Check it out.
1: Yes.
0: You got it. Okay. 자, 요거는 모음이 이렇게 두 개가 연속으로 있죠?
1: 네.
0: 이런 경우에는 입모양을 벌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빠르고 느리게 발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입모양이거든요. 그래서 발음하실 때, beach, beach. 처음에는 오버해서, 이 이렇게 하는 것도 추천을 드릴게요. 읏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절대 beach, beach,
1: beach,
0: uh-huh.
1: beach.
0: Right, there you go. 에이, 이런 느낌으로 연습 많이 하시고요. 자, 뭐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은 하나가 있나요?
1: 여러 개가 있네요.
0: 그러니까
1: 뭐, there is가 아니고 there are 썼어요.
0: Perfect. 오케이. 원래 뭐가 있다라고 할 땐 there is 명사지만 하나가 아니라 복수명사가 있을 때는 there is가 아니라
1: there are.
0: Right. So there are 뭐뭐뭐뭐들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게 맞습니다. 뒤에 보면 so many shops 딱 봐도 복수잖아요.
1: 네.
0: 그렇죠? 음흠. 자, 그러면은 뭐 이거 한번 해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많은 사람들.
1: So many people.
0: So many people이죠. 자, 그러면은 요거 한번 입으로 입영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복수명사들이 있다? 이거 활용해서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어. 그 해변가에는.
1: There are so many people at the beach.
0: 그렇죠. There are so many people at the beach.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변가 그 모래사장 위에 있다라는 걸 강조할 때는 on을 쓰시면 되고요. 그냥 단순히 해변에 있다 할 때 at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음료가 영어로 뭐죠? 마시는 거?
1: Drink.
0: 복수로 하면?
1: Drinks.
0: Drinks. 그럼 이것도 복수명사 취급이 되잖아요.
1: 되네요.
0: 그럼 이거 해볼게요. 오, 음료들이 있어. 자, 그런데 그 테이블 위에 있어.
1: 오.
0: 어떨까요?
1: There are drinks on the table.
0: 아. 아주 좋습니다. There are drinks on the table. 자, 이런 식으로 처음에 여러분 시작할 때는 뭐가 있다라고 할 때 there is, there are 활용해서 여기까지 만들어주는 거. 그게 원래 1단계예요. 그리고 조금 더 가고 싶으면 도대체 정확히 어디에 있는데 할 때는 어디 붙여요?
1: 뒤에.
0: 뒤에다가 at 어디, on 어디, 뭐 under 어디 이런 식으로 위치를 뒤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So again, 이 앞에 많은 분들이 there 들어가니까 거기라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있다. Yes. Okay.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There are many people at the beach.
1: There are many people at the beach.
0: Mm-hmm. There are drinks on the table.
1: There are drinks on the table.
0: Mm-hmm. 자, 본문도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Sure. There are so many shops around the beach.
1: Sure. There are so many shops around the beach.
0: 엄청 많아. 이러면서.

0: 무리를 줬어요. 자, 두 문장 했으니까 우리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1: Have you been to Santa Monica? Have you been to Santa Monica?
2: Sure, there are so many shops around the beach.
0: Okay, 자 다음 문장 미션 문장입니다. 여기서 저 완전 감동했거든요. 꽁상 씨가 거의 100%? 아 어떻게 거기 차를 가져가야 하나? 아. 슈드를 완전 잘 익혔더라고요.
3: 그렇죠. 그리고 take a car 그러니까. 이거 쓰니까
0: 깜짝 놀랐어요 저.
3: 보니까 요걸 하나 빠뜨렸네요. 거기에 Should I take my car? 거기에 나의 차를 가져가야 하나요? 근데 거기에가 빠졌네요. 거기에는 뭐예요? There.
0: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는 아 굳이 이런 느낌보다는 어떻게 갖고 가야 되나 약간 고민하는 느낌이 좀 들어가 있네요. 네. So should I take my car there? 맞는지 볼게요. There 부사로 거기에 뭐 거기로 요 정도의 뜻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3: 이거 예전에 배웠었던 것 중에 아 뭔가 그냥 그거 꼭 가져가야만 하나요?
0: 아, 굳이
3: 굳이요? Do I have to take
0: 맞아요.
3: Do I have to take my car there?
0: 완벽합니다. 완벽합니다. 자, 오늘 사실은 should 얘기를 꺼내지도 않을 거였어요. 근데 왜냐면 우리가 이걸 최근에 했기 때문에. 근데 했어도 성훈 씨 완벽하게 이 동작 했을 거예요.
3: 이거 계속
0: 같아요.
3: 반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0: 진짜 느낌 살리는 거예요. 아, should I take my car? 어떻게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굳이 안 해도 되는데 해도 되고 고민 정도인데 do I have to? 이러면 굳이 꼭 해야 되나요? 이게 거의 의무 수준인가요?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네. 그렇죠. 오케이. 참고로 저는 가져가는 걸 더 추천을 드려요. 사실은.
3: 아 그래요?
0: 네. 거기가 이제 물론 주차할 데가 많이 부족하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 뭐라고 그러죠? 공영 주차장 같은 거 네. 그런 것들이 또 있기 때문에 쇼핑몰 같은 데 주차하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3: 렌트를 해야 되겠네요.
0: 네. 그러면 저 같이 데려가 주시면 안 돼요?
3: 바쁘시잖아요.
0: 제가 주차해 드릴게요. 자, 아무튼 there 거기로 가져가다 뭐 데리고 가다 동사 못 썼다.
3: Take,
0: 그렇죠? So take something, someone 쓰면 가져가는 거, 데려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So for example, 그냥 단순하게 명령어로 해보세요. 이 신용카드 가져가.
3: 아,
0: 아빠가 오늘 너 생일이니까 딱 이러면서, 이 신용카드 가져가.
3: Hey, take this credit card.
0: Oh, thank you, Dad.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고요. 이거 해볼게요. 날 거기 데려가 주세요, please. 이런 느낌.
3: Take me there, please.
0: 그렇죠. Take me there, please. 너무 좋아요, 지금. Take me. 사람을 썼죠, 그렇죠? 근데 to there가 아니라 뭐라고요?
3: 그냥 there.
0: 그냥 there. 얘는 거기로이니까. 아주 아주 완벽합니다. Very nice. 아무튼 이거는 물건 가져가는 거. 이거는 사람 데려가는 거, 그렇죠? 자, 읽어보도록 할게요. 아, take this credit card.
3: Take this credit card.
0: Take me there, please.
3: Oh, take me there, please. Mm-hmm.
0: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들 좀 가까워지는 거 있잖아요.
3: 네.
0: 가져오고 데려오는 거는 형씨 뭘 쓰죠? Take의 반대?
3: Bring.
0: 이것도 필기 같이 해주세요. Mm-hmm. Bring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So 여기서는 그냥 내 차를 거기에 가져가야 하나 이렇게 사용을 했고요. 참고로 성훈 씨 거기 가시면요. 그 뭐 길거리에 만약 세워야 되면은 네. 그거 법칙을 잘 읽어봐야 돼요.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무료 아니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돈을 내야 된다.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룰이 달라요. 네. 팔러스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3: 네.
0: 안 그러면 벌금 왕창 물어요. 읽어볼게요. Should I take my car there?
3: Should I take my car there?
0: 자 이랬을 때 여기서는 운전하지 말고. 그냥 택시를 타라고 추천을 하네요. 그렇죠?
3: 우리 마유쌤이랑 좀 다르게 또
0: 추천을 네네. 했어요. 왜냐면 나중에 올 때 엄청 또 다른 데를 갈 수도 있고 먼 곳을 가게 되면 돈이 더 들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차 가져가는 거 추천합니다.
3: 자, 일단 just take a taxi. 그냥 택시를 타.
0: 네.
3: 자, 주차비 is 비싸 거긴.
0: Yes.
3: 주차비를 쓰면 됩니다. 주차비가 뭘까요, 여러분?
0: 근데 제가 해석도 비라는 말을 쓰진 않은데.
3: 아, 주차.
0: 아. 그렇죠? 지금 이거 쓰고 여기서 약간 지금

0: 고민에 빠졌던 것 같아요.
1: 네.
0: 이게 아닌데.
1: 아닌데, 다른 단어가 있나 했습니다.
0: 그러니까요. Okay, just take a taxi. 그러면서, parking is expensive there. 사실입니다. 거기가 진짜 비싸기는 해요. 그래서 차라리 쇼핑몰 같은데 해놓고, 그러면 어느 정도 기본이 되니까, 그죠? 가격이 좀 싸지잖아요. 자, 한번 볼게요. 맞는지. 일단은 parking. 맞죠?
1: 요것도 시작이니까
0: 맞아요.
1: PA 대문자네.
0: 문장의 시작이었죠. 이거의 연결선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저기 full stop이 있기 때문에 점딱 찍었죠.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park가 뭐예요? 동사로 park.
1: Park is 공원.
0: 그런 뜻됐죠. 동사로
1: 주차하다.
0: 주차하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차하기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렇죠? So 주차하기는 expensive다. 그래서 이게 주차라는
1: 명사가
0: 명사처럼 된
1: 되는 거죠.
0: 거죠. Exactly. Okay. 자, so parking은 비싸다. 근데 여기서 이거 뭐예요, 상우 씨?
1: Take a taxi.
0: Take a taxi,
1: 택시를
0: right?
1: 잡다?
0: 맞아요. 택시를 이용하다예요, 사실. Okay? 자, hold on one second. 이거 좀 이따가 제가 구분을 뭐 하나 해드릴 텐데, 일단은 take a taxi는 택시를
1: 네.
0: 타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Okay? 자,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택시를 타라고 했어요. 자, take에 여러분, 과거가 뭐예요?
1: Took.
0: Took, right? 그러면 이거 어떡할까요? 나 그냥 택시 탔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나 그냥 택시 탔어.
1: I just took a taxi.
0: Beautiful. I just took a taxi.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고요. 이거 해볼까요? 나 거기로 가는 택시 타고, 나 거기로 갈때 택시 타고 싶지 않아. 자, 이거는 이렇게 해주시면 되거든요. 나는 택시 타고 싶지 않다. 일단.
1: I don't want
0: to,
1: to take a taxi
0: 거기로,
1: there.
0: there. Yes. to 안 쓰고, I don't wanna take a taxi there.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So again, 이거는 과거를 쓰긴 했지만, took a taxi, 그리고 거기에 take a taxi. 이게 택시를 타다라고 하는 거. 자, 여러분, 두 문장 읽어보도록 할게요. I just took a taxi.
1: I just took a taxi.
0: I don't want to take a taxi there.
1: I don't want to take a taxi there.
0: 오케이. 자, 여기서 제가 홀드를 하겠습니다. 택시를 타다라고 했잖아요.
1: 네.
0: 그게 사실은요. 정확하게 하면, 택시를 이용하다예요. 네.
1: 그러네요.
0: 그래서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워낙 타다 타다라고 하잖아요. 너
1: 네.
0: 항상 택시 타고 다녀? 이런 식으로 쓴다든가. 자, 영어에서는요. 제가 뭐 하나 보여드릴게요. 택시를 진짜 물리적으로 이렇게 해서 타는 거랑 그리고 이용하는 거랑 아예 구분해서 써버립니다.
1: 다르네요.
0: 근데 한국에서는 나는 보통 택시를 타. 이렇게 할 때도 타. 그리고 나 지금 택시 타고 있는데 왜 이따 전화할게 택시 타고 있어 이렇게 물리적으로 탈 때도 타를 쓰죠.
1: 네.
0: 영어에선 다르다라는 거죠. 어느 게 어느 건지 상훈 씨 혹시 구분
1: 오,
0: 가능합니까?
1: 당연히 이게 지금 get in 하니까 안으로 들어가는 타다고,
0: 물리적으로.
1: 물리적으로 타는 거고, 요건 이용하다라는 take a taxi네요.
0: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는 정확하게 한다면은 택시를 이용해라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느낌 왔나요?
1: 만약에 버스면은 take a bus잖아요. 여기는 get on a bus일까요?
0: 맞아요.
1: Yes.
0: Yes. 여러분, 판 위에 여러 명 올라서 타는 건 get on. 장훈 씨 잊지 않고 딱 기억하고 있죠. Very nice. 여러분들 계속 연습해 주시면 돼요. 자, 가볼게요. Just take a taxi. Parking is expensive there.
1: Just take a taxi. Parking is expensive there.
0: Alright.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문장 또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Should I take my car there? Should I take my car there? Just take a taxi. Parking is expensive there. Just take a taxi. Parking is expensive there.
0: Alright. 자, 그러면 정리하는 느낌으로 전체 대화 다시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Have you been to Santa Monica? Have you been to Santa Monica?
2: Sure, there are so many shops around the beach. Sure, there are so many shops around the beach.
3: Should I take my car there? Should I take my car there?
2: Just take a taxi. Parking is expensive there. Just take a taxi. Parking is expensive there.
0: Alright, you guys. 우리 미션 문장 안에 숨어있는 핵심 패턴만 골라서 입으로 하는 입영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어디 가본 적 있다. Have been to 어떤 뭐 장소 쓰겠죠. 근데 질문형으로 오늘은 완전 포커스를 해볼게요.
1: Yeah.
0: So, have you been to 어디 어디? Right. 갑니다. 목소리 키워주세요. 너 산타모니카에 가본 적 있어?
1: 아, Have you been to Santa Monica?
0: 어, 당신 산타모니카에 가본 적 있나요?
1: Have you been to Santa Monica?
0: Very nice. Have you been to Santa Monica? Right? 두 번째, 너 로마에 가본 적 있어?
1: Have you been to Rome?
0: 혹시 로마 가본 적 있으세요?
1: Oh, have you been to Rome?
0: 그죠, have you been to Rome? 하나 더 할게요, 하나 더. 너 유럽에 가본 적 있어?
1: Have you been to Europe?
0: 혹시 유럽 가보신 적 있으세요?
1: Have you been to Europe?
0: Have you been to Europe? Okay. So, and again, here, there 같은 거 나오면 to 넣는다, 안 넣는다?
1: 안 넣죠.
0: 네, 그것도 같이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 패턴. Take, 명사. 근데 어디로 가져간다고 쓰면 이제 뭐 to 어디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죠. 자, 가볼게요. 아, 거기 차를 가져가야 하나? 내가 거기 어떻게 차를 가져가야 하나? 내 차를.
1: 내 차를. Can I take my...
0: should
1: I take my car there?
0: 그렇죠. Should I take my... 이것도 표정을 다시 한번 느껴주세요. 그러면 can I가 안 나올 거예요. 네. 내가 어떻게 가져가야 되나?
1: Should I take my car there?
0: 그렇죠. Should I take my car there? 표정이랑 같이 연습해 주세요. Can I 그러면 나 가져가도 돼?
1: 그러니까.
0: 그래도 되니? 이게 되니까. 자, 다음. 이 신용카드를 가져가. 쿨하게.
1: Hey, take this credit card.
0: 이 신용카드를 가져가렴.
1: Take this credit card.
0: 어차피 제안을 초과했어.
1: 자, 한도 초과.
0: 한도 초과. 자, 마지막. 아, 저를 거기에 데려가 주세요.
1: 아, Take me there, please.
0: 어, 저를 거기에 데려가 주세요.
1: Oh, please take me there.
0: 그렇죠. Please take me there. Take me there, please.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Alright. 자, 그럼 입영작 패턴한 거 사훈 씨 달려볼까요?
1: 네. 너 산타모니카에 가본 적 있어? Have you been to Santa Monica? 너 로마에 가본 적 있어? Have you been to Rome? 너 유럽에 가본 적 있어? Have you been to Europe? 거기 차를 가져가야 하나? Should I take my car there? 이 신용카드를 가져가. Take this credit card. 절 거기에 데려가 주세요. Take me there, please.
0: 오케이. 자,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배웠으니까 미션 해결하겠습니다. 미션 해결!
1: Peter, have you been to Santa Monica?
2: Sure. There are so many shops around the beach.
1: Ah, should I take my car there?
2: Just take a taxi. Parking is expensive there.
1: Okay, okay. Oh, thank you so much.
2: No problem.
1: Taxi, okay. Wow.
0: Yes, we made it.
1: 잘하셨어.
0: Okay. 자, 그럼 어제 드린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내 우산을 집에 두고 왔니? 너의 우산을 잊은 거니?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1: Yeah. Did you forget
0: your umbrella, right? 근데 집에니까
1: at home.
0: At home. 그렇습니다. So, did you forget your umbrella at home? 이 정답이고요.
1: Yeah.
0: 오늘 배운 입영적 패턴이죠. Take 명사. 명사를 가져가다, 데려가다 활용해서 다음 영적 해주세요. 이 가방을 가져가. 이 가방을 가져가. 요거 가능하겠습니까?
1: 이거 너무 이지해요.
0: 좀 이지해요? 오케이. 벌써 딱 들어도.
1: 딱 바로 오잖아.
0: 길이도 딱 나오죠, 느낌.
1: 네.
0: 오케이. 알겠습니다. 뭐, 그래도 여러분 응용까지 해주셔야죠, 그죠? 자, 정답 아시는 분들 어디 올리셔야 될까요?
1: EBS E왕초보 영어 홈페이지 올려주세요.
0: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1: tomorrow!

0: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키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키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 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키즈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2: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3: You need some hot water?
4: Oh, yes.
2: 어린 학생들이
3: This one.
2: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5: 저기도 같이 인사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6: 앉으세요.
2: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7: 한 해 평균 엘리베이터 관련 출동 건수 약 3만여 건. 침수로 인해 엘리베이터가 멈추면서 인명사고가 발생했기에 더욱 주의를 요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이렇게 예방합시다. 엘리베이터 이용 시 출입문에 기대거나 출입문 틈에 이물질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엘리베이터 내에서 뛰거나 문을 두드리는 과격한 행동은 금지입니다. 반려견은 출입문에 목줄이 걸리지 않도록 안고 탑승합니다. 화재, 지진, 폭우로 인한 침수 발생 시 엘리베이터는 이용 금지입니다.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추었다면 충격을 가하거나 억지로 문을 열지 말고 비상벨을 누른 후 현재 상황과 승강기 고유 번호를 전달합니다. 이후 자세를 낮추고 안전 손잡이를 잡고 대기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기억하세요.

0: 제주에 봄이 왔습니다. 그 섬에서 사람들은 저마다의 봄을 찾습니다. 계절이 바뀌자 새롭게 파도치는 섬. 바다는 뜻밖의 선물을 건넵니다. 땅에는 노란 꽃물결이 바람을 타고 일렁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설레게 하는 요즘 제주. 그 계절의 한가운데를 만끽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1: 자, 천천히!
2: 천천히!
1: 천천히! 얼마 남았다!
3: 정신 좋다!
4: 야, 너무 좋다! 야!
0: 그들이 그곳으로 향한 이유, 오름이 불러서입니다. 봄이 무르익자 총천연색 옷을 갈아입은 제주. 특히 약 370개의 제주 오름들은 저마다 특색 있는 풍경을 뽐내면서 사람들의 발걸음을 부르고 있습니다. 요즘 이 오름을 색다르게 만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5: 트레일러닝 같이 하려고 모여 있습니다.
6: 트레일러닝이 뭐예요?
5: 트레일러닝이 보통 이제 마라톤이라고 하면 포장된 도로를 많이 뛰잖아요. 트레일러닝은 비포장 산길, 숲길, 오솔길 이런 데를 뛰는 걸 트레일러닝이라고 해요. 여기서 출발하면 대록산 넘어서 저 좁은 간마장길로 이동을

0: 오늘 따라비까지 해서 따라비 넘고 네, 쭉 거의 평지 비슷하지만 평지 아닌 어필이 끼어 있는 트레일을 뜁니다. 하나, 둘, 셋.
1: 산길, 숲길 등 비포장 자연의 지형을 그대로 따라 달리는 트레일 러닝. 오름을 달립니다.
2: 햇볕이 쏟아지는 마을길.
1: 전국에 러닝 열풍이 불면서 제주의 오름은 트레일 러닝의 새로운 성지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저마다 개성 있는 표정을 가진 오름. 흙길을 밟고 땅의 변화를 느끼며 달리는 것. 오름 하나하나가 새로운 코스입니다. 달릴 때마다 온몸으로 마주하는 새로운 풍경. 오름 트레일 러닝을 나서는 이유입니다. 서귀포 지역의 러닝 크루를 이끌고 있는 이빈 씨는 크루들과 자주 오름을 달린답니다. 10년 전 달리기를 시작해 세계 각지의 대회에 참가했고 제주 오름도 그에 못지않은 매력이 있다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3: 자, 천천히!
4: 천천히!
3: 화이팅! 화이팅! 얼마 나왔다! 경신 좋다!
4: 야, 너무 좋다! 야!
1: 마침내 오름의 정상입니다. 숨 고를 틈도 없이 펼쳐지는 풍경들.
5: 탁 트여서 너무 좋네요.
6: 저기 있는 게 붉은 오름이고요. 네.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게 지금 물렁아리 오름이라고 뱀이 많이 나오는 오름입니다.
1: 오름 군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집니다.
0: 여기 이 오름 자체가 동쪽에 있어서 저기 한라산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사실 저는 다른 분들한테 일몰 때 오시라고 추천해요. 한라산 뒤로 해 넘어가는 게 되게 예쁘게 보이거든요. 뛰면 사실 남들, 그러니까 걷는 사람들보다 좀 더 많은 풍경을 더 짧은 시간에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6: 제가 오름을 너무 좋아하는데 제가 아는 오름들 찾아낼 때마다 좀 보람을 느끼고 그렇습니다.
7: 이게 로드와는 너무 이게 다르고 많이 다르거든요. 이게 로드는 계속 이제 주로를 뛰어야 되지만 여기는 걷다 뛰다 풍경도 보고 네, 그런 게 네, 매력이지 않나 싶습니다.
1: 오름을 한아름 품에 안고 다시 길을 나섭니다.
6: 알겠습니다.
3: 풍경이 좋아. 다운힐
1: 3009! 오늘 코스는 표선면 가실이 쫄분 각 마장길. 조선시대 왕에게 진상하던 말 목장이 있던 길입니다. 그 길에는 높고 나른 오름 8개가 모여있고 특히 봄이 한창인 요즘에는 만개한 유채꽃을 볼 수 있는 명소도 있습니다.

어느새 우거진 숲길의 오르막을 마주합니다. 무리하지 않고 숨을 고르며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때로는 달리고, 때로는 걷고, 땅의 모양대로 발걸음을 맞춰봅니다. 혹시 한 번쯤 오름에 오르고 싶은데 체력이 부담이라면 속도를 조금 늦춰보는 것도 방법. 오름은 그 속도에 맞는 또 새로운 풍경을 내어줍니다. 바로 이것이 오름 트레일 러닝의 장점. 완급 조절이 가능해 초보들도 도전이 수월하고 오름마다 달라지는

0: 는 길과 풍경 속에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마침내 다시 오름의 정상입니다.
1: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0: 저절로 감탄이 나오는 풍경, 따라비 오름입니다. 세 개의 분화구와 여섯 개의 봉우리가 부드러운 능선으로 이어집니다. 그 독특한 풍경 덕분에 오름의 여왕이라 불리는데요. 그 이름이 아깝지 않습니다. 서로 격려하며 함께 달린 오름. 같이 올랐기에 더 달고 더 보람된 순간입니다.
2: 시작할 때는 고통스러운데 그 끝맛을 아니까 하게 되는 중독적인 맛입니다. 짜면서도 달콤합니다. 땀으로 인한 그 염분으로 인해서 짠맛도 나지만 이런 광경이나 아니면 개운함을 맛봤을 때는 아주 달콤한 매력을 네, 가지고 갑니다.
3: 일단 자연을 많이 볼 수 있어서 뭐 장단점이 있겠지만 도시도 이쁜 곳이 많잖아요. 제주도 오름도 이쁘고 한라산도 있고 또 육지 서울 쪽이랑 다른 자연을 느낄 수 있어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더 자주 오게 되는 것 같아요.
4: 아, 이렇게 올라와서 지금 보이는 오름들이 진짜 많잖아요. 네. 이 중에 제가 가본 오름이 뭐 다 가보진 못했으니까 아까도 친구들이랑 얘기했는데 저 오름 꼭 가보고 싶다. 그런데 가는 길을 모른다. 그런데 나중에 한번 같이 모험을 가보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래요. 서귀포 트레일 화이팅!
5: 화이팅!
0: 오를수록 더 많은 오름이 보입니다. 제주의 오름이 부른 한 이들은 다시 달리겠지요. 제주의 중산간지대, 잘 알려지지 않은 오름 근처에 이빈 씨와 어머니가 갖고 온 정원이 있습니다. 이빈 씨가 바쁘게 움직입니다.
6: 뭘 이렇게 준비하세요?
4: 아, 뭐 날씨도 좋고 해서 친구들이랑 같이 밥 먹으려고 오랜만에 정원에서 밥 먹으려고 초대했어요.
0: 오늘 메뉴는 제주 돼지고기, 직접 담근 김치에 정원에서 거둬둔 두릅나물과 달래 된장도 준비했습니다.
4: 아, 오셨어요!
6: 어이구, 뭐야!
7: 아, 반갑습니다.
6: 와!
7: 안녕하세요.
6: 와!
7: 안녕하세요.
6: 와!
7: 나물 진짜.
0: 맛있게 구워지는 고기, 달리고 난 뒤라 더 기다려지는 달콤한 순간입니다. 곁들일 쌈채소는 텃밭에 가득합니다. 어머니 김주덕 씨가 이 정원의 진짜 주인. 26년을 직접 갖고 온 정원에 철마다 먹을거리들을 가득 심어두었습니다.
8: 꽃대 올라오는 거는 꽃대 옆에 붙은 게 제일 연해요, 지금. 좀 연한 걸로, 이렇게 연한 걸로, 이렇게. 다 연해, 사실은. 이거 전호예요. 전호 먹으러 이제 눈이 녹을 때 다들 울릉도 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주도는 겨우 해내 이걸 먹어요. 요런 거, 요런 게 더 연한 거죠. 요런 게.
0: 따라하는 손길이 서툴러 보이는데요.
8: 이런 거는 혼자 있다 드세요.
6: 아이고.
8: 늙어 빠진 할매. 이거 두 개 다 혼자 드셔. 네, 줄기도 뜯지.
6: 아, 줄기도 다 뜯어요?
8: 네. 줄기가 얼마나 아삭하고 맛있는데. 제가 저기 미리 설명.
6: 아, 줄기 너무 맛있습니다, 근데.
8: 네. 이게 줄기가 있어야 또 잡고 먹기도 네, 좋고. 그쵸.
0: 이번에는 명이밭.
8: 한 포기당 한 촉당 하나만 따세요.
6: 네.
8: 그래야 꽃...

0: 네, 우리 특산이에요. 대한민국. 벌도 좋아하고.
1: 특이하게도 잎보다 꽃이 먼저 피는 희열입니다.
0: 이 수선화들도 뭐 나팔 수선이나 이런 뭐 이 프랑스 종 떼떼아떼떼나 이런 것도 다 의뢰종이긴 한데 뭐 의뢰종도 같이 살아야죠.
1: 계절을 화사하게 물들이는 봄꽃들. 이름도 출신도 제각각이지만 이곳에서는 모두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간답니다. 보는 것도 먹는 것도 풍성한 정원입니다. 고기와 채소를 잘 구워내고 마지막 메뉴를 준비합니다.
2: 바닥에 떨어진 귤, 오렌지류 다 잘라서 넣어주거든요. 그러면 애들 저런 거 먹을 때 애들 노른자가 엄청 돼요. 확실히 다르겠다.
3: 아니, 일단 음식물 쓰레기 다 닭들이 먹어주고.
4: 우와, 너무 예쁘게 돼 있어.
1: 닭들이 갓 낳은 달걀까지 이 정원에서 나지 않은 것이 없답니다. 식사가 완성되어 갑니다. 고기 구운 가마솥에 푹 익은 묵은지 넣어 김치 볶음밥을 만듭니다. 칼칼하고 고소한 향이 정원에 퍼져갑니다. 강황을 넣어 지은 밥이 더해지고 볶을수록 깊어지는 맛. 만드는 이도 기다리는 이도 기대되는 순간입니다.
5: 해보셨어요? 아니요. 처음입니다.
1: 마지막 화룡 점정. 달걀까지 넣어서 마무리해줍니다. 정원에서 차린 푸짐한 한 끼, 열심히 달린 뒤에 맛보는 밥맛, 기대됩니다.
5: 너무 잘 먹겠습니다.
3: 잘 먹겠습니다, 어머니.
6: 행복한 시간.
5: 정말.
0: 맞아, 쌈채소를 먹어야 돼.
1: 먹어보니 깨달았습니다.
5: 지금까지 먹던 음식은 음식답지 않은 것 같아요.
7: 왜요?
5: 너무 건강해가지고.
7: 어머니가 해주신 음식도?
5: 저희 어머니요? 네. 이렇게 못 사세요.
7: 달리고 나서 먹으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건 딴 데서 돈 주고도 못 먹잖아요. 그런 것도 다 밭에서 있는 걸로 먹을 수 있으니까. 감사한 거죠. 제주도에서 달리기 하고 이런 거 먹고 살 수 있는 게.
1: 오름을 달리고 건강을 갖고 가는 삶.
3: 그래도 제주도가 제일 좋더라고요. 뭐 일단 자연도 좋고 좀 여유 있고 어디에 살더라도 저는 이런 느낌의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곳에 살 거예요.
1: 이들이 제주에서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0: 미래 후손에게도 이 숲을 물려주자.
1: 동백기름이 동양의 올리브유라는 별명이 있어요. 순수한 그 마을을 위하는 마음, 동백을 사랑하는 마음.

0: 길이 꼬불꼬불한 게 정말 스릴 있습니다. 물 색깔 좀 보세요. 옥색 빛이 쫙 도는 게 물 속이 다 보일 정도예요.
1: 도발단, 웰컴, 웰컴, 나 연애 만감.
2: 슈미부크 다니네 뭐.
0: 슈미부크. 가끔씩 들려오는 바람 소리가 멋진 귀한 곳 같습니다.

0: 정말 마음이 정화가 되는 기분입니다.
1: 정말 이렇게 좋을 줄은 몰랐습니다. 근사한 풍경에 눈이 호강하는구나 했는데 입도 즐거운 곳입니다. 사람들은 또 얼마나 따뜻한지요. 행복했던 그곳 아드리아의 낭만이 가득한 발칸반도로 떠납니다. 유럽 남부의 발칸반도까지 참 먼 길입니다. 터키 이스탄불을 거쳐 몬테네그로의 수도 포드고리자에 도착. 다시 1시간 반 차를 타고 코토로에 왔습니다. 멀리 디나르 알프스 산맥에서 뻗어내린 산줄기가 땅끝까지

북유럽 피오르드만큼 아름다운 절경의 코토르만. 물에 잠긴 능선과 골짜기는 구불구불 해안을 만들고 산에서 흘러내린 강물이 바다를 만나 너른 호수가 되었습니다.

0: 풍경이 정말 예술인데요. 저는 지금 몬테네그로라는 나라의 코토르라는 해안 도시에 와 있습니다. 몬테네그로란 뜻이 몬테는 산, 네그로는 검은색. 산을 보니까 실제로 정말 검은색의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산과 바다의 이런 조화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1: 이탈리아어로 몬테는 산, 네그로는 검은색을 가리킵니다. 베네치아 공화국이 지배하면서 부르던 이름인데 국명이 되었습니다. 아드리아의 중개무역으로 번성했던 베네치아 공화국의 유산이 가득합니다. 몬테네그로에서 처음 만난 분인데 좀 쑥스러워하시네요.
2: I just start talking. Okay. Cut this. Okay. So, welcome to the old town of Kotor. Welcome to the main square. As you can see, the clock tower dates from the 16th century. At this time, we had Venetian influence in our town, Venetian protection. It was used to publicly humiliate bad behavior. So if you cheat, if you lie, you must stand here from morning until the evening to feel the embarrassment for your bad actions. So what can you notice? There is no one standing in front. We don't need to use it anymore.
1: 범죄자는 기둥에 묶여 손가락질을 받거나 돌을 맞았다고 합니다. 중세의 전설 같은 이야기를 품고 있는 코토르. 베네치아 양식의 건축물이 많습니다.
0: 자기자기한 작은 골목들이 있는데 굉장히 예술적인 것 같아요.
1: 골목마다 고양이가 눈에 띄죠. 19세기 초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함대가 들어왔을 때 수병들이 키우던 고양이를 데려왔다고 합니다.
0: 여기 코토르 성 안에 보면 고양이가 굉장히 많아요. 캐치 오브 시티. 그러니까 고양이가 상징적인 도시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1: 산이 높아 고양이들이 다른 곳으로 갈 수 없었다죠. 농사지을 땅도 변변히 없던 곳이지만 요즘은 교통이 좋아져서 다른 곳에서 재배한 과일과 채소가 많이 들어옵니다.
0: 야숨이 이리 유지나 거래. Banana. 생각만큼은 달지 않은데요. 그래도 되게 신선하고 맛있어요.
1: 맛있는 게 많습니다. 수제 과일청, 올리브 절임, 훈제한 프로슈토도 있어요.
3: 더 마차요.
4: 이마스레. 슈퍼. 이마 푸노 쿠쿠레, 이마 무세야, 이마. 나 프리메로 보 고레라모. 그거 소외보 주고, 나스.
3: 그때 웃기셔와.
1: 점심 드시면서 약주 한잔 하셨대요. 왠지 친근합니다. 온통 푸르고 싱그럽습니다. 이 아름다운 곳을 지키기 위해 2000년 전부터 요새를 쌓았습니다. 비잔틴 제국과 베네치아 공화국, 합스부르크 왕조까지 이 땅을 탐내던 이들이 많았죠. 산 정상까지 무려 79비. 붙임 많은 역사만큼 굴곡진 길입니다.
0: 코토르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요새를 가고 있는데요. 그래도 가파르지 않아서 정말 걸을만 합니다.
1: 하늘과 땅을 이어준다 해서 코토르의 사다리라고 불립니다.
3: Hello.
5: Hello.
3: Where are you from?
5: Poland. Poland.
3: Wow. You guys are friends, or?
5: Yes, school friend.
3: Ah, school friend. Yes.
6: 무슨 반찬 시켜?
3: Very nice view. Yeah.
5: It's okay.
0: It's okay.
3: Thank you. Hey, how far from here to town?
7: About 30 minutes. And then they have a hole you can jump over back to the, you know, city.
3: Wow.
7: All right. Have a good
3: Thank
7: day.
3: You. Don't feel like going home,
1: but on my couch. 계단을 쌓아 만든 빠른 길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옛길을 따라 요새에 오르는데요.
8: I'm from Korea.
9: Korea?
8: Yeah.
9: England.
3: 아, England.
9: Yeah.
1: Yes. 마지막 관문이 있습니다.
8: Do you want help?
3: Yeah.
8: You want me help?
9: Yeah. Look at this two-pounder bar.
1: 원래 사다리가 있었다는데 누군가 치워버린 것 같습니다.
8: Wow, thank you.
1: 무거운 카메라와 장비를 들고 진짜 고생스럽게 올라왔어요.
0: Thank you so much.
8: You're welcome.
0: How can I say thank you in Korean?
3: 고맙습니다.
8: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8: 감사합니다.
0: 와, 제가 유럽에 살아보기도 하고 많이 다녀봤지만 이렇게 산과 바다와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조화로운 곳은 정말 처음인 것 같아요. 영국의 낭만 시인 바이런은 이 코트로를 보고 땅과 물의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라고 극찬했는데요. 역시 올라와 보니까 그 말이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1: 아드리아에는 고대부터 중요한 무역로였습니다. 깎아지른 절벽 끝에 요새를 쌓고 이곳을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 늘 위태롭고 절박했던 벼랑 끝의 삶이었을 겁니다. 다시 산을 내려가는 길.
0: 높은 산 중에 염소가 있나요? 더불어 이트로. 아, 또 길을 딱 가로막고 지나가겠습니다.
3: 뵙게 되세요.
0: 뵙게 되세요. 산 중턱에 웬 돌로 지은 작은 집이 있는데요. 이런 곳에서 사시는 분이 있네요.
1: 대문도 활짝 열어놓으셨길래 조심스레 들어가 봤습니다.
0: 도브로 유트로. 오예 예메코.
10: 하이.
0: 도브로 유트로.
10: 도바단, 웰컴.
1: 마침 점심을 잡수고 계셨어요.
0: 야삼 이즈 고래. 드라곰이에.
11: 아, 보가 미사나 말로 소소 이자스. 테스코요 오데노. 베즈 아우타.
0: 염소. 메.
11: 아, 이마모. 이마모. 이마모. 이마모 이도스. 코코 이마로. 56 코자. 이마모. 이마모. 포르투갈 이마.
1: 코토로 요새의 아랫마을인 슈필라리. 다 떠나고 이 집만 남았습니다. 반갑다고 술 한 잔 주셨는데요. 포도주로 담근

0: 브랜디라고 해서 향긋한 술인가 했는데 아, 정말 독합니다. 50도 가까운 술이에요.
1: 오케이. Just a moment. Really, so moment. To ne služimo gostima.
2: 파이처럼 생겼는데 치즈 들어가 있는 것 같고.
0: 굉장히 짜거나 달거나 그런 맛은 없고 담백합니다. 치즈 맛이 강하고. 산에 오르는 이들에게 간단한 음식을 파는 휴게소 같은 곳입니다. 훈제햄 프로슈토와 치즈 모두 직접 만드셨대요.
1: 페티츄 시라, 페티츄 레바, 페티츄 파슈타.
2: 정말 전통 음식 여기서 다 할머니 할아버지께 손수 만드신 건데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빵은 되게 촉촉하고 부드럽고요. 치즈는 담백하고 프로슈토는 소금에 절여서 그런지 약간 짠맛이, 이 세 가지 맛이 어우러져갖고 정말 오묘하고 절묘한 맛이 납니다.
0: 제가 잘 먹는다고 좋아하셨어요. 술값 안 받을 테니 걱정 말라십니다.
2: 술 계속 주시는데요. 오늘 여기서 못 내려가겠는데. 마시고 여기서 자고 가세요.
1: 예? Sleep. Welcome.
3: 다리에 우레드
1: 스메타 не знам за остале. Не би требало ни остале има на смета.
0: 멀리서 친구가 왔으니 기뻐서 한 잔. 그러다가 또 언젠가는 외로워서 한 잔. 인생이 쓴 만큼 술이 달다고 했던가요? 잊고 있던 가슴 속 낭만이 저 푸른 물결처럼 넘실댑니다. 해안길을 걷다 아름다운 풍경에 걸음을 멈춘 곳. 작은 어촌 마을 페라스트입니다.
2: 푸른 바다의 전설을 간직하고 있는 이곳 페라스트에는 두 개의 작은 섬이 있는데요. 왼쪽으로 보시는 저 섬이 세인트 조지 섬, 오른쪽에 보이는 저 섬이 성모 섬이라고 합니다. 세인트 조지 섬은 성직자들이 수도원으로 쓰는 곳이라 일반인들이 출입이 불가능하지만 성모 섬은 배를 타고 건너갈 수 있다고 합니다.
0: 선착장에서 보트를 타고 바위 위 성모 섬을 찾아갑니다.
4: So the boats are actually the structure of the island. After four generations and more than 225 years, there was enough material. They made island and they made church.
0: 오른쪽 섬은 프랑스 점령 당시 한 군인이 페라스트 여인과 사랑에 빠졌지만 폭격으로 모든 걸 잃고 수도사가 되었다는 곳입니다. 건너편 섬은 15세기 어부들이 암초에서 성모상이 그려진 성화를 발견 후 그 자리에 바위를 실어 나르고 낡은 고깃배를 침몰시켜 만든 인공섬입니다. 후손들이 교회까지 세웠죠. 200년이 걸린 대역사였습니다. 바다의 시간은 늘 두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거친 파도와 싸우는 이들에게 이 그림은 평화.

0: 안을 주고 위로가 되었죠.
1: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물속에서 훼손되지 않고 저렇게 보관되었다는 게 정말 기적 같은 일인 것 같은데요.
0: 많은 이들이 간절한 소망을 품고 기적의 섬을 찾아옵니다. 고통의 시간을 지날 때 견딜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간절한 기다림과 쉼 없는 기도, 어쩌면 남은 일을 살게 하는 힘이었을지도 모릅니다.
2: 그 제가 불렀던 그 오페라 라트라비아타 중에 그 프로방스의 바다라는 그런 노래 있습니다. 디 프로벤살 마를 솔 기달 코르티 칸첼로 기달 코르티 칸첼로 디 프로벤살 마를 솔.

0: 태양이 빛나는 코토르만을 떠나 더 눈부신 바다 부두바로 갑니다. 그리스 신화 속 영웅이 세웠다는 전설의 도시입니다. 사철 온화하고 풍요로워 2500년 전부터 사람이 살던 곳이죠. 찬란하게 빛나는 아디리아의 보석, 부두바에 왔습니다.
1: 저는 지금 아디리아 해안가에 있는 라파엘로 비치에 나와 있습니다. 와, 근데 벌써 4월달인데 날씨가 굉장히 더워요. 햇빛도 뜨겁고요.
0: 기온은 높지 않지만 햇살이 강합니다.
1: 많이 잡으셨어요? 와우, 큰 고기 잡으셨다는데요?
0: 마침 조업을 마치고 돌아오는 분들을 만났습니다. 랍스터처럼 생긴 닭새우도 있고 껍질을 벗겨낸 상어도 보입니다.
1: 20kg 되는데요?
2: 노바르단.
1: 노바르단.
2: 드라고미. 드라고미. Я сам older, nice story на брод.
0: 이곳 토박이 일리아 씨입니다.
2: Иду в ресторан, право. Идемо в ресторан и сад и садче да буде дезерт и за нас и за вас. Так.
0: 최대 2m까지 자라는 제빵어는 살집이 단단하고 고소하답니다. 상어 껍질로 공예품과 사포를 만드는데요. 잡는 즉시 벗겨야 상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자, 오늘의 생선입니다. 손님들이 선도를 보고 메뉴를 고릅니다. 제일 인기 있는 어종은 역시 랍스터. 푸른 바다를 옮겨놓은 것 같습니다.
1: 오늘 고기 잡으시냐고 고생 많으셨어요.
2: Mi smo posebno smo počašćeni što ste naši gosti danas. Koreanski Dosan, Dosan motor. U našem brodu je Dosan motor od 280 konjskih snaga. Tako, i smo prezadovoljni.

0: super, super motor. 에프 타코. 타코 자.
1: 많은 그배 모터를 써보셨는데 저희 한국산 모터가 가장 좋으시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코리아?
0: 소페.
1: 코리아 넘버?
0: 아, 소페.
2: 이곳은 어부가 운영하는 식당으로 유명합니다.
0: 그랜드파더. 아. My grandfather. Fisherman too. Was fisherman too.
2: 할아버지는 부두바의 유명한 어부였습니다. 자식들도 다 배를 탔죠. 이젠 아이들까지 4대째 가업을 잇고 있습니다.
3: 화재 시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탈출 수단 완강기. 하지만 사용법을 몰라 탈출하지 못한 안타까운 사고들. 건물 화재 시 완강기를 이용한 탈출 방법을 알아봅니다. 완강기는 10층 이하 건물 벽면에 설치되어 있고 벨트 고정링, 속도 조절기, 고리, 로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완강기를 이용해 탈출 시 먼저 벽면 지지대 고리에 완강기 고리를 걸고 잠급니다. 지지대를 창밖으로 밀고 아래에 사람이 없음을 확인한 후 로프를 떨어뜨립니다. 벨트를 가슴 높이까지 착용 후 벨트 고정링을 가슴 쪽으로 당깁니다. 벨트가 풀리지 않게 양팔을 벌린 상태로 벽면을 짚으면서 천천히 내려옵니다. 이때 팔을 들거나 로프를 잡으면 안 됩니다. 완강기 사용법을 기억해 소중한 생명을 지키세요.

0: EBS 퀴즈.
1: 안녕하세요. 포치모. 포치모 나. 나 스파게티.
2: 제일 크고 싱싱한 걸로 골라 주셨어요?
1: 네네. 네네. 이데 더 쿠키네. 더 쿠키네 이데.
3: 이 이거 부엌에 이거. 네. 와 이걸로 이제 물을 해주신다.
2: 멀리서 온 귀한 손님이라고 그냥 요리를 해주시겠답니다. 그것도 비싼 바닷가재로 말이죠.
3: 너무 잘해. 이거 맛있게 요리 좀 해주세요.
2: 바닷가재를 뜨거운 물에 데치는 동안 시금치로 반죽한 면을 삶습니다. 바닷가재 살을 발라내서 먹기 좋게 썬 다음 올리브 위에 볶아주고 토마토 페이스트를 듬뿍 넣은 후 마지막으로 면을 넣습니다. 진짜 맛있겠죠?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 오늘의 메인 요리 랍스터 스파게티입니다.
3: 직접 잡아오신 랍스터를 가지고 이렇게 맛있는 랍스터 요리를 해주셨는데요. 와, 너무 감사해요.
4: 쿠발라.
5: 쿠발라.
4: 쿠발라.
5: 쿠발라.
4: 쿠발라.
5: 쿠발라.
4: 쿠발라.
5: 쿠발라.
3: 신선한 이 랍스터의 살.
2: 이탈리아 음식을 많이 먹고 요리도 직접 해봤지만 이건 맛과 향이 더 특별합니다.
3: 정말 이 야들야들한 게 와, 정말 입에서 살살 녹는 게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요. 너무 맛있는데요.
4: 으끄시나.
3: 와.
2: 선한 성품이 얼굴에도 묻어나죠. 부지런한 어부가 직접 잡은 생선으로 정직하게 만든 음식입니다.
3: 와, 정말 환상적인 맛인데요. 와. 드발라. 드발라네. 매일매일 바다에 나와서 어업을 하시는데 안전한 조업과 그 아름다운 삶을 위해서 짧게 노래 한번 해보겠습니다.

0: Steiner Frontea te Osso Osso Levio Steiner Frontea te Steiner Frontea te
1: Maestro.
2: 마음을 전하는데 노래만 한 게 없습니다.
3: 지금이
4: 가코세 가제 나 코레안스.
3: 건배라고 합니다. 건배.
4: 건배.
3: 건배.
4: 건배.
3: 건배.
4: 건배.
2: 뜨거운 환대에 감사하며 사랑을 담아 건배. I never knew love could be the silence in the heart. 어느덧 소란스러운 때를 지나 고요하고 잠잠합니다. 바다는 한 줌 남은 햇살을 안고 부지런히 파도를 데려갑니다. 그리하여 뜨거운 안녕. 오늘 하루 수고한 모든 이들에게 감사한 시간입니다. 다음 날 아침, 다시 코토르를 출발해 산을 넘습니다. 140년 전 놓인 산악도로인데 한 토목 기술자가 사랑했던 몬테네그로의 공주 밀레나의 이름 첫 글자를 따서 M자형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믿거나 말거나 말이죠. 좁은 커브길이라 현지인들도 운전을 겁내는데요. 이렇게 마주 오는 차를 만나면 난감합니다.
3: 그 한국말로 좀 모금이 저린다고 할까요? 예. 와, 정말 이런 도로를 제가 달린다는 게 진짜 아찔하고 무섭네요. 와.
5: Ovaj put izgradio kralj Nikola. Ovo je prvi kolski put, tako se zvao. Počela je gradnja 1878. Trajala je do 1884. 6 godina je trajala izgradnja. Dugačak je 30, oko 30 kilometara.
2: Montenegro는 남한 7분의 1 크기의 작은 나라입니다. 대부분 높고 험준한 산악지대죠. 가파른 골짜기, 위태로운 삶이었지만 또 쉽게 넘보기 힘든 금단의 땅이기도 했습니다. 오스만 제국이 물러나고 베네치아 공화국의 지배가 약화될 무렵 민족을 통합하고 국가의 기틀을 다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3: 보부첸 산의 정상인데요. 그 몬테네그로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네그슈 왕의 무덤이 있다고 합니다.
2: 왜 왕의 무덤이 산 꼭대기에 있는 걸까 궁금했는데 국왕이자 정교회의 주교였던 네고시의 유언을 따라 로브첸 산에 교회를 세우고 유해가 안치되었습니다.
3: 도구단.
6: Izvolite, znači idete centralna prostorija, hodnik lijevo 4,5 metra do grobnice i vidi grobac. Izvolite.
3: Hvala.
6: Hvala.
2: 정교 일치국가였던 몬테네그로. 네고시는 이슬람 세력에 맞선 영적인 지도자였고 민족 통합과 외교에 힘쓴 군주였습니다. 네고시 왕의 영묘입니다.
7: 이곳이 바로 200년 전에 네고시 왕의 무덤인데요. 네고시 왕은 몬테네그로의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군주이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37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2: 몬테네그로 최초로 법률을 제정했던 왕. 오스만 제국과 싸워 영토를 수호하고 세제 개혁으로 상업의 기틀을 닦았으며 학교 설립과 출판에 힘썼습니다.
3: 360도 파노라마가 쫙 펼쳐지는데요. 이곳이 바로 그분호라는 공간인데요. 수세기 전에 그 마을 추장들과 장로들이 함께 논의도 하고 회의도 하는 그런 공간이었고 전쟁 중에는 작전도 짜고 하는 그런 공간이었다고 합니다.
1: Hello.
8: My name is Hironko.
1: My name is Ronnie.
8: I'm from Korea.
1: I'm Noah.
8: Where are you from?
1: From Israel.
8: Israel.
1: It's a little bit dangerous to come to Israel, but when it's the war will end, as we recommend to that you will come to Israel. It's very beautiful here there in Israel.
8: Hey, nice to meet you.
1: Nice to meet you. Thank you.
8: Have a good time.
1: Thank you.
9: Thank you. Thank you.
2: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전쟁이 없던 시기가 있었던가요? 끊임없이 다투고 싸우면서 애써 지키려 했던 이 평화로운 일상이었습니다.
3: 평온한 숲속 마을이네요. 이곳은 네굿이라는 작은 마을인데요. 몬테네그로에서 가장 존경하는 그런 왕인 네굿이 왕이 태어났던 마을입니다. 이 마을에서 가장 유명한 게 프로슈트라는 우리나라 말로 수제햄.
2: 시인이기도 했던 네굿이 왕. 아름다운 고향 마을에서 문학적 감수성을 키웠습니다.
3: 드라보.
10: 드라보.
3: 드라보.
10: 까꿀.
3: 까꿀 스테.
10: 도브로.
3: 도브로.
10: 이마모 콘베시라 라코마라 프로슈트 프레미자 데구스티라니 이사이오.
2: 몬테네그로의 특산품 네굿이 프로슈토. 염장한 생햄인데 전통 방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3: 와, 역시 여기 네굿이 전통 방식은 이렇게 나무를 떼서 훈제를 한대요. 그래서 이제 실내가 정말 연기를 가득 찼는데 눈도 맺고 코도 맺고.
2: 돼지 뒷다리를 건조하고 훈연하는 과정입니다.
3: 우와, 굉장히 무거운데요? 와, 진짜 먹음직스럽게 생겼네요. 이 프로스토를 얇게 잘라가지고 시원한 맥주 한 잔. 너무 생각나네요. 와. 무슨 나무예요, 이게?
11: 무쿠바.
10: 무쿠바.
3: 무쿠바.
11: 무쿠바, 무쿠바.
2: 풍미를 높이고 오래 보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11: 스탄, 스탄, 녹색으로 수시. 꼬꼬 트라바도 보다시다미.
10: 고미시다.
11: 미시다.
2: 낮에는 불을 피우고 밤에는 선선한 바람에 말립니다. 비가 오면 그을음이 생기기 때문에 날씨도 신경 써야죠. 연기가 얼마나 매운지 저는 잠시도 못 있겠더라고요.
3: 저도 훈제되겠는데요.
10: 비스쿠스토 트레바. 비트러스트. 오에 나미니노 자베마 트러스트 야케 루데 다라데르.
3: 아, 저도 지금 막 눈물이 나는데 연기 때문에. 피디님, 피디님 한번 외우세요.
2: 안경에 김설인 거 보세요.
3: 역시 맛있는 음식은 이렇게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와.
2: 처음 소금에 절일 때도 뒤집어서 물을 빼고 다시 납작하게 눌러주고 정말 손이 많이 갑니다. 마지막으로 6개월 이상 건조시켜야 하죠.

0: Добар ден.
1: Добар ден.
0: Добар ден.
1: Да, да качемо прошуте у зрење.
2: That's all, folks.
3: А то ми не једемо, мало. То доста саки дан, па нешто друго. Више волимо фише, малу рибу, ќе се до...
4: 5층짜리 건조대를 운동하듯 왔다 갔다. 돼지 뒷다리 무게도 만만치 않은데 보통 힘든 작업이 아닙니다. 저도 우리 동네에서 알아주는 돌주먹인데 까불면 안 되겠더라고요.
5: 2. место у Републици Југославији освоено. Сребро.
4: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유고 연방을 거쳐 2006년 비로소 독립한 몬테네그로. 실업률이 높고 어려움도 많지만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레구시 프로슈토는 유럽 전역에 수출되고 있는데요.
0: 야, 이거는 기술로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힘이 되게 좋아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4: 훈연과 건조를 통해 수분이 완전히 빠져서 발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얇게 썰어 먹어야 제맛을 느낄 수 있죠.
0: 어우, 고맙습니다. 아까부터 먹고 싶었는데요. 와, 이 영롱한 색깔. 너무 아름다운 색깔인데요. 우쿠스나.
6: 우쿠스나.
0: 우쿠스나. 너무 맛있어요. 와, 간이 좀 세긴 하지만 정말 치즈를 먹는 듯한 다음에, 버터의 다음에. 느낌? 너무 고소하고.
6: 그... 에, 딱고. 그러니까 nema restorana, nema slavlja, nema proslave bez ovog proizvoda.
0: 많이 드셨나 봐요.
6: 프로테인. 치스티 프로테인.
0: 조심해서 일하세요.
4: 너그럽고 따뜻한 분들입니다. 음식도 사람도 깊은 맛이 나는 곳. 네구시를 떠나 몬테네그로 북동쪽으로 갑니다. 어쩜 저리 파랄까요? 물소리도 이렇게나 청명합니다. 그저 걷기만 해도 좋은 길. 제가 천국에 왔나 봅니다.
0: 정말 마음이 정화가 되는 기분입니다.
4: 천국의 문을 열고 들어온 곳은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0: 사실 제가 이곳을 찾아온 이유는 몬테네그로의 전통 악기인 구슬레를 만드시는 장인이 있다고 해서 찾아와 봤습니다. 도브단, 모예 이메코.
7: 이반, welcome to Montenegro. This is my father.
8: Your father.
9: 도브단.
0: 도브단.
9: 도브로 도슬리.
0: 모예 이메코.
9: 모예 조코. 아, 도브레. 카코스테 위포토알리.
0: 아, 도브레. 도브레.
4: 구슬레 작업실부터 보여주셨어요.
0: 예, 감자. 감자. 농사 지시는 겁니다. 감자 여기다
9: 싸놓고는. Radionica svaštara, od svega se pomalo radi, da bi se opstalo na selu i živjelo.
0: 와.
9: 와, 예는 primjera koji se radi, znaš, to je grubo koje je rađeno ručno.
4: 구슬레는 발칸 지방의 전통 악기입니다.

0: 단풍나무로 몸통을 만드는데요.
1: 아, после 2 месяца и по дана остави се на дуборизу. Зависи шта се ради на гусла.
2: 대단하세요. 대단하세요.
0: 이 외진 산골에서 35년째 구슬레를 만들고 있는 분입니다.
2: 와, 아저씨가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드신 완성품의 구슬레가 있는데요. 와.
0: 발칸반도의 여러 나라가 구슬레를 연주하는데 몬테네그로는 악기 머리를 정교하게 조각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1: 예. 네. Znači, oravo na guslama koje ja radim, on je crnogorski simbol slobode.
0: Malčungu로 만든 활을 이용해 소리를 내는데 영웅의 서사시를 노래할 때 반주용으로 쓰입니다.

0: Evo, ako hoćete da probate. Izvolite.
1: 저도 소싯적 기타 좀 쳐봤거든요.

0: 음이 안 맞아서 못 부르겠어요.
1: 죄송합니다. 알고 보니 조코 씨는 몬테네그로에서 아주 유명한 분이었어요. 뭔가 했더니
2: 와,
0: 꿀이 보이는데요?
1: 요즘은 구슬레를 찾는 사람이 별로 없어 소일거리로 양봉도 하고 계시답니다. 한때 도시에서도 살아봤지만 행복하지 않아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셨대요.
2: 아이즈volite sad zajedno da ručamo ne jedan seoski ručak u Crnoj Gori u Potariju.
0: Hvala vam.
2: Hvala.
1: 자녀들은 가끔 보러 올 뿐 노부부가 살고 있는 집입니다. 그 멀리서 어떻게 왔냐고 내내 신기해하셨습니다. 반가운 마음을 담아 푸짐하게 차려주셨어요.
0: 이렇게 또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2: Bilo me čas i zadovoljstvo što ste došli, što ste nas posjetili i što ste dozvolili da možemo da vas ugostimo.
0: Hvala. Hvala vam. 이게 바로 아저씨가 직접 양봉하셔서 생산을 낸 아주 천연 꿀인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1: 사과꽃 꿀입니다. 과수원도 하고 계시거든요.
0: 구수나. 와, 그 향이 진짜 너무 강해서 진짜 잼처럼 진짜 너무 맛있는데요.
1: 고기도 맛있지만 직접 키우셨다는 감자 맛도 일품이었습니다.
0: 우쿠스나.
3: 우쿠스나. 너무 맛있어요.
0: 건배.
2: 건배.
0: 즈베리.
2: 즈베리.
1: 발칸의 술, 라키아가 빠질 수 없죠. 덕분에 가슴까지 뜨거워집니다.
4: Then I wish you both the best.
1: 어딜 가든 따뜻한 환대가 넘치고 머물다 가고 싶은 이곳, 몬테네그로가 이렇게 좋을 줄이야. 뜻밖의 선물이었습니다.

너무 높아가지고 아찔한데요? 알바니아 정말 사랑스러운 나라입니다. 네, 아이고 선물로 하나씩 주는데요.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용우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칼로리의 개념 또 체중계 눈금 이러한 숫자에 집착하기보다는 건강한 몸 만들기가 궁극적인 치료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몸이 망가졌기 때문에 많이 먹는 현상, 안 움직이는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많이 먹어서 살이 찌는 게 아니면 왜 살이 찐 것일까요? 궁금하시죠? 오늘은 그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지금 현대인들의 몸은 건강한 몸과 그렇지 않은 몸으로 나뉘는데 건강하지 않은 몸은요 지방을 잘 꺼내쓰지 못합니다. 살이 찐 사람들, 배가 나온 사람들은 몸에서 지방을 제대로 끄집어 쓰지 못하는 몸이기 때문에 살이 찐 겁니다. 날씬한 체형, 몸매를 잘 유지하는 사람들은 피하 지방에서 필요할 때에 지방을 잘 끄집어 쓰는 몸이기 때문에 지방이 축적되지 않고 날씬한 몸매를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지방을 잘 꺼내 쓰는 몸이냐, 지방을 꺼내 쓰지 못하는 몸이냐입니다. 지방을 잘 꺼내 쓰는 몸은 어떤 몸일까요? 앞서 설명한 안정시 대사율, 기초 대사량이 기본적으로 높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설명드리겠지만 대사 유연성이 좋습니다. 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활동량이 많아요. 의자에 오래 앉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호르몬이나 대사 조절 기능이 정상적으로 잘 작동이 되고 있는 몸입니다. 반면에 지방을 꺼내 쓰지 못하는 몸은 어떤 몸일까요? 일단 안정시 대사율, 기초 대사량이 낮습니다. 왜 그럴까요? 뭐 운동을 안 하는 것도 있겠지만 식사가 불규칙하거나 또는 무리한 다이어트를 반복했을 경우에

다이어트를 하려고 해도 쉽게 살이 빠지지 않을 뿐더러 계속 배가 나오고 살이 찌는 그러한 체형으로 바뀌는 겁니다. 자, 앞서 대사유연성이라는 말을 했는데요. 대사유연성이라는 것은 우리 몸을 하이브리드 차에 비유를 한다면 하이브리드 차는 휘발유와 전기 두 가지를 연료로 쓰지 않습니까?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당과 지방산을 에너지원으로 쓰게 됩니다.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이유는 24시간 내내 에너지가 우리 몸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인 거죠. 건강한 몸은 식사를 해서 혈당이 올라가게 되면 당을 주도적으로 씁니다. 이때에는 지방산은 잠시 비상시를 대비해서 피하 지방 조직으로 가서 쌓여 있게 됩니다. 혈당이 떨어지고 혈당을 떨어뜨리는 인슐린이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면 그때는 지방 창고의 문이 열리면서 본격적으로 지방산을 끄집어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당을 쓸 때는 당을 확실하게 쓰고 지방을 쓸 때는 또 지방을 확실하게 꺼내 쓰고 이렇게 스위치가 잘 이루어지는 몸, 이게 대사유연성이 좋은 몸입니다. 반면에 대사유연성이 낮은 몸은 혈당이 올라가도 혈당을 적극적으로 쓰지 못합니다. 그런가 하면 혈당이 떨어져도 지방을 잘 끄집어 쓰지 못합니다. 흔히 주변에 나 당 떨어졌나 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죠. 대사유연성이 떨어져 있는 몸은 당이 떨어지면 몸이 못 견뎌야죠. 갑자기 뭔가 집중이 안 되는 것 같고 어지럽고 기운 없고 워낙 당 떨어진 것 같아. 뭐 달달한 거 없어? 그래서 믹스커피를 찾거나 과자를 집어먹고 정신 차리게 되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살이 더 찌겠죠. 그래서 대사유연성이 낮은 몸을 대사유연성이 높은 몸으로 바꾸는 것이 궁극적으로 살찌지 않는 몸으로 가는 해결책이 되겠죠. 자, 대사유연성이 떨어졌다라는 것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흔히 비유하는 것이 바로 스펀지 이론입니다. 스펀지를 쥐어짜야 또 물을 머금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의 피하 지방을 스펀지라고 비유를 해본다면 여러분들의 피하 지방을 언제 쥐어짜봤나요? 장거리 그 사이클링 선수들인데요. 이 선수들은 훈련을 하거나 대회에 나가게 되면 하루에 5천에서 1만 칼로리 정도를 소모하게 됩니다. 그러면 근육에 있는 글리코겐만 가지고는 그 충분한 에너지를 낼 수가 없겠죠. 피하 지방 조직에 비축해둔 에너지를 써야 됩니다. 그러면 저 사람들의 피하 지방 조직이 두꺼울까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저렇게 두껍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칼로리를 어떻게 활용할까요? 이게 대사유연성이 높은 몸이기 때문에 지방에 비축해뒀던 에너지를 필요할 때 바로 끄집어 쓰고 또 식사를 통해서 다시 또 비축해두고 그러니까 쥐어짰다가 물을 머금고 쥐어짰다가 머금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피하지방의 크기가 두껍지가 않은 겁니다. 여러분들의 피하지방은 어떻습니까? 언제 쥐어짜봤죠? 자, 쥐어짠다라는 게 뭘까요? 음식이 들어오지 않거나 그러니까 굶거나 또는 저렇게 강도 높은 운동을 해야 쥐어짤 수 있겠죠. 강도 높은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고 있나요? 또는 가끔씩 굶어보셨나요? 하루 3끼 꼬박꼬박 챙겨 먹으면서 운동 안 하고 계속 앉아있게 되면 에너지의 밸런스가 마이너스로 갈 수 있을까요? 쥐어짜야 물을 머금는데 계속 물을 머금고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스펀지는 더 이상 물을 머금는 기능을 못하겠죠. 그것을 피하 지방 조직의 기능 저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사유연성이 떨어져 있는 몸은 피하 지방 조직의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방을 쉽게 축적하지도 못하고 지방을 쉽게 끄집어내게도 못합니다. 이 피하 지방 조직의 기능 저하가 모든 대사 이상의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대사유연성이 떨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이 들어와도 이 포도당을 제대로 연료로 이용하지 못합니다. 그런가 하면 지방산 연소 또한 제대로 하지를 못합니다. 결국 체중도 늘고 체지방도 느는 결과가 생기겠죠.

대사증후군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대사증후군의 진단 기준은 체중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허리둘레, 혈압, 혈당, 중성지방, 그리고 좋은 콜레스테롤 알려진 HDL 콜레스테롤. 요 다섯 가지의 진단 기준을 가지고 대사증후군을 진단합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었냐면 많이 먹고 살이 찌면 인슐린 저항성이 오고 대사증후군이 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니에요. 달기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얘기인데 저는 옛날부터 대사 유연성이 떨어지는 몸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도 오고 대사증후군도 오고 살이 찌는 현상이 나타난 거다. 몸이 망가졌기 때문에 체중이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난 거라고 일관되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살이 찐 결과가 아니라 내 몸이 망가졌기 때문에 체중이 늘어나는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자, 인슐린 호르몬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개념으로는 혈당이 올라가면 혈당을 떨어뜨려주는, 그래서 당뇨가 생기지 않게 해주는 호르몬. 맞아요. 그렇지만 인슐린의 역할은 그보다 더 큽니다. 단순히 피 속에 있는 혈당을 떨어뜨리는 그런 작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세포가 포도당을 연료로 제대로 이용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호르몬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세포막에 인슐린 수용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인슐린이 분비가 돼서 이 인슐린 호르몬이 세포막에 있는 인슐린 수용체에 결합을 해야 포도당이 들어가는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야 에너지원으로 제대로 활용이 될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인슐린 호르몬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인슐린이 분비가 돼도 혈당이 제대로 떨어지지가 않겠죠. 그러면 인슐린은 더 많이 분비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환자들의 혈액 검사를 해보면 정상 수치보다 인슐린 수치가 올라가 있습니다. 이 인슐린 저항성은 왜 생기는 것일까요? 제가 방송에 나와서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는 것이 많이 먹어서 살이 찌는 것이 아니라 쉬지 않고 먹어서 살이 찌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쉬지 않고 먹었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앞서 스폰지 얘기를 했는데요. 이 스폰지를 쥐어짜주는 게 쉬는 거거든요. 쥐어짜주어야 그 다음에 또 물을 머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루 동안의 시간에서 쥐어짠다 또는 쉰다의 의미는 뭘까요? 아침에 탄수화물 음식을 먹고 혈당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인슐린이 분비가 되겠죠. 인슐린이 분비가 되면 지방 창고의 문이 닫히면서 지방은 휴식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을 주도적으로 쓰고 당이 떨어져서 인슐린 분비가 다시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면 지방 창고의 문이 열리면서 비축해뒀던 지방산이 에너지원으로 나와서 주로 쓰이게 됩니다. 이때가 쉬는 타임입니다. 스폰지를 쥐어짜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아침과 점심 사이, 또 점심과 저녁 사이, 그리고 저녁 식사를 끝내고 혈당과 인슐린이 피크를 찍었다가 다시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면 그때 잠자리에 들게 되겠죠. 다음날 아침 식사를 할 때까지의 12시간 동안에는 음식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은 비축해둔 지방이 있기 때문에 마치 스폰지를 쥐어짜듯이 그 에너지를 끄집어 쓸수 있는 겁니다. 현대인들의 일상은 어떨까요? 아침에 밥이나 과일이나 빵이나 콘플레이크나 이런 걸 먹었어요. 혈당이 올라갔습니다. 나가서 걸으셨나요? 차로 이동해서 회사로 출근했죠? 계단으로 올라갔나요? 엘리베이터 탔죠? 그리고는 책상에 앉아서 계속 있었습니다. 몸을 움직여 주어야 혈당이 이용되고 당이 떨어질 텐데, 당이 충분히 떨어질 수 있는 활동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는 곧바로 점심시간이 돌아옵니다. 뭘 먹었죠? 밥이나 빵이나 면을 먹어서 다시 혈당을 높였죠. 나가서 걸었나요? 혈당을 떨어뜨리기 위한 노력을 했나요? 심지어 식사 후에는 달달한 커피를 한잔 마시면서 혈당을 더 높였죠. 그리고는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무실에 들어가서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나마 당이 떨어질 때쯤 뭔가 스트레스도 있고 입이 출

뭘 집어먹었죠? 과자를 집어먹거나 초콜릿을 먹거나 다시 혈당을 높였습니다. 집에 걸어갔나요? 차로 이동해서 갔어요. 집에 가서 뭘 했죠? 밥을 먹었어요. 혈당이 다시 올라갔죠. 나가서 걸었나요? 산책했나요? 움직여야 그 당이 떨어지겠죠. 심지어 밤에는 인슐린의 작동 능력이 낮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저녁에 먹은 탄수화물은 낮 시간대보다 훨씬 오래 유지됐다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녁 시간에 밥을 한 공기 먹었다면 반드시 나가서 걸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거실에 앉아서 TV를 봤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혈당을 떨어뜨릴 수 있는 시간, 그러니까 스폰지를 쥐어짤 수 있는 시간을 안준 거예요. 심지어 이렇게 저녁을 먹고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과일을 먹고 다시 혈당과 인슐린을 높인 상태에서 잠자리에 들었어요. 언제 당이 떨어질까요? 자고 있는 동안에는 인슐린이 쉬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아침, 점심, 저녁 쉴새 없이 일하고 저녁 식사 후에 잠깐 쉬려고 했더니 또다시 야식을 먹고 올려놨어요. 이게 인슐린 저항성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오래 앉아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저 그래프는 1950년 영국 런던의 운전기사와 검표원의 심근경색 발병 위험도를 본 겁니다. 이두 그룹은 남자들이었고 사회경제적 수준이 동일했어요. 오로지 하나의 차이라면 하루 종일 앉아서 일했느냐, 섰다 앉았다를 반복했느냐 차이밖에 없음에도 심근경색의 발병 위험이 두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의학 통계에서 두배 이상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꼼짝 않고 오래 앉아 있게 되면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아울러서 인슐린 호르몬의 작동 능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지금 보여지는 그래프는 같은 사람들을 동일한 메뉴를 먹게 하고 오후에 근무를 서서 일하게 했느냐, 앉아서 일하게 했느냐의 차이를 가지고 연속 혈당 측정기로 혈당의 변화를 본 겁니다. 단지 서 있었을 뿐임에도 앉아 있을 때보다 혈당이 올라가는 피크도 낮은 데다가 혈당이 빠르게 떨어집니다. 반면에 앉아서 일한 사람들은 혈당도 더 높게 올라갔지만 올라간 혈당이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역시 마찬가지로 매일 반복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혈당이 올라가 있는 시간이 높을수록 인슐린 호르몬이 계속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이 빨리 오겠죠. 쉬지 않고 먹는다. 의자 중독에 빠져 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현대인들 아무 생각 없이 하고 있는 어떤 일상의 습관일 수도 있는데 이것이 야금야금 내 몸을 망가뜨린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인 겁니다. 인슐린 저항성에 대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미식의 도시 광주. 그 맛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호남의 밥상을 책임지는 광주 양동시장. 코가 뻥 뚫리는 남도 미식의 끝판왕 홍어도 맛보시고요.
1: 와 진짜 맛있네.
0: 신선도는 생명. 주문 들어오는 즉시 재료를 공수해와 어떤 음식이든 다 만들어주는 이곳.
2: 시장이 냉장고야. 싱싱하니까.
0: 후식도 남다릅니다. 젊음과 개성이 넘치는 디저트의 향연 속으로 소문난 명물 간식이 있고 옛날 맛 그대로 미식의 자존심을 지켜가는 곳.
3: 삶으면 쫄깃쫄깃하고 아주 탱글탱글해 맛있어요.
0: 들여다볼수록 진한 맛과 정 그리고 흥이 넘치는 맛거울의 품격 만나보시죠. 호남 최대 도시 광주. 오늘은 그 맛의 진수를 찾아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두 곳의 전통시장으로 향합니다. 광주 전남의 전통시장 중 가장 규모가 큰 양동시장. 수산시장, 건어물시장, 복개상가 등 총 7개의 시장이 모인 통합시장입니다. 여전히 찾는 사람들이 많고 신선한 제철 식재료를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곳. 골목골목 깊은 맛을 지키며 오랫동안 서민들의 밥상을 채울 수 있었던 건 바로 이곳 상인들의 부지런함 덕분이기도 했습니다.
4: 첫째는 이제 물견이 좋고 신선도가 좋고 이제 또 친절하고 장사도 손님들 모시고.
0: 양동시장의 역사는 꽤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10년경 광주천 인근에서 시작해 1970년대 광주천 주변이 정비되면서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됐습니다. 무려 110년이 넘는 세월. 특히 양동시장은 전국 최대 홍어 유통지로 명성을 떨치면서 홍어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가게들도 많죠.
5: 홍어를 그때그때 해가지고 작업을 해가지고 그때그때 파니까 홍어가 유명해요.
6: 한 잔 먹어볼래요?

0: 하고 이렇게 하고 이런 거 따고 있지.
1: 야, 바로 요 맛 때문에 홍어를 사려면 양동시장으로 가라는 말이 있을 정도. 눈앞에서 직접 홍어를 해체하고 손질하는 곳들도 있어서 싱싱한 홍어에서만 맛볼 수 있는 별미 중에 별미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생으로 이거는 기름 소금 찍어서 드시면 돼. 홍어가 크니까.
1: 홍어의 간인 홍어에는 홍어 특유의 진한 풍미를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부위. 회로도 먹고 탕으로도 끓여 먹는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버릴 것이 없는 홍어는 전라도에선 명절이나 잔칫날에 절대 빠지지 않는 귀한 생선. 그 맛을 잊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다네요.
2: 제가 어렸을 때 기억에 장날에 이렇게 홍어를 사가지고 오셔서 통째로 사오셔서 항아리에 지푸라기 숙성시켜서 이렇게 드셨었거든요. 저는 어렸으니까 잘 이렇게 먹지를 못했는데 부모님은 여전히 좋아하시니까 부모님 위해서 가끔 와요.
1: 홍어회가 부담스럽다면 과일 등 비법 양념이 들어간 홍어 무침을 추천한다는데요.
3: 그냥 고춧가루만 막 넣어서 하는 것보다는 그 감칠맛이 있고요. 순하면서 뒷맛이 아주 깔끔해요.
1: 전라도 사람은 아니지만 이곳 홍어 맛에 빠져 단골이 됐다는 분들. 시작은요, 홍어 무침이었단 게요.
4: 맛있지?
5: 와, 원래 저희는 본가가 서울이라서 안 먹는데 소개시켜줘갖고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명절 때마다 싸가는데, 와, 진짜 맛있네.
6: 네, 감사합니다.
7: 맞았어요?
8: 아, 네네. 부모님 심부름으로 왔습니다. 네.
9: 제가 광주 사람이거든요. 저희 집 제사상에 항상 올라갔어요.
1: 누군가에겐 별미이자 또 누군가에겐 특별한 상에 올릴 귀한 생선 홍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양동시장을 찾는 거랍니다.
3: 양동시장은 물건이 일단 싱싱하고 믿을 수 있고 품질이 좋고요. 그러니까 더 소매가 또 이루어지고 그래요. 특히 이제 홍어가 전국으로 다 유통이 되고.
1: 얼마나 삭히느냐에 따라 그 맛이 달라진다는 홍어.
3: 아, 요거는 일주일 된 거예요. 네, 여기 일주일이에요. 요거는 2주일, 14일 된 거. 요거는 20일, 안전 삭힌 거, 20일 삭힌 거.
1: 숙성 단계별로 색깔과 식감, 향이 제각각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3: 이제 일주일째 된 것은 홍어를 처음 드시는 분들 싱싱하고 쫀득쫀득한 맛으로 드시면 가장 맛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주째 된 거는 약간 그 알싸한 맛이 나오면서 그게 또 매력있고 맛있고요. 이제 3단계는 코가 뻥 뚫린다 그러고 입천장이 올라가진다 할 정도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1단계를 여기 일주일 된 걸 제일 좋아해요. 싱싱한 거.
1: 양동시장에서 홍어 손질만 와 38년. 참 많은 것이 변했지만 맛의 자부심을 지켜갑니다.
3: 처음에는 이렇게 안 돼 있었어요. 천막을 쳐서 얼키설키 이쪽 집 저쪽 집 해서 눈이 오면 눈을 맞고 비가 오면 비를 맞고 이제 그런 식으로 시작을 했었죠. 건강이 허락하는 날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1: 자, 다음엔 어떤 맛을 찾아갈까요? 어디선가 냄새가 납니다. 시장 골목 안 뭔가 범상치 않은 이곳.
3: 오빠는 계란 후라이. 예. 네.
10: 언니 고구마 한 잔 좀 주실라? 고구마. 내가 담을 거 아니?
3: 5천원치 가져가야 되겠어.
1: 아이고 참 바쁘다 바쁘. 혹시 재료 소진?
3: 좋은 걸로 병어 싱싱한 걸로 줘봐.
1: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렇게 달려.

0: 연화와 싱싱한 재료들을 공수해 간다는데요.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건지 숨 돌릴 틈도 없이 조리 시작.
1: 오늘 병어가 굉장히 싱싱하고 커져. 주방이 꼴먹이야 다. 미리 장은 안 보고요. 손님이 오시면은 주문을 하면은 그때 이제 살아나가요. 낙지든 병어든 꼴뚜기든 시장이 냉장고야. 싱싱하니까. 사서 쟁여놓은 게 없어, 냉장고에. 냉동이 없어. 다 생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을 그런 맛으로 손님이 오셔요.
0: 손님이 주문한 병어 조림 완성. 이제 시작입니다.
1: 낙지를 하러 가야 되겠네요. 예, 네, 손님이 오셔갖고 낙지 탕탕이 해주시. 낙지 탕탕이가 낙지 담은 거 본다.
0: 이보다 신선할 순 없다.
1: 싱싱해요.
2: 보성 거 국산이에요. 국산. 보성 낙지 동네산.
0: 보성 산 낙지까지 공수해서. 참기름에 깨 솔솔 뿌려. 신속, 신선, 정확하게 낙지 탕탕이 대령입니다. 주문하신 분 어떻습니까?
3: 저는 이제 원래 여러 가지 먹는 걸 좋아해서 육해공이 가능하다는 게 제일 좋고요. 싱싱하죠. 왜냐면 바로바로 여기서 사다 주셔서 바로바로 해주시니까.
0: 아하, 주문이 밀려듭니다.
1: 황시리 튀김이네요. 황시리. 저기 새끼라고 황시리라고 있어요, 전라도에. 이게 유명해요. 짜박이 해 먹어도 맛있고.
0: 솜씨 한번 발휘하면 어떤 음식이든 척척척.
1: 어, 맛있게 드세요.
4: 아이고, 너무 많이
1: 오셔서 감사해요.
0: 덕분에 아는 사람만 안다는 양동시장 상인들의 단골 맛집.
5: 이 사장님이 솜씨가 좋으세요. 그래서 자주 옵니다.
4: 봄에 꼴뚜기, 또 도다리 그런 것을 사와가지고 여기서 또 그 요리를 해주니까 저렴하게 먹을 수가 있어요.
0: 재료를 직접 사가도 된다고요?
6: 냉이판이 없어도 여기는 사가지고 오면은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해주니까 실력은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0: 하하, 맛의 재미를 느낄 수 있겠네요.
1: 손님 오시면은 계속 단골들 또 보고 얼굴 보고 살고 맛있는 거 해주고. 시장을 안 나오면 재미가 없어요. 진짜로. 시장을 나와야 재미가 있지. 아프다도 볼딱 있나지.
0: 양동시장 반찬 골목에 가면 또 다른 재미가 있습니다. 입맛 따라 수십 가지 반찬들을 고를 수 있는 재미.
7: 양동시장에 반찬집들이 여러 군데 있어요. 근데 종류도 70여 가지들이 넘게 있고 직접 손으로 거의 다 만들어서 내놓는 그런 반찬들이에요.
0: 다른 것도 다 맛있지만 손님들이 줄을 서는 이 집의 대표 반찬은 양념게장이랍니다.
7: 생게거든요. 이제 지금 여기 있는 양념을 일단 한번 발라볼게요. 몇 시간 있으면 이게 양념이 간이 배어서 아주 맛있는 양념게장이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0: 맛의 핵심은 역시 재료.
7: 떼보시면 이렇게 알이 이렇게 살이 이렇게 끝까지 끝에까지 다 차 있죠. 영광 법성 뽁뽁게입니다.
0: 밥상에 바로 오르는 게 반찬인 만큼 그 맛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는 상인들. 이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머니가 일군 반찬 가게에서 일을 도우며 할머니의 손맛을 배워가는 중.
8: 저 손짝만 쳐갖고 마늘씨만 썰어넣어서 그대로만 해야지 지 맛이나.
0: 할머니가 특히 강조하는 건 언제나 김치맛.
8: 문 열고 들어가면 대문이 특히 대추지가 대문이에요. 대추지가 맛있어요.

0: 있어야 그 집 음식이 다 맛있다 그렇게 인정을 해요. 아나 할머니 손맛이다.
1: 저는 원래 춤을 추고 이 친구는 원래 헤어 디자이너 쪽을 하다가 꿈은 잠깐 내려두고 같이 한번 이 길을 도와서 배워서 한번 해보자 해서 하게 됐습니다.
2: 아, 오히려 제가 형보다 이 일을 더 하고 싶었어요.
3: 가업을 잇는 건 좋지만 솔직히 걱정도 많습니다.
4: 먼저 걱정이 앞섰죠. 너무 어리니까. 근데 지금은 지들이 뭐 더 알아서 더 잘 하더라고요, 저희보다. 저희 때보다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5: 네, 같이 해요, 같이.
1: 저희 집 김치는 생젓갈을 갈아서 넣은 배추김치가 제일 많이 나가고요. 이 김치를 숙성을 시킨 묵은지가 있습니다. 묵은지는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이제 김치찜이나 다른 음식에 곁들여 먹었을 때도 되게 풍부한 맛을 내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서 요거 하나 가져가시면 네, 그날 밥상은 네.
3: 상인들의 자부심 그리고 정성과 노력으로 광주의 맛을 지켜가는 양동시장이었고요. 다음 미식 여정은 이곳에서 이어집니다. 1913 송정역 시장.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시장과는 이름도 분위기도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얼핏 보면 번화가인지 시장인지 잘 모르겠지만 사실 알고 보면 역사가 깊은 전통시장입니다. 1913년 기차역 개통과 함께 형성된 송정역전 매일시장.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손님들의 발길이 줄자 시장의 모습도 이름도 새롭게 재탄생시켰습니다. 지금은 독특한 디저트들을 맛볼 수 있는 곳이 됐는데요. 이게 다 청년 상인들 덕분?
6: 처음 창업을 결심했을 때 여기가 100년도 넘은 전통시장이기 때문에 100년 전에는 이곳에서 어떤 간식을 드셨을까 하는 상상에서부터 양갱이란 아이템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3: 시장이 젊어지고 개성 있는 먹거리가 등장했습니다.
6: 팥으로 만드는 게 보편적으로 생각하시는 양갱인데 12가지 부재료를 가지고 다양한 맛으로 만들어서 과일이나 크림치즈 등의 이색적인 양갱을 만들었습니다.
3: 전통은 살리면서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먹거리들은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었죠. 반찬으로만 생각했던 부각도 1913 송전역 시장에선 맛깔난 간식. 김을 비롯해 연근이나 다시마, 우엉도 훌륭한 부각 디저트로 탄생했습니다.
7: 저희가 어렸을 때 먹었던 부각을 생각하면 조금은 자극적인 반찬의 이제 맛이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겸식으로 해가지고 건강하게 간식처럼 먹을 수 있는 그런 한입 부각으로 재탄생시켜서 그런 것 같습니다.
3: 자, 그런데 광주에서만 맛볼 수 있는 명물 간식이 있다고요?
8: 어머님 여기 상추 튀김 하나 주세요.
3: 상추를 튀기는 게 아닙니다.
9: 여기 속에 고구마, 오징어, 미나리, 당근 여러 가지 야채가 들어가요.
3: 그런데 왜 상추 튀김이냐고요?
9: 광주 상추 튀김 하면 오징어 튀김을 상추에 싸먹는데 요새는 젊은 애들이 외근 시대를 좋아해가지고 제철에 나온 야채를 넣어요. 지금은 미나리가 맛있으니까 미나리 상추를 많이 넣습니다. 자, 맛있게 익었죠? 상추 튀김 나왔습니다.
3: 오징어 등이 들어간 튀김을 상추에 싸먹는 광주만의 미식.
10: 그래, 여기 와서 육수를 또 먹어야 돼.
3: 이분은 상추 튀김이 처음이라는데 어떻게 입맛에 맞으십니까?
10: 서울에서 왔는데
2: 튀김에다 상추 써먹는 건 처음 먹어봅니다. 이 아삭한 상추에 튀김이 들어가서 조금 더 독특한 식감을 내서 되게 독특하고 맛있습니다.
9: 여기가 역세권이라 열차에서 내리거나 공항이 가깝잖아요. 가까우며 젊은 커플들이 많이 와요. 만남의 장소죠. 기차 타고 와서 만나고 또 헤어지고.
3: 다른 청년 상인들처럼 10여 년 전 이곳에 둥지를 틀었다는 김인석, 박현덕 씨 부부. 과거 중국집에 피자 가게까지 안 해본 게 없지만 지금은 국수 하나에 승부를 걸었답니다.
5: 새우하고 기포리하고 무하고 많이 들어가면 국물도 시원하고 좀 약간 고소하죠.
3: 그런데 정성이 필수인 육수를 준비하다 방앗간에 무슨 일일까요? 알고 보니 전통 방식으로 제면을 한다는 인석 씨의 처형. 그래서 처형이 만든 면을 사용해 국수를 만든다는데요.
5: 잘 되지. 여름철이라 잘 되지. 국수가 또 맛있잖아.
11: 가까워서
5: 들어가네. 참 많이도 주요 국제. 어때 인심 써요? 처음에.
11: 더 많이 벌으라고.
5: 네, 고맙소.
12: 사장님.
5: 네.
12: 여기 국수가 어때요?
5: 자연 건조 국수라 맛이 좋지. 그리고 이게.
11: 네, 이 국수는 시중에 약간 틀린 게 뭐냐면, 이렇게 서서히 자연으로 이틀 정도 말리니까. 기포가 없어서 쫄깃한 맛이 오래 가고 삶아놨을 때 퍼지지도 않고 또 간이 돼가지고 식감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면발이 딴 데도 약간 굵은 편이라서 씹힌 맛도 좋고. 통 갖고 왔어?
5: 아 이제 여기 지갑에 요즘에 다 핸드폰 다 돈 지금 어디 갔다 오?
11: 얼른 가.
5: 다 이제 저기다 뿅 싸주지.
11: 갖고 가.
5: 자 밀어줘 이제.
11: 돈 많이 벌어 가서.
5: 예 감사해요.
11: 조심히.
5: 예.
11: 자 하여튼 난간 잘.
5: 하나 둘 셋.
11: 오케이.
5: 갑시다.
3: 곳간 든든히 채웠으니 이제 솜씨 발휘할 차례. 국수 맛의 생명은 면. 그런데 아무리 좋은 면도 잘못 삶으면 맛이 확 달라진다는 거 아닙니까? 면이 가장 맛있게 삶아지는 시간이 있어 솥밥을 떠날 수가 없다는 인석 씨.
5: 8분 삶으면 쫄깃쫄깃하고 13분 넘어가면 아주 탱글탱글해 맛있어요.
3: 인석 씨가 면과 씨름할 때 아내는 재료 담당.
12: 이 집에 대체되는 건 뭐예요?
11: 열무 드림이 있으나 열무
12: 물고수
11: 엄청 잘 나가요.
12: 열무가 맛있어 보여요?
11: 어디서? 네, 지방적인 남편이 담아요. 저는 이제 다듬고 뭐 이런 거 옆에 도와주는 것만 해요.
3: 날이 더워지면서 인기인 열무국수. 맛의 비법은 양념이랍니다.
5: 이 집은 믹스지 안 쓰고 여기 토마토를 좀 많이 넣어주거든요. 그리고 새우젓.
3: 비법 양념을 만드는 것도 주방장 인석 씨의 몫. 누가 뭘 해도 손맛 하나는 타고났다죠. 과거 운영했던 식당들이 줄줄이 실패하며 힘든 나날을 보내기도 했지만 그 덕에 심기일전 사람들이 좋아해 인석 씨만의 맛을 만들어냈습니다. 손맛 하나로 버텨낸 시간. 그래서 이 국수 하나하나는 효자나 다름없다는데요. 그저 1913 송정역 시장을 찾아온 사람들이 이 국수들을 맛있게 즐기기만 바랄 뿐. 드시는 분들이 그 마음을 알아주실까요?
13: 이거 그제도 와서 먹고 갔는데 또 생각나서 KT 도착하기 전에 다시 온 거예요.
14: 정말 맛있습니다.
15: 빨개서 엄청 매울 것 같은데 그렇게 맵지는 않고요. 되게 묵념기 부드럽고 맛있어요. 그냥 일반 국수하고는 조금 더 부드러운 것 같아요.
3: 하하, 기분 좋게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야경도 아, 아름답습니다. 이 좋은 날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요? 이야, 4년째 부부가 함께 배우고 있는 살사 댄스.
5: 애기 엄마도 건강하고 우리 애들도 다 잘 되고 그래서 내가 복 받은 상태인데 내가 복을 받았으니까 많이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3: 하하, 이 맛에 산답니다.
16: 취미생활도 열심히 하면 발목이나 몸을 좋아야 되는데 그 관리를 하면서 열심히 살아야죠.
17: 물 바꿀 때마다 내 마음이 더 아파.
16: 그래?
17: 우리 열심히
16: 열심히 주물러.
3: 살맛 나는 도시 광주에서 맛과 멋의 품격을 만나고 갑니다.

0: 있어요.
1: 어? 어? 어? 이게 뭐예요?
0: 이건 말이죠. 몸으로 소리 내서 연주하는 놀이예요.
2: 우와, 저도 하고 싶어요.
1: 저도요.
2: 재밌겠다.
0: 그림을 보고 다 같이 따라해봐요. 짝짝짝
3: 짝짝짝
0: 쿵쿵쿵
3: 쿵쿵쿵
1: 응? 별은 뭐예요?
0: 마음대로 춤을 춰요.
4: 마음대로 춤을 춰봐.
0: 짝짝쿵
3: 짝짝쿵
0: 자, 다 같이 해봐요.
4: 짝짝짝 쿵쿵쿵 마음대로 춤을 춰봐. 짝짝쿵
2: 이번엔 저부터요.
0: 드럼솔 시작.
4: 톡톡톡 퉁퉁퉁 마음대로 춤을 춰봐. 톡.

0: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2: 키키키키.
3: 사는 아이도
2: 키키키키.
3: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0: 보석자루와 보리자루.
1: 얘들아!
2: 선생님!
3: 얘들아, 선생님이 이야기 들려줄까?
4: 들려줘요!

0: 오늘의 이야기는 보석자루와 보릿자루. 말 두 마리가 짐을 가득 싣고 산길을 걸어가고 있었어.
1: 힘들지, 친구야?
2: 친구? 아이, 우리가 말이라고 다 같은 말이 아니야. 너는 보리를 나르는 말이고 나는 보석을 나르는 말이라고.
1: 으아, 보석?
2: 그래, 나는 보석만큼 귀한 말이란다. 보리랑 보석은 하늘과 땅 차이지.
1: 우와, 멋지다. 나도 귀한 보석자루 한번 접어보고 싶다. 아, 부럽다, 부러워.
2: 우린 달라. 알아둬.
0: 보리만 가득 진 말은 친구가 너무너무 부러웠어.
2: 채! 어림없는 소리 마라. 보석은 나만 질 거야.
0: 보석을 진 말은 귀한 보석을 독차지했지.
3: 네, 도적이다.
0: 그때였어. 산속에서 도적대가 나타난 거야. 말 주인은 쏜살같이 도망을 쳤어.
3: 무슨 짐을 이렇게 많이 졌나? 우리가 가볍게 만들어줄게.
4: 어디에 가시려고 그러나?
0: 자루에 뭐가 들었는지 궁금했던 도적은 칼로 자루를 내리쳤어.
4: 아, 발사야!
5: 에이, 뭐야? 겨우 보리잖아.
0: 이번엔 보석 자루를 칼로 내리쳤지.
4: 우와, 보석이다! 신받다! 내 거야! 내 거! 내 보석이라고!
5: 오늘은 운수 좋은 날이구먼.
0: 도적대는 말을 마구 때리고 보석자루를 빼앗았어.
1: 보석자루 졌다고 귀한 말이라더니 보리자루 진 내가 차라리 낫구만.
6: 왜?
7: 왜?
8: 왜?
7: 왜?
8: 왜?
9: 으이구, 보석도 다 빼앗기고 실컷 맞기까지 했네. 자기 혼자 귀한 말이라고 그렇게 자랑을 하더니.
10: 진작 보석을 좀 나눠줬다면 좋았을 텐데.
9: 그럼 도적한테 둘 다 당하면 어떡해?
8: 아, 보석도 지키면서 도적들을 피할 방법은 없을까?
4: 아, 생각난다, 생각난다, 생각난다.
8: 아, 그래, 생각났어. 우리가 바꿔보자. 나라면 이렇게 할 거야.
9: 친구야, 힘들지? 엄청 무겁다.
11: 귀하디 귀한 보석을 지고 가는데 힘들기는. 보석 좋아, 보석 좋아, 보석 난 좋아. 너무 좋아.
8: 보석? 우와, 진짜? 나도 가지고 싶다.
11: 보석은 다 내 거라고.
8: 아유, 아쉬워라. 자, 저기 뭐지?
11: 응?
8: 도적 주위? 아, 여기구나.
11: 무슨 일 있었나?
8: 소식 못 들었어? 어제 여기 도적대가 나타났대.
11: 뭐? 도적이라고? 아, 안 돼. 내 소중한 보석 다 빼앗기고 말 텐데. 아, 이를 어쩐다, 어쩐다.
8: 좋은 방법 없을까? 이러면 되지.
11: 어?
8: 이라쿵
11: 저라쿵
8: 속다 속다 이쪽과
11: 저쪽에
8: 저쪽과
11: 이쪽에. 그렇게. 이러면 되겠지.
8: 조심 조심
11: 조심
8: 조심 조심 조심.
4: 어이, 거기 말 두 마리. 자루 검사 좀 할까? 뭐가 들어있을까나?
11: 잠깐.
12: 가져가실게. 없을 거예요.
4: 어디 보자고.
13: 보여드릴게요. 에이, 그냥 우리잖아. 저기 저 다른 자루 내놔.
12: 여기, 자, 보세요.
13: 또 보리야? 이 녀석들 보리밖에 없구만. 아우, 시야가 꺼졌네. 그냥 가던 길이나 갈란다.
4: 난 보리는 입에 안 맞더라.
13: 자,
12: 다행이다. 보석도 보리도 모두 지켰어. 고마워. 다 네 덕분인걸.
13: 보석이랑 보리를 다 꺼내서 반반 나눠 담는 거야. 자루 아래에 보석을 먼저 깔고 그 위를 보리로 덮으면 보석을 잘 숨길 수 있겠지?
11: 도적이 나와도 두렵지 않아요. 친구야, 고맙다.
13: 아이, 이 정도야 뭘.
14: 보석 좋아, 보리 좋아, 그라 좋아요, 보석 보리.
13: 어때? 내가 바꾼 이야기.
15: 이번엔 다 함께 슝 날아볼까요? 친구 비행기도 어서 오세요.
16: 친구들 빨리 와.
15: 자, 모두 폴짝 준비. 하!

0: 역시 우리 딩동댕 친구들 최고! 모두 잘했어!
1: 잘했어!
2: 전 티시고 우리 집이에요.
3: 안녕하세요.
2: 가족들이고요.
4: 초콜릿 비가 내린다.
2: 얜 태씨예요. 제 상상 친구죠. 근데 상관없어요.
4: 상관없어.
2: 태씨.
4: 태씨.
2: 판매왕 티씨.
3: 다 됐지? 그럼 이제 팔 준비만 남았네.
4: 고마워요, 아빠.
3: 힘내라.
2: 좋아. 그럼 어디 시작해볼까?
5: 이거 다 파는 건가요?
2: 네. 혹시, 혹시 이 스노우볼은 어떠세요, 손님?
5: 아니요, 좀 추워지네요.
2: 그렇게 하다간 한 개도 못 팔걸. 그렇게가 뭔데?
4: 야, 손님에게는 부드럽게 말하고 매력을 어필해봐. 그래서 손님이 그 물건을 사고 싶게 만드는 거지.
2: 응?
4: 그 전에 이 진열대부터 좀 꾸며보자.
2: 오!
4: 우와! 이제 넌 손님을 잘 관찰해야 해. 뭘 원하는지 파악하고 그 물건을 쳐.
2: 오, 응?
4: 어서 해봐.
2: 제피가 원하는 거라.
4: 아, 반짝이는 것들.
2: 손님께는 이걸 추천드려요. 완전 손님 거죠.
5: 완전 제 거네요. 안 그래도 어제 같은 걸 샀거든요.
2: 그렇군요. 그럼 이건 어때요?
5: 어디 쓰죠?
2: 그냥 별인데 반짝이는 별이요.
5: 예쁘네요. 근데 별 하나는 외로워 보여요. 수고하세요.
6: 손님을 관찰해.
2: 제피는 지금 흥겹게 흥얼거리고 있어.
4: 아하!
5: 그게 뭐죠?
2: 뮤직박스랍니다.
5: 이야, 저 이거 살래요.
4: 잘했어, 티씨. 이제 감을 좀 잡은 것 같은데.
2: 맞아. 처음 보는 얼굴인데.
4: 걱정하지 마, 할 수 있어. 기억해, 손님 관찰하기.
2: 뭐 재미있는 책 찾으세요? 그럼 이건 어떠세요? 이 책은 어떤 소년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보물 지도를 찾는 내용이에요.
4: 우와!
2: 주인공은 선원들과 함께 보물을 찾으러 떠나죠. 그런데 그때
7: 선원들이 해적으로 변하죠. 저도 이미 읽었어요.
2: 그럼 이 책은 어때요?
7: 그것도 읽었어요. 수고하세요.
2: 안 돼!
4: 손님 나가시는데? 어떻게 좀 해봐.
2: 아하!

0: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제 당신은 판매의 왕이에요. 야호! 야호!
1: 이야, 물건 다 판 거야?
0: 그럼요.
2: 아이고, 너무 늦었나요?
0: 그럼 여기 이 멋진 탁자는 어떠세요, 손님?
2: 어, 좋아요. 살게요.
1: 잠깐, 저건 안 되지. 돌려주세요.

0: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 상처엔
3: 순간
2: 주물 상처엔
4: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6: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5: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7: 다들 뭐 먹는 거지?
8: 이게 뭐예요?
9: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8: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 상처엔
3: 순간
2: 주물 상처엔
4: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청소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미세먼지. 미세먼지학 개론 제1장. 미세먼지는 무엇인가? 미세먼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먼지 입자입니다. 숨쉴 때 코에서 흘러지지 않고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 바로 혈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침, 가슴이 답답한 증상, 호흡곤란, 피부 가려움증, 안구건조증 등등등 심하면 암까지 유발할 수 있죠. 그러니 실외 활동을 줄이고 외출할 때는 꼭 마스크를 착용합시다. 미세먼지학 개론 제2장. 미세먼지는 어떻게 대처할까? 미세먼지가 심한 날 창문을 그냥 열어두면 당신의 집은 미세먼지 사막이 될 수 있습니다. 열린 팀

어떤지 구석구석 점검하고 미세먼지가 들어오지 않게 창문을 꼭 닫아주세요. 하지만 창문을 계속 닫아놓기만 하면 실내 오염물질 농도가 높아지겠죠. 그러니 최소한의 환기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미세먼지학개론 제3장 미세먼지 피할 수 없다는 씻어라. 외출 후에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고 미세먼지에 노출된 식품이나 물건은 충분히 씻어서 먹거나 사용해주세요. 이것들만 잘 기억하면 당신도 미세먼지 맛!

0: 그래, 괜찮아. 여기는 생쥐 친구들도 많고 안전하다고. 어? 봐봐, 봐봐.
1: 어? 어? 진짜네? 휴.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
0: 그래, 우리 친구들이 도와줄 거죠?
1: 우와.

0: 나쁜 고양이! 생쥐 찾아서 뭐 하려고?
1: 어? 그게냐?
2: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3: 어, 뭐야? 생쥐랑 고양이랑 숨바꼭질한 거야?
2: 어, 맞아! 얘는 나랑 가장 친한 친구야! 어휴, 귀여워!
0: 이번에는 생쥐가 술래, 고양이가 숨는 거는 어때?
1: 좋다냐?
2: 나도!
1: 신난다냐?
0: 좋아요, 이번엔 생쥐가 술래.

0: 그럼 모두 안녕!
1: 뿌이뿌이!
2: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지진회의 액템! 오늘 공부할 재난보감! 바다 밑에서 땅이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생겨난 에너지가 무시무시한 파도가 되어 육지를 덮치는 현상이 지진 해일이다. 보통 쓰나미라고 부르지.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우산! 일본과 가까운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으니 명심해두길 바란다. 사전 대비! 내가 있는 곳이 위험 지역인지 확인하고 대피할 장소를 미리 숙지하는 건 물론 파도에 휩쓸려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위험물은 미리 정리해 두어라. 높이 높이! 더 멀리보다 더 높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정된 대피소로 가기 어렵다면 3층 이상의 튼튼한 건물로 대피하도록 하여라. 선박 이동! 지진 해일은 육지와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항구로 돌아오지 말고 대기하도록 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항구의 선박들도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 안 끝났다. 지진 해일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대폭이 된다.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기상특보를 잘 듣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지진해일 위험해 대비해.

0: 키키키키
1: 사는 아이도
0: 키키키키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0: 제로 킥보드.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 우와,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가자.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지금
2: 얼굴 상처엔
1: 순한 길게,
2: 주물 상처엔
1: 너무나
3: 마데카 솔이
1: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지설 마데카.

0: 달라도 괜찮아요.
1: 오늘은 어떤 한글을 만들까? 할아버지가 만든 한글을 친구들이 읽어주면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이야! 함께 읽어볼까요?
2: 헐! 라! 구!
1: 한 번 더!
3: 안녕하세요. 저는 달라도예요. 멋진 용사가 되는 게 꿈이랍니다. 용사로 변신!
4: Whoa! I turned into a warrior. Look at me. Don't I look cool?
5: 아니, 넌 누구냐? 한글 용사와 다른데? 응? 아니, 이것도 한글인가?
4: You're Chunchi? This isn't Hangul. This is the English alphabet. I can defeat you using the alphabet.
5: 아이, 뭐라는 거야?
4: Translate. 당신은 Chunchi? 이건 한글이 아니라 영어 알파벳이에요. 나는 알파벳으로 악당을 혼내줄 수 있어요.
5: 그래?
4: 에이!
5: 오호, 대단한데? 그렇다면 A를 파괴하겠다. 슛!
3: 어린이 용사, 도와줘!
6: 용사인가봐.
7: 그런데 한글 용사와 다르다.
6: 누구세요?
3: A, B, C, D, E, F, G.
6: 아, 그럼 영어 용사?
3: 나는 영어 용사! 알파벳 A로 악당을 물리치지! 하지만 정치가 애를 빨고 해서 눈여겨 쓸 수가 없어.

0: 찾아줄게. 응, 우리만 믿어.
1: 어, 기다릴게.
2: 우리가 도와줄 수 있을까? 난 영어 잘 모르는데.
3: 나도.
4: 우리가 도와줄게.
0: 하지만 한글 용사가 알파벳을 찾을 수 있을까?
2: 알파벳은 한글과 달라.
4: 모양과 소리는 달라도 뜻은 같아. 적을 수 있는 글자니까 도전해보자.
5: 천지가 뺏어간 거라면 무조건 찾아와야지.
0: 응, 맞아. 꼭 찾고야 말겠어.
6: 어린 용사들, 준비됐지?
0: 응, 준비됐어. A를 찾으러 떠나자. 응. 어린이 용사 변신!

0: 다른 나라에 왔어. 공항이야. 정우마, 저기 좀 봐. 어? 비행기다. 여기에서 A를 찾아보자. 응. 아이야, A는 어떻게 생겼어?
1: 두 사람이 손을 잡고 머리를 맞댄 모양이야.
0: 아, 어? 찾았어.
2: 어? 에이.
3: 영사 출동!
4: 영사!
3: A를 찾아줘서 고마워. 덕분에 내 능력이 살아났어. 나는 영어 영사. A로 시작하는 모든 걸 만들 수 있지. A!
0: 우와, 대단해!
3: 애플은 사과야. 봤지? 내 능력이 멋지지? 나와 함께 악등을 물리치자!
0: 좋아! 천지 나와!
2: 한글 용사와 영어 용사가 뭉치다니. 각오해라. 제법이군. 그렇다면 내 초강력 천지군을 받아라. 영어 용사, 이제 내 차례야.
3: 졌다. 이제 내 능력으로 악당을 물리칠 때가 왔어. 전치, 각오해라! 에이! 에이, 에이, 앤트. 앤트는 개미야. 앤트. 앤트. 앤트!
2: 아니. 저게 뭐지? 어, 저리가, 어, 어, 어, 어!
0: 천지가 갔다! 영어 용사가 천지를 물리쳤다!
5: 정말 멋지다!
6: 영어 용사, 최고!
3: 너희도 멋진 한글 용사야!
7: 모습은 달라도, 우리 모두 멋진 용사네?
0: 최고! 최고! 최고!
8: 이젠 할아버지 차례! 달라도는 언제 어떻게 쓰일까요?
9: 말이 달라요.
10: 하나, 더!
3: A, B, C!
9: 모습이 달라요. 달라도 괜찮아요.
8: 달라도 순서대로 써볼게요.
9: 디귿이 아를 만나 다. 다가 받침 리을을 만나 달. 리을이 아를 만나 라. 디귿이 오를 만나 도. 달라도.
8: 자,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의 입을 잘 보세요. 달라도. 친구들 따라해봐요. 달라도. 모두가 지켜야 할 약속. 오늘의 약속은 예! 달라도 괜찮아요. 따라 읽어보세요. 달라도 괜찮아요.
5: 히히, 한글이다. 오늘은 귀에서부터 먹어야지. 냠, 냠냠냠, 슝.
8: 할아버지가 가져온 공은 색깔이 달라요. 오잉, 오늘의 약속이 없어졌네.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이야! 달라도 괜찮아요.
0: 제자리에 누워요.
8: 오늘은 어떤 한글을 만들까? 할아버지가 만든 한글을 친구들이 읽어주면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이야! 함께 읽어볼까요?
10: 제자리.
8: 한 번 더.

0: 안녕하세요.
1: 저는 한글 제자리예요. 물건을 쓰고 난 후에는 제 자리에 놓아야 해요. 슈. 어? 연필은 원래 어디에 있었지? 오. 여기야, 여기. 어? 아, 연필은 원래 필통에 있었지. 연필의 제자리는 필통이야. 쇼. 제자리에 쏙. 원래 있던 자리. 한글 제자리를 꼭 기억해요. 아.
2: 어림없다. 어? 한글 제자리를 파괴하겠다. 슛! 아!
0: 제자리! 제자리가 사라졌어!
2: 이제 모두 제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0: 어?

0: 명훈이 왜 여기로 왔어?
1: 온통 영어잖아.
2: 여긴 영어 용사 기지야.
3: 우리는 한글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해.
0: 그래, 다음에 또 봐요.
1: 한글 용사
2: 출동!
4: 기어!

0: 어? 여긴 온통 한자잖아.
1: 한자용사, 여기는 무슨 일이야?
2: 여긴 한자용사 기지야.
3: 또 잘못 왔군.
0: 다시 출동하자.
4: 어림없다.
1: 내가 왜 이러지? 침입자가 나타났다. 공격! 힙! 역!
5: 조심해!
4: 어림없다!

0: 자리가 바뀌었어.
1: 뿅망치? 원래 자리는 아용사에서냐? 모두 피해! 끝!
2: 힘! 역! 힘!
1: 조심해! 역! 어떻게 된 거지? 우리가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갈 수 없어.
2: 힘! 역!
3: 천지가 한글 제자리를 파괴했어.
0: 어서 한글을 되찾아야 해. 어린이 용사들의 도움이 필요해.
2: 힘! 역!
4: 원래 있던 자리를 생각해보자.
5: 응. 지읒.

0: 서 가보자.
1: 방글 용사 출동.
2: 지연.
1: 한글 제자리야.
3: 한글 용사, 우리가 한글을 찾았어.
0: 잘했어.
3: 어서 한글을 가져가자.
4: 저장 완료. 제자리.
3: 할아버지의 손으로.
5: 이젠 할아버지 차례. 제자리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제자리.
6: 어? 어? 제자리가 돌아왔어. 고마워.
5: 제자리는 언제 어떻게 쓰일까요?
7: 장난감은 장난감통에, 연필은 필통에, 책은 책장에, 모두 제자리가 있어요. 물건을 사용한 후에는 제자리에 놓아요.
5: 제자리! 순서대로 써볼게요.
7: 지읒이 에를 만나 제. 지읒이 아를 만나 자. 리을이 이를 만나 리. 제자리.
5: 자,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의 입을 잘 보세요. 제자리. 친구들 따라해봐요. 제자리. 모두가 지켜야 할 약속. 오늘의 약속은 제자리에 놓아요. 따라 읽어보세요. 제자리에 놓아요.
8: 히히, 한글이다. 야무지게 먹어야지. 냥.
5: 윙. 오늘의 약속이 없어졌네. 융.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이야. 제자리에 놓아요. 내 물건도 친구의 물건도 사용하고 나서는 항상 꼭 제자리에 놓아요. 약속 끝.
9: 우와, 한글 시리얼이다. 어떤 한글을 먹어볼까?
8: 히히, 냠냠냠.
9: 어? 어? 한글 먹는 악어다. 악어야, 내가 한글을 먹으려고 하는데 어떤 한글이 제일 맛있어?
8: 요즘엔 한글 니은이 제일 맛있더라.
9: 아, 한글 니은? 그러면 니은을 먹어야겠다. 니은. 한글 니은을 먹으니까 나비가 보고 싶어. 또 노래도 듣고 싶고 눈사람도 만들고 싶어.
8: 어린이 용사들, 니은으로 시작하는 말은 또 뭐가 있을까요? 니은으로 시작하는 낱말을 한글 용사 아이아 홈페이지에 적어주세요.

0: 킥킥킥킥.
1: 사는 아이도
0: 킥킥킥킥.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2: 얼굴 상처엔
0: 순간킥킥.
2: 주물 상처엔
3: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쥐설 마데카 솔.
4: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5: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4: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하세요.
6: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킥 마이크로 킥보드.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 상처엔 주물 상처엔
8: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9: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0: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역할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들을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예! 포켓몬 태그스타.

0: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2: 안녕.
1: 노래도 하고 크루는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키키키키
3: 사는 아이도
1: 키키키키
3: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지성.
4: 얼굴 상처엔
5: 순한
4: 주물 상처엔
6: 마데카 소리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지설 마데카 소.

잠들었거나 골아떨어졌네. 그럼 나도 잠에 빠져야 하는 걸까? 알잖아. 난 침대에서 자고 있을 때가 제일 얌전하다는 거.

가죠. 곰마, 곰마. 자려고 했는데 양치질을 안 했어. 곰마, 나 물 좀 마시고 싶어. 좋았어, 이제 잘 준비 와요. 뭐지? 왜 이런 거지? 저기 뭔가 불편한 것 같아. 이 베개는 좀 작아. 좀 작은 데다가 뭐랄까, 솜도 좀 뭉친 것 같아. 곰아, 또 불편한 게 있는데 이 담요는 별로 포근하지가 않아. 이번엔 침대가 별로 푹신하지가 않아. 어쩌지?

설마 봄이 올 때까지 자야 해? 애니메이션도 못 보고? 좋아, 괜찮아. 지워도 돼. 넌 어쩔 거야? 어떻게 잠들 거야? 나한테 좀 가르쳐줘. 너만의 방법을 좀 알려줄래?

겨울잠에 들어볼까? 과학적이고 아주 적절한 방법이야. 한 마리, 그리고 한 마리 더, 또 한 마리, 그리고 또 한 마리. 곰아, 양들에게 번호를 붙여서 숫자를 세어볼까? 세어보다가 숫자를 까먹었거든. 우후. 곰아, 양들에게 이것저것 세어볼까?

뿌리세요.

너도 과자 먹고 싶은 거야? 그럼 훈련을 받아서 재주를 익혀야 해. 앉아. 앉아. 앉아봐. 앉으라고. 앉아. 앉아. 앉아라는 건 이런 자세를 하라는 거야. 앉아. 그래, 잘했어. 이번엔 말하기야. 말해봐. 말해봐. 말하라고. 어, 말해봐. 왕, 왕, 왕. 됐어. 이번엔 물어오기야. 물어오라고 했잖아. 으아, 물어오기는 달려가서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

혹시 너희 집에 맛있게 먹을 만한 거 있니?

안 돼. 이제 속임수는 안 통해. 일어서. 엎드려. 굴러봐. 물구나무. 이제 마지막으로 할 일은 네가 배운 모든 걸

내가 멋지게 훈련시켰거든. 물구나무. 전부 다 내가 한 일이라고? 난 안 그랬어. 아니야. 너희는 날 못 믿는 거야?

0: 너희 딱 걸렸어. 어디 얼굴 좀 보자. 나처럼 생겨서 나인 척 행동하니까 아무도 진짜 나를 믿어주지 않잖아.
1: 그건 그렇고, 너희 누구야? 너희는 대체 어디에서 온 거야?

설명하자면 좀 길지만 얘들은 시간이 별로 없어.

친구가 생겼네. 우주에 우리 말고도 다른 생물이 있어서 기뻐. 오, 제발 가라고. 힘 좀 내. 다들아, 거의 다 왔어. 어서 어서. 이번에도 또 졌잖아.

말 안 들리는 거야?

심각한데. 치료가 필요해. 당장 의사를 불러야겠어. 늑대들아, 응급환자가 있어. 봄 좀 도와줘. 상태가 아주 심각한 것 같아. 정말 이럴 거야, 너희들. 곰이 아픈데 너희는 여기서 한가하게 저녁 식사나 만들겠다고? 곰을 치료해준 다음에 다시 와서 저녁 준비를 하면 되잖아.

곰에게 전혀 도움이 안 돼. 그렇다면 곰의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해보자. 긴급 상황이 발생했어.

0: 아니라고 말이야.
1: 내가 뭘 했어? 얘는 내 아기를 했잖아.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아기를 키울 거야.
0: 이건 아기에게 밥을 주기에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니까.
1: 내가 뭘 했어? 내 아기가 제일 잘 먹는 건 이거라고 했잖아. 오! 그런데 내 아기가 어디로 가버렸지?
0: 내 말이 바로 그거야. 엄마가 아기한테 잘 대해주면 도망가지 않거든.

왜 그렇게 고함을 치는 거야? 이런, 이제 게임 못하는 건 확실해졌네.

0: 내가 뭘 했어? 먹을 것만 주는 걸로 부족하다니까. 읽기, 그리기, 노래하기도 가르쳐야 해.
1: 내가 그랬잖아. 아기한텐 음식을 먹이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야. 아하. 봤지? 내 아기가 책을 읽었으니까 이제 배가 고플 거야. 좋아, 그럼 책은 충분히 읽었을 테니까 이제는 밥을 먹여도 되겠지?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다가 다시 밥을 먹도록 해. 왜 그래? 엄마가 열심히 일해서 음식도 준비해줬는데 왜 먹지 않는 거야? 원하는 게 뭐니?

0: 네 대신 전부 배달해줄게. 삼총사들아, 출발하자. 얘들아, 서둘러. 늦으면 안 돼. 내가 앞장설게. 따라와.
1: 왜 네가 대장이라고 생각해?
0: 첫째, 내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이고, 둘째, 내가 달타냥이기 때문이야. 됐니?
1: 뭐? 네가 누구라고?
0: 난 영웅이야. 그런데 넌 뭐지? 그리고 넌 뭐야?
1: 네가 달타냥이라고?
0: 아니, 넌 달타냥이 아니야. 맞거든. 내가 제일 최고야.
1: 네가 최고인 건 없어.
0: 넌 대체 뭔데?
1: 뭐라고?
0: 뭐냐고.
1: 너 뭔데?
0: 최고야. 넌 뭐야? 넌 뭔데?

0: 이게 뭐야? 달타냥이 중요해? 곰이 기다리는데 우린 이름 때문에 싸운 거냐고.
1: 네 말이 맞아. 삼총사라면서 다투다니. 선물은 어디 갔지? 우리 친구는 어디 간 거야?
0: 아마 우리 대신 싸우고 있나 봐. 어떡해. 어서 가서 친구를 도와주자.
1: 이봐 늑대들아, 혹시 삼총사 중 한 명을 봤니?
0: 봤다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래, 진짜 달타냥이란 바로 그런 거지. 이제 너도 알겠지? 내가 진정한 영웅을 키웠다니까. 근데 넌 항상 내가 하는 일은 다 틀렸다고 말했잖아.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키키키키.
2: 하는 아이도.
1: 키키키키.
2: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1: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3 더하기 4는 7. 5. 비밀 계단 분들 모여라. 준비 출동. 버스가 왔어. 운전사가 타야지. 출발. 돼버리고 도망간다. 3위 쫓아가야지. 순서대로 지나가. 수학 놀이 재밌어요. 우리 아이 수학 친구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다배 가족.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3: 얼굴 상처엔
1: 승강길게.
3: 주물 상처엔
1: 덤덤해.
4: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6: 다들 뭐 먹는 거지?
7: 이게 뭐예요?
8: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9: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난방구는 붙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 교육원 큐미르.
2: 키키키키. 하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 상처엔
4: 주물 상처엔
5: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6: 스쿨버스 왔네.
7: 학교 가자.
8: 안녕 친구들.
9: 같이 가자.
10: 안녕.
11: 재밌게 공부해요.
12: 와, 놀이터다.
13: 빙글빙글 쌩쌩.
14: 정면 버스 결집한 놀이터. 뽀로로 까방.
15: 스쿨버스 내일 떠놀자.
16: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7: 허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8: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실 딥클린.
19: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콩순아, 아빠 좀 도와줄래?
1: 네, 지금 가요.
2: 자,
0: 우와, 우리 콩순이 대단한데?
1: 저 잠깐 친구들 만나러 나갔다 올게요. 아,
0: 뭐? 아빠 도와준다며? 이런.
3: 넣을 수 있으면 넣어봐.
4: 얄미워. 한계 최.
3: 겨우 이거야. 공이 너무 느리잖아.
5: 야.
3: 지루하다, 지루해.
5: 나도 간다. 야.
3: 아무도 날 못 이길 걸.
4: 딱 한 골만 넣고 싶대.
3: 좋았겠지.
4: 왜? 어떻게 한 거야? 이럴 게 아니라 너도 같이 축구하자. 넌 꼭 해야 돼.
1: 어? 축구? 그럼 나 투수해야 돼?
3: 응? 아, 그건 야구잖아. 딱 봐도 축구에 축자도 모르는구만.
4: 아무튼 같이 하자. 네가 우리의 희망이야.
3: 낭비하지 말고 너희도 와서 간식이나 먹어.

0: 이게 뭐야? 야! 야! 야! 야! 좋았어!
1: 어, 공을 잘 받긴 하는데.
2: 왜 이상해 보이지?
0: 시간 낭비라니까.
1: 지루해.
3: 좋아. 이제 감 잡았다고.
1: 졸려. 빨리 끝내자.
2: 자, 반대. 공세, 반대.
3: 좋았어.
0: 연습 좀 했나 보네.
1: 저,
0: 잠이 덜 깨서 그래. 좋아 좋아, 제대로 해보자.
3: 야! 야! 야! 간다 코디.
0: 좋아, 이제 다 보인다고. 감 잡았어.
3: 초강력 고스미.
0: 잡을 수 있어. 어? 저기다. 이야!
1: 말도 안 돼.
3: 내가 이겼다.
2: 정말 재밌어.
1: 공순이 최고야.
3: 코디, 네. 괜찮아? 축구 진짜 재미있다. 어? 다음에 또 하자. 어?
0: 그래. 이건 말도 안 돼. 주고받 공순이. 다음엔 내가 반드시 이겨주겠어.
2: 큐리, 이번엔 진짜 세계 천재. 잘 받아야 해.
3: 미용?
2: 공을 너무 세게 쳐서 숲으로 들어가 버렸어.
3: 저 안으로 들어갔다고? 그럼 빨리 공 찾으러 가면 되지. 에이, 세상에 괴물이 어딨어. 그럼 우리 다 같이 들어가서 찾아보는 거 어때?
2: 좋아.
3: 얘들아, 들어가. 공 찾으러.
0: 근데 어떻게 생긴 공이야?
2: 평범한 공인데 크기는 이만하고 색깔은 갈색이야.
1: 이만한 크기의 갈색 공.
3: 공이 완장돼. 오늘 우리 목표는 갈색 공. 발견하는 즉시 대장한테 보고하도록.
4: 네, 대장!

0: 식겠다.
1: 어? 어? 뭉치 안 돼. 와우.
0: 다들 괜찮아?

0: 너 괜찮아?
1: 너희들 아니었으면 내 큰일 날 뻔했어. 고마워. 대원들, 여기서 우리 목표물을 찾아보자.
0: 어? 공이다. 아, 쇳덩굴이 똥이었네.
2: 큐리, 그렇게 뛰어다니면 위험해.
0: 맛있는 냄새.
3: 어디서 많이 맡아본 냄새인데? 우리 아빠 떡볶이 냄새야.
1: 그럼 공순이 집이 이 근처에 있다는 거야?
3: 그런 것 같다. 빨리 가보자.
4: 공순아, 아침에.
5: 얘들아, 어디 갔다 이제 들어와. 깨끗이 씻고 어서 밥 먹자.
4: 네!

0: 와우.
1: 괜찮아, 뭉치?
0: 괜찮아,
1: 어? 이건 뭐야?
0: 돌?
1: 돌같이 생기진 않았는데.
2: 알처럼 생겼는데 분홍색 알은 처음 보는데?
3: 공룡알 아니야?
2: 에이, 공룡은 이미 수만 년 전에 멸종했다고.
0: 그럼 이건 뭐지?
1: 나 결심했어.
2: 뭘?
1: 이 알을 잘 돌봐서 부화시킨 다음에 내가 키울 거야.
3: 이걸 키우겠다고? 정말?
4: 뭐 하는 거야?
1: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면 금방 태어날걸?
2: 그렇게 해서 언제 부화해?

0: 내가 도화기를 만들어 올 테니까.
1: 오, 역시 코디.
0: 많이 기다렸지? 알은 어때? 아직 반응 없어?
1: 그게 뭔데?
0: 부화기계. 알을 뜨겁게 해서 빨리 부화하도록 도와주는 거야.
1: 잠깐만, 코디!
0: 왜?
1: 이게 너무 뜨거워서 알이 놀라면 어떡해.
0: 에이, 절대 그럴 일 없어. 이거 그렇게 뜨겁지도 않아. 거봐, 내가 뭐라 그랬어. 금방 깨어날 거라고 했지?

Bye.

0: 늦으면 어떡하지?
1: 지퍼?
2: 친구인 거네.
3: 나도 이제 동물 친구가 생기는 줄 알았는데 퓨리였어.
4: 왜요?
0: 공순아, 그런데 왜 동물 친구가 필요한 거야?
3: 항상 내 옆에 있어줄 것 같아서.
2: 에이, 동물 친구 없어도 괜찮아. 그 대신 우리가 있잖아.
5: 맞아, 항상 같이 있어줄게.
3: 정말?
4: 왜용?
3: 너네들 항상 같이 있어준다고 했지?
5: 왜?
3: 그럼 나 방청소하는 거 도와줄 거지?
2: 그건 좀...
3: 오늘 코디는 왜 안 왔어?
2: 오늘은 우리끼리 놀라던데.
5: 뭔가 힘들어 보였어.
3: 무슨 일 있나?
0: 어머, 남겨줬다.
3: 이건 어떻게 끼우는 거지?
4: 코디한테 고쳐달라야겠다.
5: 이런 건 코디가 잘하지.
3: 코디!
2: 집에 없냐?
3: 안녕, 코디.
6: 안녕.
3: 너 괜찮아? 어디 아픈 데 있어?
6: 아니야, 괜찮아. 근데 무슨 일로 온 거야?
3: 콩이 장난감이 고장나서 그러는데 고쳐줄 수 있어?
6: 그래, 들어와.
3: 이게 다 뭐야?
6: 바퀴가 빠졌네. 바퀴 이러면 안 굴러가는데.
2: 코디도 정말 괜찮은 거 맞지?

0: 왔잖아. 근데 너희 왜 왔다고 했지?
1: 얘 좀 심각한데 어떡하지?
2: 콩콩이 장난감 고치는 거 도와달라고 했는데 기억 안 나?
0: 아, 그랬나? 그럼 이건 콩콩이 장난감이...
2: 호디, 너 무슨 일 있어? 말해봐. 우리가 도와줄 기미야.
0: 사실은 요즘 며칠 동안 잠을 한숨도 못 잤어. 응? 물건 고쳐달라는 부탁을 너무 많이 받아서 할 일이 산더미였는데 자꾸 잠이 오는 거야. 그래서 엄청 쉬어서 정신이 번쩍 나는 레몬젤리를 계속 먹었거든. 잠이 안 오는 게 처음엔 좋았는데 이젠 자고 싶어도 잠이 안 와. 그랬구나.
1: 미안해, 코디.
2: 코디, 잠자는 일이라면 나한테 맡겨. 일단 여기 누워봐. 그리고 나서 양이 세어봐.
0: 양?
2: 응. 나도 가끔 잠이 안 올 때 양이 세면 바로 잠이 오더라고.
1: 내가 도와줄게.
0: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1: 힘들어.
0: 양 180마리.
2: 어떡하지?
0: 공순아, 갑자기 체조는 왜 하는 거야?
2: 체조하니까 힘들지?
0: 당연히 힘들지.
2: 이렇게 운동을 하면 나중에 잠이 잘 오거든. 자려고?
0: 그게 아니라 조금만 누워서 쉬게.
1: 잠자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이었냐?
2: 왜요? 예쁘다.
0: 하늘을 날 수 있는 신발을 만들어서 다 같이 날아다니면

0: 우와, 뭉치가 별처럼 빛나고 있어.
1: 이런 기분이구나.
2: 코디, 이 신발이 얼마나 우릴 날 수 있어? 코디, 코디,
3: 코디.
1: 드디어 잠들었네.
2: 항상 도와줘서 고마워, 코디.
0: 고마워. 나도 고마워.
4: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넘버블럭스 친구들
2: 모여라.
1: 이건 넘버블럭 10이야.
2: 20까지 합해. 우리 같이 놀자.
1: 5와 3이 만나면
2: 8이야.
1: 당신
2: 우리 모두 8.
1: 놀다 보면 수학이 쏙쏙. 다양한 액티비티 카드로 즐거운 수학놀이. 어느 쪽이 더 클까?
2: 함께 놀아요.

0: 다들가족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 상처엔
0: 순간
1: 주물 상처엔
2: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아빠 저게 뭐야?
4: 글쎄
5: 다들 뭐 먹는 거지?
6: 이게 뭐래요?
7: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6: EBS IN 포키젤?
7: 네
8: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9: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0: 키키키키 하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11: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역할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들을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12: 예!
11: 포켓몬 태그스타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0: 지금
1: 얼굴 상처엔
0: 순간
1: 주물 상처엔
2: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0: 키키키키
1: 하는 아이도
0: 키키키키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0: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2: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3: 고비는 아프대요
2: 그래 놀이 해가 놀이 재밌어요
4: 시원해
0: 언제나 신나는
2: 뽀로로 유치원
5: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6: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5: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7: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이런 반짝이가 사라졌잖아. 춤추는 마술 신발을 어디서 또 구한담? 마술 신발 가게다. 바로 여기지.
1: 어서 오세요. 신발 필요하세요?
0: 네.
1: 사실 전 이들을 좋아해요. 전 이의 배수탁자랍니다. 그리고 우린 둘 다 춤을 좋아하죠.

이번엔 신발쇼. 작업과 부츠, 플립플랍과 샌들, 슬립온과 슬리퍼스, 바퀴 달린 운동화, 빛나는 탭슈즈.

이 탱고 춤을 춰 이 십은 못 말리는 변신 블록 열상의 신발이 빛을 내고 신발 신기 전 양말은 필수

많이 했지. 더 세어보자. 주황파랑 양말 열상은 바로 이 시 옆으로